0: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선선하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근무 되시길 바라고. 박민님, 굿모닝 쌤들, 여기 진주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을 활짝 열었다가 곧 닫았어요. 쌀쌀해요. 하셨습니다. Yeah. That realization when you open the windows, oh, it's too cold. And you close it immediately. 저기, 김주영님. 예전에는 감나무의 감도 까치밥으로 조금 남겨두는 마음으로 자연과 공존하려고 했는데 갈수록 환경을 이용하려는 자원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좋습니다. Yeah, leave the acorns for the squirrels.
1: I think the reason behind that, my guess, is that if one person is allowed to take it, then everyone's going to do it. It's kind of, if one person were to just pick, it's probably not a big deal. But if you open the floodgates to everyone, then that's the problem.
0: It is, yep. 자, 이진복님은 서울에 사는 율자매랑 아침마다 줄넘기 하고 있는데요. 찬 기운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네요. 오늘 아침엔 처음으로 목이 시렵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추워졌더라고요. 아침에는 머플러 챙겨가야겠어요. 하셨습니다. There you go, the muffler again.
1: Muffler, earmuffs, no,
0: Kind of
1: scarf.
0: scarf. 네. 보통 이제 영어에 그 muffle 하면은 뭔가 좀 막히는 느낌이 있어서 귀에다가 우리 귀마개? 요거를 겨울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귀엽게 우리가 쓰기도 하고 귀가 시려우니까 쓰는 거. 그것도 머플러고 earmuffs라고 하죠.
1: Earmuffs.
0: earmuffs. 그다음에 소리가 이렇게 잘안 들리면 the sound can be muffled.
1: Yeah.
0: 그런 것도 muffle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Okay, well, let's listen to Blinding Lights by The Weeknd. We'll be right back.

0: 네, Blinding Lights, The Weeknd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 읽어볼 텐데요.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Jason, what's the title?
1: Sympathy for a dog in San Diego who seemed to greet an intruder.
0: 샌디에고에서 침입자를 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 어떤 개에게 보내는 위로. 자,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영어 제목을 보고 Sympathy for blah blah blah 하는 거 보고 왜 우리 영화 중에 Sympathy for Lady Vengeance 이런 거 있잖아요.
1: Yeah.
0: 그래서 영어로 번역했을 때 그게 이제 Sympathy가 들어간 우리말로 그게 뭐죠? 그 배우 이영애 씨가 나오는 Sympathy for Lady Vengeance 그 이렇게 빨간색 화장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말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이제 영어 제목은 Sympathy for Lady Vengeance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 제목이 생각났어요. 그 느낌이 약간 있어요. 어쨌든 네, 이번 기사는 굉장히 친화력이 좋은 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주인이 없는 사이 집에 침입자가 들었는데 그 당시에 집에 있던 이 Retriever 개한 마리가 이 도둑을 쫓아내기는커녕 입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이렇게 물고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다가와서 마치 우리 같이 놀아요 하는 것처럼 하는 게 CCTV 카메라에 다 찍힌 겁니다. 도둑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약간 놀아줘야 되나? 귀여운데? 이랬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So much for guarding the castle. When an intruder broke into Dante Rowley's home in San Diego this month, home security cameras captured his golden retriever, Nash, hiding and panting under the dining room table. The dog stayed there as the man helped himself to yogurt and laid down on a blanket. Then Nash made his move. He approached the man as he walked near the door and looked up at him with his tail wagging and a plush toy in his mouth. Why didn't he bark? Was he eager to play?
0: 성을 지키는 것도 이 정도면은 물 건너간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번 달 샌디에이고에 있는 단테 라울리의 집에 침입자가 들어왔는데 가정용 보안 카메라에는 그의 골든 리트리버 나쉬가 식탁 밑에 숨어서 헐떡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침입자 남자가 요거트를 냉장고에서 꺼내 먹고 담요 위에 잠시 누워 있는 동안에도 나쉬는 계속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남자가 문 쪽으로 걸어가자 나쉬는 꼬리를 흔들면서 입에는 인형을 물고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나쉬는 왜 barking 짖지 않았을까요? 놀고 싶었던 걸까요?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기사입니다. So much for guarding the castle.
1: Yeah, when you say so much for something, then it's like when something doesn't happen, and it, I guess, usually results in like a disappointment of some sort, but you're kind of expecting something or hoping for something, and then it's kind of like, oh, well, that's not going to happen.
0: 아, 그렇군요.
1: So much for that dream, or so much for this.
0: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그게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아, 그냥 뭐물 건너갔네 이런 느낌으로 So much for guarding the castle. 그 castle, 성을 지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골든 리트리버 나쉬의 역할이었는데요. 이 집을 지키는 거. So much for guarding the house. So much for guarding the castle. 뭐 집을 지키기는커녕 이거 한번 봐라 이런 뜻이겠죠. So you can use it in different circumstances as well.
1: Yeah, I think like if you let's say you bought a lottery ticket and you're watching the lottery draw live on TV and maybe the first number comes down and you have the first number and then the second number comes down and you have the second number. It's like, I already have two numbers and then the third, fourth, fifth, sixth ball come and they're all duds. So you still only have two numbers. You didn't win anything, but you got your hopes up because you got the first two numbers. So, but you got, ah, so much for the lottery this week. So it's kind of like, ah, I didn't. Yeah, I hope.

0: hoped I was going to win, but I didn't. So you can ask so much for the lottery this week.
1: 네,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쉬라는 골든 리트리버가 일단은 좀 지켜봤어요. 근데 이 도둑도 아마 보니까 몸집이 꽤 큰 개가 있는데 뭐 다가오지도 않아, 짖지도 않아.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는지 갑자기 냉장고에서 요거트 꺼내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조금 누워있기도 하고 그랬대요. 나쉬가 이걸 지켜보더니 그 다음에 인형을 가지고 왔어요. Okay, so Nash saw the burglar helping himself to some yogurt.
0: If you help yourself to something, then it's like you're serving yourself. So instead of somebody giving you something that you want or need, you do it or you get it yourself.
1: Yep.
0: So you serve yourself. Imagine like the waiter doesn't serve you, you serve yourself. So he went to get the yogurt instead of somebody giving it to him.
1: Mm. 만약에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차려 나오면 알아서 드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help yourself
0: yeah.
1: 이러는 거죠.
0: Help yourself, serve yourself, same idea.
1: 맞아요. 그래서 이 help yourself to something은 알아서 무언가를 먹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알아서 요거트를 이렇게 먹었어요. And did Nash make his move? Well, he did. But not in the way you'd expect someone to make their move when an intruder comes to the house. So what's making your move?
0: Making your move is when you start to do something within the goal of what you want to do. So when you begin, if you have an end goal in mind or something that you want to achieve, this is the beginning of it. You make your move. You start to do what you want to do.
1: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는 나쉬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가 되겠고요. 우리 체스를 할 때 next move, 뭐 your move 그러면은 이제 너의 차례, 네가 움직일 차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Good move. 이번에 움직인 거 그거 잘했는데 체스만이 아니라 뭐 바둑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겠죠.
0: This could also be like in a social setting, if you see a guy or a girl that you are attracted to
1: yeah.
0: at a party or a public place, and you want to approach them and say something and meet them and introduce yourself, then we also say that you're making a move
1: yeah.
0: or you're making your move because you're going there and you're physically doing something to change the situation.
1: Mm. 이렇게 언뜻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 말 좀 걸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you can make your move. 그래서 뭐 어떤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때 뭐 그냥 뭐 hey how you doing 뭐 이런 식으로
0: yeah you can just introduce yourself or
1: okay.
0: sometimes we call it like a pickup line
1: yeah,
0: so
1: yeah.
0: you might use a pickup line things like that so it's just something to introduce yourself or to start a conversation with that person
1: exactly 자 그래서 이 Nash라는 golden retriever가요. Retriever, golden인지는 모르겠어요. 색깔은 좀 golden이긴 하던데.
0: I think it said golden.
1: 네. 그건 좀 retriever가 맞았나요?
0: Yeah, it said
1: 아,
0: golden,
1: 맞네요.
0: Yeah, it said
1: 네.
0: golden retriever.
1: 그렇군요. 제가 개를 안 키워봐가지고 조심스럽습니다. 자, Nash라는 이 golden retriever가 침입자에게 보인 행동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0: Dr. Catherine A. Hoopt, a professor emeritus at Cornell University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thinks Nash is a rather affable retriever. The dog wanted someone to play with, and the burglar is as good as anyone, she said. It's a breed that's often friendly, and apparently the owner made sure he was socialized with people. So he doesn't think something awful is going to come in the door, but something fun, a playmate.
1: 코넬대학교 수의대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인 Catherine Hoopt 박사는 내시가 꽤 친근한 성격의 retriever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내시는 함께 놀아줄 누군가를 원한 것 같고 그런 그에게는 도둑도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었던 것 같다. 이 견종은 되게 좀 상냥하고 친근한 편이고 보아하니 주인들이 그 개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사회화를 잘 시킨 것 같다. 그래서 그 개는 문으로 끔찍한 일이 닥칠 것이라고 아예 상상을

0: Get Together, 랭카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침입자가 들어왔는데, 당시 이를 마주친, 바로 그 반려견, 나쉬가 짖거나 위협하지 않고, 정반대에, 다소 우리가 볼 때는 살가운 모습을 보여서 화제가 된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침입자 겸 도둑은 결국 원격으로 신고한 주인 덕분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 단락 읽어볼까요?
1: Raleigh said Nash was unharmed, as was his other dog, Ollie, a long-haired Dachshund that had run into the backyard. Raleigh's brother, who lives down the street, had been dog-sitting. Honestly, Nash is just friendly. He's not a guard dog by any means. So when I saw his reaction, I was surprised that he wasn't more excited, Raleigh said on Friday. Usually, when he sees new people, he runs over and jumps all over them and is just on them 24/7.
0: 견주인 단테이 라울리는 내쉬가 별탈 없이 무사하다고 밝혔고요. 뒷마당으로 도망쳤던 또 다른 반려견 얼리도 역시 무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얼리는 닥스훈트고요.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같은 동네에 사는 형이 그때 걔를 돌보고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라울리의 말인데요. 솔직히 저는 그 CCTV 영상을 보고 원래 내쉬가 굉장히 친근한 성격이기 때문에 얘가 오히려 더 달갑게 맞이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어요. 보통 낯선 사람들을 보면은 곧장 달려가서 뛰어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24시간 내내 그 사람의 곁을 떠나지 않는

0: 그런 이제 아주 친화력이 좋은 개예요. 어딜 봐도 내쉬는 이런 이제 guard dog, 경비견은 아닙니다. Okay. So his brother was dog sitting.
1: Yeah, if you're dog sitting, then it means you're taking care of somebody else's dog for a period of time. You're probably going to feed them, make sure they have water, maybe take them for a walk. So you're going to do everything that the owner usually would do to take care of a dog.
0: So where was he when this intruder came into the house?
1: Good
0: But
1: question.
0: anyway, yeah. Okay. Dog sit, babysitting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개를 돌봐주는 거죠.
1: Yeah, so babysitting, of course, you're taking care of a baby or a child. It could be, probably someone under 10 years of age. You can also do house sitting. So if somebody is away on vacation, then you might stay at their house or just drop by their house to clear away the mail or just little things to make sure that, there aren't burglars or people breaking into the house.
0: 맞아요. 하우스 시팅 이거는 우리가 서로 이웃 간에 해주면 참 좋죠. 장기 여행을 떠났다든지 출장을 갔을 때 근처에 사는 친한 사람이 그래도 이제 우편함이라도 좀 비워주고 이런 것좀 해주고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면 집 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좀손좀 보고 그러면 하우스 시팅 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Nash was not a guard dog by any means.
1: Yeah, if we say by any means, then you're saying like, well, not at all, or you're not expecting that at all. So yeah, by any means, you're basically, oh, like, no, like, not by any means. I don't see it that way.
0: 어딜 봐도 뭐뭐가 아니다. 그래서 Nash is not a guard dog by any means. 어딜 봐도 Nash는 그런 보안견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인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원래 그래요, 내쉬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he gets really excited when he sees new people. 원래 내쉬가 처음 보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excited가 이제 좋은 의미로 흥분한다는 뜻이겠죠? 너무나 좋아하고 할 수만 있다면은 he just stays with them 24/7. 24/7은 뭘까요?
1: 24/7 means all the time, so without a break. It's supposed to be 24 hours a day. There only are 24 hours in a day, so every hour of the day and 7 days a week. There are 7 days in a week, so without a break of any sort.
0: 그냥 하루 종일 아니면은 1년 내내 언제나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계속이라고 해석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새로 본 사람 곁에 계속 붙어 있고 싶어 할 정도로 처음 보는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거나 경계하지 않고 좋아하는 개였군요. 자, 마지막 단락 가보겠습니다.
1: Mark Bekoff, a professor emeritus of ecology and evolutionary biology at the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and the author of Dogs Demystified, an A to Z guide to all things canine, said a dog's breed doesn't determine whether it's going to be a good guard dog. You could train a beagle to be a guard dog, he said. To me, it just comes down, like with humans, to early rearing. Bekoff said he wasn't surprised that Nash greeted the intruder with a toy in his mouth. He said he has a part Doberman mutt who would have done the same thing. I see a total love muffin, he said. What I see is a healthy, socialized dog. He just wants to play.
0: 자,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의 생태학 및 진화생물학 명예 교수이자 개에 대한 모든 것 종합 가이드라는 책의 저자인 마크 베코프는요, 개의 품종이 좋은 이런 경비견, 보안견이 될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비글도 갓 더그가 될 수도 있고. 사람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어린 시절 어떻게 양육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갓덕의 성향이 있느냐 없느냐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베커프 교수는 내쉬가 입에 장난감을 물고 침입자를 맞이한 것에 대해서 전혀 놀랍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은 도버만 믹스견을 키우고 있는데 이 개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눈에는 내쉬가 그저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개로 보입니다. 건강하고 사회화가 잘된 개죠.

0: So much for the drone show tonight.
1: 비가 오기 시작하자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휴, 오늘 저녁 드론 쇼는 이제 물 건너갔네. 자, 다음 표현은요. Make one's move.
0: If you make a move, then you're doing something to begin the process of something. So if you have a goal in mind, something you want to accomplish, something you want to do, then you're taking that first step, within that.
1: 네, 행동을 취한다, 조치를 취한다, 아니면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때그 사람에게 이제 다가가서 뭔가 표현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0: He made his move by jumping into the elevator with his CEO, but he never got to pitch his idea because he was busy talking to someone else.
1: CEO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이 직원이 바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자신도 그 엘리베이터 안에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사장님이 다른 직원과 계속 얘기를 하는 바람에 자신이 하려고 했던 말을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pitch라는 거는요, 내가 이제 어떤 주장하는 거죠.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So it's like, how would you describe a pitch? It can be your product or something you want to sell or an idea, something you want the other person to say yes to or
0: Yeah,
1: be convinced.
0: exactly. Something you want to convince somebody of in some way, shape, or form. Like you mentioned, it could be a product or an idea. It could be some sort of a complaint that within your business that you want to fix.
1: Yeah, and you can use it as a verb as well.
0: Yes.
1: Pitch it to me. 그래서 뭐 그걸 한번 나한테 팔아보려고 해봐. 아니면 뭐 홍보해봐. 이런 의미로도 pitch를 쓸 수가 있는데 명사로도 또 많이 쓰죠. Okay, moving on. Affable.
0: Affable means that you are social. I was saying it's probably like very much the opposite of being shy. Sort of like it could be outgoing, very friendly, easy to get along with.
1: 말 걸기 굉장히 쉬운 상대를 굉장히 affable한 사람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상냥하기도 하고 또 친화력도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예문 볼게요.
0: He was typically outgoing and affable, but he froze up when he got in front of the audience on the stage.
1: 보통은 아주 이제 외향적이고 사람들과 말도 잘 거는 성격이었는데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많은 청중 앞에 서게 되자 갑자기 얼어버렸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Not something by any means.
0: Not by any means, meaning not at all or not really like that. So it's a negative statement of something.
1: 전혀 뭐뭐가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0: He earned a lot of money, but he wasn't rich by any means.
1: 돈을 많이 벌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어딜 봐도 뭐 엄청난 부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 demystify.
0: Demystify, meaning to, I guess, help you understand something that was not understandable before. So,
1: 그래요.
0: something that was a mystery before, something that you didn't get, now you understand it and you've learned it.
1: 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을 쉽게 해준다든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demystifying이라고 합니다. 예문 볼게요.
0: His lecture on ancient history completely demystified Greek and Roman mythology for me.
1: 네.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굉장히 쉽게 설명해 준게 바로 그의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이걸 굉장히 어려워했다라는 게 암시되어 있죠.
0: I think the one thing with demystify, though, is think of it as not just something that I didn't understand before, but now I do, but like, it's something like think of the word mystery in there. So something that most people don't understand, or there's something mysterious about this that I now understand.
1: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이 뭘 이해를 못했던 걸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신비로울 정도로 이게 참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컨셉인데 그런 것을 풀어준 게 demystifying 한 거죠.
0: Yeah, because you wouldn't say that, oh, my teacher demystified multiplication for me, or
1: Right.
0: division, or long-form division. Like, no, that's not something that's a mystery.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It's time for today's idiom. Jason, what is it?
1: Today's idiom is scrape by.
0: 네. 이번 idiom은 scrape by. 하루하루 버티다입니다. 다이얼로그를 통해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제이슨 쌤과 저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Let's have a listen. Idiom package, scrape by. Hey Jason, checking out for new part-time job?

0: Many years ago.
1: Yeah.
0: 그래요. 원래는 그 의미, 이게 막 긁힐 수 있다. 이런 데서 온 표현인데, 이게 1500년대부터 사용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도 전혀 이거 old 느낌 없잖아요. 그냥 쓸수
1: Oh,
0: 있어요.
1: yeah, we still use this today,
0: 이거는
1: for
0: 그냥
1: sure.
0: 지금도 그대로 사용을 하는 표현이고요. Similar expressions?
1: Similar, I would say you're barely making ends meet is a very common one, or you're barely keeping your head above water, or I'm just treading water.
0: 그러네요.
1: So you're not progressing, you're just kind of stuck in the same place and you're surviving. You're still
0: 맞아요.
1: alive.
0: 경제적인 의미로 다 이게 비슷한데요. You're barely treading water, you're keeping your head above water, or you're barely making ends meet. 이번 idiom은 scrape by였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Jason.
1: My pleasure as always.
0: 네, 지금까지 제이슨 쌤이었습니다.
2: 모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릿츠에서 스피커, 아라비카 원두를 블렌딩해 깊은 맛의 스틱 아메리카노, 카피나 커피, 편해지는 집밥 생활, 디에이프런에서 반찬 세트, 아로마 전문 브랜드 말글담에서 담테라 아로마 고급 디퓨저, 프리미엄 식품 기업 아이티스트에서 한국식 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김치 토마토 페스토를 드립니다.
0: Our final song today is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It's Incognito. Have a great one. We'll see you in 22 hours.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4: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3: 월, 화, 수, 오전 5시.
4: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잉글랜드 국가대표 골키퍼였던 데이비드 제임스는 음악을 늘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어린 시절 바이올린으로 악기를 처음 접했고 더블 베이스를 거쳐 첼로까지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베토벤, 홀스트, 생상스를 즐겨 들었는데요. 숙소에서 쉬는 시간,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그리고 경기 직전까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축구 골키퍼라는 포지션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 동안 경기 상황을 관찰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외로운 자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공격수가 슈팅하는 순간에 동물적인 감각으로 반응을 해야 하죠. 그런 그에게 클래식 음악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력을 키워주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골키퍼 제임스의 마인드 컨트롤을 도와줬던 음악, 그 중에 한 곡으로 이 시간 문을 열어볼까요?

EBS FM 정기 클래식 클래식 10월의 첫날의 문을 연 곡은 헨델의 사독더 프리스트 제사장 사독 헨델 작품으로 258 에르베니케가 지휘하는 르콩세르 스피리튜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였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경기 전에 듣는 음악 하면 왠지 신나는 팝이나 락 음악을 떠올리기 쉽지만 잉글랜드 대표팀 골키퍼였던 데이비드 제임스는 오늘의 오프닝 곡 외에도 베토벤을 즐겨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였는데요. 경기 전에 마음을 진정시키는 역할도 했고 또한 운동 시간을 재는 시계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전체 길이가 실내 자전거 운동 한 세션과 딱 맞았기 때문이라네요. 생각해보면 최고 수준의 연주자와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에게는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주자도 운동선수도

오랜 시간 반복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운동 친구가 되어주는 클래식, 노동요가 되어주는 클래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클래식을 자주 찾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 한 곡은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섬소녀님, 벌써 10월이네요.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내 나이만큼 세월이 빠름에 허망한 생각만. 섬소녀님, 다 기억 못하시겠지만 올해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 좀 더 좋은 생각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에스터 1585님, 우리 10월도 파이팅! 7906님, 오늘 날씨도 정클클 선곡이 정신이 확 들 정도네요. 10월의 멋진 날, 정경님과 함께라 좋아요. 고맙습니다, 7906님. 10월도 낭만적으로 보내볼까요? 리우범성님, 오늘도 정클클에 놀러왔어요. 새로운 클래식 살롱도 기대하며 함께할게요. 네! 2부에 함께할 새로운 클래식 살롱 손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만은 훗날 이 작품을 어른들을 위한 어린 시절의 회상,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상력과 기억을 어른의 시선으로 돌아보는 음악. 슈만의 어린이 전경 중 첫 번째 곡입니다. 미지의 나라들, 블라드미르 호로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슈만의 어린이 정경중 제1곡 미지의 나라들, 브라드밀 호로비츠의 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최인경님, 연휴 지나고 간만에 여유네요. 네, 벌써 명절이 일주일 가까이 지나가고 있네요. 신기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8737님, 더워가 추워 바뀌어도 정클클에서 좋은 음악 들으며 쉼할래요. 언제나 정클클을 응원하며. 감동입니다. 8737님. 이렇게 응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겠다라는 다짐을 매일매일 매순간 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즘에 감기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보도가 볼 때마다 여러분들 걸리시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원래 연극 오이디푸스를 위해 작곡된 곡입니다. 음악이 모든 근심을 잊게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헬리퍼셀, 음악은 잠시 동안. 2번 슈베르트, 음악의 부침.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1910년에 출판됐는데요. 제목만 보면 18세기 이탈리아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가에타노 푸냐니의 작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작곡자는 푸냐니가 아니라 프리츠 크라이슬러입니다. 18세기 음악처럼 들리지만 20세기 바이올리니스트가 만든 곡이죠. 크라이슬러의 푸냐니풍의 서주와 할레그로,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로자로비치, 피아니스트 엘렌 메르시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1258님의 사연입니다. 작년 이맘때 이런 멋진 날씨 속에서 엘리제를 유아회를 들었고 구척이 아주 아련하게 남아있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김태형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엘리제를 위하여 신청합니다. 네, 음악으로 기억되는 순간들이 있죠. 음악의 힘은 놀랍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를 시간여행하게 만들어주죠. 물론 저도 그런 곡들이 꽤 있습니다. 어려운 콩쿨 파이널에서 불렀던 노래, 또 힘들었을 때 들었던 음악, 아주 행복했을 때 들었던 음악, 그런 음악들이 그때 당시에 친구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제 곁에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할 기회가 오기를 바라는데요. 요즘 날씨 정말 좋죠. 그야말로 가을입니다.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고 그야말로 야외에서 뭔가 이 돗자리를 깔고 놀고 싶은 만큼 딱 적당한 날씨인 때가 있는데요. 작년 이맘때 멋진 날씨 속에서 듣던 곡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두 이 좋은 계절을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라며 1258님의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피아니스트 김태형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김태형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박주영님, 소곡집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엘리제를 위하여 이 곡 배울 때 엄청 행복했어요. 아, 엘리제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정말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곡이 됐죠. 그 역할을 해준 건 박주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원에서 소곡집 배울 때 역할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엄청 행복하셨다니 너무 좋은데요. 자주 들려드릴게요. 김인숙님, 제가 EBS를 듣기 시작한 지 1년은 된 것 같네요. 제가 올해 한 일 중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지금도 운동 중인데 저의 운동 중 클래식은 정클클입니다. 늘 항상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클래식이 너무 좋아요.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면서 모든 문제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네요. 전 매일 아침 운동하면서 생각 정리를 하거든요. 그때 정클클은 좋은 반려 방송입니다. 와, 운동하면서 정클클을 꼭 들어주시는 김인숙님 고맙습니다.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시간인데요. 좋은 반려 방송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행복합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선곡 기회를 드리고 있죠. 짤막한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영국 작곡가의 곡인데요. 음악이 모든 고통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잠시 동안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 그런 의미의 곡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헬리퍼셀, 음악은 잠시 동안. 2번 슈베르트, 음악의 부침.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9349님, 저도 10월의 첫 시작 정클클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라마이노프 피아노 연주 특히 기다리고 있네요. 감사해요. 항상 좋은 말씀과 음악 선물해 주셔서요. 9349님, 와, 방송의 선곡표를 미리 봐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또 라마이노프의 곡을 선곡한 걸 기다려주시고 메시지도 보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곡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라마이노프는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듣는 음악은 17살의 라마이노프가 남겨놓은 작품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는 26년이 지난 1917년 이 작품을 다시 꺼내 대대적으로 고쳤다고 하거든요. 젊은 날의 에너지는 그대로 두면서 음악의 구조와 오케스트레이션을 훨씬 세련되게 다듬었죠. 17살의 젊은 라마이노프와 훗날 세계적인 작곡가가 된 성숙한 라마이노프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곡입니다. 라마이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 F샵 단조, 작품으로 1종 1악장 비바체.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동안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헨리 퍼슬의 극음악 오이디푸스 중 음악은 잠시 동안. 카운터 테너 르네 야콥스의 노래. 또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현악기죠. 콘라트 융헨넬의 리우트. 그리고 비올라다 감바라고 부르는 악기 한 종류인데요. 밀란트 쿠이겐의 베이스 비올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헨리 퍼슬의 그 음악 오이디푸스 중 음악은 잠시 동안 카운터 테너 르네 야콥스, 콘라트 융 헤넬의 류트, 빌란트 쿠이겐의 베이스 비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클크랙 공개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클클 특집 공개 방송입니다. 지금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을 마련합니다. 가을의 한가운데 우리의 일상에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을 함께 나누는 자리인데요. 이번 공개 방송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윤홍천,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첼리스트 문태국,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 테너 김재형, 소프라노 박소영, 그리고 피아니스트 정태양과 박영성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가을을 클래식으로 가득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클크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방청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1부 끝곡은 이번 공개방송에서 만날 반가운 얼굴이죠. 첼리스트 문태구의 연주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하작품으로 1007중, 프렐류드, 알레망드, 쿠랑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2부 클래식 살롱은 새로운 손님과 꾸며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다시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읽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작가 무루입니다. 저는 아직 좋아하는 이유를 다알수 없는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에세이 우리가 모르는 낙원에 쓴 대로 아직이라는 부사엔 한 번도 좋아한 적 없는 걸 앞으로 좋아하게 되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거든요. 글과 그림으로 엮은 수수께끼 같아서 알쏭달쏭했던 게 점점 재미 나지는 거죠. 그 속엔 언제나 느껴보지 못한 기쁨, 닿아보지 못한 아름다움, 가져보지 못한 이해가 숨어 있고, 나를 한칸 넓혀보는 즐거움도 있고요. 결국 책이란 건 낯선 숲에서 자기만의 오솔길을 찾아보라는 다정한 권유이자 초대가 아닐까요? 책을 읽으며 모른다는 감각을 기꺼이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분명 어떤 진실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0: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하이벨의 캐논, 데이비드 페리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인지로 들려드렸습니다. 홍은심님, 오늘 퀴즈 덕분에 강아지 산책 중에 잠시 벤치에 앉아 클래식 퀴즈도 참여했네요. 파헤벨의 캐논 변주곡 신청합니다. 산책하기 좋은 날씨죠? 홍은심님, 이렇게 캐논 보내주셔서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목요일 이브 클래식 살롱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0: 클래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야기 손님과 음악이 있는 곳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문을 여는 클래식 살롱. 이번 달엔 감각적인 해설이 곁들여진 콘텐츠를 만들면서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박종욱 PD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와, 우리 오랜만에.
1: 네, 정말 오랜만에
0: 만나네요.
1: 네, 예. 그때 국립합창단 이렇게 해설하시는 거 네. 제가 봤었는데 이렇게 윤희중 선생님을 이렇게 휘어잡으시던 모습을 보고 오랜만에 뵀는데 오늘 굉장히 이렇게 라디오 DJ 같은 모습을 또 뵙게 되니까 아주 즐겁고 네, 행복합니다.
0: 정정해야겠습니다. 제가 감히 윤희중 교수님을 휘어잡지 못하고. 그냥 예뻐해 주시니까 네. 제가 또 이 워낙 그 교수님의 그 뭐랄까 위치에서 사람들이 네.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사람들에게 좀 더 클래식을 재밌게 티키타카 해야겠다라고 생각 그렇게 했는데 그걸 또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1: 너무 좋았습니다.
0: 예, 피디님이 계셔서 네. 행복합니다. 네. 그간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자, 제 알고리즘에 우리 PD님 네. 영상이 너무 많이 떠요.
1: 예. 영상을 좀 보셨나요?
0: 그럼요.
1: 이렇게 내리신 거 아닌가요?
0: 시작부터 이렇게 공격을 해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모드를 살짝 전투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 분위기 확 바뀌네요, 갑자기. 네, 예. 좋습니다.
0: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멋진 인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EBS 라디오 정경의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 먹고 나서 이렇게 점심 먹으면 또 좀 나른하잖아요. 네. 그 전에 좀 활기찬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클래식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즐겁습니다.
0: 인사가 아주 근사합니다. 좀 더 일찍 모시고 싶었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제가 좀 늦었죠.
1: 제가 또 그때 직장 생활할 때 연락을 주셨었는데 네. 너무 나가고 싶은데 예. 죄송해요.
0: 아닙니다.
1: 직장을 쉴 순 없으니까.
0: 그럼요. 네. 이렇게 지금이라도 모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클래식 애호가들에게는 또 우리 박정우 PD님 모를 수 없는 이름이고 저 채널이 아닐까 싶은데요. 1분 클래식. 유명합니다.
1: 네. 1분 클래식은 이제 어떤 1분 만에 다르게 들릴 걸이라는 슬로건 하에 이제 예. 1분 안에 클래식을 설명해드리는 채널이고요.
0: 네.
1: 22만 구독자분과 함께 유튜브 채널 그리고 6만 팔로워분들과 함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름 1분 클래식이긴 한데 요즘에 이제 긴 영상을 많이 올려서 네. 좀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
0: 예, 제가 본 것도 영상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재밌게 봤습니다.
1: 진짜 감사합니다.
0: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1: 맞아요.
0: 예, 자세한 걸 또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1: 길어지고 점점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0: 자, 7906님. 와, 1분 클래식 애독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정우 PD님. 문미진님. PD님은 성악하시는 분처럼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박주영님, 박종우 PD님 반갑습니다. 노래도 잘하시죠?
1: 사실은 네. 제가 또 이렇게 정경님 뵈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클래식을 시작한 계기가 성악이었어요.
0: 그래요?
1: 옛날에 이제 조수미 선생님이랑 알렉산드로 사피나라고 그 파페라 가수 계신데 두 분이 축배 노래를 부르는 걸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보고
0: 와우.
1: 클래식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축배 노래 아직도 다 콩글리시를 외우고 있고.
0: 이야, 그럼 노래도 잘하신다는 이야기죠?
1: 잘하진 않는데 예. 이제 또 어떤 흉내는 낼 수 있다.
0: 그 그러면 피디님은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가 네. 가능했군요.
1: 아닙니다. 제가 다른 스튜디오에는 피아노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지금 미리
0: 안 넘으시네요.
1: 이렇게 선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 이번 주만 여기고 네. 다음 주부터는 피아노가 있는 스튜디오였는데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이야, 네. 제가 기회를 노렸는데 여러분 네.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전문 방송의 피디로 일하셨고 지금은 콘텐츠 기획자

0: 해설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하셨어요. 전형적인 클래식 전공자의 교육 과정을 밟아오셨는데 전문 연주자의 길을 걷는 대신 클래식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로 방향을 튼 특별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1: 이게 뭐 방향을 틀었다기보단 어떤 왜 음악을 그만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저는 이제 고3 때 음악을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음악가라는 직업이 정말 외줄타기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무대에 올라가서 넘어지기가 너무 쉽고 특히나 입시 같은 경우는 한번 넘어지면 뭐 끝장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긴장감이 좀 비인간적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3 때 일단 지금 공부를 하긴 너무 늦었으니까 대학교까지는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방향을 생각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대학 진학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신 건데, 이한 학년 후배 조성진이 아예 쐐기를 박았다고 무슨 말입니까?
1: 아니 성진 씨 얘기를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학년 후배셨고요. 이제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쳤고 아마 성진 씨는 저를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이한 학년에 대표 한 명씩 나와서 한 학기 한 번씩 연주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대표, 2학년 대표, 3학년 대표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거기에 성진 씨가 1학년 대표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주를 보는데 사실 그 자리가 조금 떠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관객들이 그냥 관객들이 아니고 그 나이 또래 그래도 잘한다는 애들 모아놓은 애들이 눈 부릅뜨고 보고 있는 자리잖아요.
0: 얼마나 잘하냐?
1: 그쵸?
0: 보고 있는 상황.
1: 어디 보자.
0: 어디 보자.
1: 뭐 이런 느낌인데 그때 성진 씨가 무대를 딱 걸어오면서 피아노에 이렇게 보통은 앉아서 심호흡 한번 하고 시작하잖아요. 앉기도 전에 건반을 누르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와, 지금 2, 3학년 선배들이 다 있는데 압도적인 여유가 딱 느껴지고 연주를 시작하는데 와, 그때 친구들을 막 이렇게 바라봤던 기억이 나요. 쟤 뭐야? 우린 어쩌라고? 뭐 요 정도로 이 실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뭐 그런 분들이 또 우리나라 클래식계를 잘 이끌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빠져도 될것 같은.
0: 알겠습니다.
1: 생각해보니까 그때 쇼팽 1등의 연주를 봤던 거네요. 생각해보니까.
0: 그렇죠. 미리 보기 하신
1: 미리
0: 거죠.
1: 보기.
0: 대학 때 컨텐츠 제작에 흥미를 갖게 되셨고, 대학 졸업 후엔 클래식 음악 전문 방송국에서 일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 때부터 영상은 조금씩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우연치 않게 클래식 방송국에서 일할 기회가 생겨서 한 6년, 7년 정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클래식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중계 PD는 음악을 전공하거나 전공 수준까지는 되면 훨씬 좋거든요. 대체 오케스트라에서 주선율이 뭐고 어떤 악기를 어떤 사이즈로 잡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중계 PD로 오래 일했고 그러다가 뭐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이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나 자신이 없어지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때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클래식 해설하는 채널을 만들어 보자 해서 1분 클래식이라는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0: 네, 그래서 대박이 났죠.
1: 아, 대박.
0: 자, 컨텐츠 기획자이자 해설가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드디어 기회가 또 왔습니다.
1: 아, 네.
0: 피아노 연주를 그만둔 건 아니지
1: 아,
0: 않습니까?
1: 그만뒀는데요. 아,
0: 그만뒀습니까?
1: 네네네. 아, 근데 이제 이게
0: 아니,
1: 아시겠지만.
0: 잠정적으로 그만두신 거 아닙니까? 이번 달만
1: 이게
0: 그만둬야겠다.
1: 10월 달만?
0: 10월 달만.
1: 2026년 10월
0: 10월에는
1: 달만?
0: 멋진 날에만 그만두고 11월부터 하시는 거 아닙니까?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아닙니까?
1: 아, 근데 이제 이 클래식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 이 진행자가 연주를 해주면 또더 풍성해지는 경우가
0: 너무 좋아하죠.
1: 있잖아요. 그래서 종종 하고 또 어떤 공연은 좀 예산이 부족해서 반주자를 구하기 좀 그렇다. 그럼 저칠줄 알아요 하고 제가 이제 치는 경우도 종종 있고.
0: 그러니까 비디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1: 아뭐 기회가 된다면 짧은 한곡 정도는 제가
0: 아,
1: 하고.
0: 여러분 결국 이끌어냈습니다. 자, 10월 한달 동안 목요일 코너 클래식 살롱을 이끌어주기로 하셨는데 어떤 주제를 함께 할까요?
1: 네, 제 채널이 이제 입문자 대상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클래식 음악은 알고 들으면 더잘 들린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감상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많은 정보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정보들을 찾다 보면 이 곡이 이런 배경이 있었나? 이런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 클래식 비하인드입니다.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클래식 곡이지만 알고 보니까 뒷이야기가 꽤나 흥미로운 그런 곡들을 10월 한 달 동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아, 클래식의 뒷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군요.

0: 그렇습니다.
1: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곡부터 소개해 주십니까?
0: 네, 저희가 제일 먼저 들을 곡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입니다. 이게 이제 브람스의 곡 중에서는 아마 대중분들 기준으로는 가장 유명한 곡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 작곡 당시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곡이고요. 그래서 브람스한테 많은 수익과 유명세를 가져다 준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먼저 익숙한 그첫 주제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너무나도 유명한 이 선율. 이 곡에 어떤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1: 사실 이 선율이
0: 네.
1: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브람스의 대표 선율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0: 네.
1: 놀랍게도 이 선율이 브람스가 직접 작곡한 선율은 아닙니다.
0: 어허.
1: 그러니까 저희 한곡더 짧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헝가리 태생의 작곡가 벨라 켈러의 차르다시 바르데요프를 기억하며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곡 초반 부분 저희 짧게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0: 이건 표절인데요.
1: 저도 처음에 듣고 좀 깜짝
0: 네.
1: 놀랐는데, 이 켈러의 곡이 1859년에 출판됐고,
0: 네.
1: 헝가리의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이 1869년에 나왔으니까,
0: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1: 네, 시간상으로 켈러 쪽이 확실히 먼저입니다. 근데
0: 예.
1: 이제 브람스가 이제 작정하고 표절한 곡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 게, 당시에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브람스가 헝가리 무곡을 작곡한 계기가, 기존에 존재하던 헝가리의 민요들 그리고 집시 음악들을 이렇게 모아서 피아노 연탄곡으로 작곡을 한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처음부터 브람스가 자기가 뭘 이렇게 창조적으로 작곡한다기보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헝가리의 민요들을 세상에 더 널리 알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 얘네들을 당시 음악 형식에 맞춰서 편곡한 거죠. 근데 이 헝가리 무곡 5번은 사실은 헝가리 민요가 아니라 벨라 켈러가 작곡한 곡인데 브람스가 헝가리 민요로 착각했던 겁니다.
0: 네. 이게 핑계가 될까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의 문화로 봤을 때는,
1: 맞아요.
0: 그쵸?
1: 사실,
0: 그때 문화 좀 다르죠, 당연히.
1: 네,
0: 예.
1: 아까 저는 두 곡이 같은 곡인지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0: 그렇습니까?
1: 네. 그러니까 실제로 브람스가 이 곡으로 성공을 안 했다면 좀덜 억울했을 텐데, 이걸로 하필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브람스의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중 하나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실제로 당시 벨라 켈러가 자기 곡을 연주회장에서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이거 브람스 거 아니야? 요랬다고 해요.
0: 벨라 켈러는 굉장히 억울했겠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벨라 켈러가 신문에 너무 억울한 나머지 글을 쓴게 있는데, 제가 한번
0: 와,
1: 읽어드리겠습니다.
0: 네.
1: 내가 바르데요프를 기억하며를 연주할 때마다 작곡가 이름이 왜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합니다. 사람들은 이 곡을 브람스 씨가 작곡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곡을 작곡하고 12년 뒤에야 브람스 씨의 연탄곡이 나왔습니다. 브람스 씨의 편곡이 훌륭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원곡의 작곡가인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틴 속담 하나를 인용했어요.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
0: 저는 그 벨라 켈러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와, 이 정도면 보통 오란 게 아니었던 모양인데요. 궁금한 게 당시에 법적 분쟁은 없었습니까?
1: 이제 벨라 켈러가 소송을 했다는 거는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이곡 말고 이제 당시에 다른 헝가리 작곡가들이 저작권 침해로 브람스를 고소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람스가 이걸 출판하면서 작곡이 아닌 편곡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소송은 브람스가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0: 그럼 켈러 연곡과 비교했을 때 작곡가 브람스는 어떤 걸 더한 걸까요?
1: 이제 켈러가 이제 편곡이 훌륭하다는 걸 인정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브람스의 솜씨를 또 느낄 수 있는데요. 구성이 좀더 쫀득해졌어요. 이게 원래 벨라 켈러의 곡은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그 멜로디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구성을 심플하게 했고, 그리고 중간에 아주 빠르고 신나는 부분을 넣어서 좀 즐거운 분위기를 더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템포에 좀더 극단적인 대비를 줬어요. 이렇게 느려졌다가 확 빨라지고 또 멈칫하면서 이렇게 늦춰.

0: 펼쳐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헝가리 집시 음악 특유의 어떤 즉흥적인 느낌을 살린 거거든요. 이 곡은 그런 매력을 듬뿍 느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김소영님, 두분 이야기 재밌어요. 클래식 뒷이야기 앞으로 더 재밌겠네요. 김소연님, 두분 유쾌한 대화도 음악 이상이네요. 네. 여러분, 10월 한달 동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박정옥 PD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시죠.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입니다.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박주영님, 벨라 켈러는 화병 났을 듯요.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1: 아,
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돈을 많이 벌었고, 아, 저 돈이 내 돈일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또 들지 않았을까
0: 근데
1: 싶습니다.
0: 요즘 역주행이라고 해서
1: 네.
0: 내가 작곡했을 때는 그만큼 뜨지 않았어도 누가 후발주자가 뜨게 되면 결국은 다시 원곡으로 돌아오잖아요.
1: 맞아요. 만약
0: 예.
1: 지금이었으면 아마 이 브람스가 인정하고 저작권을 그쪽으로 돌려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뭐그 당시에 그런 시스템은
0: 그렇죠.
1: 없었겠죠.
0: 오로지 연주.
1: 네.
0: 개런티만 받았으니까.
1: 네네네.
0: 자, 이번 달 클래식 살롱을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박종욱 PD와 함께 클래식 음악 속 흥미로운 이야기, 클래식 비하인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볼까요?
1: 네, 다음 곡은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사탕 요정의 춤을 가져왔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이제 연말 시즌만 되면 이제 발레 공연이 많이 열리고 거의 매진되는 인기 발레죠.
0: 네.
1: 미국 발레단들은 이 연간 티켓 수익의 약 40%를 이 발레 공연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현재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발레고 아마 제일 유명한 곡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꽃의 왈츠, 그리고 또 배경음악으로 자주 쓰이는 트레팍도 유명한데요.
0: 네.
1: 저는 오늘 사탕 요정의 춤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탕 요정의 춤은 2막에서 사탕 요정이 나오는 장면의 음악인데요. 곡을 처음 들으면 딱그 귀를 사로잡는 굉장히 특별한 소리로 시작을 해요.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는 조금 익숙한 악기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희귀한 악기였거든요. 저희 초반 부분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0: 예, 이 몽환적인 독특한 소리,
1: 네.
0: 어떤 악기입니까?
1: 이게 바로 첼레스타라는 악기입니다.
0: 네.
1: 저는 처음에 듣고 좀 놀랐는데 소리만 들으면 좀 실로폰처럼 생겼을 것 같잖아요. 근데 첼레스타가 거의 업라이트 피아노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0: 네.
1: 소리는 피아노와 종소리 그 사이 중간에 어느 그 소리를 내는데 글로켄슈필의 소리와 비슷하기도 하고요.
0: 그렇군요. 이 악기와 관련된 비하인드가 있습니까?
1: 네, 이제 제가 회사 다닐 때이 얘기로 쇼츠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한 300만 뷰 정도 나왔거든요.
0: 와우.
1: 그래서 아마 영상으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네.
1: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배경을 아시면 좋은 게요 첼레스타라는 악기가 1886년에 프랑스에서 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이콥스키가 이 악기를 처음 쓴게 189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가 발명된 지한 5년 만에 차이콥스키가 사용을 한 거죠.
0: 네.
1: 당시에 차이콥스키가 이 악기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고, 그리고 재밌는 건 이거를 자기 혼자만 독차지하려고 했던 그 기록이 또 있습니다.
0: 차이콥스키가요?
1: 네.
0: 그런 욕심이 있었군요.
1: 네. 그 악기를 사다 달라고 부탁하는 편지였었는데,
0: 예.
1: 거기에 이제 자기랑 친한 작곡가들이 이 악기를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차이콥스키가 유르겐소온이라는 출판업자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0: 네.
1: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파리에서 새로운 악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작은 피아노와 글로켄슈필의 중간쯤 되는 악기인데 그 소리가 정말 신비로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나는 이 악기를 교향시와 지금 쓰고 있는 발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악기의 이름은 첼레스타 뮤스테리고 가격은 1200프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악기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와 글라주노프가 이 악기의 존재를 눈치채고 나보다 먼저 그 놀라운 효과를 사용해버릴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새로운 악기가 엄청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장난으로 쓴 건지 진지하게 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 악기가 진짜 엄청난 효과를 낼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론 차이콥스키가 첼레스타를 맨 처음으로 썼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국제적인 이 작품을 작곡하는 사람으로서 이 악기를 굉장히 훌륭하게 사용을 했고요. 많은 작곡가들이 이 첼레스타를 더 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여러분들 그잘 아시는 해리포터 OST의 그 헤드위그 테마 에 나오는 그 악기도 첼레스타입니다.
0: 와, 놀랍습니다. 저는 일단 차이콥스키가 폰 메크 부인에 쓰는 편지를 처음 봤습니다. 후원자에게 보내는 편지
1: 요건
0: 외에.
1: 이제 그 출판업자에게 보내는
0: 예,
1: 편지고요.
0: 그런데
1: 네.
0: 출판업자에게 이렇게 뭐랄까, 차이콥스키 음악을 들으면 워낙 강하라고.
1: 네.
0: 예.
1: 맞아요. 음악만
0: 예,
1: 들으면 저희는 또
0: 대작이잖아요.
1: 현실적인 얘기는 잘 모르니까.
0: 스케일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
1: 맞아요. 하지만
0: 그런데 이렇게 작디작은 스케일로 이렇게 아니 림스키 코르사코프와 글라주노프가 먼저 발견할까 봐 걱정하는 차이콥스키를 보니까
1: 예.
0: 너무 인간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 이거
1: 네.
0: 출판업자의 마케팅이 아닌가 저는
1: 아,
0: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네요.
1: 마케팅.
0: 예.
1: 오히려 노이즈
0: 네네네.
1: 마케팅처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살짝 좀 카톡을 몰래 이렇게 보는 느낌이긴 한데, 좀 정말로 욕심이 났던 그런 거를 볼수 있는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0: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자, 이 곡을 들을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들어보면 좋을까요?
1: 저는 이 곡은 이제 멜로디보다도 어떤 소리를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차이콥스키가 이 곡에서 굉장히 섬세하게 음색을 설계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들리는 건 첼레스타의 맑고 반짝이는 소리인데 그 아래는 이게 현악기들이 피치카토로 음을 톡톡 뜯어냅니다.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가볍고 공중에 살짝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어떤 그런 음향적인 효과들이 그 과자의 나라에서 펼쳐지는 좀 환상적이고 동화적인 내용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0: 네, 어서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종 사탕 요정의 춤,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보시죠.

0: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 사탕 요정의 춤,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인수님, 차이콥스키 욕심쟁이네요. 오수미님, 가이손 느낌 나네. 어우,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예, 그 정원 다듬을 때.
1: 어, 맞아요, 맞아요. 예. 좀 그 살짝 음산하면서 좀 신비로운 느낌.
0: 예, 그 신비로운 느낌이 와, 오수미님 날카로우십니다. 박주영님, 차이콥스키 인간적이네요. 그렇습니다.
1: 맞아요. 작곡가들도 다 현실적인 삶을 살았던 인간들이죠. 아,
0: 너무 차이콥스키가 이 스토리를 들으니까 순식간에 가까워졌어요. 클래식 살롱, 오늘은 박종욱 PD와 클래식 음악 속 흥미로운 이야기, 클래식 비하인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은 여기로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곡의 비하인드를 살펴볼까요?
1: 이번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초반 부분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0: 그야말로 우아함의 끝판왕 아닙니까?
1: 아, 뭐 들으면서 이렇게 리듬을 타게 되는데요.
0: 네.
1: 왈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0: 예.
1: 매년 이 빈필하모닉 10년 음악회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연주되는 곡이고요. 음악을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 비엔나의 화려한 무도회장 그리고 왈츠, 아름다운 도나우강의 풍경이 굉장히 어떤 낭만적이고 좀 우아한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데 이 곡도 처음 태어났을 때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하고는 꽤 달랐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까?
1: 네.
0: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한데요.
1: 일단 지금은 저희가 거의 오케스트라 버전으로만 듣지만 원래는 남성 합창이 있는 곡이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가사가 있었던 거죠.
0: 그래요?
1: 네. 그런데 이제 곡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가사 내용이 당연히 뭔가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금 풍자적인 가사였다고 해요. 이 당시 시대상을 보면은 이 곡이 나오기 바로 전에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0: 일을 했고요.
1: 예.
0: 그리고 당시 비엔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전염병까지 돌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의 뉘앙스가 굉장히 비꼬는 느낌이었는데 가사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빈 시민들이여 즐거워하세요. 오, 왜? 주위를 좀 봐요. 대체 왜? 한 줄기 빛이 보이잖아요. 그래? 우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요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1: 와, 우리로 치면 뭔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0: 네, 뭐 파티를 벌이는 것 같은.
1: 그런 상황에서
0: 네.
1: 지은 거군요.
0: 네.
1: 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이런 느낌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딱 그런 느낌인데요. 가사 내용을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 굉장히 비꼬는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뚱뚱한 집주인은 몹시 화가 납니다. 새 들어야 하는 방들이 전부 비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화가 잔뜩 나도 춤추러 갑니다. 내일은 예술가 한 명이 방에 들어온답니다. 물론 그 사람은 틀림없이 돈을 내지 않겠지요. 집주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화가 난채 춤을 춥니다. 뭐 이렇게 우리 어렵지만 뭐 춤이나 추자 뭐 이런 느낌으로 당시 상황을 비꼬고 좀 풍자하는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낌은 언제 나오냐? 그 아름답고 낭만스러운 느낌은 언제 나왔냐 하면
1: 네.
0: 처음에는 이 가사였다가 슈트라우스 2세가 이거를 관현악곡으로 편곡을 해요. 근데 그게 또 대박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889년에 프란츠 폰 게르네르트라는 변호사 겸 작곡가가 이 곡의 가사를 다시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분위기에 그 도나우강을 예찬하고 좀 애국적이고 기쁨이 가득한 가사를 붙인 거죠.
1: 예.
0: 그래서 처음에는 정리해드리면 처음에는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풍자한 가사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슈트라우스가 관현악으로 편곡한 게좀 유명해졌고 그리고 훗날 가사가 다시 붙여지면서 지금의 어떤 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왈츠의 이미지가 정착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놀라운데요. 주연님, PD님과 함께하는 정클클 너무 재밌네요. 방금 유튜브 구독 눌렀어요. 가을이 온 만큼 풍성한 정클클이 된것 같아요. 목요일 안 빼고 들을게요. 정혜진님, 와,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합니다. 귀 쫑긋하고 듣고 있어요. 박종우 PD님, 채널도 구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곡도 조금 다르게 들릴 것 같은데요.
0: 네, 이제 조금 어떤 이런 게좀 해석의 방해가 될까 제가 좀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1: 알려주시죠.
0: 사실은 슈트라우스 2세가 이제 그 가사를 보고 작곡을 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슈트라우스가 먼저 작곡을 했고
1: 예.
0: 그 당시 합창단의 회원 중에 한 명이 가사를 붙인 거거든요.
1: 아하.
0: 슈트라우스 2세는 처음부터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라는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런 이미지로 이 곡은 어떤 그야말로 그 도시를 지나가는 그 아름다운 도나우강의 물결을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참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될지 우리가 소스가 많아서 걱정일 정도인데요. 너무 좋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국립 오페라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요한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국립 오페라 합창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홍은심님, 무도회장이 군인들이 건배하는 분위기로 확 바뀌는 느낌이에요. 김소연님, 저는 이 곡과 스케이터스 왈츠를 좋아합니다. 와, 왠지 희망을 심어주는 듯해서요. 박태현님, 병원에서 대기 중에 듣느라 구석에서 폰을 최대한 가까이에 대고 듣고 있어요. 초집중.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습니다.
1: 아, 너무 멋진 청취자분들을
0: 예,
1: 함께 하고
0: 음악을 너무나
1: 계시네요.
0: 사랑하셔서 운전 중에 절대로 보이는 라디오를 보지 않고 귀로만 듣고 약속 시간에 도착했는데 주차해서 음악 다 듣고 나가십니다.
1: 이야, 역시.
0: 아, 이 곡을 들으면서 스케이터스 왈츠를 또 생각하시는 김수현님. 아, 대단합니다. 자, 오늘의 끝곡이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 곡 어떤 곡입니까?
1: 네,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시 죽음의 섬을 가져왔습니다.
0: 오, 다크하게 가시는군요.
1: 네, 이 곡은 이제 전체가 한 20분 정도 되는 꽤긴 작품이어서요.
0: 예.
1: 오늘은 전체를 듣기보다는 작품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맨 앞부분 잠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곡이 실제로 어떤 라흐마니노프가 그림을 보고 작곡을 한 곡입니다.
0: 네.
1: 스위스의 상징주의 화가 아놀드 베클린이 그린 죽음의 섬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잠깐 그림 설명을 드리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섬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그런데 섬 주변에는 높은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검은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한 척이 그 섬으로 천천히 다가가는데 배에는 노를 젓는 사람,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그 앞에는 관처럼 보이는 하얀 물체가 실려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0: 네.
1: 그래서 보고 있으면 마치 누군가 죽은 사람을 태우고 저승의 섬으로 들어가는 장면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그림을 보면 임팩트가 꽤 세더라고요.
0: 네, 지금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에 저희가 그림을 띄워놨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저도
0: 네.
1: 지금 보이고 있는데.
0: 예.
1: 라흐마니노프도 이 그림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이 그림을 보고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아서 2년 뒤에 이곡 죽음의 섬을 작곡합니다. 근데 이 곡도 이제 비하인드 아닌 비하인드가 있는데 조금은 좀 김이 빠지는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0: 김이 빠지기 싫은데. 왜냐하면 제가 어제 또 이제 선생님 오시니까, 피디님 오시니까, 대본을 살펴보면서 이 그림도 좀 살펴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선생님 얘기하시는, 피디님 얘기하시는 부분을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1: 아, 일부러 김이
0: 예,
1: 빠지기
0: 김이
1: 싫으셔서.
0: 빠지고 제가 알고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1: 아, 좋습니다.
0: 예.
1: 좋습니다.
0: 더 빠지길 바라면서, 어떤 이야기입니까?
1: 아, 어떤 이야기냐면,
0: 네.
1: 라흐마니노프가 그림을 봤던 게 사실은 이 그림의 원작, 원화가 아니고 흑백으로 된 복제본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컬러가 있는 그림인데 흑백 버전을 봤던 거죠, 라흐마니노프가.
0: 네.
1: 그러니까 라흐마니노프는 흑백 버전을 보고 와 진짜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곡을 썼는데 라흐마니노프가 봤던 건 사실 복제본이었고 원래 그림은 색깔이 있던 그림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라흐마니노프가 나중에 컬러로 된 원본을 봤는데
0: 예.
1: 그 그림에 조금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1: 1927년에 라흐마니노프가 인터뷰한 기록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림 속의 웅장한 건축물과 신비로운 메시지가 나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 결과 이 교향시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를린에서 원화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의 색채에는 그다지 큰 감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내가 원화를 먼저 보았더라면 아마 죽음의 섬을 작곡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그림을 흑백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컬러 버전의 진짜를 먼저 봤으면 작곡을 안 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흑백 톤이 좀

0: 어두운 분위기도 나고 색깔이 없으니까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자극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라흐마니노프도 그래서 좋았던 것 같은데 막상 색깔이 있으니까 조금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곡이 굉장히 걸작인데 어떻게 보면 라흐마니노프가 흑백 버전을 먼저 본게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요즘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0: 네.
1: 이 컬러로 찍지만 이 뒤로 쭉 넘기다 보면은
0: 네.
1: 흑백으로도 볼수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1: 뭐 느와르 하면 더막
0: 맞아요.
1: 네, 명도가 짙게 나오지 않습니까?
0: 좀더 잘생겨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아, 저는 좀더 험악해지는 것 같아서.
0: 네.
1: 여하튼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정말 라마이노프가 누가 흑백 버전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0: 네.
1: 흑백 버전을 먼저 발견해서 천만다행이네요.
0: 네, 어떻게 보면 안 그랬으면 우리는 이 걸작을 만나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1: 와, 자, 놀랍습니다. 생각보다 김이 덜 빠진 것 같아서
0: 아, 네.
1: 아주 다행입니다.
0: 아, 다행입니다.
1: 자, 이 곡은 어떤 점을 포인트로 잡아서 들어보면 될까요?
0: 여러분들 언제 뭐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보여주셨지만 언제 시간이 되시면 또 그림을 봐보시면 좋은데요. 그 그림이 굉장히 고요한 가운데 기괴함, 음산함 같은 게좀 느껴집니다.
1: 예.
0: 그래서 이 곡이 8분의 5 박자라는 조금 특이한 박자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림의 어떤 조그만 배가 죽음의 섬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를 젓고 파도가 치는데 그 8분의 5 박자가 그 노를 젓고 파도를 치는 그 느낌을 정말 잘 표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곡 전체를 들으면 라흐마니노프가 아주 좋아했던 그 그레고리안 성가의 DS1에도 등장을 하긴 하는데 근데 오늘 저희가 들을 앞부분에서는 일단은 그 배가 움직이는 5박자의 리듬과 그 그림의 어두운 색채를 오케스트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느껴보시기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1: 저는 피디님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0: 어떤?
1: 뭐냐면 여러 가지를 표현해 주셔서
0: 네.
1: 우리가 듣기를 바라시잖아요.
0: 네, 맞아요.
1: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탁 집어서 DS1에도 등장하긴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분의 5 박자의 리듬과 어두운 색채를 느끼면서 들어보시라.
0: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 이러실 수 있으니까 조금 길라잡이를 해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1: 최고입니다. 자, 이 곡은 잠시 후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클래식 비하인드 첫 시간 함께한 소감 어떠십니까?
0: 아, 오늘 첫 만남이었는데요. 사실 너무 즐거웠고 이 곡이 나갈 때 나누는 얘기도 너무 즐거웠어서 또 다음 시간, 또 다다음 시간 또 너무 기대가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한주 동안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클래식 속 숨겨진 이야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먼저 10월 4일 일요일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서로 비루투오지 챔버 오케스트라 그리고 반도리오니스트 JP 초플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 초대석에 다녀가신 분이죠. 박종의 피아노 리사이틀 슈베르트의 밤에 초대합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볼 무대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더불어 10월 24일 정클클 특집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지금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방청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정클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의 끝곡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죽음의 섬 작품으로 29 블라드미르 하시케네즈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에버 오케스트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도가 높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평균보다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나쁜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높은 기준과 나쁜 결과에 대한 거부감은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은 우리를 더 철저히 준비하게 하고 끝까지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젠슨, 너는 며칠 있다 망할 거야 라는 말을 되뇌며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그 일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안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위험한 곳을 만나 멈추는 것은 보통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순탄한 곳을 만나 멈추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대는 위험한 곳을 만나 멈췄는가? 아니면 순탄한 곳을 만나 멈췄는가? 뜻을 잃고 멈추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뜻을 얻고 멈추는 것은 군자만이 할 수 있다. 그대는 뜻을 얻고 멈췄는가? 아니면 뜻을 잃은 후에 멈췄는가? 박수밀 작가의 책 오우아 나는 나를 벗삼는다 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1: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하여.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김민기가 부른 봉우리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창 카펫은 메가스터디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고전 문학자 박수밀 작가의 책 오우아 나는 나를 벗삼는다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주미경님이 문창 카펫 멋진 글이네요. 감사해요 하셨고요. 최유하님도 오늘 꼭 필요한 말과 음악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참 이게 문장 카펫의 마법인 것 같아요. 저도 문장 카펫은 제가 고르잖아요. 읽은 책 중에서 읽다가 아, 이 부분 딱 내일 혹은 다음 주에 혹은 얼마 후에 꼭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를 때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여기 와서 문장 카펫 이렇게 소리내서 읊을 때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이어지는 첫 곡을 또 듣고 왔을 때의 마음. 그리고 카페인분의 사연까지 봤을 때의 마음이 조금씩 더 증폭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문장을 책 속에서 발견했을 때의 마음, 그 반짝이는 마음이 있었는데 항상 여기서 소리내서 읽거나 아니면 그에 딱 붙은 음악을 듣거나 혹은 그게 딱 닿았을 때 우리 카페인분들의 반응을 사연으로 접하게 됐을 때는 처음에 제가 느낀 그 반짝임이 훨씬 더 커져 있음을 느낍니다. 뻥튀기처럼. 그래서 참, 와, 너무 놀라운 그런 마법 같은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골랐냐면 10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달력을 보면 참 차분해질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이제 4사분기 시작. 딱 정말 네 조각의 피자가 있다면 세 조각 다 먹었고요. 마지막 한 조각 고 시간만 지금 남아있는 셈인데 그 첫머리예요. 그래서 와, 남은 시간 더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만나면 참 좋을 글이다라는 생각으로 골랐습니다. 잘 흘러갈 때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래서 군자만이 가능한 그런 경지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지금 오우아를 통해서 박수밀 작가가 강조하고 있죠. 진짜 잘, 모든 게잘 순탄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필요한 어떤 돌아봄의 마음. 전체의 한 점으로서의 나를 볼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 우리 새겨 넣어야 할것 같습니다. 뭔가, 무언가에 부딪혀서 멈춰서는 것은 누구나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흘러가고 있을 때, 질주하고 있을 때, 잠시 숨 고르기, 멈춰서기, 여기까지임을 인지하기, 때로는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술, 마음의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906 쓰시는 카페이님, 봉우리 좋아하는 곡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뭔가 숙연해지는 그런 기분으로 들었습니다. 남승민님, 10월의 첫날 출첵합니다. 모든 분께 10월의 축복이 있기를 이라고 하셨는데요. 10월 진짜 아름다운 그런 가을의 한 복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2026년의 또한 달이기도 합니다. 카페인님들 소중하게 10월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혜경님은 반짝 인사하시면서 간절하게 퇴사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참는 건 점심시간을 책임져 주는 북카페 덕분입니다. 북카페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마음 그쵸.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둘까? 여기까지인가? 돌아보지만 또 아, 그래. 내일까지 일단도 버텨볼까? 하면서 또 우리가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 먹기에 또 북카페가 큰 힘이 된다고 해주시니까 북카페 덕에 행복하다고 해주시니까 또 뭔가 사명감이 들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적의 같이 걸을까?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월 1일이라서 카페인님들 오늘 아침 그 계신 곳이 다 각각 다르지만 지역이 다르지만 아마 차가운 공기에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찬바람이 갑자기 쌩쌩 불어서 와 이렇게 진짜 계절이 넘어가나? 바로 10월 되자마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가을에 들어와 있었지만 훅 뭔가 깊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쵸? 차미선님, 오우아. 오늘 문장 카펫 수록되었던 책이죠? 저도 저를 벗삼아 점심시간 이용해서 도서관에 숨었어요. 항상 벗이 되어주는 북카페와 함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나를 벗삼기 위해서 정말 그 도울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도서관에 숨어들었다라고 하시는 이 표현이 참 공감도 많이 되고 너무 좋고요. 반갑고요. 정경희님, 10월이 시작되니까 문화 행사가 너무 많아요. 전시회, 연주회, 강연회 등등등. 모두 바람같이 빨리 예약들을 하시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가을에는 좀 아무래도 문화 행사들이 많습니다. 9월에도 많았는데 10월에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부지런히 또 다니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니까요. 부지런히 움직이시죠. 8745 쓰시는 카페인님은 번쩍 하시면서 동해안으로 1박 가족 여행을 가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와, 파란 바다, 가을 바다를 보시겠네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궁금합니다. 오늘도 하늘은 높고 맑아요 하시면서 그 카페인 분들 오픈 그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늘곰님이 프랑스에서 날아온 엽서를 자랑하셨대요. 저도 내일 집에 가면 도착해 있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제그 책, 테니스 나무 출간 기념 이벤트 둘 중에 하나였죠. 엽서 제가 보내드리기. 파리에서 썼었는데 그게 이제 도착했나 봐요. 이런 소식들이 좀 보이는 거 보니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진짜 주랭랑 치는 엽서가 한두 장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 치밀합니다. 그런 가능성을 대비해서 사진을 콕콕콕 찍어가지고 다 우체통에 넣었기 때문에 혹여나 왜 나만 안 오지? 분명히 당첨자였는데 왜 나만 안 오지? 하시는 분들 있다면 사진이 남아있긴 하다는 얘기 드립니다. 그러나 아마 다 실물이 도착하겠죠. 네.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서 찍어둔 것이고요. 이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가 접혀진 모서리입니다. 아날로그 책 읽기에 관한 이야기들 이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단상도 만나보시죠.

SNS와 OTT, 각종 영상물이 넘쳐나는 요즘, 독서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국민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약 38% 정도로 성인 10명 중 4명 정도만 책이나 출판 콘텐츠를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독서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199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런 독서 불황의 한편에서는 텍스트 힙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글을 뜻하는 텍스트와 멋지다의 의미를 담은 힙이 만나 만들어진 합성어인데요. 디지털에 지친 사람들이 종이책의 질감과 책장을 넘기는 아날로그적인 행위가 주는 그 느낌을 차별화된 멋으로 인식하면서 등장한 말입니다. 실제로

각종 도서전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책과 관련한 굿즈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고요. 북커버나 책 꾸미기에 필요한 스티커들도 인기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한편에서는 책의 본질보다는 주변의 상품화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일단 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괜찮은 일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그 책을 펼쳐 읽게 될 가능성에 한 발 가까이 다가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하나의 놀이처럼 책을 읽고 있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교환 독서입니다. 교환 독서는 책 여백에 감상이나 질문, 그림 등을 남긴 뒤 다른 사람과 책을 교환하거나 여러 명이 한 권을 차례로 읽으며 기록을 이어가는 독서 방식입니다.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같은 책을 읽은 다른 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건데요. 교환 독서가 호응을 얻는 이유는 독서의 적적함을 달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서는 원래 혼자 하는 취미 활동으로 여겨졌지만 교환 독서는 책 한 권을 여러 사람과 공유한다는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읽고 도착한 책을 받을 때면 어떤 메모들이 남겨 있을까 기대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 독서는 책을 읽는 행위에서 나아가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눈다는 느낌까지 전해주는 거죠. SNS에서 유행하기 시작해 최근엔 출판사들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색색의 메모가 더해져 더 풍성한 읽을거리를 전해주는 교환 독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혼내의 린온미 띄워드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책을 돌려 읽으면서 밑줄이나 메모 같은 감상을 공유하는 그 독서 행위, 독서 스타일이죠. 교환 독서 얘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지구에서 하나뿐이라는 정세량 작가 소설로 교환 독서한 그 흔적을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서영 씨와 조서영 씨의 그 무리가 네, 협찬해주신 책입니다. 샘플로 한번 지금 들어봤어요. 재밌네요. 근데 저는 교환 독서를 해본 적이 없는데, 교환 독서의 이 흔적을 실물, 이렇게 물성 있는 걸로 제가 본 거는 처음인데요. 재밌습니다. 한두명 이상이어야 되겠죠? 교환하려면 두명 이상, 한 다섯 명 정도, 그 정도, 둘에서 다섯 사이, 요 정도 인원이 이제 공유할 책을 정하고서 순환을 할그 경로라든지 인당 독서 기간 이런 규칙을 좀 정해두고 그 사이에서 이 책이 오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자별로 이렇게 지금 여기도 보면 보라색, 하늘색, 녹색, 그리고 귤색, 빨간색 이렇게 색색이 다릅니다. 각각 다른 색깔의 펜 같은 걸로 이제 구분이 되도록 자신의 어떤 그 감상을 적어 넣는 거죠. 책에 낙서하는 게 싫으면 메모지를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이렇게 좀 이어가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저 아무 페이지나 지금 펼쳐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가 나올까 안 나올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0% 나올지도 몰라. 자, 이리 줘요. 티켓. 이런 그 대사가 있었는데, 그 밑에 보라색 분이, 와, 미쳤다. 니네라면 가? 이렇게 쓰셨고요. 그랬더니, 귤색 분이, 미쳤나봐, 안 가! 이렇게 이제 답을 하셨고, 이런 거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영이가 이제 어떤 대사를 하는데, 여기에, 이 소녀 대사 한 개도 버릴 거 없이 명언이네, 라고 파란색 분이 쓰셨고요. 그 밑에 보라색 분이, 주영이 멋있어, 이렇게 썼습니다. 아, 이런 맛에 하는 거구나. 재밌습니다. 이거 우리 왜 가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메시지 주고받는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의 메시지도 저는 가끔 지우기 전에 한번 쭉 훑어보거든요. 지나간 단톡방들. 그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만료된 메시지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맛으로 누군가의 좀더 깊이 있는 단톡방을 좀 이렇게 보는 느낌도 들고, 교환독서 나중에 몰아서 관람하기도 되게 재밌네요. 흥미롭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카페인님들 자랑 좀 해주시죠. 정경희님, 저희 북클럽 교환독서 해요. 다른 분이 쓴글 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재밌어요. 이런 맛이 하나 봐요. 아, 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해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교환독서의 흔적을 남길 때는 나 혼자 읽을 때 메모하는 것보다 더 조금 너그럽게 더 많은 메모를 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 상상이 되거든요. 8671 쓰시는 카페인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텃밭에서 북카페 방송 듣고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밤이 툭툭 떨어집니다 하셨습니다. 밤이 밤나무에서 밤이 툭툭 떨어지는 지금 그 시절인 거군요. 와, 그 풍경이 그려집니다. 1867 쓰시는 카페이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봄, 여름, 갈, 겨울 요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쵸? 봄과 갈, 외자고요. 그리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렇습니다. 지금 가을은 가을도 아니고 칼 이거라는 거죠. 그래도 이 계절을 즐기렵니다. 살짝 쌀쌀한 이 날씨가 좋아요. 가끔 눈 마주치는 호랑나비 애벌레랑 송충이만 빼고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눈 마주치면 놀라시죠? 그렇지만 그들 없으면 안 됩니다. 그쵸? 자, 음악 듣고 읽기의 기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오 선셋 롤러코스터가 함께한 곡입니다. Let There Be Light Again 듣고 가시죠.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일기의 기쁨,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영국의 미술사학자 수지 호지의 책, 도둑맞은 미술관 읽어보려고 합니다. 안진이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현대지성에서 편했습니다. 미술품 절도 사건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범죄 유형 중에 네 번째로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에 뭐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무기 밀거래에 이어서 네 번째라고 해요. 미국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도난당하는 미술품의 가치가 40억에서 60억 달러에 달한다고 봅니다. 너무 놀랍죠? 오늘은 미술품 도난 사건 할때 빼놓을 수가 없는 바로 그 작품 얘기 준비했습니다. 어떤 걸지 한번 떠오르는 게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죠. 1911년, 모나리자가 도난당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라 할수 있는 모나리자는 이탈리아의 화가, 제도사, 기술자, 과학자, 이론가, 조각가, 건축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다. 제작 연도는 1503년에서 1506년경으로 추정되지만, 1517년경까지 작업이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레오나르도는 모나리자를 그릴 때 흰색 롬바르디아 포플러 나무판에 유화 물감을 사용했다. 모델은 리사 델 조콘도라는 귀족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조콘도 가문에서 이 그림을 소유한 적은 없다. 레오나르도는 스푸마토라 불리는 독특하고 섬세하며 부드러운 음영 기법을 사용했다.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는 색상이나 색조 사이에 선이나 경계가 없는 오묘한 그라데이션을 창조했다. 오랜 세월 동안 모나리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채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조용히 걸려 있었다. 그러다 1911년 8월 21일, 루브르 박물관에서 일하던 29세의 이탈리아인 자벽부 빈첸초 페루지아가 근무를 마치고 청소도구 보관함에 숨어들었다. 박물관이 문을 닫자 슬며시 빠져나온 그는 조심스럽게 나무와 유리로 된 액자를 벽에서 떼어내고 그림을 액자에서 빼낸 뒤 작업복으로 감쌌다. 박물관 밖으로 나가려 하던 그는 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했지만 운 좋게도 지나가던 배관공이 그의 모습을 보고 문을 열어주었다. 다음 날 박물관 직원들은 모나리자가 사라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보수 작업이나 사진 촬영, 타 박물관 대여 등의 이유로 그림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종종 있었기에 빈 벽면을 본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못했다. 그러다 한 큐레이터가 모나리자가 어디로 갔는지 물었는데 아무도 확실한 답을 못하자 작품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림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세상은 발칵 뒤집어졌다. 잡지와 신문은 모나리자의 사진을 일면에 실어 대서특필했고, 형사들은 루브르 박물관 곳곳을 뒤지며 지문을 채취하고 목격자를 찾기 위해 사람들을 심문했다. 차량과 보행자, 심지어 증기선 승객들까지 검문소에서 멈춰 세워 수색했다. 경찰은 프랑스 국내는 물론이고 국경 너머까지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루브르 박물관은 일주일간 문을 닫았는데 다시 열었을 때는 관람객 수천 명이 몰려왔다. 모두 모나리자가 걸려 있던 빈 벽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했다.

실의 모나리자 듣고 왔습니다. 일개 기쁨 수지호지의 책 도둑맞은 미술관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하면 거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 자리가 바로 모나리자 앞이잖아요. 그런데 모나리자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 것도 바로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좀 눈에 띄지 않는 작품이었던 거죠. 근데 이 도난 사건을 겪으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네. 다행히 제자리로 돌아온 작품이긴 한데요. 어떤 사연을 또 갖고 있을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강도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몇 명의 용의자를 가려냈는데 한때 루브르 박물관을 불태워야 한다고 선언했던 아방가르드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도 그중 하나였다. 아폴리네르는 1911년 9월에 체포되었다. 과거 그의 비서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고대 조각상 두 점을 훔친 사건이 빌미가 되어 의심을 받은 것이다. 신문 과정에서 아폴리네르의 친구인 피카소가 뜻하지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카소가 작품 제작에 참고하려고 아폴리네르의 비서에게서 그 조각상들을 구입했기 때문이다. 둘에게 불리한 실질적 증거는 없었기에 이후 혐의는 깨끗이 벗겨졌다. 페루지아는 모나리자를 자기 숙

다음날 아침 페루지아는 호텔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이전에 모나리자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당시 경찰은 그가 주요 용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모나리자는 이탈리아 전역을 돌며 순회 전시를 마치고 1914년 1월에 드디어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왔다. 페루지아는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이탈리아에서 재판을 받았다. 증언 도중 그는 그림을 훔친 동기가 애국심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모나리자가 나폴레옹 통치기에 자신의 고국인 이탈리아에서 약탈당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실제로는 레오나르도가 1516년 프랑스로 이주하면서 모나리자를 가져갔고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가 그 그림을 합법적으로 구입했다. 페루지아는 징역 1년 15일을 선고받았으나 7개월만 복역하고 항소로 석방되었다. 훗날 그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이탈리아 군대에서 싸웠고 이후 프랑스로 돌아가서 살다가 1925년에 세상을 떠났다. 페루지아의 절도는 모나리자의 명성을 드높였다.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최소 12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왔다. 그림 속 인물의 신비로운 미소, 방 안의 모든 일을 따라다니는 눈빛, 포개진 손, 눈썹이 없다는 점, 배경의 원근법, 작품의 크기, 신비로운 분위기, 스푸마토 기법 등에 관한 칼럼이 쏟아졌다. 곧이어 모나리자는 그림, 판화, 광고, 엽서, 책, 노래, 영화 등에 등장하며 최초의 대중적인 예술 아이콘이 되었다. 현재 모나리자는 온습도가 조절되는 상자 안에 보관되며 겉에는 방탄유리를 설치했다. 박물관 경비원들은 가까이서 그림을 지킨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스마일 띄워드렸습니다. 수지 호지의 책 도둑맞은 미술관 중에서 오늘은 모나리자 얘기 전달해드렸습니다. 김미향님이 모나리자를 유명하게 만든 건빈 벽이었다고요? 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김지희님은 진짜 빈 벽을 보려고 사람들이 갔단 말인가요? 하셨는데요. 그럼요. 이게 작품 자체의 매력만으로 그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긴 참 어렵습니다. 작품 자체의 매력이라는 게 저울로 뭐 이렇게 측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작품 자체라는 말 자체에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계란 노른자 흰자 구분하듯이. 그 정도로라도 작품 자체와 그 외의 것이 구분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스토리, 이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모나리자가 사라졌을까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명작이지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그 모나리자를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된 겁니다. 이 절도, 도난 사건이. 그런데 지금 박준성님이 이쯤 되면 모나리자를 세상에 알린 절도범에게 감사해야 하는 건지 약간 웃픈 느낌이긴 할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면 미술 그 도난당한 미술품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당연히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이걸 금의환향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정말 대스타가 되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도난당한 물품 중에 다시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전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의 작품들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사라진 다음 모두의 시야에서 잊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를 생각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미술품을 훔치는 범죄자들이 물론 어떤 사연들이 있는 좀 특별한 경우도 있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가격, 이걸 다시 이제 되팔아서 돈을 벌 거야.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작품을 거칠게 뜯어내거나 칼로 막 잘라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작품이 손상되고 망가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가치, 의미 생각하면 엄청난, 진짜 엄청난 그 파손 행위인 거죠. 파괴 행위인 거죠. 인류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3861 쓰시는 카페이님, 그림 자주 그리는 카페인입니다. 집중하며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그림 한점 첨부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아름다운 바로 지금 가을의 풍경이었습니다. 톤이 참 멋져서, 네, 감상을 해 봤습니다. 김세정의 항해 들으면서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미미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내내 무엇을 먹여야 하나 고민이 이어집니다. 이때의 영양 상태가 평생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랜 기간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모두에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임산부와 영유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챙겨주겠다고 나선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뉴욕. 육아하기 좋은 도시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소득층 임신, 출산 가정의 먹거리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 종류와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과 지역 곳곳의 가맹점을 통해서 말이죠. 더군다나 미국 시민권이 없는 가족과 친부모가 아닌 아이 보호자에게도 이 문이 열려 있다는 게 참 멋진 점인데요. 임신과 출산, 탄생과 성장이 더 건강하게 이뤄지는 것, 우리의 미래가 쑥쑥 자라게 되는 비결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1: 왕르입니다.

0: 우리는 수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중 어떤 소리는 인지하지도 못한 채 흘러가고 어떤 소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특별한 파동을 전하기도 합니다. 똑똑 인문학, 오늘은 소리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네, 미미님, 오늘은 소리의 세계로 떠나본다고요.
1: 네.
0: 소리는 진짜 소리 관련 책이나 어떤 뭐 글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그 순간 갑자기 좀 다급해져요. 수많은 소리 속에 있었는데도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었지 갑자기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1: 공감각 같은 건가요? 읽으면서 소리를?
0: 읽으면서 뭔가 떠올리게 되는. 그래서 궁금합니다. 미미님은 뭐 어떤 소리를 특히 좀 잘 인지하고 사시는지.
1: 아, 저는 빗소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0: 아, 빗소리.
1: 반대로 천둥소리는 반백살이 되어가는데도
0: 네.
1: 무서워요.
0: 무섭죠. 그냥 실내에서 들어도.
1: 네,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인지 다들 무서워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카페이님들은 그러면 어떤? 빗소리. 그쵸, 너무 무섭게 내리는 비만 아니라면.
1: 저는 비가 조금 내린다 싶으면
0: 네.
1: 창문을 무조건 엽니다. 베란다 쪽도 열고
0: 네.
1: 가만히 누워서 빗소리 들으면서 자거든요.
0: 와.
1: 왜 비가 안 올 때도
0: 네.
1: 요즘엔 그런 거 틀어놓고 잠드는 분들도 많이
0: 그렇죠.
1: 계시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소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평소에는 또 그렇게 주의 깊게 인지해서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만나거나 하면 그러면 이제 뭔가 하면 갑자기 귀를 쫑긋하게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이 독일 작가 미하엘라 피저와 그리고 자연과 문화, 또 인간 너머의 세계를 탐구하는 작가 아이작 유엔이 함께 쓴 책인데요. 제목이 소리 지도입니다.
0: 소리 지도.
1: 네. 지도라고 하면 뭐 어디에 가면 어떤 게 있는지
0: 네.
1: 이런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0: 네.
1: 어쩌면 인류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이어졌을 소리. 또 지금도 새로 만들어지거나 예전에는 우리가 듣지 못했지만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들을 수 있게 된 소리.
0: 아.
1: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지도로 구성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0: 네, 진짜 소리로 지도를 그려본다. 미미님이 얘기하신 빗소리라고 하는 것도 뭐 지도에 들어간다면 이게 그 지역마다 좀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1: 그렇겠죠. 뭐 열대우림에서 듣는 빗소리와
0: 그렇죠.
1: 도시에서 듣는 빗소리 많이 다를 텐데 이렇게 소리를 생각해보면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서문에 나오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세상 어디가 가장 아름다운지 친구한테 물어보래요. 그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추억이 있는 뭐 여행지라든지
0: 네.
1: 화려했던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것도 매력적이겠지만
0: 네.
1: 질문을 바꿔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소리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0: 감동적이었던 소리?
1: 네. 이렇게 대화를 하면 훨씬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소는 이렇게 바로 그 공간이 딱 떠오르잖아요.
0: 그쵸.
1: 그런데 소리는 제 생각에는 즉각적으로 떠오르지가 않고 그 소리가 났던 장면이나 시간을 우리가 가는데
0: 네.
1: 내 마음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0: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가게 되면 또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거고요.
1: 맞아요.
0: 소리, 냄새 이런 것들이 참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1: 네, 아마 카페인님들도 각자의 소리 지도를 갖고 계실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나의 지도는 뭐지?
0: 네.
1: 저는 저만의 소리 지도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0: 네.
1: 저는 결혼식에 가면

0: 하면
1: 아,
0: 신랑 신부가 뭐 나의 다짐
1: 네.
0: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뭐
1: 맞아요.
0: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 소리를 저는 녹음합니다.
1: 그렇게 녹음된 커플이 몇 커플 정도 되는 거예요?
0: 그래도
1: 대략
0: 수십상이죠.
1: 수십상의 그 결혼 선언문이 이제 거기에.
0: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엉뚱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그 소리를 녹음하느냐? 제가
1: 네.
0: 어느 날 결혼식에 갔는데, 너무 그 순간이 아름다운 거예요.
1: 그쵸.
0: 왜 아름답냐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지금 최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 마음으로 남은 평생에 관련된 다짐을 하는 그 소리. 이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때 저도 모르게 녹음 버튼을 이제 눌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주 녹음을 하면서 가끔 들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1: 네.
0: 그때 했던 다짐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런 확인을 하기도 하죠.
1: 좋죠. 아니,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쑥스럽기도 하겠지만, 누군가가 그걸 또 기록해줬다는 것이. 그쵸. 그러니까 이런 소리 지도, 카페인들 갖고 계신가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소리가 무엇인가요? 한번 사연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책을 넘겨보다 보면, 소리 지도니까
1: 네.
0: 세계 각지의 소리들이 나오는데,
1: 그쵸.
0: 아, 제가 책을 넘기다가 한국의 소리를 발견했습니다.
1: 한국의 소리.
0: 네. 저는 한국의 소리라고 하면 여전히 뭐 그런 미녀라든지.
1: 저도요, 우리, 저 북카페 노동 그 소리 있었어요. 그게 갑자기 떠오릅니다.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나 했는데 의외로 이 사람이 소개하는 게 멜로디 도로입니다.
1: 멜로디 도로.
0: 네.
1: 아.
0: 뭔지 언뜻 떠오르실 텐데,
1: 네.
0: 우리가 긴 터널 같은데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1: 네.
0: 중간에 잠들지 말라고
1: 그쵸.
0: 막 불빛도 나오고 소리도 나고 이러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 소리 중에 홈을 정확히 파가지고 일정 정도 그 속도 이상이 되면
1: 네.
0: 선율이 나도록 우리가 아는 노래가 들리도록 설계된 도로들이 있어요.
1: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0: 그렇죠. 대단하죠.
1: 네.
0: 그 가장 먼저 이게 설치된 곳이 경기도 안양에 있었는데, 여기는 시속 100km 이상이 되면요,
1: 네.
0: 떴다 떴다 비행기. 이 음이 연주가 된대요.
1: 와.
0: 그러니까 이게 꽤 알려진 사례인가 봐요. 이
1: 네.
0: 책에 실릴 정도니까.
1: 깜짝 놀라겠네요. 좀 줄이게 될것 같습니다. 이 속도를. 자, 유영하님.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번쩍하는 번개,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 좋아해요. 이상한가요?
0: 아,
1: 토르신가?
0: 용기가
1: 네.
0: 대단하시네요.
1: 그러네요. 저도 처음은 좋은데 일단은 놀라게 돼요. 혹시나 얘또 밖에 있으면 더 놀라게 돼요.
0: 그렇죠.
1: 네.
0: 김나연님께서, 저는 길 가다가 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요. 너무 좋아요.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고 감상하게 돼요. 내 마음이 가볍게 날아 흩날리는 느낌. 정말 좋아요.
1: 시를
0: 그러게요. 근데 이 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도
1: 네.
0: 계절마다 다르잖아요. 요
1: 그렇죠.
0: 가을 이제 막 낙엽들이 물들기 시작하면 그게 여름 봄에 이렇게 막 파릇파릇할 때랑은 전혀 다른 소리가 나잖아요. 분위기도
1: 맞아요.
0: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언젠가 에세이도 쓴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낙엽이 져요. 그래서 막 바닥에 이렇게 이 나뭇잎들이 떨어져 있으면 그 위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자전거로 갈 때예요. 그러면 이 낙엽들이 사각사각사각 이렇게 그 아작아작 되잖아요. 그 소리가 약간 감자칩 먹을 때 소리처럼 너무 들. 그래서 저 감자칩을 딱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그 소리 같아가지고 그 느낌을 만끽하려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 철이 옵니다.
0: 그렇죠.
1: 그렇게
0: 그리고
1: 소리에
0: 감자칩도
1: 네.
0: 정말 소리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식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1: 얼마나
0: 그 제과 회사들이 노력을 합니까?
1: 눅눅하면 안 되잖아요.
0: 요즘이 감자칩 이제 핵감자철입니다. 편의점 같은 데 가보시면 딱지가
1: 그쵸?
0: 붙어 있어요.
1: 그쵸?
0: 맛이 다릅니다.
1: 아, 맛이 달라요. 그 느껴지세요?
0: 그럼요. 제가 아직 소리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1: 네.
0: 오늘 소리도 제가 채집해봐야겠어요.
1: 아, 좋습니다. 우리 다들 소리 채집꾼이 되는 기분으로 우리 카페인 분들 사연 많이 주시죠. 추억의 소리도 좋고요. 뭐 독특한 소리 이런 것들 어디에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구성해 보자고요. 우리가 같이
0: 네.
1: 음악을 듣고 갈까요?
0: 제가 골라온 노래는 더 벌브의 비럴 스위트 심포니인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소리의 세계가
1: 네.
0: 이 노래 제목처럼 달콤 쌉싸름한 협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1: 궁금합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미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미하엘라 피저 아이작 유엔이 함께 쓴 소리 지도입니다. 독과 다치에서 편했고요. 장호연 번역으로 만나는 책입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소리 지도 채우시느라고 지금 바쁘십니다.
1: 네, 아, 제가
0: 예.
1: 애써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0: 네.
1: 내심 기대했던 사연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0: 어떤 건데요?
1: 7906님, 오늘 기분 좋은 이유가 미미님 만나는 날이라 그랬나 봐요.
0: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1: 아니, 그러니까
0: 아, 요런 소리.
1: 제 목소리 이런 거 하나쯤
0: 아, 아!
1: 올라오지 않을까?
0: 와, 야망 있으세요. 전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 했어요. 세상에. 미미님의 목소리를, 아, 이 소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1: 네,
0: 있기를
1: 아,
0: 바랐다.
1: 7906님 너무 감사드리고, 제 목소리를 포함해서,
0: 네.
1: 빗소리, 뭐, 여름날 차 안에서 듣는 소나기 소리, 막 지붕에 툭툭툭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아, 부모님이 옹알이 할 때부터 녹음해둔 테이프가
0: 와,
1: 어딘가 있다고 하시는데,
0: 네.
1: 와, 이거는 저는 제 목소리 아니어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진짜 이거 너무 너무 놀라운 기록인데요. 테이프에다가 그걸 녹음하셔가지고 꼭 찾으세요. 아직 어딘가 있을 텐데라고 하셨는데 꼭 찾으셔서 북카페로 보내주셔도 되죠. 네, 한번
1: 그럼요.
0: 들어보고
1: 너무 듣고
0: 싶습니다.
1: 싶습니다.
0: 네, 1545 쓰시는 카페이님, 누에가 뽕잎 갉아먹는 소리, 이거 들리죠? 들을 수 있나?
1: 들을 수 있을 텐데,
0: 저도 이런 저 그러면
1: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0: 네,
1: 같아요.
0: 누에가 뽕잎 갉아먹는 소리, 그리고 바람 부는 날 대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 연잎에 비 내리는 소리, 제비 지저귀는 소리.
1: 아, 이게
0: 와,
1: 제가 이런 소리를 직접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더라도
0: 네,
1: 지금 떠올려 보게
0: 그
1: 되잖아요?
0: 그려보게 되잖아요.
1: 이게 참 멋있는 일인 것 같네요.
0: 맞아요. 대나무 잎 흔들리는 소리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사실 제비 지저귀는 소리는 저는 구분이
1: 역시 이 사람의 소리보다는 자연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0: 또 철이 철인 만큼 가을이잖아요.
1: 서지훈님께서도 저희
0: 네.
1: 집 사시나무가 바람에 떨리는 소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집 은사시나무는 잘 있어요라고 해주셨네요.
0: 네. 은사시나무는 잘 있어요라고.
1: 아, 근데 사시나무가 바람에 떠는 것을 우리는 비유로 많이 쓰잖아요.
0: 네. 사시나무 떨리듯. 근데 이거를 집에서 직접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1: 너무 부럽습니다.
0: 약간 소리 지금 자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미미님도 그 키우던 거 있잖아요, 식물.
1: 네.
0: 그때 라벤더였나요? 뭐 얘기도 하셨었고.
1: 뭐, 집에 13개의 작고 큰 화분들이 있습니다.
0: 맞아요. 화분들에게 이제 좀 신경 쓰시는 게 하나의 루틴이고. 그건 소리 뭐 특별한 거 없어요?
1: 아,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0: 네.
1: 저희 집이 이제 서북향이거든요. 길게 해가 내리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창문을 열어두면 그 바람 소리에,
0: 지금 괜히 뭐 이렇게 가미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1: 아니요,
0: 주세요.
1: 저희 나뭇잎도 이렇게 흔들리죠.
0: 아, 나뭇잎이 흔들린다.
1: 네. 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것도 듣는 건데,
0: 네.
1: 그 길게 내리는 해 때문에
0: 네.
1: 나뭇잎사귀들의 그림자가 져요.
0: 소리 아니잖아요.
1: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0: 소리는 그냥 우리가 키우는 그
1: 아,
0: 나뭇잎이. 그러니까
1: 예리하시다.
0: 지금 뭘 가미하려고 한 거야, 지금 그림자를. 그림자 효과 이런 거 됐고, 소리는 지금, 아, 이 사시나무에 안 되네요, 미미님. 지금 갑자기
1: 네.
0: 우리 집 나무들은 왜 소리를 내지 않는가. 네, 자.
1: 아, 사람 소리 나왔습니다.
0: 네.
1: 7609님, 제 방에서 시험 공부할 때 엄마가 집안일 하시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나무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 마당에서 빨래 넣는 소리 등 지금도 그 소리 상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0: 와, 이거, 그거잖아요, 유명한 거. 그, 신경숙 작가님의 그, 풍금이 떤 자리 그 소설 보면, 그, 엄마가 하던 칼질 소리와 엄마 아닌 다른 그녀가 하던 칼질 소리로 그 차이를 딱
1: 그럼요, 그럼요.
0: 간파하잖아요, 아이가. 이 나무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 이런 것들, 진짜 많은 기억을 담은 소리를

0: 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빨래 넣는 소리도 오
1: 그럼요.
0: 이것도 탁탁 털어가지고
1: 그쵸. 그것도 리듬감이 있죠.
0: 아 그쵸
1: 또몇번 터느냐 사람마다 다르고.
0: 맞습니다. 네 사연도 계속 기다리고요. 자 그럼 우리 세계의 소리 지도 계속 탐색하겠습니다.
1: 네, 여러 카페인님들께서 일상의 소리를 많이 전해주셨는데,
0: 네.
1: 기술이 발전하면서요, 우리가 전에는 전혀 듣거나 상상할 수 없었던 소리들을 지금은 듣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요, 먼 은하에서 오는 에너지 신호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화음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0: 와.
1: 그리고 블랙홀 근처에서 나오는 그 음파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0: 네.
1: 지금은 우리가 수음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꺼내 보니까 피아노 건반 정중하기 C음 있잖아요.
0: 네.
1: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57 옥타브가 낮대요.
0: 아,
1: 상상할 수 없는
0: 그럼
1: 소리죠.
0: 피아노 건반으로 수화가 안될것 같은데.
1: 그렇죠. 그러니까
0: 네.
1: 우리 인간이 듣는 이제 가청 음역보다 무려 1000조배나 낮은 소리를 내는 건데,
0: 와.
1: 이것도 놀라운데 그 소리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느냐?
0: 네.
1: 무려 25억 년 동안 이 한결같이 B 플랫 음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0: 너무 신비롭네요. 우리 상상하면 너무 끔찍한데요. 이 지금
1: 우리가
0: 25억 년 동안 한결같이 비플랫 음을 계속 내고 있는 블랙홀.
1: 우주하면 이게 뭐 사실 공기가 없기 때문에 매질이 없기 때문에
0: 네.
1: 소리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0: 그쵸.
1: 이런 걸또 찾아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소리의 지도를 넓혀주는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0: 와, 너무 놀랍습니다. 이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그 생물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사람도 각기 다른데
0: 네.
1: 아마 소리를 가장 잘 활용하는 동물로 꼽히는 것은 박쥐일 거예요.
0: 박쥐,
1: 네. 우리도
0: 그쵸.
1: 반향정위라고 해서 이렇게 음파를 싸가지고
0: 네.
1: 뭐 위치도 알고 그다음에 먹잇감도 파악하고
0: 와,
1: 이런 거 배웠잖아요.
0: 그쵸.
1: 이 책에도 그 사례가 나오는데 재미난 게이 박쥐하고 그 박쥐의 먹잇거리가 되는 나방 사이에 소리를 두고 서로 이제 생사를 건 승부를 벌여요.
0: 와.
1: 먼저 이 나방이
0: 네.
1: 박쥐가 보내는 음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이 귀가 밝아지는 거예요. 예민한 감각
0: 아,
1: 기관이 생기는데
0: 네.
1: 예를 들면 꿀벌 부채명 나방은 300kHz의 주파수를 감지하는데 이게
0: 네.
1: 어느 정도냐면 인간 청력의 한계는 20kHz니까 15배 넘을 정도로 요거를 빨리 더 예민하게 듣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0: 네. 너무 놀랍네요. 진짜 생사 걸린 거니까.
1: 그렇죠. 그렇게 빨리 듣는 걸로 살아남는 나방도 있고요.
0: 네.
1: 다른 한편 더 적극적인 방법을 쓰는 나방도 있어요. 그로트 호랑 나방은요.
0: 네.
1: 그 박쥐가 그 소리를 쏠 때쯤에 있잖아요.
0: 네.
1: 한 박자 빨리 자기가 딸깍하는 소리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쥐가 그걸 파악하는 타이밍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소리를 낼줄 아는 나방과
0: 네.
1: 낼줄 모르는 나방, 낼줄 모르는 나방이 10배 이상 잡아먹힌대요.
0: 그러네요. 이거 진짜 좀 믿을 만한 기술이네요. 내가 오히려 소리를 딱 내서,
1: 네.
0: 이렇게 뭔가 교란시키는 거죠. 주의력을.
1: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술이 하나 더 나오는데
0: 네.
1: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끔찍한 맛을 연상시키는 소리를 내는 나방이 있대요.
0: 소리인데 맛을 연상시킨다고요?
1: 네. 우리도 뭐 음식 이렇게 할때 소리를 들으면 그게 뭐 고소한 음식이다. 뭐
0: 그렇죠.
1: 달콤한 음식이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1: 물론 이제 학습의 효과일 수도 있는데 이 나방은 음향 경계색이라고 해서
0: 네.
1: 박쥐의 목표물이 자기가 되는 순간 그 쏘는 걸 느낀 거죠?
0: 네.
1: 그럼 곧 있으면 박쥐가 올 거잖아요. 그때 끔찍한 맛을 박쥐가 느끼도록 하는 소리를 딱 던져가지고 나는 별로 맛없는 거야. 나 먹으면
0: 이
1: 너
0: 기술.
1: 배탈 나? 이런 정도의 느낌을 전달해서 살아남는 거죠.
0: 나 불량해. 나뭐
1: 그렇죠.
0: 이런 거지, 그 지금.
1: 이래도 먹을 거야?
0: 그러니까 굳이 왜 나를 뭐 이런 느낌?
1: 음향 경계색. 재미난
0: 와.
1: 개념이더라고요.
0: 이거 재미난 방식이네요. 가장 탐나네요, 지금 세 가지 중에서.
1: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은
0: 네.
1: 뭐 한쪽에는 좀 슬픈 얘기기도 한데
0: 왜요?
1: 결국에는 박쥐가 좀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방들이 밤에서 낮으로
0: 네.
1: 자기의 활동 반경 자체를 옮겨왔습니다.
0: 아.
1: 근데 그래도 끝나는 게 아니라 낮에도 또 다른 박쥐가 아닌 포식자가 있을 거잖아요.
0: 그쵸.
1: 여전히 나방은 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가 감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존재인 거죠.

0: 이렇게 치열한 세상을 또이 책을 통해서 만나네요. 이4519 쓰시는 카페인님은 풀씨 터지는 소리를 산책하면서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1: 아, 이 뭐, 퍽퍽 이런 건가요?
0: 그럴 것
1: 퍽퍽 이런
0: 같아요. 예,
1: 건가요?
0: 식물도 가만히 보면 이거 비슷한 건가요? 지금 4519 쓰신 카페인님? 미미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저 소린가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산책하면서 식물학자 우리 모신 적도 있는데 북카페 초대석에 그러니까 식물들이 내는 소리도 가만히 이게 귀 기울여 보면 그때 그런 뾱뾱이 터지는 소리 같은 것도 된다고 하고 그런 것들 혹시 그런 소리일까? 좀 궁금합니다.
1: 아,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예.
1: 6998님, 제가 산골에 산다고 하니까 국어 선생님이 대뜸 설해목 소리를 들어봤냐고 묻더라고요. 저를 시험이라도 하듯이요. 물론 들어봤습니다. 한겨울 폭설 내린 밤, 무거운 눈이 쩍쩍 나뭇가지 꺾는 소리. 비명 같아서 으스스해요.
0: 와, 이거 설해목
1: 이
0: 소리.
1: 겨울에 산에 가면 종종 듣죠.
0: 아, 들어보신 적 있는 거죠?
1: 그렇죠. 겨울 산에 가면 이런
0: 네.
1: 소리가 많아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기 때문에 그런 가지 사이로 바람이 나오면서 여러
0: 네.
1: 음이 나와요. 그런 소리도 듣게 되고, 이 책에도 그런 장면들 나오거든요. 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있잖아요.
0: 네.
1: 거기 왼쪽 난간 보수공사를 할 때, 이제 바람에 막 이게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바람이 통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런 이제 기능적인 것만 갖고 생각하고 설계를 해서 이거 설치했는데, 그리고 났더니 바람이 통과할 때 예상하지 못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까이서 듣는 사람들은
0: 네.
1: 명상하는 소리 같아서 너무 이제 호응이 좋았대요.
0: 우와.
1: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났어요.
0: 네.
1: 거리가 좀몇 마일 떨어져서 사는 이웃들이 어느 날부터 아, 요즘 밤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금문교에서 나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으면 명상 소리인데
0: 네.
1: 멀리서 들으면 사람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0: 와.
1: 그러니까 소리라는 게 어디에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른 거죠.
0: 신기하네요. 오히려 멀어졌는데 더 거슬린다는 게.
1: 그러니까요.
0: 그쵸? 그런 소리 있잖아요. 되게 싫어하는 소리들 얘기하라고 하면, 칠판 긁는 소리 이런 얘기
1: 아,
0: 나오잖아요.
1: 상상도 하기 싫어요.
0: 네, 그런 것처럼 거슬리는 그런 소리들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소리가
1: 뭐
0: 있는
1: 사인펜
0: 겁니다.
1: 소리 이런
0: 아,
1: 거.
0: 맞아요. 뭐 그런 것들. 카페인님들. 이 소리 너무 끔찍합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소리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도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1: 네, 앞서 우주의 소리 말씀드렸는데요.
0: 네.
1: 바로 그런 소리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짙은의 애스트로넛 골라왔습니다.
0: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미하엘라 피저 아이작 유엔의 소리 지도입니다. 이승영님은 나라마다 앰뷸런스 소리가 다름을 이번 여행 갔을 때 알았어요. 하셨고요. 그리고 장수진님은 독일 살 때 응급 헬기가 맨션 앞으로 왔었는데 처음엔 소리만 듣고 기관총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은 누구의 귀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1: 그렇죠. 애초에 그걸 목적으로 설계된 소리일 테니까.
0: 맞아요. 이런 소리, 그러니까 뭔가 비상 상황임을 알리는 소리니까요.
1: 1727님께서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땡플릿을 시작할 때 나오는 그 두둥 너무 좋아요. 이 책에는 땡플릿 얘기까지는 없지만 네. 그 앞에 세대에게 인상적인 소리, MS 그 윈도우
0: 네.
1: 열대.
0: 열대 소리가 어땠었죠? 저 기억이 뭐, 벌써 안 나요.
1: 띠리리린 뭐 이거 끌 때인가 이거는?
0: 그건 끌 때 같아요. 오늘 소리 지도 지금 입으로 굉장히 열리라고 계십니다.
1: 그리고 예전에 모뎀 이렇게 시작하면 뭐 네. 뚜뚜뚜루루 이거 막 연결되는 소리 있잖아요.
0: 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1: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시기에 네. 그걸 접했던 사람들만 공감할 수 있는 소리인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알람 소리도 휴대폰 알람 소리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저 깜짝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 어디 뭐 탈의실이나 뭐 이런 데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아니 누군가의 알람을 울리는데 뜬금없이 그 저녁 시간에 울리는데 내 알람이랑 똑같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소리들도 한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1: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소리가 대부분 하나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각자 선택하게 될 수 있었을 때
0: 네.
1: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돈을 많이 썼냐면 컬러링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0: 진짜 돈 네. 썼습니다.
1: 날 다르게 보이고 싶어서
0: 그리고 너도 다르게

0: 보고 싶고.
1: 그렇죠.
0: 그쵸. 아, 컬러링 바뀌, 그리고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컬러링 그대로면, 상대방의 전화 연결음이 그대로면,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안도감 같은 것도
1: 맞아요,
0: 있었고요.
1: 맞아요.
0: 환기되는 그 추억의
1: 그리고
0: 느낌?
1: 또 어느 날 슬픈 노래가 나오면, 이 친구 요새
0: 어,
1: 힘든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0: 그쵸.
1: 되고.
0: 맞아요. 여인화님이 주신 사연, 요것도 미미님이, 책에 있어요 하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지금.
1: 네, 상여 나가는 소리. 나이 없음 못 들어봤겠죠? 할아버지가 6살 때인가 돌아가셨는데 아빠랑 상여 메고 나가면서 울지는 않고 그 소리 딸랑딸랑 방울 소리랑 무서웠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초겨울이었는데 가을비도 내렸거든요.
0: 이런 소리 진짜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상여 소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 책에서는 곡소리 얘기가 나와요.
0: 곡소리.
1: 이것도 요즘에는 무슨 소리인가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0: 네.
1: 이 책에선 한국의 곡소리가 아니라 아일랜드의 곡소리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재미난 게, 아일랜드도 요즘에는 그런 장르 문화가 달라져서 곡소리 듣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0: 이게 정말 문자로만 남은 느낌이네요.
1: 네.
0: 곡소리를 내다 이런 식으로.
1: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처음 그 광경을 마주했을 때좀 어색하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0: 그쵸.
1: 그냥 정말 눈물이 나서 우는 게 아닌데,
0: 네.
1: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정말 우는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0: 그쵸.
1: 사람이.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걸 할때 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0: 그 어색함이란 게 뭔지 저도 알것 같아요. 예. 네. 왜냐면은 뭔가 진짜 우는 것은 아닌데, 아닌데? 이렇게 한, 이게 무슨 의미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정말 한 시절의 기억으로
1: 맞습니다.
0: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박윤영님은 요즘 키캡 소리, MZ들의
1: 아.
0: 소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윤영님의 머릿속에는 이제 그 나뭇가지들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던 소리, 아궁이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
1: 그렇죠.
0: 그 캠프파이어 할때그 소리. 너무 좋지
1: 이
0: 않아요?
1: 나무 타들어가는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0: 네.
1: 왜 우리가 양초 캔들 그향 내는 거 있잖아요.
0: 네.
1: 그것도 일부러 가운데 심지가 나무로 돼 있는 걸 구하시잖아요.
0: 맞아요. 그 소리
1: 소리가 실제로
0: 때문에.
1: 나니까.
0: 그쵸. 맞습니다. 아, 소리에 추억도 있고, 뭔가 또 이상한 기운도 묻어 있고, 이게 좀 공포스럽게 남아 있기도 하고,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계속 또 소리 얘기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이 책에 나오는 한 3, 40가지 소리 중에
0: 네.
1: 가장 상상 바깥에 놀라웠던 소리에 관련된 얘기가 이거거든요.
0: 네.
1: 사라진 소리를 되살리려는 시도인데 어떤 사라진 소리냐? 자, 우리가 생명이 죽고 났을 때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그런 흔적을 화석 같은 걸로 발견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화석은 뼈잖아요.
0: 그쵸.
1: 소리를 내는 기관, 즉 호흡기, 폐, 성대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부드러운 조직이니까 남아있질 않잖아요.
0: 벌써 슬퍼요. 저왜 슬퍼? 남아있지 않아.
1: 그런데 이걸 되살리기 위해서
0: 네.
1: 시도한 예술가가 있어요.
0: 그걸 되살릴 수가 있나요?
1: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0: 예술가니까?
1: 세계에서 막 이렇게 손꼽히는 후두 이식 수술에 성공했던 그런 외과의를 포함해서
0: 네.
1: 관련된 전문가들 다 모아가지고 300만 년된그 에티오피아의 원시 인류 루시의 목소리를 살려보겠다.
0: 너무 멀리 간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저 여기까지 가나 싶었는데,
0: 네.
1: 뭐, 광경화성 수지, 아크릴, 고무 같은 걸로 기관을 비슷하게 만들고, 후두를 구성을 해두고,
0: 네.
1: 공기 압축기를 이제 가동해가지고, 여기 소리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공기가. 그런 소리를 내게 하는데,
0: 네.
1: 실제로 숨소리 비슷한 소리들부터, 이걸 좀 세게 하면, 울음소리로 고조되는 변화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와, 근데 그게 실제 루시의 소리였는지 확 진짜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또 없잖아요.
1: 기억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죠.
0: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알던 누군가의 소리를 이제 뭔가 좀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들으면서 좀 기억할 수는 있을 텐데, 알아볼 수 있을 텐데, 루시 300만 년전 원시 인류 루시의 소리를.
1: 전 놀라웠지만
0: 네.
1: 찾아서 들어보고 싶진 않더라고요.
0: 어떤 느낌일까? 상상도 안 돼요.
1: 그러니까 너무 시간차가 많이 나서
0: 네.
1: 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알고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빙산이 갈라질 때 나는 빙진. 지진 같은 이제
0: 네.
1: 큰 일이 벌어질 때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 계속 이것도 측정하고 수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아르헨티나 남단 근처에서 한 60km 정도 되는 빙산이 죽어가면서라고 이 작가는 표현해요.
0: 네.
1: 그리고 내질은 비명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리가 포착이 됐다.

0: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와, 그렇게 또 포착을 하시니까 예전에 그 시간과 물에 대하여라는 책
0: 어,
1: 너무
0: 네.
1: 제가 그해
0: 인상적인
1: 예,
0: 책이죠.
1: 맞아요. 거기 보면 그 빙산 하나하나에 이름 붙여주고 빙산 장례식을 해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의 그런 급입니다, 지금.
0: 그렇죠.
1: 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0: 그런데 그런 비명 소리가 참 자연에서 우리가 얽혀 살아간다는 게 이런 것 같은데
1: 네.
0: 어떤 생명에게는 살아갈 방법에 도움을 줍니다. 뭐냐면 그런 빙진들이 일어나고 얼음이 녹으면서 막 기포가 올라와서 소리가 나면
1: 네.
0: 물범들이 막 그쪽으로 모여든대요.
1: 물범들이.
0: 네, 왜냐하면 소음이 날때 물범은 사냥을 잘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잇감으로 삼는 생명들이 내가 가는 소리를 못 알아채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1: 와.
0: 그 물범을 잡아먹으려 하는 범고래는
1: 네.
0: 그런 음파가 있으면 물범을 알아채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빙하가 비명을 지르는 그런 순간들이 물범에게는 자기 생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장면이 되는 거죠.
1: 자연이네요, 진짜.
0: 네.
1: 그쵸. 놀랍습니다. 이야기 좀, 우리 음악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이 노래는 그첫 소절을 주의 깊게 가사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람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면서
1: 네.
0: 시작하거든요. 허각이 부른 해바라기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갈게요.

0: 그래도 비교적 많이 잘 그걸 누리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1: 일단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아.
1: 세심하고
0: 아, 그렇죠.
1: 소리에
0: 그렇죠.
1: 감각적인 분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0: 맞아요. 아까 그 북카페 오프닝 때그 커피콘 가는 소리 이런 것들도 언급해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좋아하는 반가운 소리인 거잖아요. 우리 단골집 문 여는 소리다 이런 느낌. 또 볼까요?
1: 가족의 소리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0: 네.
1: 박현진님께서 6살 우리 딸이 책 넘기는 소리도 좋아요.
0: 오, 우리 딸이 책 넘기는 소리.
1: 전한
0: 와.
1: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소리네요.
0: 근데 이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아요.
1: 어떤
0: 그쵸?
1: 뿌듯함도 있고,
0: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그게 경이롭게 느껴질까요? 그쵸? 6살 딸이 책을 넘기는 소리. 아, 이게 정말 뿌듯함이 느껴지는 그런 사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같은 박현지님이, 근데 이제 이거는 현지님이 좋아하시는 소리고,
1: 네.
0: 그 현지님의 아이가 좋아하는 소리는 뭐게요? 사연이 올라왔는데 제가 먼저
1: 책을
0: 봤어요.
1: 덮는 소리?
0: 방귀 소리입니다. 네. 뽕
1: 아,
0: 이런 소리.
1: 아이들이 너무 다 좋아하는 소리인데 깜빡했네요.
0: 맞아요. 맞아요. 자, 0447 쓰시는 카페이님. 딸아이가 부르는 엄마 요 소리 참 좋아요. 늘 친절하게 응대해주지 못하지만 친절한 응대? 저는 엄마 이 소리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 이것도 있지만 예전에 어디서 봤지? 어떤 책에서는 엄마 좀 그만 불러 이런 대화도 나왔거든요.
1: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사연을 보니까 엄마만큼 우리가 살면서 많이 부르면서도
0: 네.
1: 각양각색으로 부르는 말이 있을까 싶네요. 막
0: 그쵸.
1: 짜증내면서도 부르잖아요.
0: 그쵸.
1: 애처롭게도 부르고.
0: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 실제로 엄마를 부르기 위해서가 아닐 때도 부르잖아요. 그냥 감탄사처럼.
1: 아, 그러네요.
0: 엄마! 뭐 이런
1: 예. 네.
0: 식으로.
1: 그리고 이제
0: 그쵸.
1: 좀 나이가 들면 뭐라 그럴까? 이런 거 있죠. 아, 좀 이젠 조금 덜 고생하면서 여유를 즐겨도 되는 어떤 상황에도 수고스럽게 하실 때 있잖아요.
0: 네.
1: 그럴 때는 약간 짜증과
0: 아,
1: 애정이 섞인
0: 그치.
1: 엄마 소리.
0: 맞아요.
1: 아,
0: 안타까운
1: 엄마,
0: 거다.
1: 이제, 이거.
0: 네. 아, 진짜 엄마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근데 아무튼, 친절한 응대라는 표현이 좀 재밌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아까 풀씨 터지는 소리. 4519 스승카페이님,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1: 톡하고 탁 소리의 중간이라고 하셨는데, 오와 알을 같이 내야겠네요?
0: 톡하고 탁의 중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풀씨 터지는 소리라는 거죠.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서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거 있으면.
1: 오늘 여러 소리를 얘기를 해봤는데,
0: 네.
1: 사라져야 할 소리는 얘기 안 해본 것 같아요.
0: 사라져야 할 소리.
1: 네,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이 책에 나오는 핵폭발 소리가 있습니다.
0: 오.
1: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핵폭탄에 대해서
0: 네.
1: 훗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취재를 했는데, 그때 장면들에 대해서 인상적인 묘사가 소리 없는 섬광이었어요.
0: 아.
1: 빛이 워낙 빠르니까
0: 그쵸.
1: 크니까 소리는
0: 네.
1: 한참 있다 오는 거죠. 우리가 불꽃놀이만 봐도 차이가 있거든요.
0: 네.
1: 네, 실제로 그 핵폭탄은 한 30초?
0: 30초.
1: 한참 있다 그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0: 와.
1: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살아남은 사람도 많지가 않은 거죠.
0: 그렇겠네요.
1: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나중에 그런 핵폭탄 실험들을 할때 진짜 어떤 소리인지를 또 측정을 해본 거예요.
0: 네.
1: 근데 우리 생각에는 막 꽝 하는 큰 소리가 날것 같죠.
0: 그쵸.
1: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소총 발사음 같은 소리가 난대요. 이것도 너무
0: 오.
1: 신기했고, 그리고 이 작가가 이걸 묘사하는 이제 흐름이 너무 놀라웠던 게 그런 소리를 소개한 다음에 폭발하고 나서 낙진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0: 네.
1: 그 낙진은 마치 얼핏 보면 하얀 눈이 내리는 것 같아서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 낙진을 많이 맞아서 또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거죠.
0: 그 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1: 이 소리는
0: 진짜.
1: 아마 우리 인류가 또는 지구가 살아있는 한 없어져야 될 소리 아닌가 싶어요.
0: 맞습니다. 김태우님은 저는 핸드폰에 각 바다의 파도 소리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별로 파도 소리가 다를 것 같아서요.
1: 와.
0: 이거, 이런 마음도 워낙 잘 아시잖아요.
1: 네,
0: 미미님.
1: 저랑 결이 맞는 분이시네요, 김태윤님. 아,
0: 그런가?
1: 성함을 기억하겠습니다.
0: 네,
1: 어느 바닷가
0: 지역별로.
1: 앞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0: 혹시
1: 가서 제가 혹시 김태현님 이렇게
0: 김태윤님, 우리 북카페에서는 또 별명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제가 몇 분 또 이제 그 별명이 생긴 경우가 있는데, 김이사님이라고, 네, 혹시 김이사님?

0: 님 이렇게 하시면
1: 알겠습니다.
0: 됩니다. 이상섭님, 어릴 때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얘기하던 소리 그립네요. 지금도 친구들과 전화하면 반갑고 그때 모습이 떠오르네요.
1: 그러니까 그때는 뭔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0: 맞아요.
1: 얘기를 해도 그렇게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것 같아요.
0: 그쵸.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도 뭐 전화상으로도 또 많이 이렇게 떠들었고, 만나서 또 얘기, 자세한 건 얘기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 기억들이 나기도 합니다. 진짜 빗공해 얘기도 우리 많이 나눴었는데, 수면 얘기할 때,
1: 네.
0: 소리도 소리공해라고 붙일 수도 있을 법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특히 뭐 도시에서 살아가면서는
0: 네.
1: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문명의 소리를 피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런 침묵의 장소를 의도적으로 설치하고 설정하는 곳들이 있대요. 미국의 올림픽 국립공원에 있는 그 열대우림에 가면 그
0: 네.
1: 안에 빨간 돌이 하나 있대요.
0: 오?
1: 그리고 이름이 이렇게 써 있대요. 1제곱인치의 침묵. 그러니까 그 공간에도 물론 자연 속이니까 소리가 나죠.
0: 네.
1: 하지만 여기에서만큼은 좀 인간이 만든 그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마주할 수 있는 소리만 만나는 그런 정도의 공간이 꼭 이렇게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0: 그렇죠.
1: 일상에서 어디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0: 그런 공간을 일부러 들여놓기 위해서 미미님도 산에도 가시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없는 곳을 많이 찾아가거든요.
0: 맞아요.
1: 겨울산에 가면 뭐 사람도 없고 동물 소리도 안 들리거든요. 내가 그 눈길을 밟는 소리만 나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0: 이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진짜 디톡스네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눈의 무게에 의해서 나뭇가지가 툭 꺾이는 소리도 좀 가끔,
1: 설해목?
0: 맞아요. 설해목이, 예,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 것이고.
1: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책의 마지막에 가서
0: 네.
1: 우리가 마주하는 소리를 세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첫째는 지구음입니다.
0: 지구음.
1: 이거는 우리 생명의 활동과 상관없이
0: 네.
1: 바람 소리 같은 거.
0: 아.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생물음.
0: 생물음.
1: 이거는 생명들이 만들어내는 소리.
0: 네.
1: 마지막이 인간음. 우리의 문명이 만들어내는 소리. 왜
0: 네.
1: 요즘 우리 기후위기 얘기할 때 인류세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그쵸.
1: 인류가 만들어낸 지질시대. 그것처럼 소리에 있어서도 인간이 워낙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음이라고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0: 네.
1: 왜 가장 깊은 바다라고 얘기되는 그 마리아나 해구에 가면 아무 소리도 안 나야 될것 같잖아요.
0: 네.
1: 아니요.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대요. 워낙 큰 배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큰 배가 막 빌딩만 하잖아요.
0: 그쵸.
1: 그런 배를 돌리는 그런 엔진 소리는 이 마리아나 해구 수심 한 10km를 들어가서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음이 없는 공간을 만나기가 정말 힘든 거죠.
0: 와, 이것을 우리가 측정하지 못해도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약간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공간을 시간을 들여놓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자연의 소리 얘기 많이 했는데,
0: 네.
1: 저는 이 문장이 좀 서늘하게 다가왔거든요. 지구에서 들리는 대부분의 노래는 애초에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장대한 교향곡을 엿듣는 존재에 불과하다.
0: 와.
1: 우리 자연 소리 들을 때도 인간을 위한 소리처럼 간이 듣게
0: 그쵸.
1: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것도 넘어서야만 온전한 소리 지도를 마주할 수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0: 오늘도 너무 소중한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미미 박태근 편집자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끝곡 이상은의 지도에 없는 마을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칼바나 같은 거 애썼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 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2: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1: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3: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4: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3: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8: And I'm Kristen.

세계 음악의 지도를 떠돌던 테크노 샤먼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본 적이 없는 90

다시 시작되었지요. 지하? 설마 지옥? 깊은? 설마 높은? 하여간 이 가늠할 수 없는 경지에서 소리, 아니면 기운이 솟아오릅니다. 영험, 신묘, 신명, 뭐 이쯤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지만 너무 많이 쓰여서 고루해진 말들이 낡은 껍질을 벗고 비로소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득히 먼 대륙의 소리가 이 가까워도 잊혀가는 오래전 이 땅의 소리가 그들의 주술로 한 대 얽히며 한 곳을 향합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 새음행 라운지 추다해 차지스의 무대로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이죠. 세음행 라운지. 오늘의 주인공 추다의 차지스의 무대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작년에 선보인 추다의 차지스의 두 번째 앨범 소수민족 수록곡으로 첫 번째 라이브를 연주해 주셨죠. 허세 듣고 왔습니다.

0: 내일 또 새로운 싱글이 발매 예정이라고 하는 최다의 차지스의 여러분들과 정식으로 소개하기 전에 안내해 드릴 게 있죠. EBS FM 어플리케이션 반디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새음행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EBS 라디오 이렇게 간단한 검색으로 유튜브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채팅 또 질문도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분.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한참 기다려서 만나는 거라 예,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일단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각자 목소리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추다의 차지스에서 노래하는 추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시문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신문 씨.
3: 안녕하세요. 드럼 연주하는 김다빈이라고 합니다.
0: 다빈 씨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베이스 치는 김재호입니다.
0: 반갑습니다. 뭐 위시리스트라 그러죠. 뭐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담잖아요. 저희 제작진들이 진지하게 모시고 싶었는데 그 축하드리고요. 일단 상을 또 예, 소수민족으로 받으셨어요. 한국 대중음악상 상두 개를 또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올해 앨범상인데요. 그게 제일 좀 무게가 있는 상이죠? 예. 올해 앨범상. 그런 예상 가능했나요? 혹시 우리에게 올해 앨범? 예. 어때요?
2: 올해 앨범 상이요?
0: 예.
2: 제가 그때 사실 좀 좋은 꿈을 꾸긴 해가지고.
0: 그럼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2: 제가 그때 거북이 꿈을 꿔가지고 그게 좋은 꿈이긴
0: 그래요?
2: 하더라고요.
0: 거북이가 나오면?
2: 네. 거북이를 제가 잡으면, 이렇게 어떤 동물을 잡으면 좋은 꿈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최우수 R&B 앤 소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사실 대체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것도 귀한 상이니까, 그래서 그 상을 받고, 이 꿈이 맞긴 했구나 했는데, 올해 앨범상 후보에도 되어 있어서, 저희 냈다, 그것까지는 기대를, 큰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0: 혹시 올해 앨범상을 놓고 결혼 다른 후보군 누가 있었죠?
1: 이찬혁?
0: 아, 이찬혁
3: 네,
0: 씨.
3: 제니도
0: 제니.
3: 있었고, 굉장히
0: 쟁쟁했는데.
3: 진짜 마지막 상에
2: 맞아요.
3: 기대를 안 했거든요.
0: 예. 뭐 환호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나요? 뭐 이렇게 좀 보통 그런 상 받으면
3: 아까 좀 오벙벙했어요. 이게 우리가 부른 게 맞나 하면서 올라갔던 게 기억이 나요.
0: 아무튼
2: 저희
0: 축하드립니다.
2: 시상을 그 단편선 순간들 전년도 수상자이신 그분들이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훨씬 더 좋아해 주셔가지고
0: 아, 받기를 기원했구나. 그 친구들이 또.
2: 그래서 그분들이 막 엄청 환호하고 흥분하시면서 저희를 호명해 주셔서 저희 진짜 얼떨결에 막 나갔던 기억이 나네요.
0: 나중에 그 영상 같은 거 돌려보고 그러면 가문의 영광 뭐 이런 느낌일 것 같긴 한데.
2: 맞아요. 그때 그 재호 씨가 되게 재밌는 말을 해가지고 되게 많이 회자됐었어요.
0: 수상
2: 네,
0: 소감이었나요?
2: 수상 소감이요.
0: 어떻게
2: 그게
0: 뭐라고
2: 회자됐어요.
0: 소감 밝히셨나요, 재호 씨?
4: 그냥 뭐 저는 있는 사실을 얘기했다고
0: 아.
4: 생각했는데 뭐 아내가 하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1: 봐봐 이상하잖아. 그치?
2: 근데 넉살
1: 웃으시잖아.
2: 씨가 MC였는데 그럼 아내가 두 개가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막 이렇게
0: 그렇죠.
2: 얘기를 하면서 엄청 그게 밈이 돼가지고 재우
0: 네.
2: 씨 수상 소감이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0: 아내가 하나 있습니다. 딱 이렇게 던지면 약간 받으라는 느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평소에 그런 어법인가요? 말투가 약간
4: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다른 팀들이 워낙 이제 본인의 아내나 뭐 본인의 연인을 이렇게 아나운스를 많이 하는 걸 보고 아차 내가 까먹었었지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저도 사실은 아내가 하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2: 그
4: 건데
1: 사실은
2: 되게
1: 너무
2: 되게
1: 이상해.
2: 갑자기 이상하고 하나가 있다는 것도
4: 네.
2: 이상한 멘트가 돼가지고
1: 거짓말 뭐 숨겼던 건 아니잖아요.
2: 맞아요.
1: 아내가 있는 거.
0: 그러니까 예. 비밀을 밝히듯이
2: 네네.
0: 예.
1: 사실은.
2: 그래서 그 수상 소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0: 재욱 씨가 앞으로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씩 터뜨려 주시면 기사거리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인터뷰 많이들 하신 경험상 이 밴드명에 대해서 질문을

0: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요소를 손꼽힐 것 같은데, 차지스. 저희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1: 네.
0: 요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첫 질문으로 골라봤는데요.
1: 네. 차지라는 뜻이 순우리말로 누군가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네 차지, 이건 내 차지 할때그 차지이고요. 스는 이제 저희가 복수형으로 해서 차지스라고 지었는데 저희 음악이 굿 음악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안 좋은 것들은 쫓고 좋은 것을 빌어드리는 그런 의미의 어떤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듣는 분들의 차지로 오롯이 가져가셔라 라는 어떤 좋은 의미를 담아서 추다의 차지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0: 저 사전적으로는 이게 비슷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몫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 아,
0: 내 몫이다. 이건 내 몫이야.
1: 네.
0: 비슷한
1: 맞아요. 같은 뜻이에요.
0: 아.
1: 차지가 순 우리말로 있더라고요. 네.
0: 그렇군요. 이제 아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오수미 청취자께서 차지스? 추다해 찰저스.
1: 찰지기도 하죠, 저희.
0: 찰저스. 이 목소리가 곡마다
1: 네.
0: 이 찰짐이 좀 다르달까?
1: 맞아요.
0: 약간 무당의 느낌이 나는 부분은
1: 네.
0: 그렇게 단단해지는 부분에서 저는 좀 무서워지거든요. 그게 어떤 룰인가?
1: 룰?
0: 아니, 넘기셔도 돼요.
1: 네.
0: 무속 곡이었나요?
1: 네.
0: 무속이란 단어를 제가 좀 피하고 싶긴 한데,
1: 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속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1: 뭐 무속 음악의 무속이면 뭐 전혀 괜찮고, 네. 저희가 굿 음악이라고 저는
0: 굿
1: 그냥
0: 음악.
1: 그냥
0: 그럼 그렇게
1: 굿
0: 하겠습니다.
1: 네. 굿이 그냥 한글이다 보니까 저는 굿 음악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무가라고도 하는데요. 네. 제주도 앞서 들으신 곡은 허세라는
0: 허세.
1: 네. 제주도 무가 푸닷이라는 곡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희가 만든 곡인데 이 곡으로 또 아까 언급했다시피 상도 받게 되어서 저희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부르고 다니는 곡입니다.
0: 풀령갑서 거동갑서
1: 네.
0: 이게 그 혼을 달래고 풀어내어 걷어낸다 이런
1: 네.
0: 의미인가요?
1: 제주도 방언이 좀 독특한데 그 풀려서 가고 걷어서 가라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쨌든 이좀 잡기잡신을 쫓아낼 때이 부르는 노래여가지고 허세가 네, 그런 가사 말들이 좀 있습니다.
0: 이렇게 좀 특수한 굿이라는 특수한 음악을 접하신 적 있어요? 나머지 세 분은요? 시문 씨, 다빈 씨, 재호 씨는. 뭐, 그러니까 연주하는 환경에서.
2: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기는 있었어요. 뭐,
0: 어떤 뭐 밴드에서 아니면 뭐.
2: 네, 아까 뭐 잠깐 시작 전에 말씀하셨지만 윈디시티를 할 때, 그때도 다들 멤버들 모두 좀 한국 굿 음악에 관심이
0: 아,
2: 많았어가지고
0: 그랬군요.
2: 요거를 좀 밴드 사운드로 풀이를 해보자, 뭐 이런 시도는 한 적이 있었어요.
0: 근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완성도가 생기기까지는 좀한 20년 전 기억이네요. 그 윈디시티 말씀하시는 거는.
2: 네, 근데 뭐 저는 어쨌거나 한 비교적 최근 멤버여서 한 10년 전쯤이긴 한데 뭐 그때부터 꾸준히 좀 관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0: 다빈 씨나 시문 씨도 어떤 경험 있으세요?
3: 특별히 그런 거부감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듣는 것도 괜찮고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네,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네.
0: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건 전혀 그러니까 없었던 거네요.
3: 재밌다고
0: 재밌다고요?
3: 생각했어요.
0: 다빈 씨도 비슷해요?
4: 저는 작업해본 적은 없었고 이전에 뭐 유튜브나 그런 데서 통해서 뭐 무속 연주자들 이렇게 연주를 봤었는데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냥 일반 사물놀이랑 또 완전 다른 결로 음악이 돼가지고.
0: 추다혜 씨는 이걸 또 연구하시고
1: 네.
0: 지금은 실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1: 네.
0: 건너뛰긴 했습니다만, 이 추다혜 씨가 이런 굿 음악에 빠지게 된 계기는 잘 자세히 소개된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1: 맞아요, 맞아요.
0: 본인의 말씀으로 한번 듣고 싶네요.
1: 네, 저도 우연히 그냥 공연으로 펼쳐지는 굿을 보게 됐는데요. 그맘때쯤에 이제 어떤 작업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영상음악이나 약간 명상음악을 제가 좀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저게 한국에 영상 음악이다. 저 소리가 그거다. 이걸 갑자기 느끼면서 딱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나? 하나의 어떤 그 실로 이게 뭔가 다 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슬로 다 깨어지면서 그 분을 알게 되고 또 그분에게 배우게 되고 제주도 선생님도 찾아가서 뵙게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무가를 배우고 그분들의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더 깊게 빠졌던 것 같아요.
0: 비유가 좀 거칠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의대를 진학을 했는데 네. 나는 어떤 전문 분야를 연구할 거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 국악을 전공하셨죠?
1: 네, 저는 네. 서도 민요, 그러니까 예. 민요를 전공을 했는데 굿은 예. 전혀 배우지도 않고 예. 어떤 것 접하기도 어려운 장르거든요.
0: 그 교과 과정에도 굿을 배우는 건 없었을 것 같긴 한데
1: 네, 거의 예. 학습무처럼 되어 있는 뭐 예. 워크샵으로 나오는 굿이 몇 개 있지만 저는 배워본 적이 없었고 네. 네, 저도 되게 낯설고 예. 처음 보는 순간이어서 충격도 받았고 네.
0: 그럼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전공자들이 선택하는 대학 이후의 진로들이야 뭐 다양하겠지만 다혜 씨는 이렇게 구두막을 전문 분야로 선정을 네. 하면 네. 어 그러면 난 무당이 되어야 되는 건가?
1: 아 그러니까
0: 이런 느낌도 살짝 뭐 있었을까라는 엉뚱한 상상이 좀 들거든요.
1: 근데 신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네.
0: 그거는 네. 머스트 같은
1: 네,
0: 건가요?
1: 네네네. 네. 아. 왜냐하면 다르긴 한데요. 이게 네. 어느 날 갑자기 네 신을 받는 강신무가 있고 그냥 그냥 대대로 집안 대대로 혹은 학습무처럼 이제 공부를 해서 하는 무당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무당이 근데 저는 두 분께 이제 다른 종류의 강신무와 학습무를 전공하신 두 분께 이거를 배웠는데 예. 네, 전혀 뭐 그런 앞날을 점재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 예지몽을 꾼다던가 그런 네. 건 별로 없는데
0: 거북이 꿈은 그런 거예요.
1: 아, 네, 약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네,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각자 이제 다 예술가들은 촉이 있잖아요. 네, 그런 네. 남다른 촉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네. 그렇게까지 그분들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원했던 거는 그분들이 힐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 안에서 이 음악이 어떤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을 좀 위로해주고 예.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이 멤버들과 공유하고 예.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노래는 하고 있어요.
0: 저희 여기가 프로그램이 세계 음악을 많이 소개하지만 뭐 브라질의 특정 음악이나 뭐 이 카리브의 음악을 들어보면 그런 영성
1: 맞아요,
0: 그런 게
1: 맞아요.
0: 느껴지거든요.
1: 네.
0: 당연히 아프리카는 물론이군요.
1: 네.
0: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뭐 서로 음악적인 논의를 하시는 가운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이 최우수 R&B 소울 노래 부문 수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서로 나누셨는지 이게 이렇게 대표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는 뭐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 건데 예, 어떤
4: 저희도 생각해보면 되게 왜 했어요 이게 장르가 한국에서는 사실 세분화가 많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처음 앨범 만들 때도 뭐 장르를 이렇게 고르는데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0: 네.
4: 근데 뭐 여기 뭐 한대음 쪽에서는 이렇게 상을 주셨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너무 감사하게 근데 뭐 R&B 소울에서 그 굿 음악에서도 충분한 그 소울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네네네.
4: 네, 그래서 R&B까지는 잘 모르겠고
0: 네.
4: 소울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같이 좀 이렇게 결합돼 있지 않나
0: 그렇죠.
4: 싶어요.
0: 소울적인 네오 소울 뭐 이런 느낌이었던 네. 것 같긴 한데 네. 분위기가
3: 저희가 1집 앨범을 낼 때도 네. 그 장르를 힙합으로 낸 것도 있어요.
0: 네.
3: 그래서 이제 또 그런 흑인 음악을 주로 다루는 매거진이나 그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신 바람에 아마 그렇게 분류가 또 된 것 같아요.
0: 그런 관심이 오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3: 그렇죠. 네.
0: 그럼 해외 요 질문만 하고 음악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해외에서의 반응은 뭐 장르나 이런 걸 뭐 콕 집어서 이렇게 뭐 분류하고 싶어 하거나 그런 건 어때요? 있어요?
1: 저희가 스페인을 처음 작년에 가봤었는데요.
0: 네.
1: 거기는 사실 저희가 한글이기도 하고 이 가사가 한국어기도 하고 잘 못 알아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되게 열린 마음으로 그냥 이 음악을 즐기시더라고요. 축제였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음악적인 장르나 어떤 설명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저희는 좀 즐겁게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음악을 이번에는 좀 쉬어가는 의미로 라이브는 좀 이따 듣고요. 그 소수민족 이 앨범에서 음원으로 한곡 들어볼 텐데요. 사이에서 간단히 이 곡은 또 어떤 의미다? 뭐 이걸 누가 다혜 씨가
1: 네.
0: 해주시겠어요? 예.
1: 사이에서라는 곡이 다큐멘터리 사이에서 아까 신내림을 받는 어떤 신엄마와 신딸의 어떤 이야기에서 나왔던 곡이에요.
0: 네.
1: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 길을 가야 하는 신과 인간 사이의 무당의 역할로서 이 길을 가야 하는 어떤 그런 비통함이나 슬픔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지금 현대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힘듦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힘들지만 그래도 가다 보면 계속 너의 길이 보일 거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만든 곡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혹시 그 플랫폼에 월남보살이라고 영화 나온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월남보살.
1: 언제 나온 거죠?
0: 예, 그거 제가 음악 들으면서 설명해 드릴 게 없는데
1: 네.
0: 추다이 찬지스의 신보에서 사이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 바뀐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로 채워지는 특별한 시공간 새음악 라운지. 오늘의 주인공 추다의 차지스의 소수민족 신보에서 사이에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정환님께서 얼쑤 허헛 사무실인데 춤추고 싶으시다고 신난다 신이 난다 음반 사러 갑니다. 음원도 있는데
1: 맞아요. 음반 솔드아웃
0: 음반
1: 옛날 분 죄송해요. 품절됐어요.
0: 아 한정반으로 어떻게 또뭐 이렇게 발매 LP
1: 네.
0: 같은 것도 나오나요?
1: LP에
0: 나왔나요?
1: 나왔는데 LP도 거의 품절인 걸로 알고 있고 CD는 1, 2집 다 품절이에요. 네.
0: 희귀 음반 되겠네요.
1: 그 1집을 저희 1집 LP 이제 상 받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구매하고 싶어 하셔서 얼마 전에 그 저희가 4만 5천 원에 판매를 했었거든요. LP 1집을.
0: 아, 예,
1: 근데
0: LP.
1: 지금 거의 30만 원 가까이 팔고 있다고 중고.
2: 대팔이.
1: 예. 아, 그렇게 안 하셨으면
2: 별로 안 좋은
1: 좋겠는데. 예.
2: 문화라고 항상
1: 맞아요.
2: 사는데,
1: 너무
2: 그렇게 하시는
1: 비싸니까.
2: 분들.
1: 예.
0: 그걸 그게 한 10년, 20년 전에도 그런 상황은 있었더라고요.
1: 그럴 것 같긴 한데.
0: 갑자기 막확
1: 확
0: 올라가
1: 올라.
0: 가지고.
1: 예.
0: 약간 은연중에는 약간 좀 하하하 뿌듯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0: 네. 뭐 이렇게 발은 반듯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1: 아,
0: 다혜 씨가 약간
1: 방송이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좀 구매하게 되시는 분이 안타까운 거죠, 사실. 예.
0: 내일 싱글 발매는 어떤 건가요?
1: 내일은 저희가 산울림 50주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희도 한 곡,
0: 네.
1: 무녀도라는 곡을 저희가 편곡해서 작업을 했어요.
0: 김창완 선생님의 산울림?
1: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작업을 해서 여름이었나요? 저희가 그때 언제 녹음을 했죠? 녹음을 한 지는 조금 됐는데
0: 네.
1: 내일 정오에 발매가 됩니다.
0: 정오
1: 그래서
0: 발매.
1: 예,
0: 제목이 뭐예요?
1: 무녀도요.
0: 무녀도.
1: 무녀도. 네.
0: 내일 새 싱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김정환님. 그 신명이란 단어도 나왔고, 뭐, 그러니까 이 굿, 뭐 서양에서는 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겠지만, 뭐 치유의 의미도 있고, 뭐 씻김이라는 표현도 막 떠오르긴 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지금 방금 듣고 온 곡도 템포가 빨라졌잖아요.
1: 네.
0: 이거를 뭐 어렴풋이 본 영화 장면도 그렇고 이 집단이 이렇게 함께 뭔가 같은 지점으로 끌려가는 듯한 그거를 또좀 무서운 말로 트랜스에 들어간다 그런 무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퍼포먼스 할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1: 저는 안 일어나던데요.
0: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1: 정신을 번쩍
0: 한
1: 차리게 되는데.
0: 그거 그런 제안을 둘 수는 있잖아요. 이 밴드의 성격상 아니면 공연장의 성격상 실제로 저희 스튜디오에서 트랜스가 일어나면 좀 저희는 생방송상 어떻게 뭐 감당을 못할 것 같긴 한데.
2: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브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0: 술을 드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음주 상태여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1: 음주 공연도 하시는 모양이죠. 뮤지션들이 네, 약간하게 그런, 그렇게 하죠.
0: 맞아요. 네. 그래서 기분이 좋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2: 조용히 하세요.
3: 오히려 관객분들이 트랜스 상태에 빠지시는 네. 것 같아요. 저희 네. 공연에서.
0: 네, 그럴 때는 아주 너무 저희가 네, 뿌듯하죠.
1: 그때는.
0: 네.
1: 그런 게 딱딱한 말이지만 목적이잖아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심취되셔서 네. 본인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거를 저희가 목격하면서 네. 저희도 더 그 에너지로 또 공연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신다던가. 네.
1: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다빈씨는 혹시 우리 추다의 차지스의 뭐 공연하고 나서 기록된 영상 같은 걸 되돌려보기 같은 거 하세요?
4: 그거 종종 하는 편이에요. 네, 막 뭐 꾸준히 찾아보진 않고 네. 네, 워낙 좀 라이브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네.
1: 저는 늘 궁금했어요. 그 뮤지션들이 뭐 여기 계신 네 분 다 포함해서 자신들의 기록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좀 생뚱맞은 질문이긴 한데 심우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3: 좀 잘 안 보게 그러니까
1: 피해요 오히려?
3: 아니 그러니까 보긴 보지만 네. 뭔가 그 좀 창피한 것 같아요.
1: 그런 걸 느끼는구나. 네. 어떤 부분을 창피할까요? 뭐 실수가 있었거나 뭐
3: 그런 거라기보다 그냥 제 모습을 네. 제가 보고 있는 게 조금 좀 창피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 재호 씨도 그래요?
2: 저는 그때그때 그때 다른 것 같은데 네. 그날 유독 공연이 좀 좋았다 하면 찾아보는 것 같아요.
1: 그럼 자기의 그 평가가 맞던가요? 확인이 되던가요? 아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았다 막 이렇게.
2: 그렇게 잘 맞진 않다.
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반대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1: 여기서 다 고개를 끄덕이는 네, 건 네. 보면
0: 현장에서는 엄청 네. 좋았다고 느꼈는데 이제 모니터 할 때 되게 빨랐다던가 약간 네. 흥분을 했다던가 이런 네. 경우가 있어서
1: 그렇죠.
0: 네. 현장감과 이제 이 영상에 담기는 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1: 카메라가 요물이군요.
0: 네.
1: 자, 딴 길로 좀 샜는데 제작 과정에서 1집과 2집에서 조금 뭐 달리 좀 목적성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2집에서 좀 다르게 좀 지향했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0: 2집은 저희가 조금 더 1집을 만들고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네. 때문에 4,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가 라이브를 하면서 많이 긴밀해지기도 했고 네.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훨씬 좀 더 많이 넓혔어요.
1: 그런 느낌이 네. 확실히 들었어요.
0: 장르적으로도 막 꼭 굳이 이렇게 해야겠다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좀 넓어져서 네. 그게 좀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군요. 넓어졌다.
0: 네.
1: 그런 강박 넓혀야 돼 이런 거보다.
0: 네네. 네. 1집은 그냥 정말 설레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면 2집은 저희가 라이브를 많이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런 샌리스트가 더 짜여졌다고 네네. 할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1: 다른 분들도 동의하시는 부분이고
4: 네.
1: 또
4: 네.
1: 추가하실 사항이 또
3: 그러면서 코러스도 많이 하게 됐어요. 라이브를 이제 많이 하면서 네. 또 가끔은 되게 신나야 되는 공연도 있잖아요.
1: 네.
3: 근데 저희 1집이 좀 다크하고 어두워서
1: 네.
3: 간혹 조금 분위기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신나는 곡들을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 이 집이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 보통 투어를 하시면 이 뭐 크고 작은 공연장일 텐데 그 말씀하신 그런 경험 예를 들어서 좀 이건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부담을 느끼는 공연장은 아무래도
3: 네.
1: 큰 사이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 그쵸. 막, 네. 근데 오히려 음향이 빵빵하고 뭔가 되게 좋은 장소에서는 조용한 노래들도 되게 잘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가 더. 네.
1: 아, 그 청자들, 그 관객들의 네. 니즈를 예민하게 보시는군요.
3: 그렇게 네. 되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지는데 라이브를 들어야겠죠. 한국. 보니까 담불도 신보의 수록된 곡이죠.
3: 네,
1: 예.
3: 맞습니다.
1: 그러면 자리로 이동하셔서
0: 네.
1: 준비하시면서
3: 네.
1: 제가 게시판도 좀 살펴보고 있겠습니다. 사실 아까 그 음원으로 듣고 온 사이에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라이브로 들어볼 수도 있었는데 음원으로 들은 거라서

요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그 제주의 악기인 바라 연주까지 우리 다혜 선생님께서 해주실 예정이었는데 그걸 들으려면 라이브도 한번 요청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따 판단해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블루 스트링스님께서 추다혜님 휴명삼각 공연에서 너무 멋있었습니다. 최고 최고 추다혜 차지스 공연도 보러 갈게요. 맞습니다. 그 휴명삼각이랑도 함께 프로젝트를 하셨죠. 시작부터 입이 떡 벌어집니다. 0890님도 잘 보고 계신데 이렇게 또 평가하시네요. 다혜님 얼굴은 걸그룹 이미지라고 걸그룹 멤버 상인데 목소리는 중년 무당이시라고 연주 소리가 세 분이 아니라 여섯 분이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그 느낌 다시 한번 들어보죠. 먼저 단불 추다의 차지스의 연주입니다.

0: 열의 세계 음악 기행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로 채워진 특별한 시공간이죠. 새 음악 라운지. 오늘의 초대 손님 추다의 차지스의 멋진 라이브 연주 한 곡 더 듣고 왔습니다. 신보 수록곡 담불이었습니다. 정은숙 청취자가 오늘부터 4일까지 전남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ACC 뮤직 페스티벌에 공연하시네요. 가고 잡네요. 라고 제가 아까 말하려고 이따가 말하려고 하는 정보를 또 주셨습니다. 공연 투어 일정도 그렇고 뭐 국내 포함해서 또 해외까지 좀 궁금해지는데 뭐 굵직굵직한 것부터 뭐 소개하고 싶 일정
1: 아 저희 예. 공연 일정이요? 예. 저희 내일 10월 2일 날 예. 광주에서 열리는
0: ACC
1: 페스티벌에 나가고 또 10월 4일 날 충주 뮤직 파크 페스티벌에 또 나가고요. 또 유럽 투어도 가고 10월 24일에 서울 노술성 페스티벌도 나가고
0: 바쁘네요.
1: 네, 아, 계속 공부를 하니까 11월에도
0: 홍보하세요.
1: 네, 일본 잘 다녀 7일, 8일 도쿄에 혹시 저희의 팬분들이나 관객분들 계시다면 또 도쿄로 놀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10월이 아주 꽉차 있네요.
1: 네.
0: 예. 유럽도 다녀오실 거고.
1: 맞아요.
0: 자, 라이브를 한곡더 연주해 주실 텐데요. 혹시 아까 그 사이에서
1: 네.
0: 그 바라 연주 가능할까요?
1: 파라 연주만요?
0: 아니요.
1: 아.
0: 그럼 더 아쉬워질 것 같아서. 예.
1: 네.
0: 이어서 해 주시면 뭐 좋죠.
1: 네네 그러면은 어떤 곡부터 리추얼 댄스 먼저 하고 사이에서를
0: 그거는 추다이 차지스 편하실 대로 하시면
1: 네 그럼
0: 됩니다.
1: 리추얼 댄스 먼저
0: 예.
1: 들려드릴게요.
0: 추다이 차지스 여러분의 연주로 리추얼 댄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이에서 두 곡입니다.

0: 주다 차디스의 멋진 앙상블 연주로 방금 사이에서 라이브로 다시 한번 들었고요. 바리 연주도 주다혜 씨가 직접 또 해주셨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 전 앨범 데뷔 음반에 수록된 리추얼 댄스였습니다. 일정 관련해서 내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을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광주 ACC X뮤직 페스티벌 내일 참여하시고요. 그 10월 4일에는 충주 파크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노들섬 서울 뮤직 페스티벌 참여 일정이 있고요. 해외로 가면은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유럽 투어 4개의 나라 투어 진행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11월 7, 8일이 또 일본 투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SNS 통하면은 더뭐 정확한 정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지금 더 얘기 나누고 음악도 듣고 그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 뭐 이렇게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처음 나오게 됐는데요. 저희 라이브 또 새로운 공간에서 또 이승열 선생님 만나 뵈서 또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0: 저도 예, 귀호강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한 해가 벌써 또
0: 네.
1: 이제 곧 10월, 야, 이제 10월이잖아요.
0: 네네.
1: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희 라이브도 또 보시고요.
0: 예.
1: 다들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심은 씨도.
2: 그 저희
0: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2: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오늘 너무
0: 예.
2: 즐거웠습니다.
0: 다음에도 나와주실 거죠?
2: 아, 그럼요. 네,
0: 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2: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예,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최우 씨도.
3: 네, 만나 뵙게 되어서
0: 아,
3: 감사했고요. 예.
0: 시간이 너무 아까워.
1: 또 불러주세요. 또 불러주세요.
0: 그러니까 또 오실
3: 또
0: 거죠?
1: 너무
0: 예, 너무
1: 짧았습니다.
0: 짧아요.
1: 네.
3: 형님 목소리가 너무
0: 아,
3: 근사하세요.
0: 아이,
1: 맞아요.
0: 당신들
3: 진짜.
0: 연주 소리, 다혜 씨또이 목소리 이것도 놀라워 정말. 오늘 귀호강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인사드려야겠습니다.
1: 네.
0: 그 마지막 곡으로 니나 니를 들을까요? 에어리 쓴 거야를 들을까요?
1: 그냥 에어리 쓴 거야 들으면서 여러분
0: 예.
1: 명복을 끝까지 빌어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0: 추다의 차지스의 에허리 순 거야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독감이 유행할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함으로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둘째, 주변에 독감 환자가 있다면 식사를 따로 하고 물컵도 구분해서 쓰세요. 손이 자주 닿는 곳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셋째, 실내 환기를 자주 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도 피해야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3: 난 입으로 하는데.
2: Listening부터 speaking까지
3: All in one
2: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2부 첫 곡, 듀엣이었죠. 제인 버킨, 그리고 미국의 재즈 아티스트, 피아니스트이자 보컬리스트인 지미 롤스의 These Foolish Things 듣고 왔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참여하신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은 조운용 청취자가 신청하셨습니다. 자메이카 태생의 캐나다 가수인 클라우디아 베리의 1978년 발표곡 무기우기 댄슨 슈즈 함께 듣고요. 이하립의 음악정찬 시작합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에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푹 잘 쉬셨어요?
1: 네, 덕분에 잘 보내고 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0: 예, 근데 오늘은 좀 걱정이 되는 게
1: 네네.
0: 그 책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하셨어가지고 연휴 전에
1: 네네.
0: 그 경무로
1: 네.
0: 예, 좀
1: 많이 피곤해 예, 보인다.
0: 병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병 잘 안 나요?
1: 나면 진짜 큰일 나는 때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는 약간 마비되잖아요.
0: 아,
1: 그래서
0: 몸이 또 그렇게 해주지.
1: 네, 무엇도 예. 안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일이 좀 끝나고 나면 좀 이렇게
0: 무너질 수도 있다.
1: 네, 확 또 오지 않을까 하는. 네.
0: 아유, 그러면 안 되지.
1: 네, 그러니까 열심히 또.
0: 변화질문한 거 아닌가 싶네요. 언제 네. 끝나요? 뭐 곧 끝나나요?
1: 이게 11월 초에 예. 언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그 예. 북페어의 신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제목은 다 정하셨어요?
1: 네, 제목은 뭐. 또 제가 만들고 있어가지고. 예. 네.
0: 언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1: 네.
0: 재밌다. 리미티드 에디션 아니라 언리미티드
1: 에디션이에요.
0: 예. 네. 뭐 끝없이 책이 나와요. 거기 가면 막
1: 끝없이 예. 독립 출판물들이 예. 우후 우후후 쏟아지고 있습니다.
0: 네. 제목 네. 공개하셔도 되는데, 뭐, 그.
1: 이따가 이제 네. 얘기하면서 오늘 또 이야기와
0: 오늘도
1: 함께 네. 네, 풀어낼 작정입니다.
0: 작정. 자, 오늘 첫 질문은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그런 뉴스인데요.
1: 네네.
0: AI 사용 여부.
1: 네네.
0: 출간한 책에 표시한다라는 그런 결정이 출판.
1: 네.
0: 한국출판인회의와 한국출판연구소 그리고 한국작가회의 등 12개 단체가
1: 네.
0: 이런 그 원칙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1: 네.
0: 예. 이게 그러니까 룰이 되는 거예요? 법이?
1: 그렇죠. 그래서 뭐 음악도 그렇듯이 AI 사용 여부를 조금씩 다 적어 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책에도 당연히 이제는 그런 걸 표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인용 뭐 어떤 가수의 노래 한 구절만 인용해도 다 인용을 쓰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듯이 당연히 네. 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주석을 다 달듯이.
1: 네.
0: 예. 그 그런데 여기 또 AI 학습의 이 출판물이
1: 네.
0: 인간 작가의 출판물이 학습에 쓰일 경우는 권리자의 동의와 정당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라는 추가적인 요 부분도 있어요.
1: 네.
0: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AI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치나 뭐 그게 이제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능력치니까
1: 그렇죠.
0: 학습이란 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1: 네.
0: 그런 텍스트와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1: 네, 맞습니다.
0: 이게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시대네요.
1: 그 이제는 뭐 거스를 수 없는
0: 네.
1: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근데 작가분들도 이거에 흔쾌히 동의하신 거예요?
1: 작가님들한테는 뭐 작가님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사용하고 계시는지
0: 그 현황은 모르잖아요.
1: 모릅니다.
0: 그렇죠. 뭐 네. 90% 정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시는지는 네.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0: 물어보지도 않죠.
1: 물어보지조차 그거. 않았던 것 같아요.
0: 지금은 좀 껄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그런 거 물어보기가
1: 그렇죠. 그리고 작가님들이 원고를 받으면
0: 네.
1: 이 작가님들의 원고에 그 문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을 받은 또 책은 없었기
0: 여태는 없었어요.
1: 네.
0: 그냥 뭐 팩트 리서치 툴로 정도
1: 맞아요.
0: 쓰실 것 같긴 하긴
1: 네네.
0: 한데
1: 시장 조사나 뭐 이런 네. 것들
0: 여기 그 한국 작가 회의도 이런 12개 단체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작가분들도 동의하시는 부분이구나
1: 네, 맞습니다.
0: 예, 싶기도 하네요. 너무 딱딱한 주제다, 그렇죠?
1: 네, 네. 그렇긴 합니다.
0: 예, 뭐 복잡하기도 하고 근데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다 정도로만 예.
1: 네.
0: 오늘은 어떻게 그러면 뭐,
1: 네.
0: 뭐 피곤한 날의 플레이리스트 뭐 이런 건가요?
1: 오늘의 플레이리스트는 좀 주제가 할머니가 되어서도 장래희망을 갖고 싶어.
0: 할머니?
1: 네, 할아버지가 듣고 싶으시긴 하지만
0: 네.
1: 할머니가 되어서도 장래희망을 갖고 싶어라는 이 말은 그 어렸을 때는 장래희망이 뭐니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잖아요.
0: 네.
1: 근데 진짜 뭐 그때는 좋아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잘하는 것은 뭐 더더욱 모를 때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그래서 뭔가 그때는 제가 보던 TV 속에 나오는 뭐 등장인물, 읽었던 책의 주인공의 직업, 이런 것들이 장래희망 되곤 했었거든요. 뭐, 로키를 보면 막 복서를 막 꿈꾸고, 그다음에 뮤지컬 캐치 봤을 때는 이제 뮤지컬 배우가 되겠어. 막 이런 꿈도 꿨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뭔가 이제 직업을 갖게 되고 나서는 아무도 이제 장래희망을 물어보지 않는 것 같아요.
0: 장래희망이 오늘 얘기하는 장래희망은 직업군이군요.
1: 네, 장래희망 찾아보니까 이게 앞으로 진로 희망 같은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0: 진로희망.
1: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되고 싶은 것이 장래희망이 맞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그 무슨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 제목이었어요. 할머니가 되어서도 장래희망을 갖고 싶어 라는 제목으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문장을 이렇게 품고 살고 있었어요.
0: 혹시나 그 나이가 되면 장래희망이라는 것도 희미해지고 뭐
1: 네.
0: 장래가 있나 뭐 이런
1: 장래가 없어서 희망도 없나 약간 이런
0: 뭐 약간
1: 생각도 들고.
0: 암울함도 떠올려지기도 하는데
1: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오늘 고른 이유는 저에게 새로운 장래희망이 생겨서 오늘
0: 저기
1: 고르게
0: 아시아의 물개 뭐
1: 되었습니다.
0: 이런 거 아니었어요? 현해탄 걷는 거뭐 이런 거
1: 그것도 집에 가서 다시 추가 목록으로 올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그 장래희망이 바로 소도서관의
0: 소도서관에 사서
1: 사서가 되는 꿈입니다.
0: 나도 이거는 괜찮은 것
1: 괜찮죠?
0: 같아.
1: 그래서 인생을 사실은
0: 아무도 찾지 않는 소도서관.
1: 제가 기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생을 두 가지로 살아볼 수는 없으니까 뭔가 당장 사서가 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사서가 되는 이야기를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지금 만드는 책이 그 소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는 이 기분의 하루하루를 그린 오늘의 기분이거든요.
0: 그럼 소도서관의 그 사서분의 이름도 정해줍시다, 그러면. 네.
1: 그 이름이 이 기분이에요.
0: 이기분?
1: 네,
0: 오,
1: 이기분 씨.
0: 이기분 씨.
1: 그래서 책 제목이 오늘의 기분입니다.
0: 못 알아들었구나. 이름도 독특하다.
1: 네, 이기분이고 또그 시스터가 하나 있는데 이기릿이에요.
0: 이기릿?
1: 이기릿, Let's
0: Let's
1: get it,
0: get it. 이거요?
1: 야야야야. 그래서 그 이기 자매, 이기 남매의 어떤 자매가 아니죠. 남매 이야기도 이렇게 살짝 나오는
0: 뭐
1: 그런
0: 사촌 이기심 뭐 이런 건가?
1: 사촌까지 약간
0: 아,
1: 돌림자를
0: 필요
1: 쓰는 것
0: 없고.
1: 같진 않고요.
0: 아니.
1: 네.
0: 재밌다. 정말 재밌는데요?
1: 네, 벌써 재밌어하셔서 너무
0: 저만
1: 감사하고요.
0: 재밌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오늘의 기분을 그래서 쓰고 있고, 그래서 오늘 첫 곡에는 이 사심을 담아서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루고 싶은 꿈, 도서관 사서 해서 Public Library Commute라는 음악가의 Brand New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0: 있습니다.
1: 여기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네요. 이 팀명에.
0: 공공도서관에 통근하는 약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네. 있어서 아, 이 사람 딱이다. 네. 라고 생각해서 브랜뉴라는 진짜 뭔가 완전히 새로 태어난 기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늘 기타팝이 아주 청량한 기타팝의
1: 기타팝입니까?
0: 곡입니다.
1: 일단 음악을 듣고 와서 뭐 추가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퍼블릭 라이브러리 커뮤트의 브랜뉴 듣고 오죠.

0: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늘의 선곡 테마 할머니가 되어서도 장래 희망을 갖고 싶어 이기분 씨 소도서관 사서의 사소한 플레이리스트 우리가 엿보고 있습니다. 퍼블릭 라이브러리 커뮤트의 브랜뉴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의 2021년 음반에서 잘 듣고 왔습니다. 부담 없는 뭐 이렇게 통통 튀는 깔끔한 그런 팝이었습니다. Let's get it. 이기리 씨 네이밍 기맥혀요. 역시 이하림님 스타일이라고 유영진 님께서 이기리
1: 이기릿입니다.
0: 예.
1: 이릿. 오, 이름이 릿.
0: 이기릿
1: 네, 전화 이하립이듯이.
0: 기립도 되겠다.
1: 네,
0: 이기립
1: 이기립도 나쁘지
0: 나쁘지 않죠?
1: 않네. 기립송 저요로 이런 거좀
0: 7108님께서 아림님 아프지 마셔요.
1: 생각나는데. 네.
0: 수영으로 철인 체력이 되셨을
1: 그렇죠.
0: 거예요.
1: 진짜 현해탄 건너. 현해탄이 뭐예요, 근데? 한강 건너죠,
0: 조오련
1: 한강.
0: 씨 몰라요?
1: 요로님
0: 아시죠?
1: 알죠,
0: 알죠?
1: 진짜.
0: 한강부터 예 하시고
1: 네, 알겠습니다.
0: 오늘 할머니가 되어서도 장래희망을 갖고 싶어 이제 이어진 이야기 또잘 들어볼게요.
1: 네, 이어지는 곡은 전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볼프백의 뉴 그루라는 노래입니다.
0: 네.
1: 이게 이제 뭔가 할머니가 되어서도 배움을 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뭐 할머니 이미 이제 이미 할머니이기도 하고 이제 조카들이 결혼만 하면 바로 할머니가 될수 있어서 그래서 인생의 뭔가 새로운 정신적인 지도자, 인생에 답을 줄수 있는 그런 새로운 스승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0: 너무 어렵죠.
1: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은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볼프백의 뉴 그루라는 노래 가져와 봤고요. 이 노래가 2022년 앨범 슈비츠라는 앨범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증기탕을 뜻하는
0: 증기탕?
1: 말이래요. 그래서 이
0: 예.
1: 뮤직비디오를 보면 밴드 멤버들이 다 목욕 가운이랑 모자를 쓰고 사우나에서 라이브를 합니다. 그 좁은 사우나에 멤버 진짜 많잖아요. 한
0: 네.
1: 7, 8명이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0: 이야,
1: 네,
0: 대단한데?
1: 그래서 이 앨범 자체가 첫 곡은 사우나 막 이래요. 그래서 땀을 빼며 목욕하는 행위를 이제 하나의 컨셉트로 삼은 앨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스승을 찾아야 한다. 네.
0: 노래 제목이 누구루잖아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스승이든 뭔가 어떤 기술적인 스승이든 계속 그런 스승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골라본 곡입니다.
0: 조언이십니다. 울프팩의 누구루 오늘 아립 씨의 두 번째 선곡 함께 들어보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킹 싱어송라이터이자 출판인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정성껏 차려내는 코스 요리죠.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늘은 선곡 테마

0: 가 할머니가 되어서도 장래 희망을 갖고 싶어 소도서관에 이기립 예, 언니, 누나, 뭐였죠? 이기분, 예.
1: 이기분.
0: 이기분 사서의 플레이리스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너무 세계관이 너무 있었네요.
0: 불펙의 누구로 새로운 구루를 늘 찾아야 된다. 그렇군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1: 배웅을 게을리 하면 정말 되게 재미없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0: 주변에 어떤 성향인지가 궁금해지네요. 다들 이렇게 배움에 열심히 해요? 주변 분들은?
1: 주변에 이제 수영에 거의
0: 수영도 그렇고,
1: 수영의 광인들만 있기 때문에 수영 다 열심히 하시고 음악하는 친구들도 제가 수영으로 다 이끌어가지고 지금 진짜 열심히 다 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소소한 재미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를 좋아는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뭘 배우면은 그거를 연습하고 갈고 닦잖아요. 그 이후의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1: 그렇죠.
0: 배워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1: 배워서
0: 계속
1: 남주지 말고.
0: 계속 그걸 가지고 가는 거.
1: 그리고 그거를 취미 생활로 할수 있고, 내가 너무 재밌다면 같이 좀 얘기해서 배우기도 하고,
0: 전도하고.
1: 전도도 하고.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새로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다시 습득하는 일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근데 항상 쓰는 말들이 있는데, 그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배움은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볼펙의 누구루 오늘 이하립의 음악 정찬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이제 이기분 사서의 세 번째 플레이리스트의 세 번째 곡도 만나볼까요?
1: 네, 할머니가 되어서도 장래의 희망을 갖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태도가 뭘까? 네. 근데 할머니가 뭐 되어서도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할머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 말을 자꾸 하시네요, 오늘.
1: 네,
0: 아,
1: 그래서.
0: 그 너무 이미 할머니라고 누가 그랬어요, 혹시?
1: 그런 것 같아요.
0: 저는 그러지
1: 아이고,
0: 않았습니다.
1: 허리야. 야, 네. 그래서 가장 필요한 태도는 뭔가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성공했던 그런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알수 없는 미래에 멱살 잡히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그냥 느끼면서 사는 것, 이게 가장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가장 멋진 목소리의 사람들의 곡을 무려 골라왔어요.
0: 동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나도 불렀지만 이 같이 부른 사람 입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1: 이승열님이 피처링한 최고운의 순간에 바로 서서라는 곡이고요. 2016년, 10년 전, 네, 최고운 씨 EP
0: 10주년을 맞이한
1: XXXY의 수록곡입니다.
0: 딴 얘기 해야지. 올해가
1: 네.
0: 스티비 원더
1: 아, 맞아요. 스티비 원더.
0: Songs in the Key of Life의 50주년이라고 또 어제 김밥에 영혁 씨가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1: 50주년.
0: 예. 그게
1: 진짜.
0: 이제 76년을 기준으로 50주년이잖아요.
1: 76년.
0: 그 해에 정말 좋았더라고요. 좋은 음반들이 많이
1: 좋은 해.
0: 줄줄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막 어머나 막 이런 분위기 그런 느낌에 지금 와서 돌아보면 명반이라고 소위
1: 네.
0: 얘기하는
1: 왜 이렇게 항상 옛 것들이 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걸 그렇게 세월이 끝나서 좀더 깨닫는 거 아닐까?
1: 아, 그때는 깨달음은 항상 늦게 오니까.
0: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아니야, 옷 맞단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단가? 아무튼. 그래서 10년 전에 또
0: 제가 이 작업을
1: 율디의
0: 또
1: 목소리를
0: 들어볼까요?
1: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0: 순간에 바로 서서 저는 이 제목 딱 보고 이건 약간 독립운동 뭐 이런 선언문에 들어가는 제목 같다 뭐 이런
1: 그쵸.
0: 생각을
1: 네,
0: 했었거든요.
1: 선언문이랑 비슷하죠.
0: 근데
1: 아주
0: 그렇게 부른 것 같지는 않은데
1: 비장한
0: 어쨌든
1: 느낌이 좀 나는 노래입니다.
0: 아우 듣기 싫은데 최고의 순간에 바로 서서 피처링 이승열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늘은 할머니가 되어서도 장래 희망을 갖고 싶은 소도서관 이기분 사서의 플레이리스트로 꾸며 오셨습니다. 최고운과 이승열의 듀엣으로 순간에 바로 서서 2016년 최고운 싱어송라이터 최고운의 XXXY 음반 수록곡이었죠. 이게 아까 독립군 음악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제가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음악도 약간 저게 떠오르네. 치아오 벨라 치아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랑 약간 화성도 약간 좀이 음악 닮았다는 게 아니라 약간 그게 떠오르더라.
1: 아, 노래가 떠오르더라.
0: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1: 네, 아주 순간에 삽시다. 네네.
0: 순간에.
1: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네.
0: 어차피 순간에 안 살을래 하면서 어느 순간을 피할 수는 없어요.
1: 맞아요.
0: 예, 그냥 사라지는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약간, 예, 좀, 선언 같은 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내일
1: 네,
0: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정치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럴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는지, 저
1: 바로
0: 어쩌려고 저러지?
1: 태세전환 하시면서.
0: 예. 아무튼,
1: 아무튼,
0: 이 곡은 그런 건 아니었고, 예. 아림님 덕에 오늘 여러 번 귀호강하네요. 좋아라. 조이선님도 잘 듣고 계시네요. 다음 곡 만나볼까요?
1: 네, 다음 곡은요. 오하시 트리오의 손나코토가 스테키데스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그런 점이 멋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곡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되어서 가장 많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혼자 막 떠올려 보다가
0: 네.
1: 그런 점이 멋있습니다라는 말을 좀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어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그 좋은 점을 항상 유심히 볼수 있고, 그 눈에 띄지 않아도 애쓰는 마음들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할머니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0: 최고지.
1: 예, 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아, 진짜 그런, 그리고 그냥 좋습니다가 아니라, 요로, 요로, 요로 해서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어른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0: 차원이 다른 거죠. 두
1: 그렇죠.
0: 칭찬, 뭐, 하나는 뭐, 그냥, 뭐, 어쨌든,
1: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말들이지만, 그래서 이런 말을 또 마침 오아시 트리오가 해주셔가지고,
0: 오아시 트리오? 아, 트리오예요,
1: 네.
0: 실제?
1: 사실은 일본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그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트, 이게 오아시
0: 요시노리군요,
1: 요시노리. 네.
0: 요시노리.
1: 이 음악가의 프로젝트인데, 사실 이름에 트리오가 들어가지만,
0: 네.
1: 실제로 혼자서 다 보컬, 작사,
0: 이른바
1: 작곡,
0: 원맨 프로젝트.
1: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고요. 저는 그 마음도 알것 같아요. 내가 혼자지만 팀이다. 나는 팀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저, 항상 제가 이렇게 좀 내세우고 싶은 그
0: 아,
1: 심정이거든요.
0: 아립 씨, 이하립이라는
1: 네네.
0: 싱송라의 그 정체성 자체가.
1: 네. 그래서 이하립 팀이다. 약간
0: 저도
1: 이런 느낌.
0: 동의해요.
1: 네. 그쵸.
0: 예, 맞아요.
1: 네. 그, 이승열 팀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0: 밴드와
1: 거잖아요.
0: 함께 무대에 올라도,
1: 그렇죠.
0: 그 팀이 두개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1: 그리고 혼자 오르셔도 팀과 함께라는 느낌이 드실
0: 그건
1: 테니까.
0: 모르겠어. 혼자의 경험은 아립 씨가 저보다 한 10배는 많으시니까.
1: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오아시 트리오의 노래로 이런 말을 건네보면 어떨까라고 골라봤고요. 가사도 되게 평범한 일상의 아름다움, 사소한 것들에 대한 행복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0: 잘 들어볼게요. 손나고 또가 수테키데스 오아시 트리오의 노래 듣고 오죠.

0: 일본의 아티스트 오하시 트리오 연주로 손나고토가 수데기 데스 그런 게 멋진 겁니다 라고 번역해 주셨죠. 잘 들어봤습니다. 아립 씨. 기분 씨라고 해야 되나? 이기분 씨의 플레이리스트. 할머니가 되어서도 장래희망을 갖고 싶어. 이제 다음 곡 넘어가기 전에 조이선 님이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소도서관 사서 얘기하시니까 세계 끝에 있는 도서관에서 꿈 읽기를 하던 하루키 소설 생각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는 한동안 등대지기가 장래 희망이었던
1: 와, 너무,
0: 등대는 아직 있죠?
1: 네,
0: 네.
1: 있죠. 너무 멋있어요. 등대지기, 그 소설가,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느낌이 딱, 예, 진짜, 조희선님 진짜 멋지신데요.
0: 아, 나는 이런 멋진 이런 걸 하면서 떠오르는 게
1: 네.
0: 그 제이슨 스타뎀 주연의 때려 부수는 액션 영화 제이슨 스타뎀이 이제 하다 하다 이번에 등대지기로
1: 어,
0: 나오더라고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그 작품이
1: 등대지기, 거기서 가만히 조용히 잘
0: 떠올라가지고 아,
1: 등대지기
0: 가만히
1: 하나요?
0: 있으려고 등대까지 갔는데 가만히 세상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설정이었어요.
1: 세상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0: 쫓아와서
1: 않는다.
0: 어쨌든 그렇게
1: 네.
0: 예. 저는 끊임없이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정은숙 님께서
1: 아,
0: 글을
1: 너무
0: 올려주셨습니다.
1: 멋집니다.
0: 예.
1: 네.
0: 저는 최근 처음 자의적으로 뭔가 배우고 있는데 넘나 잼나요? 새 세상이 열리는 느낌.
1: 와,
0: 김정아 님께서도 이렇게
1: 진짜 그런 점이 아주
0: 예.
1: 멋지십니다.
0: 일본말로 해주세요.
1: 손노코토가 스테키
0: 아,
1: 데스네.
0: 방금
1: 네,
0: 들었죠? 이 음악.
1: 와, 진짜.
0: 김정아님, 멋지십니다.
1: 네.
0: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만나볼까요?
1: 네, 오늘 또 마지막 곡인데요. 제 친구는
0: 네.
1: 60세에 재즈 가수로 데뷔하는 이게 꿈인 친구가 있어요.
0: 지금 몇이신데요?
1: 지금은
0: 몇년 남았어요?
1: 몇 년, 10년 이상 남은 것 같아요.
0: 그럼 좀
1: 네.
0: 하면 될 수도 있겠네요.
1: 예, 근데 재즈 가수가 되기 위해서 포르투갈어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0: 과도 아니고 그런 재즈예요.
1: 예, 진짜 재즈. 그래서 듀오링고에서, 언니, 나 지금 첫 며칠이야, 이러면서
0: 잠깐만, 포르투갈식 포르투갈어를 배우는군요.
1: 포르투갈어를 배워요.
0: 브라질식 포르투갈어 아니고.
1: 네네.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했고, 또 주변에 운전 좋아하는 친구들은 택시 운전사를 또 꿈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이,
0: 자율주행인데?
1: 자율주행 시대, AI 시대. 아, 그래서, 이런 모든 꿈들을
0: 예.
1: 또 응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0: 예,
1: 멋진
0: 응원해야죠.
1: 꿈들도 응원하면서. 근데 진짜 100세 시대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까지 뭘 해야 하느냐,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 새로운 도전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예. 예,
1: 예.
0: 수영 말고 새로운 게 생겼나요, 혹시?
1: 그래서 소도서관을 언젠가 여는 것이 저의 꿈이 생겼습니다.
0: 야, 진짜는가 보네.
1: 네네. 진짜
0: 예.
1: 열어서, 뭐, 사서를 원하시는 분들이
0: 한,
1: 계신다면,
0: 뭐,
1: 한
0: 천권
1: 20년
0: 이상,
1: 후에,
0: 천권 이상 도서를,
1: 네, 책을 모아서,
0: 예.
1: 네. 소도서관을 열고 싶다. 거기서 이제 커피도 내리고, 오후 4시에는 플레이리스트도 그렇게
0: 하면서,
1: 틀면서,
0: 들려주면서,
1: 네.
0: DJ 박스도 이렇게 해서 거의
1: 떡볶이도, 떡볶이 해야 될것
0: 들어가지고. 아무튼,
1: 같은데.
0: 아리 씨의 소도서관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꿈도 음영하면서, 오늘 마지막 곡은 인도네시아, 인디밴드, 파융테두의
0: 네.
1: 대표곡 아카드라는 노래를 가져봤어요.

0: 2007년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이 뮤직비디오 보면 주인공인 아저씨가 택시를 몰고,
1: 몰아요?
0: 네, 처음부터 이렇게 택시를 몰고 가다가, 뭐, 연인도 타고, 가족도 타고, 친구도 타고, 막, 누구는 울고 있고, 누구는 다정하고, 이런 여러 를 실어 나르는 그런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가 또 나와서 굉장히 노래도 푸근하고 따뜻해서 이런 할머니 느낌이 나는 되게 여기서 느껴졌다 해가지고 오늘 마지막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1: 오늘도 따뜻하고 사려 깊은 그런 플레이리스트였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인도네시아의 바융테두의 연주로 아카드 결혼 서약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주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가시 데스까?
1: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 화, 수 오전 5시.
1: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뉴스 앵커 진진입니다. 오늘도 가장 핫한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스민 특파원 나와 계십니까?
3: 우와. 우와. 금, 금입니다.
2: 야스민 특파원, 어디서 금을 발견한 걸까요? 아, 저도 같이 찾으면 안 될까요?
3: 네. 저는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소식을 전하기 위해 TV 앞 소파 최고의 명당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개막 이후 대한민국 선수들의 열정 넘치는 명승부가 이어지면서 도무지 자리를 뜰 수가 없는데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수영, 유도, 펜싱, 양궁, 클라이밍, 그리고 e스포츠까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2: 야, 진짜 재밌겠네요. 잠깐만요. 그래서 EBS 소속인 야스민 특파원 지금 대체 어느 채널을 보고 계신 겁니까?
3: 아, 그게 지상파 3사를 비롯해 각종 채널을 오가며 하이라이트를 복습하느라 아주 바쁩니다. 박태환, 이용대, 현정화 같은 전설적인 스포츠 스타들은 물론이고 아이브, 리셋네도 잠유해서 국가대표 내표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잖아요. 이집트 대표 대한 외국인 처 야스민이 이 뜨거운 열기에 빠질 수 없잖아요.
2: 그렇죠.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이 메달을 캐고 야스민 특파원은 TV 앞에서 재미를 캐고 계셨군요. 자, 근데 야스민 특파원.

0: 여러분 이제 EBS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아이돌 한국을 할 시간이에요.
1: 벌써요? 네, 알겠습니다.
0: 자, 그럼 저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사랑을 보내겠습니다.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나도란의 DJ 진진입니다. 후후! 첫 곡으로는 엑소의 파워 들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출석한 항공이들과 인사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아님께서, 진디, 진짜 가을이 온 10월의 첫날에 만나다니. 더 반갑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가을 감기 조심하시고, 리아리아0315님께서 최고의 DJ 진진과 함께하는 상쾌한 목요일, 늘 그렇듯 잘생겼어요.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 바이올렛 로아님께서 진우 you're so cute 이라고 보내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샥티1503님께서 안녕

0: 야스민,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워. 여전히 아름다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메시지 보내주신 항공인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게스트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한국어의 골드 그 자체죠. 금메달처럼 빛나는 존재, 미니미니 야스민,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미니미니 야스민입니다.
0: 야스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아, 정말 행복하게
0: 네.
1: 일 열심히 하면서
0: 이야,
1: 지냈습니다.
0: 일또 일을
1: 이야,
0: 하셨군요.
1: 이야하.
0: 이야, 쉰다 그래 놓고는.
1: 아, 저도 쉴줄 알았는데.
0: 네.
1: 근데 저는 일이 좋아요. 저는 가만히 또 있지 못하는 스타일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행복하게 뭐 이렇게 쉬기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0: 맞아요. 항상 쉬기만 하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1: 맞아요.
0: 네, 일을 열심히 한 뒤에
1: 그렇죠.
0: 뭔가 단비처럼 딱 오는 그 휴일이
1: 으흠.
0: 굉장히 좋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야스민님, 오늘 K뉴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1: Yeah, the 2026 Aichi Nagoya Asian Games, which kicked off on September 19th, are well underway. More than 10,000 athletes from 45 Asian countries and regions, along with the refugee team, are competing fiercely across 43 sports.
0: 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는 아시안 게임은 10월 4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선수들도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뜨겁죠?
1: 그렇죠.
0: 네. 경기 본거 있습니까?
1: 아, 있죠. 저는 야구를 봤습니다.
0: 아, 야구를 보셨군요.
1: 네.
0: 저는 농구도 보고, 그 다음에 뭐 e스포츠도 보고, 여러 가지
1: 오.
0: 굉장히 많이 보고, 또 휴일에 이제 가족들이랑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많이 보기도 했고,
1: 어허.
0: 그렇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재밌게 보는 방법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1: 그렇죠.
0: 경기를 볼때 혼자 집중해서 좀 보는 타입이신지 아니면 다 같이 막 야! 야! 잘해라!
1: 아, 당연히 후자죠.
0: 그렇군요.
1: 혼자서 집중하겠어요, 제가?
0: 그쵸.
1: 안 그럴 것 같죠?
0: 예.
1: 예, 네,
0: 야!
1: 안 그렇습니다. 저는 무조건 옆 사람이랑 이렇게
0: 같이.
1: 대화하고 토론을
0: 토론을
1: 하면서
0: 하면서.
1: 이렇게 봐야지 뭔가 재밌게 더 보는 것 같아요.
0: 스포츠는 어떤 스포츠 좋아하세요?
1: 스포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랑 재밌게 보는 거랑 또 달라요.
0: 아,
1: 재밌게
0: 그쵸.
1: 보는 거는 저는 뭐 이제 수영이나 그런 거를 더 좋아하는데, 재밌게 보는 거는 이제 축구죠.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이집트에서 이렇게
0: 맞아요.
1: 다 모여서 보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0: 맞아요.
1: 네.
0: 그런 거 보면 참 이집트랑 한국이랑 닮아 있는 점들이 굉장히
1: 맞아요.
0: 많은 것
1: 맞아,
0: 같습니다.
1: 맞아요.
0: 네, 한국도 그래서 축구가 가장 뭔가 주목을 받기도 하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친구들이랑 뭐 치킨이랑 뭐 여러 가지
1: 그렇죠.
0: 시켜가지고 같이 보기도 하고.
1: Yeah.
0: 그러면 약간 필수 음식, 응원을 할때 먹어야 되는 음식 이런 거 있나요?
1: 사실 지금 제일 떠오르는 게 치킨이긴 한데
0: 예.
1: 피자.
0: 아.
1: 집에서 본다면 저는 무조건 피자랑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0: 맞아요.
1: 몇판 시켜가지고.
0: 치피. 치킨이랑 피자 딱 시켜가지고.
1: Yeah.
0: 아, 근데 이 중요한 날에는 항상 배달이 오래 걸립니다.
1: 맞아요.
0: 다들 너무 많이 시키기도 하고.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막 주류 브랜드보다는 오히려 비주류 브랜드를 찾아요. 그때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1: 맞아요.
0: 그러면 갓 튀긴 아주 맛있는 치킨이 오기 때문에 아우 상상만 해도 그
1: So
0: 기름기
1: yummy.
0: 예,
1: Yeah.
0: 기름기 쫙쫙 흐르는 그
1: Gold. Yeah.
0: 그래야 금메달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 그러니까요.
0: 후라이드만 먹어요.
1: 그렇죠.
0: 예,
1: 골드 골드 하잖아요.
0: 맞아요. 자, 선수들은 몇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단한 경기에 다 쏟아야 하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것처럼 오랜 시간 준비를 한 일이 있을 때 긴장을 하는 편인지 오히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좀 여유가 있는 편인지.
1: 아, 저는 여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0: 아, 열심히 준비했으면.
1: 열심히 준비했으면 저는 이제 진짜 어렸을 때 긴장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잘 해왔는데 긴장한 것 때문에 실수한 적이 많았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걸 이제 습득이 되고, 아, 오히려 좀

0: 좀 마음 편하게 먹어야겠다. 아,
1: 아,
0: 열심히 했잖아.
1: 맞아.
0: 최선을 다했잖아. 그럼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걸로 더 좋은 결과를 보고 저도 그 이후로 뭔가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1: 저도 굉장히 비슷한데, 저도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막 오디션 같은 거볼 때, 또는 막 시험,
0: 그렇죠.
1: 막 이런 거 보면, 막, 막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0: 배도
1: 막,
0: 아프고 막
1: 예,
0: 그죠?
1: 자꾸 배 아픈 것 같고, 막 식은땀 나고, 손에 땀 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일을 잘 못했던, 그리고 결과가 안 좋았던 걸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막 열심히 준비하고, 오히려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빵이 돼요, 요즘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그냥, 뭐 어때, 이거. 오히려 준비할 때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오히려 준비할 때막배 아픈 것 같고, 막 이러다가 현장에 딱 마주했을 때, 그 일을 막 맞닥뜨렸을 때는 뭔가 긴장을 확실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예.
0: 그래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또.
1: 그 기본 베이스가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놀면 된다. 약간
0: 그렇죠.
1: 이런 걸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1: 자, 그렇다면 나 정말 이 순간만큼은 진짜 다 쏟았다 싶었던 적 있습니까?
0: 많죠? 왜냐면 저는 이제 늘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늘 이제 최선을 다하고 쏟아버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뭐 운동이든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는 좀 늘 아쉬워요. 늘 아쉽긴 한데 다이어트 좀 제외시킬게요. 네, 운동이랑
1: 운동.
0: 인간 관계랑
1: 오.
0: 일 관련해서 저는
1: 최선을
0: 늘
1: 다한다.
0: 최선을 다 하고 나서 그래서 오히려 다 끝났을 때 미련이 없네. 그래서 좀 만족스러운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1: 저 역시도 비슷한 점인 것 같아요. 이게
0: 같아요.
1: 저는 사람한테 잘해줘요. 이제 100%를 잘해준 다음에 그 사람이 피드백이 없으면 저는 아쉬울 게 없어요.
0: 맞아요.
1: 네.
0: 나는 다 했으니까.
1: 난다 잘해주고 나는 할수 있는 거다 했으니까. 이야,
0: 이야.
1: 이게 케미입니다.
0: 맞아요.
1: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한테 오히려 너 되게 차갑다, 생각보다.
0: 저도 그런 소리 진짜 많이
1: 예.
0: 듣거든요. 사람 빨리 이렇게
1: 잊어버리고, 너 보낸다.
0: 무반 좀
1: 예. 네.
0: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그만큼을 진짜 최선을 다
1: 맞아요.
0: 했고, 아쉬움 없이 다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맞네요.
0: 그러니까요.
1: 오늘
0: 아,
1: 아주
0: 과연
1: 사이가,
0: 퀴즈도.
1: 오늘 사이가 좋을지 한번 퀴즈 시간 때 한번 호흡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네, 그럼 우리 항공이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오늘의 메시지 주제는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나의 짝꿍입니다. 눈빛만 봐도 통하는 우리 엄마. 콘서트 티켓팅부터 뒤풀이까지 찰떡궁합 친구 하나만 더한 개만 더 외치는 헬스장 짝꿍까지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는 나의 짝꿍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0: Yeah, today's message topic is my partner in crime. Tell us about the person you have the best teamwork with. It could be your mom who understands you with just one look, or your best friend who always goes to concerts with you.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 땡튜브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비티의 라우더, 그리고 아일릿의 It's Me까지 이어집니다.

0: 네, 한국인들,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코너를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은!
1: 한국은! 지금 한국은 Now in Korea is a quiz section where you match standout Korean words or phrases from recent hot new topics. I'm going to try and guess the Korean word by asking 20 question style questions. Listen along and see if you can guess it too.
0: 네, 지금 한국은 최근 이슈와 관련된 한국어 단어를 맞히는 퀴즈 코너입니다. 제가 DJ로 복귀한 후 처음 하는 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자신이 있는데, 과연 야스민님은 자신이 있으신지요?
1: 있죠?
0: 오.
1: 왠지 아세요?
0: 왜요?
1: 제가 쭉 계속 매주 하고 있었잖아요?
0: 그쵸?
1: 근데 진지님 쉬었잖아요.
0: 아.
1: 저는 이 리듬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0: 오케이, 오케이.
1: 긴장하세요.
0: 그쵸. 그래서, 저는 그 힌트 주는 방법을 까먹었어요. 장난이고요. 저희가 또 한국인들에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수민님이 스무고개를 또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답을 추리를 하는데, 오늘 좀 예상이 되거나 뭐, 아, 이거네.
1: 있어요. 있어요.
0: 뭐,
1: 있는데
0: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오픈은 안할
0: 아,
1: 예정이에요.
0: 그래요? 조금 아쉽네요. 제가 봤을 땐 땡입니다.
1: 세 글자 아닌가요?
0: 땡! 자,
1: 오케이.
0: 과연 야스민님이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의 설명을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정답을 남겨주세요. 화장품 그리고 스페셜 선물 준비해뒀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니은으로 시작합니다. 어디 한번 질문해 보시죠.
1: 어디 한번
0: 어디
1: 질문해
0: 한번.
1: 보시죠. 저거
0: 예.
1: 뭐예요? 몇 글자예요? How many syllables?
0: 두 글자입니다.
1: 두 글자. 오케이. 인트로랑 관련이 있나요? Is it related to the introduction?
0: Of course.
1: Of course.
0: Yeah, 우리는 항상 인트로에 힌트가 있었잖아요.
1: 살아 있어요? Is it alive?
0: 아, 움직이지만 살아있진 않습니다.
1: 오케이.
0: Yeah.
1: 크기가 어떻게 돼요? How big is it?
0: 사람이 들고 있을 정도가 됩니다. 짜라짜짜짜라짜짠.
1: 무슨 색이에요? What color is it?
0: 검은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요. 빨간색도 있고요. 흰색도 있습니다.
1: 흰색도 있다고요?
0: 근데 약간 적색이라고 하죠? 약간
1: 적색이 뭘까요?
0: 약간 빨간색과
1: 아,
0: 갈색이 섞인
1: 나무색.
0: 약간 고동나무색? 요게
1: 나무는 아니고요.
0: 나무는 아니죠.
1: 소리가 나요.
0: 소리가 납니다.
1: So it has a sound.
0: Yeah.
1: 어디서 볼수 있어요? Where can we see it?
0: 저희 너무 자주 보진 못해요.
1: 스튜디오 안에 있어요.
0: 스튜디오 안에는 없습니다. 스튜디오 안에는 없고, 운동을 하다가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도 볼수 있네요.
1: 학교에서 볼수 있다고요? 니은으로 시작하고
0: 네. 네.
1: 두 글자고.
0: 맞습니다. 짠짠짠, 짜라짜짠, 짜라짜짠,
1: 오케이. 그러면
0: 짜라짜짠, 짜라짜짠.
1: 물건이에요, 혹시?
0: 물건입니다.
1: 액티비티는 아니죠?
0: 액티비티 맞죠?
1: 그러면 그거 했을 때 기분이 어때요? How do you feel when you do that thing?
0: 막, 와, 쾌감.
1: 쾌감.
0: 시원하다. 덥지만 시원해요.
1: 덥지만 시원하다고요?
0: 네.
1: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정리,
0: 두
1: 정리해주세요.
0: 글자고요. 오프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1: 네?
0: 아시안 게임. 얘기했었죠.
1: 그렇죠.
0: 움직이지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크기는 사람이 들고 있을 정도가 되고요. 검은색과 갈색, 흰색, 적색 다 있지만 그 갈색과 그 고동색에 가장 비슷한 크기가 나고 크기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안에 없고 운동하거나 학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이고요. 액티비티라고 할 수 있죠. 쾌감은 덥지만 시원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 음흠.
0: 가장 중요한 힌트를 드리고 시작했는데요. 니은으로 시작합니다. 두 글자고요.
1: 진짜 감 1도 안 잡혀요.
0: 그쵸?
1: 머리 지금 피어 있어요.
0: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힌트를 어렵게 드렸습니다.
1: 나무를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0: 맞아요. 나무는 아닙니다.

0: 정말 아니에요.
1: 그렇다면 저는 아예 다른 생각이 없어요.
0: 또 꽂혀가지고 나무로 그냥 판단을 하고 나서는
1: 왜냐하면 이게 시작이 잘못됐거든요.
0: 네.
1: 제가 경기장 이미 정해놓고 시작했어요. 이미 적어놨어요.
0: 아, 그렇군요. 경기장.
1: 경기장.
0: 그 앞에 별표까지 있네요. 별표까지 있지만
1: 그렇죠.
0: 네.
1: 네, 니은에서 이게 무너지면서
0: 무너지면서 내
1: 나뭔가?
0: 아
1: 아니라고 해서? 그럼 이제 머리가
0: 하얘졌구나.
1: 띵.
0: 그렇구나. 근데 이거 오늘은 제가 약간의 그때 수미님이 너무 쉽게 맞추는 경향이 좀 있었어가지고 제가 좀 재미를 위해서 좀 힌트를 어렵게 드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공이들은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이들 무슨 답을 보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74님께서 노을.
1: 손에 들수 없잖아요.
0: 손에 들수 없죠? 그래서 노입니다. No. 땡! 2964님께서 안녕하세요. 정답 낙엽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964님 안녕하세요. 정답은 낙엽 아닙니다. 1056님, 농구! 한국 여자팀 금메달 탄거 보고 소리 질렀는데, 찐띠도 농구 잘하나요? 저 농구 굉장히 잘하고,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습니다.
1: 농구.
0: 민현이님께서 난간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것도 땡입니다. 정답 좀알것 같으십니까?
1: 저는 맞췄습니다.
0: 맞췄습니까?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주세요. 본인이 맞춘 거예요?
1: 우리 항공이들.
0: 항공인들이 맞춘
1: I love
0: 거예요?
1: 항공이들.
0: 야, 감을 좀 잡으신 것 같으니까. 결정적인 힌트, 뭐, 하나 드려보도록 하면, 통, 통, 통, 통. 나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진진. 왼손은 거들뿐. 슉. 팔락.
1: 아, 저는 그걸 영어로 봤었어가지고. 영어 버전 되나요?
0: 아, 영어 버전이요. I never give up. I'm a man. 진진. Left hand doesn't need it. 네, 뭐 이런 거지 않을까요? 네,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요. 제 영어 실력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말을 하면서.
1: 최고예요, 진짜.
0: 예. 다음 힌트는 최치수, 송태섭, 강백호, 서태웅. 정대만 파이팅입니다.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이거 모르세요? 이거 굉장한 힌트인데. 자, 저라면 코트 위를 누릴 때이 노래 듣겠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의 노래죠. 슬램덩크 듣고 올게요.
2: 기대하는

0: 여러분은 지금 오랜만에 퀴즈 함께 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진진과
1: 그리고 퀴즈를 오랜만에 못 맞춰서 슬픈 게스트 야스민이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저희는 제로베이스원의 슬램덩크 듣고 왔고요. 모두 정답을 눈치채셨을 것 같으니 바로 정답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농구입니다.
1: Today's Korean answer is 농구. In English, it's basketball.
0: basketball. 아, 이거는 맞춰줄 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워요.
1: 좀 아쉽지는
0: 아느시군요.
1: 않아요. 이제 너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0: 경기장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나무.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재미있는 스포츠 경기 너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5대5 농구에 3대3 농구까지 신나게 응원하다가 목이 쉴 뻔한 제작진이 오늘의 한국어를 농구로 강력 추천했다고 합니다.
1: 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대한민국의 남녀 농구 대표팀이 12년 만에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3대3 농구 경기에서는 남자부 금메달과 여자부 동메달의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0: 저는 실제로 그 중국과 했던 농구 경기, 여자 농구 경기를 봤는데, 와, 진짜 잘 뛰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들.
1: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맨 앞에 농구 얘기하긴 했는데,
0: 네, 저 일부러
1: 눈치를 아예 제가 못 챘네요.
0: 네, 저는 농구,
1: 일부러.
0: 예, 일부러 던졌죠. 힌트라고 치고 먼저 드렸는데, 오히려 반대로
1: 오히려.
0: 생각했겠죠. 농구가 나왔으니까 농구는
1: 아니겠다.
0: 아니겠다! 라고 생각한 그 수민님의 그
1: 제 잘못이죠.
0: 오만한 생각이라고
1: 아, 시야가 좁은,
0: 하죠. 네.
1: 여전히 시야가
0: 그
1: 좁은
0: 좁은
1: 야스민이다.
0: 야스민이니까 내가 농구를 던져줬을 때 이걸 덥석 물 거다. 네. 아무튼
1: 전략이
0: 뭐
1: 좋았습니다.
0: 네. 농구 발음 어떤가요?
1: 농구가 좀 어렵네요.
0: 그쵸. 농
1: 이응 받침이 일단 들어가면 조금
0: 그쵸.
1: 어렵기 때문에.
0: 농구
1: 농구.
0: 농구
1: 농구.
0: 약간 약간 동구 뭐 이런 것처럼 농구. 이게 그 코로 흘러들어가는 그 느낌을 좀 알아야 되는데,
1: 맞아요.
0: 그게 사실 외국인 분들이 한 번에 캐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1: 그렇죠.
0: 농구가 들어간 문장 한번 만들어 봐야죠. 우리의
1: 그렇죠.
0: 챌린지 타임. Let's go.
1: 짧게 한번
0: 좋아요.
1: 가볼까요? 그러면 일단
0: 좋습니다.
1: 오늘 농구 경기는 정말 최고였어요. Today's basketball game was absolutely amazing.
0: Yeah. 또 뭐가 있을까요?
1: 길게 가볼까요?
0: 네,
1: 아니면
0: 아,
1: 뭐 이렇게
0: 뭐, 편하신 대로.
1: 좋게
0: 좋게
1: 가볼까요?
0: 좋게. 저는 이 다음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1: 아, 오케이.
0: 네.
1: 다음 거 하라고요?
0: 네.
1: 오케이. 농구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잘생긴 진진 선수에게 반했어. I went to a basketball game and fell for Jinjin, the handsome player.
0: Yeah, the handsome player.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문구입니다. 네.
1: 그러니까요.
0: 자, 그러면 이제 농구 얘기를 좀

0: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1: 오케이.
0: 농구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나 만화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슬램덩크.
1: 슬램덩크,
0: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농구를 해봤거나 농구 경기를 좀뭐 보신 적 직접 있으십니까?
1: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쯤 저는 친구들 비해서 키가 진짜 컸거든요. 훨씬 지금보다 훨씬 더 말랐었고 약간 좀 길쭉하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 막 저한테 야스민 농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계속 이렇게 크면은 진짜
0: 맞아,
1: 농구 선수 되겠어? 막 하셔가지고 그 원래 스포츠 쪽에 관심이 없는데 진짜 막
0: 해볼까?
1: 농구 선수 되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조금 이제 하긴 했는데
0: 네.
1: 아, 나
0: 어땠어요?
1: 이쪽 탤런트가 아예 없다.
0: 아, 재능이
1: 나
0: 없다.
1: 공을 잡으면 안 된다. 라는 그 깨달음을 얻었고 그
0: 맞아요.
1: 이후로 아예 하진 않았어요.
0: 근데 그게 참 웃긴 게요. 키큰 친구들한테 농구를 시켜보잖아요?
1: 그러니까
0: 잘 못해요.
1: 못하죠.
0: 네.
1: 네.
0: 오히려 키가 작고 이제 손 컨트롤이 되게 빠른 친구들이 농구를 좀 잘하고.
1: 맞아요.
0: 저는 키가 작았지만 제 친구가 90인가 그래요.
1: 오.
0: 네. 88인가. 근데 그 친구한테 농구를 시키잖아요? 잘 못해요.
1: 이게 스킬 필요하기 때문에
0: 맞아요.
1: 또.
0: 그키큰 친구들이 농구를 잘하면 농구 선수가 되는 느낌인 것
1: 그러죠.
0: 같더라고요. 야, 최근에 이제 여자 농구를 보면서 그 장지휘 선수인가? 키가 2m 20인가 그러세요.
1: 우와.
0: 와, 그분은 진짜
1: 그냥.
0: 우리나라 선수들이 옆에 있는데 진짜 무슨 다큰 어른과 초등학생처럼 우리나라 선수들도 다 180이 넘거든요.
1: 우와.
0: 근데 엄청 작아 보여요.
1: 대박.
0: 그걸 보면서 제가 와
1: 우와.
0: 대박이다. 그냥 이렇게 공을 받고 눈앞에 훅 하면 들어가요.
1: 우와, 부럽다.
0: 근데 이제 몸이 워낙 크시고 키도 너무 크니까 몸을 가누는데 체력 자체가 좀 많이
1: 우와.
0: 대박이죠.
1: 지금 사진을 봤는데요. 와, 진짜 제가 진지할 듣고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0: 한참
1: 크시네요.
0: 커요. 2m 26이래요.
1: 우와.
0: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1: 우와.
0: 그런 중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자, 스포츠를 보다 보면 승부욕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야스미님은 승부욕 어떠십니까?
1: 너무 강하죠.
0: 아, 뜨겁군요.
1: 가끔씩 이제 그 성과가 그 승부욕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0: 아,
1: 지금 오늘처럼
0: 그쵸.
1: 승부욕은 되게 강합니다.
0: 승부욕을 조금 내려놓고 문제를 맞추면 제가 봤을 땐잘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아, 그럴 것
0: 네,
1: 같아요. 제가
0: 그냥
1: 봐도.
0: 내가 무조건 이 문제를 맞출 거야. 경기장, 나무! 이러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1: 와, 나 진짜 이러면서 오는데 어떻게 알았죠?
0: 에?
1: 나 이러면서 오는데 어떻게 알았죠?
0: 아,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1: 오늘 맞추고 말겠어!
0: 말겠어.
1: 아, 이러면서.
0: 무조건이야.
1: 그러니까.
0: 오늘은 진진한테 내가 놀림을 당하지
1: 질수
0: 않겠어.
1: 없어!
0: 이러면서 문제를 맞추는 게제 눈에 보입니다.
1: 아, 그러니까요.
0: 에,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 때문에 저는 자꾸 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농구도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기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팀워크로서 패스 돌리는 거, 그리고 스크린도 해줘야 되고, 막 리바운드도 같이 띄워줘야 되고, 굉장히 할 일들이 많은데 팀워크가 없으면 안 되는, 그리고
1: 아,
0: 팀워크가
1: 맞아요.
0: 가장 빛나는 그런 스포츠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은데, 내 인생에서 팀워크가 빛났던 순간 있을까요?
1: 있죠. 일하면서 저는 약간 그게 있긴 있거든요. 그 땡튜 같은 거 찍을 때 예전에 그런 거좀좀 강하긴 했어요. 나
0: 우리
1: 약간
0: 팀
1: 아니요.
0: 어떤
1: 반대로
0: 예
1: 반대로 약간 좀 자유롭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했었어 가지고
0: 오 네네
1: 혼자서 뭐 찍고 뭐막 하고 하는 게더 좋았는데
0: 아
1: 최근 들어서 이제

0: 팀워크를 되게 얼마나 중요한지 전 느꼈어요.
1: 아,
0: 그러니까 혼자 하고 뭐 자유롭게
1: 맞아요.
0: 진행하고 싶은 대로 진행했을 때도 좋은데, 팀워크는 또 다른 결과를 낼수 있다라는 거를
1: 맞아요.
0: 확인할 수 있었어가지고,
1: 예.
0: 네.
1: 분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저 역시도 작곡 옛날에는 혼자 했어요. 그리고 분업을 하면서 같이 하다가 최근에 송캠프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 친구가 채워주고
0: 맞아요.
1: 이런 부분이 팀워크로 발전을 하면서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농구 토크까지 이렇게 재밌게 한번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수민님?
0: 네, 이제 퀴즈 당첨자 발표를 할 건데요.
1: 맞습니다.
0: 오늘 찐디가 어떤 발표를 하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기대돼요.
1: 아, 지금 야스민 선수, 지금 진진 선수의 공을 뺏기 위해서 밀착 마크를 하고 있는데요. 진진 선수 워낙 손이 빨라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0: 아, 되게 진행을, 역시 잘하십니다.
1: 네, 오늘은 생생한 중계로 경기에 몰입감을 높여주는 스포츠 캐스터로 변신해 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아이돌 한국어 배 스페셜 매치 선물 당첨자 중계 시작합니다. 오늘 라인업 정말 강렬한데요. 자, 얘기하는 순간 항공이들의 눈을 사로잡을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농구. 농구하는 사람 왜 이렇게 멋져 보이는지 짝사랑만 했었네요. 라고 보내주신 0704 선수. 빠르게 공 잡고 왼쪽 오른쪽 수비를 따돌리고 외곽에서 찬스를 봅니다. 네, 지금입니다. 슛슛슛슛 3포인트 완벽한 득점입니다. 네, 시원하게 3점 슛을 꽂아놓은 우리 0704 선수에게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피부 광채 채우고 인생에서도 멋진 3점 슛 성공하길 바랄게요.
0: 우후, 멋있어요. 0704 선수, go on!
1: 이야, 관중석의 환호도 아주 대단한데요. 자, 두 번째 경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재빠르게 정답은 농구. 진우야, 우리 농구하러 가지 않을래? 크크크크크. 라고 보내준 1280 선수. 여유롭게 드리블하고, 네, 한 번, 두 번, 빠르게 골밑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수비 피해서 눈비 점프! 네! 강렬한 덩크슛. 림에 그대로 꽂아놨습니다. 오늘의 MVP네요. 스페셜한 덩크슛을 보내준 우리 1280 선수에게 틈날 때 마다 농구하시라고 여기 특별히 어린이 농구대 찐디의 사인을 담아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사랑해요, 1280 선수, 예!
1: 아, 경기 종료 버저가 울립니다. 열정적으로 뛰어준 선수들과 응원해준 항공이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선물 당첨자 중계 마칩니다.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좀 쉬세요.
1: 진행 좀 해주세요.
0: 와, 매번 느끼지만, 그 당첨자 발표하실 때,
1: 네.
0: 정말 즐거우면서도 늘 마음이 아픕니다.
1: 왜 이렇게까지 당첨자 발표를 열심히 하는 거야?
0: 그러니까요.
1: 라고 생각이 드시죠? 야,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보컬할 때 복압이라고 하거든요. 이 복근이 딱 당기면서 나오는 이 복압. 오랜만에 느껴봅니다.
0: 와,
1: 뮤지컬 할 때나
0: 늘
1: 또는
0: 대단해요.
1: 라이브 할 때나 느끼는 건데, 야, 앉아서 복압을 느끼다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자, 아무튼 경기 중계를 보듯이 한번 해봤는데, 괜찮았나요?
0: 완전이요. 박수!
1: 아,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잘못 들으신 항공이들도 있을 테니까 선물 당첨된 항공이 두분 다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04님께 화장품 보내드리고요. 1280님께 스페셜 선물 여기 찐이 사인이 담긴 어린이 농구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선물 받으실 주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항공이들의 메시지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나의 짝꿍입니다.
0: Yeah, today's message topic is my partner in crime.

0: 아니, 근데 진짜 항공이들이랑 스포츠 보면서 같이 응원하고 싶잖아!
1: 아니, 근데 진짜 is a segment where we read messages from 항공이들 and chat about them. Today's topic is my partner in crime who has the best teamwork with me.
0: 야호, 바로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 Let's
0: 읽어주시죠.
1: go. Yeah. 인시의 기호님. 아니, 근데 진짜 내 단짝은 요동생입니다. 같이 콘서트도 가고 눈빛만 봐도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어요.
0: 와우, 야, 같이 콘서트
1: 와우.
0: 가는 거 사실 취향 맞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1: 맞아요.
0: 진짜 눈빛만 봐도 텔레파시가 통한다.
1: 와, 부럽다. 그리고 그것도 약간 시스터즈 끼리 눈빛만 봐도 이게 텔레파시 안 통할 수도 있거든요.
0: 그쵸.
1: 사이가 안 좋으면.
0: 그쵸.
1: 네, 사이가 이렇게 좋으니까 좋네요.
0: 네. 문콩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눈빛만 봐도 어떤 기분인지 알수 있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든든한 내 남편이자 내 짝꿍 원또를 자랑합니다. 진우가 결혼 축하해주고 추천해준 노래로 입장한 게 엊그제 같은데 나 아기 생겼어! 태명은 또또야! 축하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 아도란을 퇴근할 땐가?
1: 맞아.

0: 출근할 때 이렇게 결혼한다고 해서 약간 영상 편지식으로 이렇게 해줬던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1: 와,
0: 어쨌든 아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1: 대박!
0: 축하드립니다, 진짜.
1: 축하드려요.
0: 대박이다.
1: 다음
0: 대박.
1: 문자는요,
0: 네.
1: 제시카 나바님. 제가 눈만으로 속마음을 알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엄마예요. 엄마 눈만 봐도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수 있거든요라고
0: 아,
1: 보내주셨어요. 이건 진짜 너무
0: 맞아요.
1: 공감됩니다.
0: 맞아요.
1: 왜냐면 저는 이제 여기 한국에 와 있잖아요. 엄마는 20대 있고
0: 네.
1: 목소리만 들어도 저는
0: 아,
1: 똑같이 이렇게 기분을 알수 있더라고요.
0: 맞아, 맞아. 여보세요? 랑. 여보세요? 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1: 첫 번째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0: 여보세요?
1: 엄마!
0: 아, 엄마. 이제, 여보세요?
1: 엄마 왜 그래?
0: 그렇죠. 이렇게 되죠.
1: 그거예요.
0: 예. 첫그 여보세요만
1: 맞아요.
0: 마법의 단어죠, 사실. 그
1: 야.
0: 기분이 최근에 이제 어제죠? 불과 어제 엄마한테 잔소리 한방 먹었습니다.
1: 왜요?
0: 전화 좀 기분 좋게
1: 하라고.
0: 받으라고. 예. 이렇게 받으니까 엄마는 제가 기분이 항상 안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신경 쓰는 엄마니까 최근에 이제 불과 어제 뒤통수 한대 맞았습니다.
1: 오 마이 갓.
0: 네, 제
1: 기분
0: 잘못이죠.
1: 좋게 좀.
0: 제가 기분 좋게 좀 받도록 반성하겠습니다.
1: 예.
0: 자, 2724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제 최고의 파트너는 10년 동안 낮잠 짝꿍을 해주고 있는 저희 집
1: 와우.
0: 고양이입니다. 낮잠 짝꿍.
1: 너무 귀여운 표현이다.
0: 그니까 낮잠 짝꿍 굉장히 귀엽네요. 그리고 낮잠을 잘 때마다 같이 옆에서 이렇게 뭔가 든든하게 같이 이렇게 고양이가 잠을 같이 청한다는 게참 낭만적인 일인 것 같고
1: 그러니까요.
0: 그런 것
1: 부럽네요.
0: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칠 시간이에요.
1: 늘 진짜 시간 엄청 빨리 가요.
0: 맞아요.
1: 재밌어서. 오늘도 덕분에 잘 웃고 가요.
0: 아,
1: 진짜.
0: 어땠나요? 약간 캐스터 느낌이 훨씬 낫습니까?
1: 감동적이었어요.
0: 아, 저도 근데 약간 하면서 뿌듯한 거예요.
1: 본인도 느껴요,
0: 본인도
1: 하면서.
0: 저도 이것 좀 웃길지도? 오늘 아도란 재밌겠다. 아, 다행이다.
1: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은 게,
0: 예.
1: 슬램덩크 영어 버전. 정말,
0: 그죠.
1: 감탄스러웠어요.
0: Left hand, only left hand. 왼손은 거들 뿐. Right hand, I don't need it. 약간, 엉터리
1: 웃음
0: 영어.
1: 버튼입니다,
0: 네.
1: 진짜로.
0: 엉터리 영어.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1: 감사합니다.
0: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재밌는, 당첨자 발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네, 끝곡으로는 엠플라잉의 아는 결말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항공이들아, 그리고 수민님,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 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브닝 스페셜에서는요, TMI를 준비했습니다. TMI? 원래는 too much information. 굳이 알고 싶지 않은 불필요한 정보를 뜻하는데요. 그런데 이브닝 스페셜의 TMI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한번 새롭게 만들어봤어요. Today's meaningful information. 오늘의 의미 있는 정보. 과연 오늘은 어떤 뉴스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브닝 스페셜과 함께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알아두면 쓸모있고 알고 나면 더 흥미로운 우리만의 TMI를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영어도 하나씩 챙겨볼게요. 그럼 EBS FM 이브닝 스페셜 오늘 첫 곡입니다. Fits and the Tantrums. I just wanna shine.

0: 10월 1일 목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은미 님이요. 어제 저녁부터 공기가 가을스러워졌어요. 쌤들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추워졌습니다. 김은숙 님이요. 마유쌤 너무 홀쭉해졌어요. 패션도 가을 낙엽이네요. 이거 사실은요. 제가 한 그 여름 초반에 입었던 찜질방 스타일 옷이었는데 조금 헐렁해져서 좀 달라져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이 딱 10월이 되니까 공기가 차가워졌죠. 그래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쌀쌀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저녁 기온을 보니까 진짜 20도 밑으로 확실히 내려가더라고요. 당분간 쌀쌀한 가을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따뜻한 옷 꺼내 두셔야겠습니다. 자, 한 분 모셔야죠. 왠지 캘리포니아 출신이라 조금만 쌀쌀해도 닭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닭이 되어서 날아갈 것 같은 추운 건 못 참아 일산 모피코트 크리스틴 쌤입니다. 쌤은 왠지 캘리포니아 쪽에 계속 있었잖아요.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약간 dry하고 warm하고 right. mm-hmm. 절대 추위라고 하는 것을 겪어보지 못하다가 겨우 여기서 이제 오게 됐잖아요.
1: So you know, when I first came to Korea, I came in the winter, okay. and I had to wear long johns.
0: 내복이요.
1: I had to. 내복. I was like, this is crazy. This is like Antarctica, you know?
0: 새로운 그 새로 사셨겠어요, long johns.
1: Yeah, I did. Right. I did.
0: 아 이게 진짜 저도 동부에 살 때는 한국이랑 날씨가 비슷하잖아요.
1: Right.
0: 뉴욕 같은 데는 건물들이 높은 게 많아가지고 칼바람이에요.
1: Really?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추운 것을 겪고 강하게 자라다가.
1: Even inside the office.
0: 뭐 거기도
1: really?
0: 장난 아닙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와서 추운 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1: That's right.
0: 거기는 비 한 번 와도 세상에 this is the end of the world 막 이런 도던데.
1: It's so true.
0: 와 이제 한국 오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Oh. 각오를 해야겠습니다.
1: Alright.
0: 네.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지금처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vening Special 1부는요. 국내외 뉴스 만나보는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Deep Dive Daily 그리고 하루라도 안 들으면 섭섭한 하루 한 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만나볼까요?

0: Waves have left 34% of the world's population subjected to extremely poor air quality, while only 5% enjoyed good air quality. Asia bore the brunt of ozone pollution with the highest exposure rate.
1: 올해 산불과 폭염으로 전 세계 인구의 34%가 극도로 나쁜 대기질에 노출된 반면 좋은 대기질을 누린 인구는 단 5%에 그쳤습니다. 아시아는 오존 오염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으로 노출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0: Fake mail arrival notices with altered mail carrier phone numbers or QR codes have recently been found in some areas, prompting calls for caution. Korea Post explained that one telltale sign of a fraudulent notice is that it leaves a mark when peeled off.
1: 최근 집배원 연락처나 QR코드를 조작한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일부 지역에서 발견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위조된 안내서를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은 떼어낼 때 흔적이 남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 In the U.S., thieves stole two large trailers bearing the NVIDIA logo, thinking they were loaded with expensive equipment. But they were in for a surprise. Inside was 18 tons of sand loaded for autonomous driving tests.
1: 미국에서 도둑들이 고가의 장비가 실려 있다고 생각해 엔비디아 로고가 붙은 대형 트레일러 두 대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레일러 안에는 자율주행 시험용으로 실어둔 18톤의 모래가 들어있었습니다.
0: At a giant vegetable competition in the UK, colossal vegetables, including beets and pumpkins, set seven Guinness World Records one after another. Notably, a pumpkin named Baloo tipped the scales at about 1.3 tons, roughly the weight of a small car.
1: 영국에서 열린 거대 채소 대회에서 비트와 호박 등 초대형 채소들이 잇따라 기록을 세우며 모두 7개의 기네스 세계 기록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발루라는 이름의 호박은 무게가 약 1.3톤에 달해 소형차 한 대와 맞먹었습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This year, wildfires and heat waves have left 34% of the world's population subjected to extremely poor air quality, while only 5% enjoyed good air quality. Asia bore the brunt of ozone pollution with the highest exposure rate.
1: 올해 산불과 폭염으로 전 세계 인구의 34%가 극도로 나쁜 대기질에 노출된 반면, 좋은 대기질을 누린 인구는 단 5%에 그쳤습니다. 아시아는 오존 오염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으로 노출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저희도 몇 번이나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지만요. 올해 전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고요. 그리고 폭염도 기승을 부렸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대기질도 크게 나빠졌는데요. 이 유럽 연합의 기후 대기 감지 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극도로 나쁜, 그냥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극도로 나쁜 대기질에 노출이 됐다고 합니다.
0: It's absolutely terrible. And you know, we've seen in the news all the wildfires.
1: Right.
0: So we already have pollution, you know, from our vehicles, industrial facilities.
1: Yes. Yes.
0: But then on top of that, you've got these fires. And those fires can create great air, I mean like terrible air pollution.
1: Right, right.
0: So according to the results, they found that only 5% of the world's population enjoyed good air quality. Only 5%.
1: 나머지는 굉장히 안 좋은 공기에 시달렸다는 거잖아요.
0: In some way or another. And then they found that Asia was exposed to the highest. 53% of the population was exposed to extremely poor air quality.
1: 와, 그러니까 이제는요. 마스크를 예전에는 그런 뭐 코로나나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그때만 잠깐 쓰거나 아니면은 뭐 뭐 개인적으로 뭐 감기가 걸리는 이럴 때만 쓰고 다녔는데 거의 생활화하는 게 맞을 정도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0: Well, I mean, in places like India and Bangladesh, China, Pakistan, you probably should be wearing a mask.
1: 항상 at all times,
0: It's
1: right?
0: very bad quality there.
1: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염, 공기 오염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이런 산업 시설에서 막 공장 굴뚝에서 뭐 연기가 나오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불로 생기는 그런 오염도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네요.
0: Yeah, so that's why Europe, you think of Europe and you're like, oh, beautiful and like clean air.
1: 예외
0: Not
1: 없다.
0: anymore.
1: Right.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0: This year, wildfires and heat waves have left 34% of the world's population subjected to extremely poor air quality, while only 5% enjoyed good air quality.
1: 올해 산불과 폭염으로 전 세계 인구의 34%가 극도로 나쁜 대기질에 노출된 반면, 좋은 대기질을 누린 인구는 단 5%에 그쳤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쵸? 뭐 wildfires, 뭐 산불, 뭐 heat waves, 막 폭염이라든가 이런 게 결국에는 이 인구의 34%를 subjected to extremely poor air quality 인 상태로 남겨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subjected to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be subject to가 아니라 subjected to 이거를 좀 확실히 해야 될것
0: Yeah,
1: 같습니다.
0: it's the
1: 그렇죠?
0: past tense. It's a
1: Right.
0: passive tense. So if you're subjected to something, it means that you're forced to endure or to experience something bad.
1: Okay.
0: So after subjected to, you're usually going to get something negative. Subjected to something unpleasant, you
1: Okay.
0: know, poor air quality, subjected to bad conditions, whatever it may be.
1: Okay.
0: So it's like you have no choice.
1: So basically, you are forced to experience that.
0: That's right.
1: 뭔가 겪고 싶지 않은 거, 막 불쾌한 거, 이런 상황을 좀 억지로 겪게 되다.
0: Yeah.
1: 그것을 시달리게 되다라고 할 때, be subjected to
0: To,
1: something.
0: yeah. And that is going to be pretty much negative.
1: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 게왜 예전에 우리가, 뭐뭐 is subject to a fine. 이라는 표현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랑은 의미가 다르죠. 그것은 subject to, be subject to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의 대상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었는데 여기선 그게 아니라 뭔가에 시달리다, 억지로 겪다라는 뜻으로 좀 다르네요.
0: That's
1: 그렇죠?
0: right. That's right.
1: Right. So 근데 여기서 지금 뭘 겪게 되냐면요, extremely poor air quality를 겪게 된대요.
0: Yeah.
1: Right.
0: So, you know, these days, air quality is a very important thing wherever you
1: Right.
0: go. You're like, oh, the air is so nice here. Because it's hard to get good air quality. So, air quality is basically just, you know, like the state of the air. So, here it's poor, and we're not talking about like not having enough money, but we're talking about low in quality. So, bad quality,
1: So
0: right?
1: quality-wise, it's poor.
0: Poor. So that's right.
1: Terrible.
0: That's right. Poor air quality means bad air quality.
1: Okay. 그래서 진짜 무슨 뭐 그런 뭐라 그러죠? 그 공기청정기나 이런 데 보면은
0: Yeah.
1: 한국 거가 아니라 예를 들어 미국 거다. 그럼 거기서 이제 poor이라고 뜨면 이건 그냥 안 좋다는
0: That's
1: 얘기구나.
0: right.
1: 그래서
0: That's it.
1: 뭔가
0: So we usually think of poor as like, oh, someone who doesn't have money, poor people, but poor describes the condition, the quality, which is bad.
1: 아, 그러면 진짜 you did a poor job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퀄리티 떨어지는 job을
0: Yeah,
1: 했다라는
0: this
1: 뜻이
0: is like a poor
1: 될
0: performance.
1: 수가 있겠네요.
0: We do use this word in that context quite a bit.
1: 아, 저는 근데 그게 믿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여기 방송국 일산 쪽만 있어도 공기를 딱 쐬면 여긴 확실히 깨끗하다. 밤하늘에 막 별도 보이고 막 이러는데 여전히 이게 overall 보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right. 오케이.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Asia bore the brunt of ozone pollution with the highest exposure rate.
1: 아시아는 오존 오염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으로 노출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필 또 아시아예요. 그렇죠? Asia bore the brunt of ozone pollution. 오존 오존 오염에 브런트를 bore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ore는 원래 bear 아닌가요? 그렇죠? Mm-hmm. 현재형이, mm-hmm. 기본형이.
0: Yeah. So bear, B-E-A-R, and brunt is B-R-U-N-T, bear the brunt of something.
1: Okay.
0: This is an idiomatic phrase, mm-hmm. and basically it means that you

0: A post explained that one telltale sign of a fraudulent notice is that it leaves a mark when peeled off.
1: 최근 집배원 연락처나 QR코드를 조작한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일부 지역에서 발견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위조된 안내서를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은 떼어낼 때 흔적이 남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현관문에 혹시라도 이 법원 등기라는 문구와 함께 뭐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다면요.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출입문에 붙은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정교하게 위조를 해서요. 이 개인정보 그리고 금융자산을 가로채는 그런 레터 피싱일 수 있다고 하네요.
0: This is incredible. How do people come up with these things? You know, I mean, I tell you, because I would never think. Because you know, you get those notices on your door, right? And they peel off.
1: Right.
0: Like they have a sticker, like at the back.
1: Yeah.
0: And so the thing is, you know, one of the things that we're going to talk about is that you know it's a fake if it leaves a mark. But basically, what they're, you know, they have that QR code and they make it look really real. And so you're like, oh, okay, I wonder what it is. We all take a look.
1: 그쵸.
0: And then like, oh, you know, and maybe it has a little number you can call or a QR code these days.
1: 특히나 거기에 뭔가 뭐 법원 등기 뭐 이런 거 써 있으면 뭐 잘못됐나? 뭐 아니면 뭐 내가 뭐 서류를 미스한 게 있나? 막 걱정이 되잖아요.
0: Yeah, and you do it right away because you think it's important.
1: 설마 그게 뭔가 피싱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아예 못 해볼 것 같단 말이죠.
0: Totally.
1: Right. 그래서 이게 진짜 겉모습만으로는 양식이 너무 실제 양식이랑 너무 비슷하게 꾸며져 있어서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조 안내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종이에 출력을 해서 투명 테이프로 붙이거나 뭐 일반 스티커처럼 제작이 돼서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굉장히 스티키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걱정이 되는 건 또 이런 얘기가 또 주의사항 이렇게 나오면 또 그것을 생각해서 새롭게 만들지 않을까. 더 진짜처럼.
0: Seriously. Right. I mean, the things that they will do, it never stops.
1: 그리고 진짜 그런 뭐 우정사업부, 사업본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절대로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personal info를 우리는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면 일단 의심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좀 피싱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0: Well, absolutely.
1: Right? 그 개인정보를 갑자기 전화로 물어보거나 이거는 확실하게 의심해봐야 돼요.
0: That's right. So we, especially the elderly, the people who are older, they usually fall for these sort of scams. So you got to be extra careful.
1: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전화가 오거나 해서 제가 확신이 없으면은 Let me call you back. 그래요.
0: Good idea.
1: 전화번호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0: Oh, that's a good idea.
1: 확인하고 이제 하면은 그래도. 근데 그게 또 안 될 때도 있으니까.
0: Yes.
1: 자, 뉴스 속 표현 볼게요.
0: Fake mail arrival notices with altered mail carrier phone numbers or QR codes have recently been found in some areas, prompting calls for caution.
1: 최근 집배원 연락처나 QR코드를 조작한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일부 지역에서 발견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ake mail arrival notices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with altered mail carrier phone numbers or QR codes라고 되어 있어요. 어? 그냥 그 phone numbers나 QR codes가 아니라 altered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Okay, good. Alter means that you change something from the original. So if something is fake, you completely make it, you know, to look like the original. But it's you made a new one. But if you alter something, you've got the original document and you slightly change it. That is the idea of altering.
1: 그럼 쌤의 예를 들어 signature가 뭐 크리스틴 이렇게 되는데 누가 크리스탄 이런 식으로 약간 살짝 수정을 해서 바뀌니 altered 되어 있는 거군요.
0: Come on. We've all taken passport photos.
1: Right.
0: Okay. Little brushing here, a little adding here, make it a little smaller. Yeah, you alter that photo. It's
1: 그쵸?
0: you, but you alter it.
1: 이게 항상 나쁜 뜻으로만 쓰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원본에서 뭔가 조작이 된 혹은 변조된이라고 쓸 때 something has been altered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아,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참 일하셨을 때 이렇게 수선 같은 것도 막 하시고 했었는데 그런 걸 alteration이라고도 부르죠. 이게 왜냐면 길이도 좀 바꾸고.
0: Yeah,

0: So you take the original clothes.
1: Right.
0: And then you make little adjustments.
1: Yeah.
0: That's why it's called alterations.
1: Alterations. Mm-hmm. Oh, okay. 저는 많이, 저는 그게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다리를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0: Me too. Sam, me too.
1: 우리 같은 보트에 있는
0: Over
1: 거죠?
0: Here.
1: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0: Korea Post explained that one telltale sign of a fraudulent notice is that it leaves a mark when peeled off.
1: 구정사업본부는 위조된 안내서를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은 떼어낼 때에 흔적이 남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one telltale sign of a fraudulent notice 라고 했는데 fraudulent라고 하는 원래 fraud 자체가 사기, 사기꾼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성이 있는 이런 notice에 telltale sign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It's hard to pronounce, isn't
1: telltale,
0: it? Because
1: right.
0: it's like telltale. Uh-huh. But if you say it fast, it's like telltale.
1: Telltale.
0: Telltale. Okay. All right. So basically, this is a sign that shows you something that may be hidden.
1: Mm-hmm.
0: So one example is a liar. Mm-hmm. They say, how do you know when someone lies?
1: Mm-hmm.
0: You know, they like look to the left or they can't look you in the eye.
1: Right.
0: That's what they say. Mm-hmm. It's a telltale sign that they're lying. So it's a little indication, uh-huh. indicator uh-huh. that tells you something that maybe other people may not know.
1: 아,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왼쪽을 보거나 오른쪽을 보거나 눈을 못 맞추거나 yeah. 뭐 코를 만지든 귀를 만지든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티가 나는 거잖아요. 분명한
0: yes.
1: 이런 사인 같은 거, 딱 티가 나는 사인을 tell. Tail sign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0: right.
1: 할 수 있겠네요. 오, 예전에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obvious sign이라고 해도 될까요? 만약에 telltale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면
0: Well, yeah. I mean, it's a clear sign,
1: clear
0: we would
1: sign.
0: say.
1: Okay.
0: Obvious is okay, too.
1: Uh-huh.
0: But a more
1: A dead giveaway, maybe.
0: A dead yeah. giveaway is a more informal okay. expression.
1: Mm-hmm. 아, 여러 가지도 그런
0: oh, yeah.
1: 방법들이 있네요.
0: Mm-hmm.
1: So, telltale sign. 이 발음이 약간 꼬일 수도 있지만
0: yeah.
1: 이게 바로 무언가를 드러내는 분명한 sign, 어떤 흔히 티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게 티가 날 수가 있는 거냐면 이것을 peel off 시켰을 때 마크를 남긴다, 자국이 남는다라고 했는데요. If you peel off something, what do you do?
0: You're taking off, removing the thin layer of something. So usually a sticker, you can peel off a sticker if they do come off.
1: Right.
0: But Sam, I have to tell you something because I lived in next to the beach, and when you get sunburned, you know, go to the beach and you get burned.
1: 뭔지 알 것 같아요 벌써.
0: And then the dead skin, and then it peels off.
1: And then you just enjoy
0: it. It's
1: right?
0: so fun to peel off your skin.
1: You just couldn't stop doing it, did you?
0: Like my friend would say, "Oh, could you peel my back?"
1: 근데 그거 아직 다 제대로 익었을 때 해야 돼요.
0: Oh, that's right.
1: 더 빨리 하면은 벗겨줄 수 있어. 이거 다 우리 느끼는 거군요. 우리 탔을 때
0: yeah.
1: 약간 죽어있는 스킨을 이렇게 벗기는 그게
0: yeah.
1: peel off 작업이군요.
0: That is peel off.
1: Okay, so peel 하는 것 자체가 껍질을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off라고 하는 것은 비접촉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떼어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notice 온 것을 떼어낸다라는 느낌. 그럴 때 mark가 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Fake mail arrival notices with altered mail carrier phone numbers or QR codes have recently been found in some areas, prompting calls for a caution. Korea Post explained that one telltale sign of a fraudulent notice is that it leaves a mark when peeled off.
1: 자, 다음 뉴스는요. 조금 황당하면서도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정말 세상에 별일 다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일 있었는지 들어보시죠.
0: In the U.S., thieves stole two large trailers bearing the NVIDIA logo, thinking they were loaded with expensive equipment. But they were in for a surprise. Inside was 18 tons of sand loaded for autonomous driving tests.
1: 미국에서 도둑들이 고가의 장비가 실려 있다고 생각해 엔비디아 로고가 붙은 대형 트레일러 두 대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레일러 안에는 자율주행 시험용으로 실어둔 18톤의 모래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 다림님이요. 그냥 모래 많이 훔친 사람이 됐네요.
0: That's right. In the end, that's what happened.
1: 결국에는 아마 두고 떠났다고 들었어요, 저는 심지어.
0: I mean,
1: 어디다 쓰겠어요?
0: Can you imagine?
1: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냐면 graphic card.

0: card 요즘에 하나만 oh. 해도 2,3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1: My son told me about the graphic cards.
0: Really?
1: Yeah. So expensive.
0: 근데 트레일러로 두 대? 우린 이제 부자야 했는데 모래. 자, 이 진짜 값비싼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훔쳐서 대박을 좀 노렸던 도둑들인 것 같은데 결말이 너무 허무했을 것 같고요. 이 도둑들이 진짜 실제로 트레일러를 훔쳐서 한 800m 정도 이동을 했대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결국에는 트레일러는 뒷문이 열린 채 도로변에 버려져 있었다. 딱 열었는데 모래...
1: Imagine.
0: 화났겠네요.
1: Oh, I mean, just like, it's so 황당.
0: 허무함.
1: It is really like, 와. yeah. So basically, they, you know, broke the locks and they hooked the trailers and they're like, okay, you know, we're going to take this away. And it was 40,000 pounds or 18 tons of sand. That's right. And NVIDIA was going to use this for, you know, these self-driving kind of autonomous.
0: Right, right. 자율주행
1: yeah,
0: 시험용으로
1: right.
0: uh-huh. 용의자들은 아직도 추적 중이라고 한답니다.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볼게요.
1: In the U.S., thieves stole two large trailers bearing the NVIDIA logo, thinking they were loaded with expensive equipment.
0: 미국에서 도둑들이 고가의 장비가 실려있다고 생각해 엔비디아 로고가 붙은 대형 트레일러 두 대를 훔쳤습니다. 두 대 트레일러 큰 거 훔쳤잖아요. 근데 bearing the NVIDIA logo 라고 돼 있어요.
1: Well, and that's important because why would they take the trailers?
0: Right.
1: It's NVIDIA.
0: NVIDIA 써 있으니까.
1: That's right. So bear, it's interesting. We just talked about the word bear. 근데, bear the brunt.
0: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견딘다고 하셨잖아요.
1: Mm-hmm.
0: 엔비디아 로고를 견딘다. 말이 안 되거든요.
1: No.
0: Right.
1: And that's why English is very hard mm-hmm. because it has different meanings
0: yeah.
1: according to the context. If it bears the logo, it means it shows or displays mm-hmm. the logo.
0: Uh-huh.
1: So logo, name, sign, uh-huh. bear is used with in conjunction with those words.
0: 아, 그러면 뭔가를 bear 한다는 건 견딘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지만 뭔가를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라는 뜻에서 여기서는 bear를 쓴 거라고 볼
1: yes.
0: 수가 있겠네요.
1: Yes.
0: 뭐 bear in mind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mm-hmm. 마음에 담고 있어라. Mm-hmm. 약간 keep in mind 같은 또 뜻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1: Yes, absolutely.
0: Yeah. Bear가 많아요.
1: Yeah. It's too many bears.
0: 엔비디아 로고가 yeah. bear 돼 있는 걸 보니까 와 이거 훔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1: That's right.
0: And thinking they were loaded with expensive equipment. Okay. So 엄청 비싼 그런 뭔가 장비로 loaded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1: right.
0: 자, 뭔가로 loaded 돼 있다는 거를 조금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까요?
1: So if something and especially it is true, a truck. Why is there a truck? It's because you want to put a lot of stuff in there, and usually it's probably heavy. You
0: right.
1: can't carry it in your car.
0: Mm-hmm.
1: So if something is loaded with, it means that it's, you know, it's got a lot of heavy and large amount of something.
0: Okay. Right.
1: So it was, they thought it was loaded with, you know, this equipment.
0: 왕창 실려 있는 줄
1: NVIDIA
0: 알았겠군요.
1: Probably game cards.
0: Right. Of course.
1: of course.
0: 엄청 비싸다고 했잖아요.
1: yeah.
0: 사이즈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 정도를 다 채울 정도면 loaded 돼 있을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load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큰 짐 같은 것을 어디에 실는 것을 동사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1: yes.
0: 뭔가로 load가 돼 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꽉 차 있다.
1: That's right. So when we also use this with food, it's loaded with vitamin C
0: right.
1: or it's loaded with sugar. It's loaded with like trans fat.
0: Mm-hmm.
1: So it means it has a lot of it.
0: Okay.
1: Yeah. Excessive amount.
0: 굉장히 많다.
1: Yeah.
0: 그래서 왜 저는 자동차 또 좋아하잖아요.
1: Of course.
0: Oh, my car is fully loaded. 이렇게 얘기를 하면.
1: What does that mean?
0: 완전히 풀옵션이다. 이게 되는 거죠. 저는 풀옵션을 사본 적은 없지만. So fully loaded이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옵션이 다 차 있는, 꽉 차 있는.
1: And one last thing.
0: Oh, yeah.
1: Speaking of fully option, you, if you say to somebody, or like, oh, he's loaded.
0: Oh, he's got a lot of
1: money.
0: Right. 와, loaded가 표현이 굉장히 많네요.
1: Yeah.
0: So he's loaded with money인 건데 사실.
1: Yeah, just loaded.
0: He's loaded.
1: He's loaded.
0: 돈이 엄청 많다라는 yeah. 뜻이 또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물건이 가득 실려 있다라는 뜻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the movie is loaded with action.
1: Oh, yeah.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그란 순무처럼 생겼고 자르면 속까지 붉은 자주색을 띠는 뿌리 채소 비트의 영어 철자는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2: It would be number two, B-E-E-T.
1: 맞습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0306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s.
1: 아이가 비트 엄청 좋아해서 주스 만들어주면 꿀꺽꿀꺽 잘 마셔요. 와,
2: really?
1: 와, 아이들이 그게 먹기가 쉽지 않을 텐데.
2: I know. That's interesting. But there is a little bit of a sweetness with the beets,
1: 약간의
2: too.
1: 약간의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2: But still.
1: Yeah.
2: Yeah. Okay. 7609님, 비트를 채썬 후 뜨거운 물에 한 조각씩 넣어 먹고 있어요. 오, 구수한 향도 나고 색 또 이뻐서 찬바람 불기 시작한 지금 먹기 딱 좋네요.
1: 아, 이런 또 뭔가 낭만적인 느낌으로 먹을 수도 있겠네요.
2: 오케이.
1: 4799님이요. 비트는 식초 소금에 절이면 맛있죠. 아!
2: Yes.
1: 이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전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를 솔직히 먹기가 너무
2: It's
1: 힘들 것
2: easy.
1: 같은데 그거를 식초에 절여서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2: Oh, that's great. I should try that.
1: 약간 그 뭐죠? 그 우리 닭 먹을 때 그 무 먹잖아요.
2: Yeah. Mm-hmm.
1: 그거 대신
2: like
1: 이거 먹으면 훨씬 좋죠.
2: Oh, yeah. Nice.
1: 치킨 시켜야 되나? 네.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2: At a giant vegetable competition in the UK, colossal vegetables, including beets and pumpkins, set seven Guinness World Records one after another. Notably, a pumpkin named Baloo tipped the scales at about 1.3 tons, roughly the weight of a small car.
1: 영국에서 열린 거대 채소 대회에서 비트와 호박 등 초대형 채소들이 잇따라 기록을 세우며 모두 7개의 기네스 세계 기록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발루라는 이름의 호박은 무게가 약 1.3톤에 달해 소형차 한 대와 맞먹었습니다. 와, 영국에서 열린 거대 채소 대회. 벌써 느낌이 벌써 무서울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큰 채소들이 대회에 나왔을까요?
2: Okay, so our listener who just wrote in and who drinks the beet juice,
1: right?
2: You just need one for the year because it's 26 kilograms.
1: 26 kilograms,
2: yeah.
1: you said?
2: That's right.
1: Oh, my
2: One
1: goodness.
2: beet is 26 kilograms.
1: Wow.
2: Yeah.
1: 잠깐만요, 26 그 무게 자체가 엄청난 거란 말이죠.
2: How big is that? I mean, really, like... I got like a sack of rice is about 20 kilograms.
1: Okay.
2: Yeah. And it's really heavy and quite big. So
1: 근데 영상이나 사진 보면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성인 남자가 서 있고 그 앞에 무슨 락이 있는 것 같거든요.
2: Oh, this is crazy.
1: 엄청난 heavy 락이
2: those are
1: 있는
2: pumpkins.
1: 것 같은데.
2: Oh, wow. Oh my goodness.
1: 이거는 상상이 안 갑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At a giant vegetable competition in the UK, colossal vegetables including beets and pumpkins set seven Guinness World Records one after another.
1: 영국에서 열린 거대 채소 대회에서 비트와 호박 등 초대형 채소들이 잇따라 기록을 세우며 모두 7개의 기네스

0: 그냥 big, huge 정도가 아니라 colossal 그러면 이거는 이건 누가 봐도 정상 수준이 아니다. 너무 심하게 크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군요.
1: It's kind of like the Colosseum. It's like too, it's just too much.
0: 말이 안
1: So,
0: 되는.
1: especially for a vegetable, you know, I mean, you can have big vegetables, even a giant one. Enormous, that's fine. But if it's colossal, it's just,
0: It's like way beyond.
1: It's beyond.
0: Okay, so 원래 사실 고대 그리스의 거대한 조각상을 Colossus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So colossal 하면 거대한, 엄청난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상을 넘어간 수준으로 너무 커버린. 그래서 진짜 만약 굳이 이렇게 순서로 두면 뭐 big, huge, 뭐 gigantic, 뭐 humongous, 뭐 enormous 이런 거 있다가 쫙 끝에 colossal.
1: Yeah, way
0: 저
1: over
0: 혼자
1: there.
0: 있는 거네요.
1: That's
0: 그렇죠? Alright. 굉장히 거대한이란 뜻이 되겠고요.
1: Yes.
0: 자, one after another 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네스 레코드를 세우게 되는데, one after another 세운대요.
1: Right. So they got seven Guinness World Record, right? So it's like one. Okay, then another one. And then
0: Right.
1: another one. So it's happening one after another. So there's like one following the next. And the feeling is that there is no break in between. There is no space. It's like bam, and this, and then another one, and then another one.
0: 아니 내가 큰 거, 호박 큰거 갖고 왔는데 다음날 더큰 어떤 채소가 또 나오고 더큰게 나오고
1: That's right.
0: So 계속 one after another이라고 하는 것은 잇따라 차례차례 계속이라는 느낌, 계속 이어진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네요.
1: Absolutely. And so it does feel like if you say one after another, it does feel like, oh my gosh, it doesn't stop.
0: 아하.
1: It just keeps going one after another.
0: 예를 들어 쌤이 무슨 전화번호를 누군가 계속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리퀘스트가 one after another 들어온다. 뭐 이렇게도 쓸수
1: Oh, you mean like guys like asking
0: Right,
1: me what number? Okay. One after
0: another. 인정이군요. 오케이,
1: Okay.
0: 연결할게요.
1: Notably, a pumpkin named Baloo tipped the scales at about 1.3 tons, roughly the weight of a small car.
0: 특히 발루라는 이름의 호박은 무게가 약 1.3톤에 달해 소형차 한 대와 맞먹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Baloo라고 하는 호박이 있는데 그게 scales를 tip 시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쌤, 전에 그런 거를 한 적이 있었죠. tip 하는 게 갑자기 확 쓰러지는 거,
1: Tipping
0: 기울어지는
1: point.
0: 거, right? 근데 여기서 tip 한다는 것도 뭔가 쓰러진다는 느낌, 뭐 아니면 기운다는 느낌이 있을까요?
1: Here's the thing. So a lot of the times when you look at English expressions, you have to think of Oh, it started a long time ago.
0: Right.
1: So, like, you know, it's the scale, the weighing scale, right? So, this simply actually just means to weigh something.
0: Okay.
1: But if you do tip the scales, it's probably weighing a little bit onto the
0: 무게가
1: side.
0: 나간다는 거죠.
1: Yes, that's right.
0: 아, 그러면은 something tips the scales at 뭐 어떤 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그냥 그 무게가 나가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왜냐면 이 스케일 자체 저울을 이렇게 기울이게 만든다.
1: Yeah.
0: 이가 되는 거니까.
1: Right, right, right,
0: 오케이.
1: right.
0: 조금 그것을 묘사하듯이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도 될 수도 있겠네요.
1: Yeah, I
0: 그렇죠?
1: mean, because it's like 1.3 tons, so it's like it just saying, oh, it weighed 1.3 tons is boring.
0: 아, 진짜 boring
1: It's
0: 하네요. 지금
1: boring.
0: 듣기만 해도 boring 합니다.
1: Yeah, tip
0: Alright.
1: the scales.
0: Tip the
1: There you
0: scales.
1: go.
0: At 얼마?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t a giant vegetable competition in the UK, colossal vegetables, including beets and pumpkins, set seven Guinness World Records one after another. Notably, a pumpkin named Baloo tipped the scales at about 1.3 tons, roughly the weight of a small car.
0: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몇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 subjected to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뭔가 원치 않는 것을 좀 억지로 겪다, 시달리다가 되겠죠?
1: The workers were subjected to extreme heat for hours.
0: 근로자들은 몇 시간 동안 극심한 더위에 시달렸어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bear the brunt of something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에 가장 큰 타격을 받다가 되겠습니다.
1: Coastal areas bore the brunt of the storm.
0: 해안 지역의 폭풍에 해안 지역이 폭풍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어요. 정도가 되겠죠.

0: 하고요. 자, 뭔가가 altered 됐다라고 하는 것은 조작된, 변조된 것을 얘기를 하죠.
1: Someone altered the date on the receipt.
0: 누가 영수증 날짜를 고쳐놨어요. 뭔가 살짝 바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be loaded, right? Be loaded with something. 오늘은 loaded 뜻이 너무 많긴 했는데 yeah. 자, 뭔가가 가득 실려있다 되겠습니다.
1: My car was loaded with boxes when I moved.
0: 이사할 때 차에 상자가 가득 실려 있었어요. 뭐 그런 features들이 loaded된 건 아니었네요.
1: No.
0: 박스들이 들어가 있었네요. right. And if you are in for a surprise라고 얘기를 하면 아 뭔가 뜻밖의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뭐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다 되겠죠?
1: If you think the exam will be easy, you're in for a surprise.
0: 시험이 쉬울 거라 생각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정도 마무리해봅니다. Alright,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New York Times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Oh, I'm sorry. I'm so eager to introduce the song. Okay, right. We're going to listen to All for One with I Swear.
0: Alright,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뵐게요. Stay tuned.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읽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작가 무루입니다. 저는 아직 좋아하는 이유를 다알수 없는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에세이 우리가 모르는 낙원에 쓴 대로 아직이라는 부사엔 한 번도 좋아한 적 없는 걸 앞으로 좋아하게 되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거든요. 글과 그림으로 엮은 수수께끼 같아서 알쏭달쏭했던 게 점점 재미 나지는 거죠. 그 속엔 언제나 느껴보지 못한 기쁨, 닿아보지 못한 아름다움, 가져보지 못한 이해가 숨어 있고, 나를 한칸 넓혀보는 즐거움도 있고요. 결국 책이란 건 낯선 숲에서 자기만의 오솔길을 찾아보라는 다정한 권유이자 초대가 아닐까요? 책을 읽으며 모른다는 감각을 기꺼이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분명 어떤 진실 하나를 발견

0: EBS FM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2부는요.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Deep Dive Daily와 함께 해볼 건데요. 오늘은요.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Z세대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1: Don't push yourself too hard. Don't push yourself too hard.
0: 이거는 힌트를 드릴 게 없어요.
1: Sam,
0: 안 돼요.
1: Do you push yourself too hard?
0: Do I?
1: Don't.
0: Do I?
1: Don't. Don't do it.
0: 더 그래야 되는데. 더 푸셔야 되는데. 자, 이거 방금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 번만 문장 주세요.
1: Don't push yourself too hard.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1: Deep Dive Daily.
0: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1: Home from college, 2 weeks later.
0: 한글 제목으로 옮기면 대학에 간 지 2주 만에 집으로 돌아오다. 자, 이 정도로 표현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4개의 파트로 들어볼 건데요. 루이지애나주 서던 대학교 기숙사에 입주한 다이아나 플레밍은 학용품을 마련하고 기숙사 방에서 메이크업 부업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캠퍼스 생활에 적응해 나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이 넓은 캠퍼스를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 건강이 나빠졌고 학교 근처에 일터까지 오가는 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고요. 친구들과 파티에도 가봤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죠. 결국 플레밍은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는데요. 대학에 들어간 지 불과 2주 만이었습니다. 이후 플레밍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올리고 대학의 온라인 과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1: In the thousands of comments underneath her post, as well as under similar viral videos of other students moving out or dropping out and sharing it online, a firestorm of debate has been playing out. Our Generation Z students

0: too unwilling to face discomfort to the point of missing out on a formative experience? Or are older generations valorizing struggle?
1: 플레밍의 게시물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기숙사를 떠나거나 대학을 중퇴하는 과정을 공유해 화제가 된 비슷한 영상들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Z세대의 학생들은 불편함을 견디려 하지 않는 나머지 성장의 중요한 경험까지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성세대가 고생과 어려움을 지나치게 가치 있는 것으로 미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영상 설명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억지로 견디지는 않을 것이다. 대학 생활의 경험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냥 하기만 따고 싶어요. 뭐 이렇게 덧붙였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당신이 힘들지 않다고 나도 힘들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Mm-hmm. 상황 자체가.
0: Yeah. I mean, I tell you, my son is Gen Z.
1: Right.
0: I'm Gen X, and I don't understand what's going on.
1: Yeah,
0: you know,
1: because
0: my generation, you had no choice, no right. complaining. Uh-huh. You go to school, uh-huh. you do your homework,
1: right.
0: you work part time. Uh-huh. But it's a different world now,
1: right.
0: Sam.
1: 이게 mm-hmm. 또 나중에 여기 스토리 뒷부분에도 나오긴 하겠지만 약간의 시간을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0: yeah.
1: 글쎄요 지금 조금 섣부를 수도 있는 거고 mm-hmm. 이걸 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네요.
0: Right.
1: 자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In the thousands of comments underneath her post, as well as under similar viral videos of other students moving out or dropping out and sharing it online, a firestorm of debate has been playing out.
1: 플레밍의 게시물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기숙사를 떠나거나 대학을 중퇴하는 과정을 공유해 화제가 된 비슷한 영상들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밍이라는 학생의 것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에도 지금 막 논란이 있고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다양하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자, other students moving out 나가는 거 그리고 or dropping out 하는 게 나왔습니다.
0: So this expression dropping out is in reference to stop going to school.
1: Okay.
0: Or not only school, it could be high school. I mean, any type of school or a course, but you can drop out of a race, mm-hmm. you can drop out of a competition
1: right.
0: or a contest. Mm-hmm. So it means to stop participating in.
1: 아, 결국에는 yeah. 뭔가를 참여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거, 중도 멈추는 거, 중간에 그런 것을 우리가 drop out 한다. 그러니까 중퇴하다, 뭐
0: yeah.
1: 아니면은 뭐 수업을 그냥 drop out 한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0: Yes, 그렇죠? you can drop out of a course too.
1: 원래 like, 들으려고 했는데 이틀 들었는데,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0: Oh, yeah, that's right. Or yeah, maybe you, like you signed up for 5 classes and you, I can't handle 5, so
1: right,
0: you drop right. one out.
1: 아, okay. So 학교에서 중퇴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수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뭐 포기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 자체가 이제 drop out이고 도대체 어디에서 중퇴하는가라고 쓰려면 drop out of college, drop out of high school 이런 식으로
0: yeah.
1: out of로 쓰면 되겠네요.
0: That's right. And so we can say, like, especially high school, we often you hear a high school dropout used as a noun.
1: Uh-huh.
0: So it has a little bit of a negative
1: right.
0: connotation, right?
1: Uh-huh.
0: But, I mean, I tell you, and to be honest, my son dropped out of high school.
1: Oh, yeah.
0: Yeah, during his second year.
1: Okay.
0: It happens, actually, more than you know these days.
1: Right, right. So, 지금 말한 것은 사실 dropout을 one word로, noun으로 쓴 거죠. 명사로 써서 a dropout, 뭐 a college dropout, a high school dropout이라고 하면 중퇴자. 사람을 또 얘기할 수도 있는 단어가 되겠네요.
0: Yep, Mark Zuckerberg, Bill Gates, Mark Zuckerberg, they're college dropouts.
1: Right. 그래서 한때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Yeah. 아니, 성공한 사람들은
0: Why are they all dropping out? Yeah, that's right.
1: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Are Generation Z students too unwilling to face discomfort to the point of missing out on a formative experience? Or are older generations valorizing struggle?
1: Z세대 학생들은 불편함을 견디려 하지 않는 나머지 성장의 중요한 경험까지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성세대가 고생과 어려움을 지나치게 가치 있는 것으로 미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거 약간 질문을 던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Our generation Z students too unwilling to face discomfort.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Home from college 2 weeks later.
0: 대학을 일찍 떠나는 현상 자체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대학 중퇴율도 소폭 하락했고요. 하지만 소셜미디어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세대 간 차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산됐죠.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들어보겠습니다.
1: As they face shrinking federal financial aid and a tough job market with no guarantees, some say they are reconsidering whether college is worth the staggering tuition fees. Others say they are switching to online school or becoming commuter students.
0: 연방 정부의 학자금 지원은 줄어들고 취업을 보장할 수 없는 어려운 고용 시장까지 마주하면서 일부 학생들은 엄청난 등록금을 내면서까지 대학에 다닐 가치가 있는지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온라인 과정으로 전환하거나 집에서 학교로 통학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플레밍의 영상과 비슷한 많은 영상들이요.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감당하기 벅찬 기분을 느낀다고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학생은 차가 이제 견인된 일과 뭐 예상보다 많은 과제를 언급한다던가 다른 학생은 뭐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대학 생활에서 등록금나 이거 낭비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당연히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1: True.
0: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대학을 해서 나왔는데 job이 없는 게 거의 guarantee가 될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1: yeah.
0: what's the point about this?
1: Right,
0: 이런
1: right.
0: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 등록금이 미국에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student loan 같은 경우에 평생 갚기도 한단 말이죠.
1: Yeah, that's right. So, you know, I mean, it would be ideal if the parents could pay for the tuition, but
0: right.
1: a lot of American students don't have that support
0: right.
1: or, you know, parents are not able to.
0: Right.
1: So they get loans.
0: Student loans는 뭐 물론 이제 혜택은 있지만 그래도 일단 바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 loan이 그 빚이 생기는 거잖아요.
1: Yeah, absolutely.
0: 부담이 되죠.
1: Mm-hmm.
0: 그렇죠.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1: As they face shrinking federal financial aid and a tough job market with no guarantees, some say they are reconsidering whether college is worth the staggering tuition fees.
0: 연방 정부의 학자금 지원은 줄어들고 취업을 보장할 수 없는 어려운 고용 시장까지 마주하면서 일부 학

0: 학생들은 엄청난 등록금을 내면서까지 대학에 다닐 가치가 있는지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의 job market, a tough job market.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with no guarantees예요.
1: Yeah, that's right. If you have a job market with no guarantees, it means that there is no promise that you'll get a job, that there's uncertainty. So when you say, oh, but there's no, when anyone says, well, there's no guarantee, it means I can't promise you anything. That's basically what it means.
0: 약속해 줄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보장이 안 돼요.
1: Can't
0: 뭐
1: do.
0: 졸업은 해보세요. 하지만 뭐 job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솔직히 누가 이런 뭐 의욕이 생기겠어요. 불안함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So a job market with no guarantees라고 하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취업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아, 이게 whether college is worth it. 뭔가 가치가 있을까? 근데 뭐의 가치? Worth the staggering tuition fees라고 했어요.
1: Yeah, the word staggering means, you know, kind of, we learned that word colossal, right? So in this case, staggering is so high that it's shocking. So when I went to UCLA many, many decades ago, it was about $4,000 a year. Not bad. We had three quarters, three semesters. Now it's $16,430. It's a 330% increase. I
0: 이게
1: mean, okay, couple decades, I understand, but
0: right.
1: 330% increase. That's a
0: Times
1: lot
0: how
1: of,
0: many years now,
1: and
0: right?
1: that, and UCLA is a public university. You go to a private university,
0: Oh,
1: it's like,
0: forget about it.
1: forget
0: I
1: it.
0: mean,
1: Forget it.
0: 거기다가 1년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1: That's right.
0: Every
1: Four
0: year 해서
1: years.
0: 어떤 사람들은 또 사정이 있어서 뭐 5년을 다니기도 하고 더 많이 들어야 되는 상황도 있게 되는데 진짜 again, 그냥 사회생활 시작할 때 진짜 right off the bat, I mean, you're in debt,
1: You're in debt.
0: right?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So 여기서 staggering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엄청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stagger 하는 거 걸을 때 이렇게 막 비틀비틀 거리는 거
1: That's right.
0: 아닌가요?
1: So
0: 그렇죠?
1: it's kind of like the price is so high that you're like,
0: 충격적이야.
1: whoa,
0: 우와. 걸을 때 비틀거릴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staggering, 엄청난 tuition fees, 등록금. 이게 가치가 있을 것이냐? 오케이, 자, 연결해 볼게요.
1: Others say they are switching to online school or becoming commuter students.
0: 또 다른 학생들은 온라인 과정으로 전환하거나 집에서 학교로 통학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Commuter students가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좀 이게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보통 집에서
1: Yeah,
0: 다니잖아요.
1: that's right.
0: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뭐 dorms 같은데
1: Most.
0: 기숙사에서 보통 많이 다니죠.
1: A lot of the students want to move out. They want to, you know, go far away from home and be in a
0: 그럼
1: dorm.
0: commuter students는 어떤
1: So
0: students인가요?
1: these are students who stay home and go to school. Yeah.
0: 그러니까 진짜 기숙사에서 안
1: Back and
0: 지내는
1: forth.
0: 아하 그것도 같은 인스테이트에 있을 때나 가능한
1: That's
0: 거지
1: right.
0: out of state college로 가게 되면 그거는 또
1: That's right. So a
0: 불가능하잖아요.
1: lot of the time, students choose the schools so that they can commute to school.
0: 아하 진짜 이제는 또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는 뉴욕에 살았으니까 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 갈래라는 예전에는 옵션이 있었다면 이제는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 나도 commuter student 될수 있으니까
1: That's right.
0: 그냥 동부에 있는 거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1: Right.
0: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As they face shrinking federal financial aid and a tough job market with no guarantees, some say they are reconsidering whether college is worth the staggering tuition fees. Others say they are switching to online school or becoming commuter students.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1: Don't push yourself too hard. Don't push yourself too hard.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Leona Lewis with Better in Time.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Home from College 2 Weeks Later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Z세대 영상에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는 조금만 더 버티고 힘든 시기를 견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 2학년생의 어머니 에보니 심스는 이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있다면서 자신의 딸도 지난해 신입생으로 입학했을 당시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딸 아드리아나 뱅크스턴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She didn't leave her room much during that first week, she said. But she had a realization. I need a friend group. I need to go out and do stuff. She pushed herself to meet people at parties and campus events. And she learned a lot. I did have fun, she said. I found out everybody is your cup of tea. Not everybody is your cup of tea.
0: 첫 주에는 방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필요해. 밖에서 나가서 뭔가 해야 해. 뱅크스턴은 스스로를 독려하며 파티와 교내 행사에 나가 사람들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재미있었어요. 라며 모든 사람이 나와 잘 맞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죠. 라고

0: 말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college life라고 하는 거, campus life라고 하는 거가 공부 이상의 것을 또 가져다 주는 것도 있잖아요.
1: Oh,
0: 그렇죠?
1: sure.
0: 사람과 사회성을 또 기르기도 하고 힘든 것도 겪으면서 아, 더 강해지기도 하고
1: Oh, yeah.
0: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벌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1: You know, I met my best friend in college. My true best friend. Even though she lives in LA, we are still the best of friends.
0: 그러니까 이런 게
1: Really?
0: 벌어지는 것이 또 칼리지라는 곳이기도 하고
1: Sure.
0: 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주위에서 보면은 뭐 여자를 만날 곳이 없어, 뭐 남자를 만날 곳이 없어 이러면은 저는 보통 보면은 어디 아무 데도 안 가요. 보통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아니 그럼 뭐 동호회 뭐 동아리 뭐 이런 거라도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좀 자기가 적극적으로
1: Sure.
0: 나서야 이런 것도 겪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 She didn't leave her room much during that first week, she said. But she had a realization. I need a friend group. I need to go out and do stuff.
0: 첫 주에는 방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필요해. 밖에 나가서 뭔가 해야 해. 네. I need a friend group. I need friends, right? I need to go out and do stuff. 라고 얘기를 했어요.
1: Yeah, this is very conversational English.
0: Right.
1: Okay, to go out means really, literally go outside your house. And it could be, you know, go out and have dinner, go out and go to a club. It
0: Right.
1: can be any of those things, but not at home. So you go out, we say.
0: 그냥
1: Oh,
0: 캐주얼하게
1: yeah.
0: go out만 써도
1: Yeah.
0: 뭐 놀러 나간다, 그냥 쉬러 어디 떠난다 다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네요.
1: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I'm going out with my friends.
0: Hey, you guys want to go out and have fun? 뭐 이런 식으로.
1: Yeah, there you
0: Okay.
1: go. And do stuff is
0: Do stuff.
1: interesting. Do stuff. Basically, it means do
0: Do
1: things.
0: things,
1: Yeah,
0: right.
1: so do stuff means do this, participate in activities.
0: Okay.
1: You know, be active and do things.
0: 그냥 이뭐딱 이걸 해라 이게
1: No.
0: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다 해봐 이런 느낌.
1: Yeah.
0: Stuff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informal하죠,
1: It
0: 그렇죠?
1: is.
0: So stuff는 어떻게 보면 thing이란 뜻도 되고 things도 되고
1: Yeah.
0: 그렇죠? Right? 왜냐하면 stuffs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그렇죠? So stuff는 결국에는 things입니다. 그러면은 do this thing, do
1: And
0: that
1: thing,
0: thing.
1: yeah.
0: So just do things, try things.
1: Yeah, you can also say like, oh, what did you do this weekend? I'm always saying weekend. Or what did you do on Sunday? Oh, I had to do, you know, stuff around the house.
0: 그러면 잘 생각이 안날때 그냥 뭐 그냥 이것저것
1: Right.
0: 했어
1: You know,
0: 이런
1: that's
0: 느낌이죠.
1: right.
0: Alright, so go out and do stuff라고 얘기를 하면 밖에 나가서 특정하게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이것저것 하다가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She pushed herself to meet people at parties and campus events, and she's learned a lot.
0: 벤크스턴은 스스로를 독려하며 파티와 교내 행사에 나가 사람들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왠지 중요한 것 같은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She pushed herself to meet people at parties and etc. Right?
1: So if you push yourself or herself, it means that you're working hard. And the reason why you're working hard, you're kind of making yourself,
0: Okay.
1: forcing yourself sometimes, so that you can develop and grow. So even if you're not comfortable with going out and being social, you kind of, come on, push yourself. Like literally, pushing yourself out the door.
0: 그러니까 몰아붙이는 거 어떻게 보면 encourage를 하면서 계속해봐 keep doing it 이런
1: Yeah.
0: 식으로 정말 말 그대로 push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So push oneself라고 하는 것은 사실 스스로를 몰아붙이다 아니면 스스로 독려를 하다라는 뜻이 될수 있는데 아까 쌤이 you asked me this, right? Do you push yourself? You know, too
1: Yeah.
0: hard,
1: Right.
0: very hard.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건 어떤 느낌일까요?
1: So if you push, okay, so pushing yourself sometimes is great because it makes us develop and grow. But if you push yourself too hard, it means that it's a little excessive. It's too much. Maybe you should slow down a little bit or be easier on yourself.
0: 스스로에게 조금 당신은 너무 당신 자신을 푸시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잘해놓고도 harsh하게 스스로에게 칭찬을 안 해준다던가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I did have fun, she said. I found out not everybody is your cup of tea.
0: 실제로 재미있었어요라며 모든 사람이 나와 잘 맞는 건 아니라는 것도.

0: 알게 됐죠. 와, 이거 굉장히 좋은 거를 배우게 됐네요. 그렇죠. 다 어울릴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것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건데. So I did have fun. I had fun이라고 해도 되는데 I did have fun 이러니까 정말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두 동사를 떼면서 얘기를 했고요. I found out not everybody is your cup of tea. 모든 사람이 당신의 차의 컵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게 된다고요?
1: So we say, we say cup of tea to say, and usually we use this in the negative. Like, say for it means your preference, your taste, cup of tea. But if it's not your cup of tea, it means, not my style, not what I like, not my taste.
0: 아, 내 스타일 아니야. 내 취향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1: Yes,
0: 때 cup of tea를 쓰는데 항상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negative sentence에서 쓰게
1: That's
0: 된다.
1: right. So, you know, maybe like horror movies is definitely, you know, I love movies, but horror movies, not my cup of tea.
0: Why not?
1: No,
0: They're
1: too
0: fun.
1: scary.
0: Okay, so 사람한테도 혹시 쓸수 있나요?
1: Oh, yeah.
0: He is not my cup of tea. 이렇게도 가능해요.
1: I don't like that style.
0: 아, 내 스타일 아니다. Okay, so 뭐 one's cup of tea 그러면 누군가의 취향에 맞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부정문으로 쓰기 때문에 not one's cup of tea 취향이 아니다. 뭔가 내 취향이 아닌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She didn't leave her room much during that first week, she said, but she had a realization. I need a friend group. I need to go out and do stuff. She pushed herself to meet people at parties and campus events, and she's learned a lot. I did have fun, she said. I found out not everybody is your cup of tea.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Jonas Blue and Harvey with Younger.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클리블랜드의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의 부학장이자 학생 상담을 담당하는 세라 맨빌은 요즘 아이들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회복력이 강해요. 하지만 이들이 끝까지 견뎌내기 어려워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Feeling homesick in the first few weeks is normal, but Manville said she noticed some younger students were reluctant to seek help. My concern is students are not giving themselves enough of a chance to be successful, she said. And that's where I think that fear-based decision-making comes in.
0: 대학에 들어온 첫 몇 주 동안 집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맨빌은 일부 젊은 학생들이 도움을 구하는 것을 꺼리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잘해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라며 바로 그 지점에서 두려움에 따른 의사결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말 익숙해지는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조금 안 되니까 아, 이건 난 어차피 못해. 이런 식으로 돌아서는 것 같아요. 시간을 약간 스스로를 믿는 그런 좀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1: Right. 그렇죠? Giving up too easily. You know?
0: Yeah, right.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Feeling homesick in the first few weeks is normal. But Manville said she noticed some younger students were reluctant to seek help.
0: 대학에 들어온 첫 몇 주 동안 집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맨빌은 일부 젊은 학생들이 도움을 구하는 것을 꺼리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말했습니다. 네, feeling homesick. Homesick 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했어요.
1: Yeah. So if you're homesick, it means that you're far away from your house, your home, and you miss your family. Yeah. Or it could be maybe that this is your childhood home, like this is where you were raised. And maybe your, you know, family may not be there, but you know, you could be also homesick for
0: Right. 그래서 you know. 한국에서도 뭐 유학을 가거나 어학연수를 가거나 하면은 그런 향수병이 걸리긴 하죠, 그렇죠?
1: Sure.
0: 그래서 그것을 이제 homesick이라는 표현을 실제로 써서 I'm homesick or I feel homesick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1: Yeah.
0: 뭐 집이 그립다라든가 향수병이 걸려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1: Yeah, surprisingly, I'm actually sometimes I get homesick for Los Angeles.
0: Really?
1: Yeah, I do. Yeah, because I spent my formative years in LA. So
0: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1: Yeah, and all my friends are there.
0: 저도 그래요. 왜냐면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느낄 때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거는 미국 뭐 꼭 미국만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크기 때문에 먼데 가서 대학을 가는 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돼 있잖아요.
1: Right.
0: 그러니까 이런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So she noticed some younger students were reluctant to seek help.
1: If you're reluctant to do something, it means that you really kind of like, I don't know. I mean, I should, but I don't want to.
0: Right.
1: You're hesitating. You're not wanting to do something. And maybe sometimes you will do it eventually, but you're not happy about it. You're very uncomfortable.
0: Right.
1: So here, you know, you want to ask for help, but you're like, oh, I don't know.
0: Right.
1: It's not a big deal.
0: Yeah. 제가 봤을 때는 좀 reluctant라고 하는 거랑 hesitant는 살짝 뉘앙스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Reluctant 같은 경우에는 I really don't want to do it. 꺼리는 느낌인데 hesitant는 should I do it or not? 약간 고민하는 느낌.
1: Very nicely said. That's right. There is that sort of nuance, like reluctance, like, oh, I don't want it.
0: 싫어하는 느낌.
1: I just don't want to do it. You know, I'm not comfortable. But hesitation, you're right. Hesitation is
0: 망설이는 거죠.
1: Yes, it's like, should I do it or should I not do it? Should I do it or should I not do it?
0: 그나마 hesitant은 모르는데 reluctant하다?
1: Yeah.
0: 그러면 아, 넌 도움을 오히려 되게 불편해져. 이런 식으로 안 좋아하는 게 되겠죠.
1: That's right.
0: 그럼 쌤 여기서 seek help라고 돼 있는데 seek이라고 하는 건 look for이랑

0: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까요?
1: Yes, that's right. It's not just like asking. It is really kind of reaching out. Mm-hmm. You know, like please help me. Mm-hmm. Yeah.
0: 이런 느낌. Mm-hmm. All right. So 도움을 구하기를 꺼리는 할 때 reluctant to seek help가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My concern is students are not giving themselves enough of a chance to be successful, she said. And that's where I think that fear-based decision making comes in.
0: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잘해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라며 바로 그 지점에서 두려움에 따른 의사 결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스스로 좀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리고 그때 바로 뭔가 이런 fear-based than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 그러니까 공포를 기반으로 한 그런 의사 결정이 comes in 하는 게 바로 거기다라고 했는데요. 어딜 들어옵니까?
1: Okay.
0: Come in.
1: Okay. So the pattern is that's where blank comes in.
0: Right.
1: Okay. So it's kind of like the key factor mm-hmm. or the negative factor mm-hmm. or the key role that they come in.
0: Mm-hmm.
1: So here, fear-based decision is the key the negative factor, mm-hmm. or they play the role.
0: 아,
1: it's a little hard to explain
0: yes.
1: in such a short time.
0: Come in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진짜 영어스러운 표현이에요.
1: It's very much.
0: Something, that's where it comes in. 하면
1: yeah.
0: 그때 그게 마치 activated 되는 것이다.
1: Yes.
0: 이런 느낌 아닌가요?
1: That's right. So that's where my acting comes in.
0: Comes in.
1: It becomes handy.
0: 아, 그래서 그때 바로 그게 작용하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뭔가 활성화되게 된다.
1: That's it.
0: 바로 그때 바로 공포를 기반으로 한 두려움에 따른 의사 결정이 나타나는 때이다.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1: Exactly.
0: So, something comes in 한다는 거 어떤 요소가 작용하다. 딱 하고 활성화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들어볼게요.
1: Feeling homesick in the first few weeks is normal, but Manville said she noticed some younger students were reluctant to seek help. My concern is students are not giving themselves enough of a chance to be successful, she said. And that's where I think that fear-based decision making comes in.
0: 네, 이렇게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였는데요.
1: Don't push yourself too hard.
0: 네, 정답은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 너무 무리하지 마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은 8886님께 보내드릴게요.
1: Congratulations.
0: Alright,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갑니다.
1: Here's Natalie Cole with Starting Over Again.

0: 자,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게요.
1: 내 사촌이 대학에 들어간 지 2주 만에 그만뒀어.
0: 2주?
1: 응.
0: 아니, 공중 화장실에서 숨을 참아도 그것보단 오래 참겠다.
1: 아, 기숙사 생활이 자기 취향이 아니었대.
0: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최소한 교내 식당 비자에 길들여질 때까진
1: 어,
0: 버텨야지.
1: 맞아.
0: 아우.
1: 예.
0: 네.
1: We love that cafeteria
0: Oh
1: pizza.
0: yeah. Oh yeah.
1: Oh
0: 근데
1: yeah.
0: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처음에. 익숙해져야 돼. 그 특유의 맛이 있는데 그 정도까진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아, 2주면 너무
1: It's too
0: 빨랐다.
1: bad.
0: 네.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그래도 최소한 교내 식당 피자에 길들여질 때까진 버텨야지인데요. 일단은 문장 자체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 Okay, but he should at least wait until the cafeteria pizza breaks him in.
0: 아, 적어도 그 cafeteria pizza가 그를 break him in 시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요. 아니, 뭔가를 break in 한다는 거. 원래는 우리가 break someone in 이런 거 말고,
1: Mm-hmm.
0: 그냥
1: Break him.
0: break in 하는 거는 갑자기 뭔가를 깨고
1: Yeah.
0: 들어오거나, right? Someone just broke in.
1: Well, like
0: 어,
1: a thief, like
0: 침입했다.
1: a robber. Yeah.
0: Right? 그런 뜻으로 쓰는데, 여기서는 break something in or someone in 이라고 썼네요.
1: Yeah. This is now commonly break someone or something in. We often use with like new shoes.
0: Right.
1: Okay, so basically, what it means is that you wear the shoes for a while until they become comfortable. So,
0: 아하.
1: to get used to something.
0: 뭔가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브레이크인 시킨다는 것은 계속 자주 신어줌으로써 살짝 말랑말랑하고 편하게 길들여 놓는다라는
1: Now,
0: 뜻이네요.
1: you know new shoes,
0: 아하.
1: especially like women,
0: 아하.
1: like heels.
0: Okay.
1: We gotta wear the band-aid because they give us blisters. You gotta
0: Oh.
1: break in your shoes. For men or boys who play baseball, you know those baseball gloves?
0: Yes, very hard,
1: They're very hard.
0: and tight.
1: You gotta break them in.
0: 길들이는 거네요.
1: Yes.
0: 저는 또 자동차, 죄송합니다. 계속 자동차
1: Let's
0: 얘기하는데.
1: do it.
0: 자동차도 엔진을 브레이크인 시킨다 그래요.
1: You
0: You
1: do?
0: gotta first break in the engine or break in the car.
1: Oh, really?
0: So, 그래서 초반에, 뭐 예를 들어, for the first, I don't know, like 5,000 miles, you
1: What
0: have
1: do
0: to
1: you do?
0: drive it really slow, and you don't just,
1: Speed on the highway?
0: right, you can't floor it. 완전히 막 밟거나 이러면은 초반에 자동차가 좀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해서 길들이려면
1: Sam,
0: 천천히 한뭐 몇천 마일까지는
1: I
0: 브레이크인을 해야 된다.
1: didn't know that.
0: 다음 차부터.
1: When I got a new car, I went right on the highway
0: 안
1: and
0: 돼요.
1: blast the music like woohoo.
0: 아, 달리는 건 되는데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 거죠.
1: Okay.
0: Okay, so break something in 한다는 거. 뭔가를 길들이다 되겠습니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1: My cousin dropped out after 2 weeks of college.
2: Two weeks? I could hold my breath in a public

0: bathroom longer than that.
1: He said dorm life wasn't his cup of tea.
0: Fair enough. But he should at least wait until the cafeteria pizza breaks him in.
1: Oh, I agree.
0: No.
2: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And time to wrap up today's show.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the past 2 hours. And Kristen Sam,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my Sam. We're going to leave the show with our final song. It's Keen with Everybody's Changing.
0: 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Okay, see you tomorrow. Bye-bye.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독감이 유행할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함으로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둘째, 주변에 독감 환자가 있다면 식사를 따로 하고 물컵도 구분해서 쓰세요. 손이 자주 닿는 곳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셋째, 실내 환기를 자주 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도 피해야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1: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2: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3: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2: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0: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4: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0: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레벨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배워보고 있습니다.
1: Mm-hmm.
0: 자,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가야 되죠?
1: 병원.
0: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병원이라고 hospital 안 한다고 했죠. Mm-hmm. 기본적인 감기 같은 거는 정말 큰 병이 나야 hospital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I hope you never go to the hospital.
1: Right.
0: 네,
1: Most illnesses are handled by the doctor's office.
0: 그쵸. The doctor's office가 동네 병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표현을 mm-hmm. 많이 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그래서
1: I think I need to see a doctor.
0: I think I need to see a doctor.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I think I need to go to the hospital. 그러면 상대방이 굉장히 놀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I think I need to see a doctor.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을 먼저 파헤쳐 보고 올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뭐였죠?
1: I think I need to see a doctor.
0: 네. I think으로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I think으로 시작하면 문장을 좀 부드럽게 만들거나 혹은 의견을 얘기할 때 너무 단정짓지 않는 느낌으로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인 것 같아요 라는 느낌으로 말할 때 쓰는 거죠. 자, I think. 그럼 이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다시 나와요. I think I. 네, 그래서 I need to 라고 하면 제가 뭐뭐를 해야 해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필요성이나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I think I need to 뭐뭐는 제가 뭐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병원을 간다고 할 때는 물론 go to the doctor's office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냥 의사 선생님을 뵈다라는 뜻의 see a doctor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료를 받다, 뭐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see는 만나다라는 의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보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만나다. 그래서 진료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저 의사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I think I need to see a doctor.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참고로 doctor는 일반적인 의사 선생님이라서 뭐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 감기에 걸렸거나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내과를 뜻하고요. 치과에 갈 때는 doctor 대신에 dentist를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전문의한테 가봐야 된다. 그러면 뭐 specialist 이런 말을 써도 되고 다른 과의 의사 선생님의 그 타이틀이 있어요. 뭐 gynecologist, 뭐 기타 등등 그런 거를 또 넣어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gynecologist는 이제 산부인과를 뜻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doctor 쓰면 되니까요. 이 문장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I think I need to see a doctor.
0: I think I need to see a doctor.
1: I think I need to see a doctor.
0: I think I need to see a doctor.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장 파헤쳐봤고요.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 소개해 주세요.
1: Well, our pattern was I think I need to see a doctor. We are going to change see a doctor to something else. So, I think I need to 뭐뭐.
0: See a doctor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넣어서 제가 뭐뭐를 해야 할것 같아요. 뭐뭐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아, 내가 뭘 해야 될것 같네. 라고 약간 판단이 설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1: For example, I think I need to get a haircut.
0: 머리를 잘라야 할것 같아요. 네, 뭐 엄밀히 따지면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아, 나 헤어컷을 하러 가야 될것 같아라는 말이죠. I think I need to get a haircut. 헤어컷은 여러 번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이라는 의미로 어가 들어갑니다.
1: I think I need to slow down.
0: Slow down. Slow down은 속도를 낮추다라는 뜻이잖아요. I need to slow down. 내가 지금 달리고 있나요? 너무 빨리 뛰고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물론 진짜 빨리 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삶을 달리기에 비유해서 좀 천천히 해야 할것 같다. 좀 여유를 가져야 할것 같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만 말고 우리도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I think I need to slow dow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 Oh, my earphones aren't working.
0: 이어폰 고장났어요?
1: I think I need to get a new pair.
0: 네, 물론 여기서 해석은 한 켤레라고 되어 있지만, 이어폰처럼 한 짝, 두 개가 하나인 것들은 다 pair라는 말을 쓰죠. I think I need to get a new pair는 그래서 새 것으로 한 켤레 사야 할것 같아요. 새 것으로 한짝 사야 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개가 하나인 것들을 다 말합니다. 그러면 안경도 될수 있을까요?
1: Sure.
0: 그쵸.
1: Or shoes.
0: Or shoes. 안경도 물론 하나죠. 근데 알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안경도 a pair of glasses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 Or scissors.
0: Scissors 맞아요. 가위도 날이 두 개잖아요. 두 개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때도 a pair of scissors. 그래서 여기서는 한 켤레 한 짝도 되지만 하나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가위 하나, 안경 하나 이럴 때는 네,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 우리가 3시에 회의하기로 했죠. Zach,
1: Yes?
0: 내일 3시에 제가 딴 약속 있는 걸 깜빡했네요.
1: Uh-oh.
0: I think I need to reschedule the meeting. 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할것 같아요.
1: Oh, you'd better do it quick. 빨리 하는 게 좋을 거예요.
0: 그쵸, 내일이니까. 네. I think I need to reschedule the meeting. Reschedule. 스케줄을 다시 잡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 단어에 앞에 re가 붙으면 그 행동을 다시 하다라는 의미죠. Reschedule the meeting. 이미 잡혀 있는 그 회의를 다시 일정을 잡다라는 의미겠네요. You'd better do it quick 이라고 했는데요. You'd는 you had를 줄인 표현이고요. You had better do it quick. 요거는 그냥 요 문장 자체를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1: I think I need to return this.
0: 뭔가를 샀는데, 아, 이거 집에 왔는데 하나 더 있네. 이거 반품해야 할것 같아요. I think

0: think I need to return this. 자, 여기도 RE가 있네요. 그쵸? Turn, 돌리다인데 다시 돌리는 거니까 나한테 왔던 길에서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품하다가 return입니다.
1: And if you return it, you might get a refund.
0: Oh, refund. Fund가 뭐예요?
1: Money.
0: Money잖아요. 네. 돈이죠. 그래서 돈이 한쪽으로 갔는데 다시 돈을 받는 거니까 refund가 되는 거고요.
1: I think I need to park somewhere else.
0: Park. 공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차하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I think I need to park. 나 주차해야 될 것 같아. 어디에? Somewhere else. 어느 곳에. 그런데 어딘지 몰라요. 어딘 곳, 다른 곳. 어딘가 다른 곳. 네, somewhere else죠. 어딘가 다른 곳. 그래서 다른 곳에 주차해야 할 것 같아요를 영어로는 I think I need to park somewhere els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 I think I need to exercise more.
0: Are you telling me?
1: 자, I'm confessing.
0: 아, 그렇군요. 고백하시는군요. 자, exercise more. 운동을 더하다. I think I need to exercise more. 그러면 exercise를 이미 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쌤, more니까. 네, 네.
1: I think I need to stop by the store.
0: Stop by the store. 잠시만요. Stop by the store. 그럼 가게를 사는 거를 그만둬야 되나요?
1: If you stop by somewhere, 그냥 잠깐 방문하다.
0: 맞아요. 그래서 by는 by가 아니라 by의 by죠. 그쵸? 그래서 stop by는 들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top by the store는 가게에 들르다. I think I need to stop by the store. 가게에 잠시 들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예문들 다 일상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인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하면서 복습해 볼게요.
1: I think I need to get a haircut.
0: I think I need to get a haircut.
1: I think I need to slow down.
0: I think I need to slow down.
1: I think I need to get a new pair.
0: I think I need to get a new pair.
1: I think I need to reschedule the meeting.
0: I think I need to reschedule the meeting.
1: I think I need to return this.
0: I think I need to return this.
1: I think I need to park somewhere else.
0: I think I need to park somewhere else.
1: I think I need to exercise more.
0: I think I need to exercise more.
1: I think I need to stop by the store.
0: I think I need to stop by the store. Very good, everyone.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갈게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아직도 안색이 창백해요. 좀 나아졌어요?
3: 솔직히 아니요. 의사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2: 좋은 생각이에요. 벌써 며칠째 아픈 거잖아요.
3: 오늘 오후에 예약을 잡아볼게요.
0: 빨리 가야겠네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죠?
1: 네.
0: 자, 우리 친구가 아직도 안색이 창백해요 라고 했는데 우리 며칠 전에 했는데요.
1: 안색, face color.
0: 그렇게 말하지 않죠?
1: 네.
0: 네, 근데 창백한, 요거는 pale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러면 며칠 전에 썼던 표현 생각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응용해 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좀 나아졌어요? 자, 어때요? 라는 표현도 우리가 배워봤었잖아요. How are you feeling? 자, 그럼 그걸 또 응용해서 좀 나아졌냐? 라는 말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솔직히 아니요. 자, 솔직히.
1: Honestly, truthfully, frankly.
0: 맞네요. 근데 네. 어떤 거를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쓸까요? 의사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1: 아하.
0: 여러분 영어로 말씀하셨죠? 네,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뭐 이거는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며칠째 아픈 거잖아요. 며칠째 아파왔다. 자, 과거에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아파온 거예요. 그러면 have been 들어가겠죠? 그리고 며칠째, 며칠째. 자, 며칠 동안이라는 표현이 또 들어갈 것 같네요. 그죠? 오늘 오후에 예약을 잡아볼게요. 자, 오늘 오후에는 이제 뒤에 말할 것 같고요.

0: 예약을 잡아보도록 하겠다.
1: Aha, now this is reserving a time, not a seat, so you would say appointment.
0: 맞아요. Reservation은 어떤 자리를 예약을 하는 거고, 시간 예약은 appointment죠. 그래서 여기는 시간 예약이니까 appointmen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2: You still look pale. Are you feeling any better?
3: Honestly, no. I think I need to see a doctor.
2: That's a good idea. You've been sick for a few days now.
3: I'll try to get an appointment this afternoon.
0: 아직도 안색이 창백해요. 좀 나아졌어요?
2: You still look pale. Are you feeling any better?
1: You still look pale. Are you feeling any better?
0: 안색이 아직도 여전히 창백하다라고 할 때는 you still look pale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you look pale. 창백해 보이네요. 아직도를 넣고 싶으면 look 앞에 still 넣어주시면 됩니다. 좀 나아졌어요라는 질문은
1: Are you feeling any better?
0: are you feeling any better? 자, any 빼고 Are you feeling better? 라고만 물어봐도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나아졌니? 라는 의미로 any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솔직히 아니요. 의사한테 가봐야 할것 같아요.
3: Honestly, no. I think I need to see a doctor.
1: Honestly, no. I think I need to see a doctor.
0: 자, honestly라고 했네요. 뭐, frankly 이런 말도 truthfully 많이 쓰나요? 생활 영어에서?
1: Not as much as honestly.
0: 그렇죠. Honestly는 더 많이 쓸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쓴다고 틀린 건 아니고요. Honestly, no. 그다음에 I think I need to see a doctor. 이 표현은 알고 계시죠? 좋은 생각이에요. 벌써 며칠째 아픈 거잖아요.
2: That's a good idea. You've been sick for a few days now.
1: That's a good idea. You've been sick for a few days now.
0: 네, 좋은 생각이에요는 That's a good idea. 그리고 벌써 며칠째 아픈 거잖아요. 다시 한번.
1: You've been sick for a few days now.
0: You've been sick. 당신은 아파왔습니다. 자, 얼마 동안? For a few days. For a few days가 이제 며칠째라는 뜻이고요. Now가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자, now는 지금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렇게 벌써, 이제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느낌을 더해주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오후에 예약을 잡아볼게요.
3: I'll try to get an appointment this afternoon.
1: I'll try to get an appointment this afternoon.
0: 자, appointment 나왔네요. 그쵸? I'll try to 뭐뭐는 뭐뭐를 해보도록 할게요. Get an appointment. 예약을 잡다. 언제? This afternoon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2: You still look pale. Are you feeling any better?
3: Honestly, no. I think I need to see a doctor.
2: That's a good idea. You've been sick for a few days now.
3: I'll try to get an appointment this afternoon.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1: I think I need to see a doctor.
0: 네, 뭐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think하고 I는 연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 think I need to see a doctor. 이렇게 천천히 많이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돼요.
1: Splendid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1: English.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내내 무엇을 먹여야 하나 고민이 이어집니다. 이때의 영양 상태가 평생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랜 기간 건강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모두에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임산부와 영유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챙겨주겠다고 나선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뉴욕. 육아하기 좋은 도시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소득층 임신, 출산 가정의 먹거리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 종류와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과 지역 곳곳의 가맹점을 통해서 말이죠. 더군다나 미국 시민권이 없는 가족과 친부모가 아닌 아이 보호자에게도 이 문이 열려 있다는 게참 멋진 점인데요. 임신과 출산, 탄생과 성장이 더 건강하게 이뤄지는 건 우리의 미래가 쑥쑥 자라게 되는 비결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welcome to October. It is the first day of October. Uh-huh. This is Juch.
0: 네, 10월 1일입니다. 오늘은 wow. 국군의 날이기도 합니다.
1: That's 사실. right.
0: The salute to all the army.
1: That's right. 네, all the military
0: soldiers,
1: personnel,
0: military personnel 네.
1: who are protecting our freedom.
0: Army라고 하면 육군만 해당이 되는 거죠.
1: Yeah. 근데 usually because they are the largest military service people, we generally say army. 미국에서도 그래요. 그냥 군인들을 그냥 army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army, navy, air force 다 다양하게 있긴 하잖아요.
0: 그렇죠. 네.
1: So, but generally we say, yeah, we generally say military. Personnel, servicemen, or army.
0: 그렇죠. Yeah. 아, 어쨌든 하여튼 국군의 날 축하드리면서 또 새삼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10월 5의 팔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Mm-hmm.
0: 오늘은 10월 1일 목요일이고요. 여전히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번 주 내내는 자리, 어떤 seat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 That's right.
0: 오늘은 붐비는 지하철 안이 되겠습니다. 딱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거기 아무도 앉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붐비던데도 불구하고
1: right.
0: 알고 봤더니 그 자리는 임산부를 위한 지정석이었습니다.
1: Those are pink seats.
0: Yes, they are pink seats.
1: You see them every day.
0: Right? Oh, yes. Yeah. 자, 임산부를 위한 지정석이라고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 자리는 비워둔 채로 남겨둬야 됩니다라는 말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1: 아이고 사람 많네. 아, 그런데 저기엔 왜 아무도 안 앉는 거지?
0: 아 그건 임산부를 위해서 지정된 자리라서 그래.
1: 아 그럼 사람들이 일부러 그 자리를 비워두는 거야?
0: 그렇지. 임산부가 어느 역에서든 탈 수 있잖아.
1: 아 그거 말 되네.
0: 그렇지. 그래서 보통 그 스티커라든가
1: That's right.
0: 그 펜 같은 게 있는 것 같았는데요.
1: The pen that says I am pregnant.
0: 네, 그렇죠.
1: Or I am with child.
0: I am with child. 네, 아이가 있습니다. 뭐
1: That's
0: 이런
1: right.
0: 식으로 그렇죠. Mm.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어때요?
1: Yeah.
0: 하고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But you've been to so many different countries, not just.
1: I don't you know. think I've seen a designated seat for. Pregnant mothers. I've only seen it in Korea.
0: 아.
1: I didn't see it in the U.S. or Europe or other countries. So I think Korea is special.
0: Interesting.
1: It's different. And I think it, 그 배려심. We're very considerate of the elderly, you know, pregnant mothers. So I think it's a wonderful thing.
0: Who are in need of help.
1: In need of help. That's
0: 그렇죠.
1: right.
0: 뭔가 도움이 필요한 뭐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뭐 아이를
1: right.
0: 데리고 있는 뭐 부모님이라든가
1: mm-hmm.
0: 자 위한 좌석이 따로 있다. 방금도 designated seats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1: mm-hmm.
0: 바로 오늘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1: Right.
0: 자 먼저 와 사람 많다라는 말부터.
1: Oh, it's so crowded.
0: It's so crowded. 네.
1: Rush hour?
0: possibly.
1: right.
0: 네. It's so crowded. 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은 서로 잘 아는 사이고요. 그래서 mm-hmm. 와, 사람 많다. It's so crowded.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 right.
0: 그 이제 이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참 많이 했었었는데 전혀 그 crowded 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1: Right.
0: 원래는 항상 crowded 했는데 그렇게

0: 많이 크라우드를 하지 않고
1: okay.
0: 외국인이 있을 때 내가 외국인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다. 예를 들면
1: Right.
0: 그럴 경우에 누가 봐도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운을 뗄때 자연스러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1: Right,
0: 그래서 It's not so crowded today.
1: right.
0: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1: 툭툭 던지면서 이제 말거리가 막 생기잖아요.
0: 네.
1: Oh, it's so crowded today. Ah, it must be rush hour still.
0: 그렇죠.
1: Maybe it's a holiday.
0: 네.
1: What's going on in this area?
0: 저러면서 이제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So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guys from? 어디서 오신 분들인가요? I'm from Denmark.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진짜 많이 봤고.
1: Of course.
0: 자, 그럴 때 이렇게 It's so crowded.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말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는 대화의 그 물꼬를 트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It's not so crowded. 하면 별로 사람 없네요, 오늘. It's great. Maybe past the rush hour. 그 다음에 뭐 rush hour
1: today's
0: 지났나?
1: a holiday.
0: Today's a holiday.
1: Oh, what kind of holiday?
0: 그렇죠.
1: And then you talk about.
0: 너무 길어지네, 대화가.
1: That's right.
0: 네, 그런 모르는 분야인데. 자, It's so crowded. 이런 문장 하나도 그냥 보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1: Right.
0: 자, 오늘 사람 정말 많네. 그런데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어? 비워져 있습니다. 저기에 왜 아무도 앉지 않는 거지? 라는 말.
1: How come no one is sitting there?
0: How come? 어째서? How come no one is sitting there? 아무도 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없는 거냐? How come no one is sitting there? 그렇군요.
1: 가끔
0: 네.
1: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0: 네.
1: 그냥 why 하면 되는데 왜
0: 네.
1: how come을 쓰냐? It actually means the same thing,
0: 어.
1: but sometimes when you want to know the answer more directly, more clearly, more in detail,
0: 어.
1: we say how come.
0: How come?
1: 왜 그런지 너무 알고 싶을 때는 어. how come 쓰세요.
0: 어.
1: 일반적으로 why가 맞는데
0: 네.
1: you can just say why. Why is no one sitting there?
0: 어,
1: That's
0: 그렇죠.
1: fine.
0: 네.
1: But if you really want to know, like how come?
0: 어.
1: Why is that the case?
0: 그렇습니다. 정말 진짜 궁금하다.
1: 진짜 궁금할 때
0: 아.
1: how come?
0: 네, how come? 그렇군요. 좀 의외다라는 뜻이 있다는
1: That's
0: 거죠.
1: right.
0: 의외다. 저렇지 않을 텐데 웬일이지?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겠다라는 뉘앙스로 말할 때 how come? 그러니까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Right,
0: 말씀하신
1: right.
0: 것처럼. 이거 훨씬 더 부드러운 톤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종 놀라운데? 와, 궁금하다. 호기심. 이런 게 더 많이 느껴지게 하는 표현이 바로 how come. 그러니까 why does no one sit there?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why no one sitting there? 라고 하게 되면 더 직설적이고 자, 나는 알고 싶거든. 어서 이유를 말해봐.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1: 맞아, 좀더 부드럽게 why를 표현하는 게 how come이긴
0: how
1: 하죠.
0: come, 그렇죠.
1: Right.
0: 그래서 how come no one sitting there? 어째서 아무도 거기에 앉아있지 않나요? 라고 묻게 됩니다. 자, 궁금하잖아요. 그죠?
1: Right, right.
0: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It's so crowded. How come no one's sitting there?
0: How come no one's sitting there? How come?으로 시작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아, 그건 임산부를 위해서 지정된 자리야.
1: That's the designated seat for moms to be.
0: 네, 일단 지정석이라는 말과 그리고 곧 엄마가 될 사람들이란 두 개의 표현이 좀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That's the, 그건 말이지. That's the designated seat, 지정된 좌석이야. 자, 이 designated라는 단어부터 좀 보죠.
1: Right. If something is designated, 지정된,
0: 네.
1: something that is specifically for someone or something.
0: 아.
1: 저는 이제 아파트 막 이렇게 찾으러 다닐 때 옛날에
0: 네.
1: Is there a designated parking space or parking spot just for me?
0: 어.
1: I would always ask that question. 지정된 이게 주차 공간이 있냐?
0: 아.
1: 내 차를 위해서. So designated parking spot. Because usually there's street parking and first come, first served. But if certain apartments have your own parking space, it's designated just for you.
0: 요즘은 yeah. 거의 다 그러죠?
1: 안 그런 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0: 아, 아파트인데도요?
1: 아파트인데, 그렇죠. 제가 지금 사는데도
0: 어.
1: right now, there's no designated parking space.
0: 아, 그렇구나. Yeah. 제가 아파트에 yeah. 살질 않아서 잘 몰라서 그런가 봐요.
1: Okay.
0: 그러니까 뭐 여기는 주민들이 세우는 지역이다.
1: 그쵸.
0: Designated parking spots for actual residents.
1: Right.
0: 그러니까
1: right.
0: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거다라고 하지 뭐 이거는 뭐 201호만 한

0: 된다든지 뭐
1: 그치,
0: 200이어만
1: 그치. Yeah.
0: 된다든지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되던 데도 있는 거죠.
1: 그런 것들을 designated parking spot for 201호, 202호. 근데 이거는 그냥 사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지만 그냥 오픈되어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먼저 가면 that's your spot.
0: I see. I see.
1: So my parking spot is different every day.
0: 그럴 때는 designated 이란 말을 쓸 수가 없겠군요.
1: Nope.
0: It's open only for the residents. 이렇게 말할
1: Right.
0: 수가 있겠네.
1: For the entire parking space, parking lot,
0: Right,
1: yes.
0: parking
1: Yeah.
0: lot is. 아, 그렇죠. Entire parking lot.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차를 세울 수가 있는 곳인 거고, 지정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designated.
1: That's right.
0: designated 이란 단어를 잘 보면 처음에 design이라는 단어처럼 스펠링이 시작이
1: 맞아요.
0: 됩니다.
1: 네.
0: 그죠? 그러니까 design, 그다음에 nated예요. 그래서 designated. 저는 designated 이란 단어가 나오면 designated driver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1: Ah, that's
0: 네.
1: right. Somebody who drives, everybody goes out to drink.
0: Right.
1: 막술 마시러 나가는데 한 사람 안 마셔.
0: 네.
1: Designated driver.
0: So usually they take turns. 그잖아요.
1: 그렇죠. Different days.
0: Different days, of
1: Right.
0: course.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친구들이 같이 술 먹으러 갔을 적에 뭐 알코올 음료가 있을 경우에
1: Right.
0: 그한 사람이 내가 오늘 지정된 운전자니까 나는 술을 먹지 않고 너희들을 다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1: That's right.
0: 줄게라고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That was me in
0: Well,
1: college and at work because
0: all the
1: I
0: time.
1: don't drink alcohol, so I was
0: Ah,
1: always the one designated driver.
0: I see. Designated 다음엔 이렇게 사람을 가리키는 driver라는 말이 올 수도 있고, designated parking area 뭐 지정된 주차 공간 이런 말이 올 수도 있고, designated seat 하면 지정된 좌석이다라고 올수 있는데, 자, designated 알았어요 이제. 그런데 누구를 위한 designated seat인지가 뒤에 나옵니다. For moms to be라고 하네요.
1: Something to be, dash to dash be, moms to be, soon to be a mother.
0: 네, 그렇죠.
1: Like bride to be,
0: 네.
1: somebody who's going to be a bride soon.
0: 이거 보통 우리가 이제 결혼식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예비 신랑,
1: That's right.
0: 예랑이라고 말하는 거본적 있는데,
1: Bride to be, groom to
0: groom to
1: be.
0: be 그렇습니다. 뒤에 to be를 붙이면 앞으로 그렇게 될 사람이다.
1: Yes.
0: 그래서 여기서도 moms to be 하면 앞으로 엄마가 될 분들을 가리키는 거죠.
1: That's right.
0: 내 예비 어머니들, 임산부를 말하게 됩니다. That's the designated seat for moms to be. 자, 그랬더니 아, 그러면 사람들이 일부러 그 자리를 비워두는 거야?
1: Oh, so people leave it open on purpose?
0: 네. So people leave it open on purpose. 자, leave it open이라고 하니까 그 자리를 오픈된 상태로 leave, 그냥 내버려 둔다. On
1: Right.
0: purpose, 일부러라고 하는군요.
1: Open 좋고
0: 네.
1: vacant 해도 괜찮아요.
0: vacant.
1: Yeah, leave it vacant.
0: 아, empty 그럼 어때요?
1: You can leave it empty라기 empty는 뭔가 채울 때 empty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0: 네.
1: 여기서는 그냥 아무도 앉지 않고 내버려 둔다라고 할 때는 vacant or open.
0: 자리를 가리켜서도 vacant라고 해요?
1: That's right. Leave it vacant.
0: 오, 그
1: Right.
0: 좌석인데.
1: Sometimes rooms leave it vacant, but seats just leave it vacant.
0: 아, interesting. 그러니까 어떤 좌석을 아무도 앉지 않는 상태로 둔다. 아무도 앉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open 혹은 vacant.
1: Right.
0: V-A-C-A-N-T. 우리가 바캉스 할때그 쓰는 그 단어죠.
1: That's right.
0: V-A-C-A-N-T. 아, 자, leave it open, leave it vacant. open이나 vacant 된 상태로 내버려 둔다라는 말이 됩니다.
1: A job position can also be vacant.
0: Yes.
1: Oh, certain job position at a company, the COO position is still vacant.
0: Still vacant.
1: Still open and available.
0: 그렇죠. 아직 자리가 공석이다라고 할
1: Yes.
0: 때 vacant를 쓰게 됩니다.
1: Right?
0: 여기서는 일부러 남겨둔다. 그래서 on purpose라고 하는군요.
1: On purpose.
0: on purpose.
1: Right.
0: 네, 일부러라는 뜻이 됩니다. 자, so people leave it open on purpose까지 들어볼까요?
2: That's the designated seat for moms to be.
3: Oh, so people leave it open on purpose?
0: So people leave it open on purpose. 자, 이거 purpose라고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1: Right.
0: P-O-S-E로 끝나긴 하지만 비록 이걸 purpose라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propose 할 적에는 ose라고 하는데 purpose 같은 경우는 강세가 앞에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1: purpose.
0: Purpose.
1: Us.

0: purpose.
1: Purpose.
0: Purpose.
1: 그렇죠. 어우 발음이 아니라 으 발음으로 purpose라고 하게 됩니다.
0: 보영쌤이 지나가면서 나 툭 때렸어. Did you hit me on purpose?
1: Yes, I did. I did hit you on purpose.
0: 그러면 막 싸우겠지.
1: 네, 그렇죠.
0: Oh, I'm sorry. That was not on purpose.
1: That was not on purpose. 그거는 right. 일부러 그런 게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었어요.
0: Yes, that's
1: 자, right. On purpose라는 말 자체. 이거 뭐 중학교 때 우리 많이 하셨던 수고에 나왔던 그런 표현이죠.
0: Right.
1: On purpose. 일부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바로 그거지. Exactly.
0: Exactly.
1: 그런 다음 임산부는 어느 역에서든 탈 수 있으니까 Better leave it open. 그대로 빈 채로 두는 것이 맞는 거지. 자, 이때 임산부라는 말을요.
0: An expectant mom.
1: 네, 아까는 moms to be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0: sure.
1: 같은 뜻이지만
0: right.
1: 다른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an expectant mom. 네.
0: Mom who is expecting.
1: 그렇죠.
0: Expecting a baby to come out soon.
1: 우리가 얼마 전에도 expect라는 거 표현했었잖아요.
0: That's right.
1: So she's expecting 하게 되면은 그 여자분이 지금 아기를 가졌다.
0: Right.
1: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기대한다.
0: Right. 네. 친구들 사이에도 너 배 나왔는데 라고 이제 친구들 친한 사람들끼리는
1: 네.
0: like what's going on? Oh, I'm expecting.
1: I'm expecting.
0: I'm expecting.
1: 네, I am expecting.
0: I'm pregnant.
1: 어, 그렇죠.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서 expectant입니다. expectant를
0: right.
1: 쓰게 되는데 expectant 뭐 mom 하게 되면
0: right.
1: 출산을 앞두고 있는 미래 어머니라는 뜻이 되죠.
0: This is the adjective form of expect,
1: 형용사.
0: right?
1: That's right.
0: An expectant mom might get on at any stop.
1: Oh yes, might.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지도 모르잖아. Might get on 탈지도 모르잖아. Might get on 어느 정류장에서든지 at any stop.
0: You never know when she will get on.
1: 그렇죠. You right. never know. 그렇습니다. Unexpected mom might get on at any stop. 물론 get on the subway이지만 짧게 get on이라고 한 거죠.
0: That's
1: 말
0: right.
1: 듣고 보니까 그 충분히 그럴 수 있네.
0: Right. That makes sense.
1: That makes sense.
0: Oh, that makes sense.
1: 그 충분히 말 된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Exactly. An expectant mom might get on at any stop.
3: That makes sense.
1: 네, 전체 대화입니다.
3: It's so crowded. How come no one's sitting there?
2: That's the designated seat for moms to be.
3: Oh, so people leave it open on purpose?
2: Exactly. An expectant mom might get on at any stop.
3: That makes sense.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같이 말해보세요.
0: Let's go.
1: 사람 정말 많네. It's so crowded.
0: It's so crowded.
1: 그런데 어째서 저기엔 왜 아무도 안 앉는 거야? How come no one's sitting there?
0: How come no one's sitting there?
1: 그건 임산부를 위해 지정된 자리야. That's the designated seat for moms to be.
0: Oh, that's the designated seat for moms to be.
1: 아, 그럼 사람들이 일부러 그 자리를 비워주는 거야? Oh, so people leave it open on purpose?
0: Oh, so people leave it open on purpose?
1: 그렇지. 임산부는 어느 역에서든 탈 수 있으니까. Exactly. An expectant mom might get on at any stop.
0: Exactly. An expectant mom might get on at any stop.
1: 야, 그거 말 된다. That makes sense.
0: Oh, that makes sense.
1: 여기까지예요. Yay!
0: Good job, everyone.
1: 자, 이렇게 임산부를 위한 지정석 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0: Right.
1: 자, 이 모든 내용은요. 오디오 어학당에서 언제든지 복습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0: Mm-hmm.
1: 자, 저는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ge.
1: 영어 배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길이란 걸 잊지 마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화 표현은 toxic, 뜻은 유독한, 유해한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Severe wildfires spreading across Indonesia's Sumatra and Borneo regions have triggered an air pollution crisis that has left over 113,000 people suffering from respiratory illnesses and exposed more than 12.5 million residents to toxic haze. 여기서 toxic이라는 표현은 건강에 해를 끼칠 만큼 유독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factory released toxic waste into the river. 그 공장은 유독성 폐기물을 강에 방류했습니다. 뉴스에서 toxic chemicals, toxic substance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유독한 것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Toxic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위험한 곳을 만나 멈추는 것은 보통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순탄한 곳을 만나 멈추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대는 위험한 곳을 만나 멈췄는가? 아니면 순탄한 곳을 만나 멈췄는가? 뜻을 잃고 멈추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뜻을 얻고 멈추는 것은 군자만이 할 수 있다. 그대는 뜻을 얻고 멈췄는가? 아니면 뜻을 잃은 후에 멈췄는가? 박수밀 작가의 책 오우아 나는 나를 벗삼는다 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1: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망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에게 해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이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말일 뿐이라고. 하여.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김민기가 부른 봉우리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창 카펫은 메가스터디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고전 문학자 박수밀 작가의 책 오우아 나는 나를 벗삼는다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주미경님이 문창 카펫 멋진 글이네요. 감사해요 하셨고요. 최유하님도 오늘 꼭 필요한 말과 음악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참 이게 문장 카펫의 마법인 것 같아요. 저도 문장 카펫은 제가 고르잖아요. 읽은 책 중에서 읽다가 아, 이 부분 딱 내일 혹은 다음 주에 혹은 얼마 후에 꼭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를 때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여기 와서 문장 카펫 이렇게 소리내서 읊을 때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이어지는 첫 곡을 또 듣고 왔을 때의 마음. 그리고 카페인분의 사연까지 봤을 때의 마음이 조금씩 더 증폭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문장을 책 속에서 발견했을 때의 마음, 그 반짝이는 마음이 있었는데, 항상 여기서 소리내서 읽거나 아니면 그에 딱 붙은 음악을 듣거나 혹은 그게 딱 닿았을 때 우리 카페인분들의 반응을 사연으로 접하게 됐을 때는 처음에 제가 느낀 그 반짝임이 훨씬 더 커져

있음을 느낍니다. 뻥튀기처럼. 그래서 참, 와, 너무 놀라운 그런 마법 같은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골랐냐면 10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달력을 보면 참 차분해질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이제 사사분기 시작. 딱 정말 네 조각의 피자가 있다면 세 조각 다 먹었고요. 마지막 한 조각 고 시간만 지금 남아있는 셈인데 그 첫머리예요. 그래서 와, 남은 시간 더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만나면 참 좋을 글이다라는 생각으로 골랐습니다. 잘 흘러갈 때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래서 군자만이 가능한 그런 경지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지금 오우아를 통해서 박수밀 작가가 강조하고 있죠. 진짜 잘, 모든 게잘 순탄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필요한 어떤 돌아봄의 마음. 전체의 한 점으로서의 나를 볼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 우리 새겨 넣어야 할것 같습니다. 뭔가, 무언가에 부딪혀서 멈춰서는 것은 누구나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흘러가고 있을 때, 질주하고 있을 때, 잠시 숨 고르기, 멈춰서기, 여기까지임을 인지하기, 때로는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술, 마음의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906 쓰시는 카페이님, 봉우리 좋아하는 곡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뭔가 숙연해지는 그런 기분으로 들었습니다. 남승민님, 10월의 첫날 출첵합니다. 모든 분께 10월의 축복이 있기를 이라고 하셨는데요. 10월 진짜 아름다운 그런 가을의 한 복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2026년의 또한 달이기도 합니다. 카페인님들 소중하게 10월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혜경님은 반짝 인사하시면서 간절하게 퇴사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참는 건 점심시간을 책임져주는 북카페 덕분입니다. 북카페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마음 그쵸.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둘까? 여기까지인가? 돌아보지만 또, 아, 그래. 내일까지 일단도 버텨볼까? 하면서 또 우리가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 먹기에 또 북카페가 큰 힘이 된다고 해주시니까, 북카페 덕에 행복하다고 해주시니까 또 뭔가 사명감이 들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적에 같이 걸을까?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월 1일이라서 카페인님들 오늘 아침 그 계신 곳이 다 각각 다르지만 지역이 다르지만 아마 차가운 공기에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찬바람이 갑자기 쌩쌩 불어서 와 이렇게 진짜 계절이 넘어가나? 바로 10월 되자마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가을에 들어와 있었지만 훅 뭔가 깊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쵸? 차미선님, 오우아. 오늘 문장 카펫 수록되었던 책이죠? 저도 저를 벗삼아 점심시간 이용해서 도서관에 숨었어요. 항상 벗이 되어주는 북카페와 함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나를 벗삼기 위해서 정말 그 도울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도서관에 숨어들었다라고 하시는 이 표현이 참 공감도 많이 되고 너무 좋고요. 반갑고요. 정경희님, 10월이 시작되니까 문화 행사가 너무 많아요. 전시회, 연주회, 강연회 등등등. 모두 바람같이 빨리 예약들을 하시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가을에는 좀 아무래도 문화 행사들이 많습니다. 9월에도 많았는데 10월에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부지런히 또 다니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니까요. 부지런히 움직이시죠. 8745 쓰시는 카페인님은 번쩍 하시면서 동해안으로 1박 가족 여행을 가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와, 파란 바다, 가을 바다를 보시겠네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궁금합니다. 오늘도 하늘은 높고 맑아요 하시면서 아, 그 카페인 분들 오픈 그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늘곰님이 프랑스에서 날아온 엽서를 자랑하셨대요. 저도 내일 집에 가면 도착해 있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제그 책, 테니스 나무 출간 기념 이벤트 둘 중에 하나였죠. 엽서 제가 보내드리기. 파리에서 썼었는데 그게 이제 도착했나 봐요. 이런 소식들이 좀 보이는 거 보니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진짜 주랭랑 치는 엽서가 한두 장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 치밀합니다. 그런 가능성을 대비해서 사진을 콕콕콕 찍어가지고 다 우체통에 넣었기 때문에 혹여나 왜 나만 안 오지? 분명히 당첨자였는데 왜 나만 안 오지? 하시는 분들 있다면 사진이 남아있긴 하다는 얘기 드립니다. 그러나 아마 다 실물이 도착하겠죠. 네.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서 찍어둔 것이고요. 이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가 접혀진 모서리입니다. 아날로그 책 읽기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단상도 만나보시죠.

SNS와 OTT, 각종 영상물이 넘쳐나는 요즘, 독서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약 38% 정도로 성인 10명 중 4명 정도만 책이나 출판 콘텐츠를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독서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199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런 독서 불황의 한편에서는 텍스트 힙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글을 뜻하는 텍스트와 멋지다의 의미를 담은 힙이 만나 만들어진 합성어인데요. 디지털에 지친 사람들이

종이책의 질감과 책장을 넘기는 아날로그적인 행위가 주는 그 느낌을 차별화된 멋으로 인식하면서 등장한 말입니다. 실제로 각종 도서전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책과 관련한 굿즈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고요. 북커버나 책 꾸미기에 필요한 스티커들도 인기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한편에서는 책의 본질보다는 주변의 상품화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일단 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괜찮은 일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그 책을 펼쳐 읽게 될 가능성에 한 발 가까이 다가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하나의 놀이처럼 책을 읽고 있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교환 독서입니다. 교환 독서는 책 여백에 감상이나 질문, 그림 등을 남긴 뒤 다른 사람과 책을 교환하거나 여러 명이 한 권을 차례로 읽으며 기록을 이어가는 독서 방식입니다.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같은 책을 읽은 다른 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건데요. 교환 독서가 호응을 얻는 이유는 독서의 적적함을 달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서는 원래 혼자 하는 취미 활동으로 여겨졌지만 교환 독서는 책 한 권을 여러 사람과 공유한다는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읽고 도착한 책을 받을 때면 어떤 메모들이 남겨 있을까 기대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 독서는 책을 읽는 행위에서 나아가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눈다는 느낌까지 전해주는 거죠. SNS에서 유행하기 시작해 최근엔 출판사들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색색의 메모가 더해져 더 풍성한 읽을거리를 전해주는 교환 독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혼내의 린온미 띄워드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책을 돌려 읽으면서 밑줄이나 메모 같은 감상을 공유하는 그 독서 행위, 독서 스타일이죠. 교환 독서 얘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지구에서 하나뿐이라는 정세랑 작가 소설로 교환 독서한 그 흔적을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서영 씨와 조서영 씨의 그 무리가 네, 협찬해주신 책입니다. 샘플로 한번 지금 들어봤어요. 재밌네요. 근데 저는 교환 독서를 해본 적이 없는데, 교환 독서의 이 흔적을 실물, 이렇게 물성 있는 걸로 제가 본 거는 처음인데요. 재밌습니다. 한두명 이상이어야 되겠죠? 교환하려면 두명 이상, 한 다섯 명 정도, 그 정도, 둘에서 다섯 사이, 요 정도 인원이 이제 공유할 책을 정하고서, 순환을 할그 경로라든지 인당 독서 기간 이런 규칙을 좀 정해두고 그 사이에서 이 책이 오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자별로 이렇게 지금 여기도 보면 보라색, 하늘색, 녹색, 그리고 귤색, 빨간색 이렇게 색색이 다릅니다. 각각 다른 색깔의 펜 같은 걸로 이제 구분이 되도록 자신의 어떤 그 감상을 적어 넣는 거죠. 책에 낙서하는 게 싫으면 메모지를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이렇게 좀 이어가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저 아무 페이지나 지금 펼쳐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가 나올까 안 나올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0% 나올지도 몰라. 자, 이리 줘요. 티켓. 이런 그 대사가 있었는데, 그 밑에 보라색 분이, 와, 미쳤다. 니네라면 가? 이렇게 쓰셨고요. 그랬더니, 귤색 분이, 미쳤나봐, 안 가! 이렇게 이제 답을 하셨고, 이런 거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영이가 이제 어떤 대사를 하는데, 여기에, 이 소녀 대사 한 개도 버릴 거 없이 명언이네, 라고 파란색 분이 쓰셨고요. 그 밑에 보라색 분이, 주영이 멋있어, 이렇게 썼습니다. 아, 이런 맛에 하는 거구나. 재밌습니다. 이거 우리 왜 가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메시지 주고받는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의 메시지도 저는 가끔 지우기 전에 한번 쭉 훑어보거든요. 지나간 단톡방들. 그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만료된 메시지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맛으로 누군가의 좀더 깊이 있는 단톡방을 좀 이렇게 보는 느낌도 들고, 교환독서 나중에 몰아서 관람하기도 되게 재밌네요. 흥미롭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카페인님들 자랑 좀 해주시죠. 정경희님, 저희 북클럽 교환독서 해요. 다른 분이 쓴글 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재밌어요. 이런 맛이 하나 봐요. 아, 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해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교환 독서의 흔적을 남길 때는 나 혼자 읽을 때

메모하는 것보다 더 조금 너그럽게 더 많은 메모를 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 상상이 되거든요. 8671 쓰시는 카페인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텃밭에서 북카페 방송 듣고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밤이 툭툭 떨어집니다. 하셨습니다. 밤이, 밤나무에서 밤이 툭툭 떨어지는 지금 그 시절인 거군요. 와, 그 풍경이 그려집니다. 1867 쓰시는 카페이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봄, 여름, 갈, 겨울, 요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쵸? 봄과 갈, 외자고요. 그리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렇습니다. 지금 가을은 가을도 아니고 칼? 이거라는 거죠. 그래도 이 계절을 즐기렵니다. 살짝 쌀쌀한 이 날씨가 좋아요. 가끔 눈 마주치는 호랑나비 애벌레랑 송충이만 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눈 마주치면 놀라시죠? 그렇지만 그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쵸? 자, 음악 듣고 읽기의 기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오 선셋 롤러코스터가 함께한 곡입니다. Let There Be Light Again 듣고 가시죠.

0: 유튜브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의 기쁨,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영국의 미술사학자 수지 호지의 책 도둑맞은 미술관 읽어보려고 합니다. 안진이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현대지성에서 편했습니다. 미술품 절도 사건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범죄 유형 중에 네 번째로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에 뭐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무기 밀거래 이어서 네 번째라고 해요. 미국 연방 수사국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도난당하는 미술품의 가치가 40억에서 60억 달러에 달한다고 봅니다. 너무 놀랍죠? 오늘은 미술품 도난 사건 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바로 그 작품 얘기 준비했습니다. 어떤 걸지 한번 떠오르는 게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죠. 1911년 모나리자가 도난당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라 할 수 있는 모나리자는 이탈리아의 화가, 제도사, 기술자, 과학자, 이론가, 조각가, 건축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다. 제작 연도는 1503년에서 1506년경으로 추정되지만 1517년경까지 작업이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레오나르도는 모나리자를 그릴 때 흰색 롬바르디아 포플러 나무판에 유화물감을 사용했다. 모델은 리사 델 조콘도라는 귀족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조콘도 가문에서 이 그림을 소유한 적은 없다. 레오나르도는 스푸마토라 불리는 독특하고 섬세하며 부드러운 음영 기법을 사용했다.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는 색상이나 색조 사이에 선이나 경계가 없는 오묘한 그라데이션을 창조했다. 오랜 세월 동안 모나리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채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조용히 걸려 있었다. 그러다 1911년 8월 21일 루브르 박물관에서 일하던 29세의 이탈리아인 자벽부 빈첸초 페루지아가 근무를 마치고 청소도구 보관함에 숨어들었다. 박물관이 문을 닫자 슬며시 빠져나온 그는 조심스럽게 나무와 유리로 된 액자를 벽에서 떼어내고 그림을 액자에서 빼낸 뒤 작업복으로 감쌌다. 박물관 밖으로 나가려 하던 그는 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했지만 운 좋게도 지나가던 배관공이 그의 모습을 보고 문을 열어주었다. 다음 날 박물관 직원들은 모나리자가 사라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보수 작업이나 사진 촬영, 타 박물관 대여 등의 이유로 그림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종종 있었기에 빈 벽면을 본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못했다. 그러다 한 큐레이터가 모나리자가 어디로 갔는지 물었는데 아무도 확실한 답을 못하자 작품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림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세상은 발칵 뒤집어졌다. 잡지와 신문은 모나리자의 사진을 일면에 실어 대서특필했고 형사들은 루브르 박물관 곳곳을 뒤지며 지문을 채취하고 목격자를 찾기 위해 사람들을 심문했다. 차량과 보행자, 심지어 증기선 승객들까지 검문소에서 멈춰 세워 수색했다. 경찰은 프랑스 국내는 물론이고 국경 너머까지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루브르 박물관은 일주일간 문을 닫았는데 다시 열었을 때는 관람객 수천 명이 몰려왔다. 모두 모나리자가 걸려있던 빈 벽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했다.

실의 모나리자 듣고 왔습니다. 일개 기쁨 수지호지의 책 도둑 맞은 미술관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하면 거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 자리가 바로 모나리자 앞이잖아요. 그런데 모나리자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 것도 바로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좀 눈에 띄지 않는 작품이었던 거죠. 근데 이 도난 사건을 겪으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네. 다행히 제자리로 돌아온 작품이긴 한데요. 어떤 사연을 또 갖고 있을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강도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몇 명의 용의자를 가려냈는데 한때 루브르 박물관을 불태워야 한다고 선언했던 아방가르드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도 그중 하나였다. 아폴리네르는 1911년 9월에 체포되었다. 과거 그의 비서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고대 조각상 두 점을 훔친 사건이 빌미가 되어 의심을 받은 것이다. 신문 과정에서 아폴리네르의 친구인 피카소가 뜻하지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카소가 작품 제작에 참고하려고 아폴리네르의 비서에게서 그 조각상들을 구입했기 때문이다. 둘에게 불리한

실질적 증거는 없었기에 이후 혐의는 깨끗이 벗겨졌다. 페루시아는 모나리자를 자기 숙소에 2년간 숨겨두고 있었다. 그러다 1913년 12월에 작품을 구매할 사람을 찾은 그는 레오나르도라는 가명을 사용해 피렌체의 호텔방에서 한 미술품 중개인을 만났다. 중개인은 우피치 미술관 관장과 함께 왔다. 두 사람은 페루지아가 여행 가방에 설치한 이중 바닥 밑에서 모나리자를 꺼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중개인과 관장은 그 그림을 구입하기로 합의하고서는 곧바로 당국에 신고했다. 다음날 아침 페루지아는 호텔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이전에 모나리자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당시 경찰은 그가 주요 용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모나리자는 이탈리아 전역을 돌며 순회 전시를 마치고 1914년 1월에 드디어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왔다. 페루지아는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이탈리아에서 재판을 받았다. 증언 도중 그는 그림을 훔친 동기가 애국심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모나리자가 나폴레옹 통치기에 자신의 고국인 이탈리아에서 약탈당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실제로는 레오나르도가 1516년 프랑스로 이주하면서 모나리자를 가져갔고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가 그 그림을 합법적으로 구입했다. 페루지아는 징역 1년 15일을 선고받았으나 7개월만 복역하고 항소로 석방되었다. 훗날 그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이탈리아 군대에서 싸웠고 이후 프랑스로 돌아가서 살다가 1925년에 세상을 떠났다. 페루지아의 절도는 모나리자의 명성을 드높였다.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최소 12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왔다. 그림 속 인물의 신비로운 미소, 방 안의 모든 일을 따라다니는 눈빛, 포개진 손, 눈썹이 없다는 점, 배경의 원근법, 작품의 크기, 신비로운 분위기, 스푸마토 기법 등에 관한 칼럼이 쏟아졌다. 곧이어 모나리자는 그림, 판화, 광고, 엽서, 책, 노래, 영화 등에 등장하며 최초의 대중적인 예술 아이콘이 되었다. 현재 모나리자는 온습도가 조절되는 상자 안에 보관되며 겉에는 방탄유리를 설치했다. 박물관 경비원들은 가까이서 그림을 지킨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스마일 띄워드렸습니다. 수지 호지의 책 도둑맞은 미술관 중에서 오늘은 모나리자 얘기 전달해드렸습니다. 김미향님이 모나리자를 유명하게 만든 건빈 벽이었다고요? 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김지희님은 진짜 빈 벽을 보려고 사람들이 갔단 말인가요? 하셨는데요. 그럼요. 이게 작품 자체의 매력만으로 그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작품 자체의 매력이라는 게 저울로 뭐 이렇게 측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작품 자체라는 말 자체에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계란 노른자 흰자 구분하듯이. 그 정도로라도 작품 자체와 그 외의 것이 구분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스토리, 이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모나리자가 사라졌을까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명작이지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그 모나리자를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된 겁니다. 이 절도, 도난 사건이. 그런데 지금 박준성님이 이쯤 되면 모나리자를 세상에 알린 절도범에게 감사해야 하는 건지 약간 웃픈 느낌이긴 할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면 미술 그 도난당한 미술품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당연히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이걸 금의환향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정말 대스타가 되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도난당한 물품 중에 다시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전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의 작품들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사라진 다음 모두의 시야에서 잊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를 생각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미술품을 훔치는 범죄자들이 물론 어떤 사연들이 있는 좀 특별한 경우도 있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가격, 이걸 다시 이제 되팔아서 돈을 벌 거야.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작품을 거칠게 뜯어내거나 칼로 막 잘라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작품이 손상되고 망가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가치, 의미 생각하면 엄청난, 진짜 엄청난 그 파손 행위인 거죠. 파괴 행위인 거죠. 인류 문화 유산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3861 쓰시는 카페이님, 그림 자주 그리는 카페인입니다. 집중하며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그림 한점 첨부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아름다운 바로 지금 가을의 풍경이었습니다. 톤이 참 멋져서, 네, 감상을 해 봤습니다. 김세정의 항해 들으면서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미미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독감이 유행할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함으로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둘째, 주변에 독감 환자가 있다면 식사를 따로 하고 물컵도 구분해서 쓰세요. 손이 자주 닿는 곳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셋째, 실내 환기를 자주 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도 피해야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2: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1: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2: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1: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0: 우리는 수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중 어떤 소리는 인지하지도 못한 채 흘러가고 어떤 소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특별한 파동을 전하기도 합니다. 똑똑 인문학, 오늘은 소리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네, 미미님, 오늘은 소리의 세계로 떠나본다고요.
1: 네.
0: 소리는 진짜 소리 관련 책이나 어떤 뭐 글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그 순간 갑자기 좀 다급해져요. 수많은 소리 속에 있었는데도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서지 갑자기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1: 공감각 같은 건가요? 읽으면서 소리를?
0: 읽으면서 뭔가 떠올리게 되는. 그래서 궁금합니다. 미미님은 뭐 어떤 소리를 특히 좀 잘 인지하고 사시는지.
1: 아, 저는 빗소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0: 아, 빗소리.
1: 반대로 천둥소리는 반백살이 되어 가는데도
0: 네.
1: 무서워요.
0: 무섭죠. 그냥 실내에서 들어도.
1: 네,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인지 다들 무서워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카페이님들은 그러면 어떤 빗소리. 그쵸, 너무 무섭게 내리는 비만 아니라면.
1: 저는 비가 조금 내린다 싶으면
0: 네.
1: 창문을 무조건 엽니다. 베란다 쪽도 열고
0: 네.
1: 가만히 누워서 빗소리 들으면서 자거든요.
0: 와.
1: 왜 비가 안 올 때도
0: 네.
1: 요즘엔 그런 거 틀어놓고 잠드는 분들도 많이
0: 그렇죠.
1: 계시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소리 영향을 많이 받는데 평소에는 또 그렇게 주의 깊게 인지해서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만나거나 하면 그러면 이제 뭔가 하면 갑자기 귀를 쫑긋하게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이 독일 작가 미하엘라 피저와 그리고 자연과 문화, 또 인간 너머의 세계를 탐구하는 작가 아이작 유엔이 함께 쓴 책인데요. 제목이 소리 지도입니다.
0: 소리 지도.
1: 네.
0: 오.
1: 지도라고 하면 뭐 어디에 가면 어떤 게 있는지
0: 네.
1: 이런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0: 네.
1: 어쩌면 인류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이어졌을 소리. 또 지금도 새로 만들어지거나 예전에는 우리가 듣지 못했지만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들을 수 있게 된 소리.
0: 아.
1: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지도로 구성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0: 네, 진짜 소리로 지도를 그려본다. 미미님이 얘기하신 빗소리라고 하는 것도 뭐 지도에 들어간다면 이게 그 지역마다 좀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1: 그렇겠죠. 뭐 열대 우림에서 듣는 빗소리와
0: 그렇죠.
1: 도시에서 듣는 빗소리 많이 다를 텐데 이렇게 소리를 생각해 보면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이게 서문에 나오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세상 어디가 가장 아름다운지 친구한테 물어보래요. 그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추억이 있는 뭐 여행지라든지
0: 네.
1: 화려했던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것도 매력적이겠지만
0: 네.
1: 질문을 바꿔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소리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0: 감동적이었던 소리?
1: 네. 이렇게 대화를 하면 훨씬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소는 바로 그 공간이 딱 떠오르잖아요.
0: 그쵸.
1: 그런데 소리는 제 생각에는 즉각적으로 떠오르지가 않고 그 소리가 났던 장면이나 시간으로 우리가 가는데
0: 네.
1: 내 마음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0: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가게 되면 더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거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소리, 냄새 이런 것들이 참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1: 네, 아마 카페인님들도 각자

0: 소리 지도를 갖고 계실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나의 지도는 뭐지?
1: 네.
0: 저는 저만의 소리 지도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 네.
0: 저는 결혼식에 가면
1: 아,
0: 신랑 신부가 뭐 나의 다짐
1: 네.
0: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뭐
1: 맞아요.
0: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 소리를 저는 녹음합니다.
1: 그렇게 녹음된 커플이 몇 커플 정도 되는 거예요?
0: 그래도
1: 대략
0: 수십상이죠.
1: 수십상의 그 결혼 선언문이 이제 거기에.
0: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엉뚱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그 소리를 녹음하느냐? 제가
1: 네.
0: 어느 날 결혼식에 갔는데, 너무 그 순간이 아름다운 거예요.
1: 그쵸.
0: 왜 아름답냐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지금 최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 마음으로 남은 평생에 관련된 다짐을 하는 그 소리. 이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때 저도 모르게 녹음 버튼을 이제 눌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주 녹음을 하면서
1: 네.
0: 가끔 들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1: 네.
0: 그때 했던 다짐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런 확인을 하기도 하죠.
1: 좋죠. 아니,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쑥스럽기도 하겠지만 누군가가 그걸 또 기록해 줬다는 것이. 그쵸. 그러니까 이런 소리 지도, 카페인들 갖고 계신가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소리가 무엇인가요? 한번 사연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책을 넘겨보다 보면 소리 지도니까
1: 네.
0: 세계 각지의 소리들이 나오는데,
1: 그쵸.
0: 아, 제가 책을 넘기다가 한국의 소리를 발견했습니다.
1: 한국의 소리.
0: 네. 저는 한국의 소리라고 하면 여전히 뭐 그런 민요라든지.
1: 저도요, 우리, 저 북카페 노동 그 소리 있었어요. 그게 갑자기 떠오릅니다.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나 했는데, 의외로 이 사람이 소개하는 게 멜로디 도로입니다.
1: 멜로디 도로.
0: 네.
1: 아.
0: 뭔지 언뜻 떠오르실 텐데,
1: 네.
0: 우리가 긴 터널 같은데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1: 네.
0: 중간에 잠들지 말라고
1: 그쵸.
0: 막 불빛도 나오고 소리도 나고 이러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 소리 중에 홈을 정확히 파가지고 일정 정도 그 속도 이상이 되면
1: 네.
0: 선율이 나도록 우리가 아는 노래가 들리도록 설계된 도로들이 있어요.
1: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0: 그렇죠. 대단하죠.
1: 네.
0: 그 가장 먼저 이게 설치된 곳이 경기도 안양에 있었는데, 여기는 시속 100km 이상이 되면요,
1: 네.
0: 떴다 떴다 비행기. 이 음이 연주가 된대요.
1: 와.
0: 그러니까 이게 꽤 알려진 사례인가 봐요. 이
1: 네.
0: 책에 실릴 정도니까.
1: 깜짝 놀라겠네요. 좀 줄이게 될것 같습니다. 이 속도를. 자, 유영하님.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번쩍하는 번개,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 좋아해요. 이상한가요?
0: 아,
1: 토르신가?
0: 용기가
1: 네.
0: 대단하시네요.
1: 그러네요. 저도 처음은 좋은데 일단은 놀라게 돼요. 혹시나 또 밖에 있으면 더 놀라게 돼요.
0: 그렇죠.
1: 네.
0: 김나연님께서, 저는 길 가다가 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요. 너무 좋아요.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고 감상하게 돼요. 내 마음이 가볍게 날아 흩날리는 느낌. 정말 좋아요.
1: 시를
0: 그러게요. 근데 이 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도
1: 네,
0: 계절마다 다르잖아요. 요
1: 그렇죠.
0: 가을 이제 막 낙엽들이 물들기 시작하면 그게 여름 봄에 이렇게 막 파릇파릇할 때랑은 전혀 다른 소리가 나잖아요. 분위기도
1: 맞아요,
0: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언젠가 에세이도 쓴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낙엽이 져요. 그래서 막 바닥에 이렇게 이 나뭇잎들이 떨어져 있으면 그 위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자전거로 갈 때예요. 그러면 이 낙엽들이 사각사각사각 이렇게 그 아작아작 되잖아요. 그 소리가 약간 감자칩 먹을 때 소리처럼 너무 들. 그래서 저 감자칩을 딱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그 소리 같아가지고 그 느낌을 만끽하려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 철이 옵니다.
0: 그렇죠.
1: 그렇게
0: 그리고
1: 소리에
0: 감자칩도
1: 네.
0: 정말 소리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식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1: 얼마나
0: 그 제과 회사들이 노력을 합니까?
1: 눅눅하면 안 되잖아요.
0: 요즘이 감자칩 이제 핵감자철입니다. 편의점 같은 데 가보시면 딱지가
1: 그쵸?
0: 붙어 있어요. 맛이
1: 그쵸?
0: 다릅니다.
1: 아, 맛이 달라요. 그 느껴지세요?
0: 그럼요. 제가 아직 소리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1: 네.
0: 오늘 소리도 제가 채집해봐야겠어요.
1: 아, 좋습니다. 우리 다들 소리 채집꾼이 되는 기분으로 우리 카페인 분들 사연 많이 주시죠. 추억의 소리도 좋고요. 뭐 독특한 소리 이런 것들 어디에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구성해 보자고요. 우리가 같이
0: 네.
1: 음악을 듣고 갈까요?
0: 제가 골라온 노래는 더 벌브의 비럴 스위트 심포니인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소리의 세계가
1: 네.
0: 이 노래 제목처럼 달콤 쌉싸름한 협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1: 궁금합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미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미하엘라 피저 아이작 유엔이 함께 쓴 소리 지도입니다. 독과 다치에서 편했고요. 장호연 번역으로 만나는 책입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소리 지도 채우시느라고 지금 바쁘십니다.
1: 네, 아, 제가 애써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내심 기대했던 사연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0: 어떤 건데요?
1: 7906님, 오늘 기분 좋은 이유가 미미님 만나는 날이라 그랬나 봐요.
0: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1: 그러니까,
0: 아, 요런 소리.
1: 제 목소리, 이런 거 하나쯤
0: 아, 아!
1: 올라오지 않을까?
0: 와, 야망 있으세요. 전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세상에. 미미님의 목소리를, 아, 이 소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1: 네,
0: 있기를
1: 아,
0: 바랐다.
1: 7906님 너무 감사드리고, 제 목소리를 포함해서,
0: 네.
1: 빗소리, 뭐, 여름날 차 안에서 듣는 소나기 소리, 막 지붕에 툭툭툭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아, 부모님이 옹알이 할 때부터 녹음해둔 테이프가
0: 와,
1: 어딘가 있다고 하시는데,
0: 네.
1: 와, 이거는 저는 제 목소리 아니어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진짜 이거 너무 너무 놀라운 기록인데요. 테이프에다가 그걸 녹음하셔가지고 꼭 찾으세요. 아직 어딘가 있을 텐데라고 하셨는데 꼭 찾으셔서 북카페로 보내주셔도 되죠. 네, 한번
1: 그럼요.
0: 들어보고
1: 너무 듣고
0: 싶습니다.
1: 싶습니다.
0: 네, 1545 쓰시는 카페이님, 누에가 뽕잎 갉아먹는 소리, 이거 들리죠? 들을 수 있나?
1: 들을 수 있을 텐데,
0: 저도 이론적으로만.
1: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0: 네.
1: 같아요.
0: 누에가 뽕잎 갉아먹는 소리, 그리고 바람 부는 날 대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 연잎에 비 내리는 소리, 제비 지저귀는 소리.
1: 아, 이게
0: 와.
1: 제가 이런 소리를 직접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더라도,
0: 네.
1: 지금 떠올려 보게 되잖아요?
0: 그려보게 되잖아요.
1: 이게 참 멋있는 일인 것 같네요.
0: 맞아요. 대나무 잎 흔들리는 소리는 들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제비 지저귀는 소리는 저는 구분이
1: 역시 이 사람의 소리보다는 자연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0: 또 철이 철인 만큼
1: 서지훈 님께서도
0: 네
1: 저희 집 사시나무가 바람에 떨리는 소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집 은사시나무는 잘 있어요라고 해주셨네요.
0: 네 은사시나무는 잘 있어요라고
1: 아, 근데 사시나무가 바람에 떠는 것을 우리는 비유로 많이 쓰잖아요.
0: 네 사시나무 떨리듯 근데 이거를 집에서 직접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1: 너무 부럽습니다.
0: 약간 소리 지금 자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미미님도 그 키우던 거 있잖아요 식물
1: 네.
0: 그때 라벤더였나요? 뭐 얘기도 하셨었고
1: 뭐, 집에 13개의 작고 큰 화분들이 있습니다.
0: 맞아요 화분들에게 이제 좀 신경 쓰시는 게 하나의 루틴이고 그건 소리 뭐 특별한 거 없어요?
1: 아,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0: 네
1: 저희 집이 이제 서북향이거든요. 길게 해가 내리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창문을 열어두면 그 바람 소리에 그
0: 지금 괜히 뭐 이렇게 가미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1: 아니요,
0: 주세요.
1: 저희 나뭇잎들 이렇게 흔들리죠.
0: 아, 나뭇잎이 흔들린다.
1: 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것도 듣는 건데
0: 네.
1: 그 길게 내리는 해 때문에
0: 네.
1: 나뭇잎사귀들의 그림자가 져요.
0: 소리 아니잖아요.
1: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0: 지금
1: 됐네요.
0: 소리는 그냥 우리가 키우는 그
1: 아,
0: 나뭇잎이. 그러니까
1: 예리하시다.
0: 지금 뭘 가미하려고 한거 지금 그림자를. 그림자 효과 이런 거 됐고, 소리는 지금, 아, 이 사시나무에 안 되네요. 미미님. 지금 갑자기
1: 네.
0: 우리 집 나무들은 왜 소리를 내지 않는가. 네, 자.
1: 아, 사람 소리 나왔습니다.
0: 네.
1: 7609님, 제 방에서 시험 공부할 때 엄마가 집안일 하시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나무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 마당에서 빨래 넣는 소리 등 지금도 그 소리 상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0: 와, 이거, 그거잖아요. 유명한 거. 그 신경숙 작가님의 그 풍금이던 자리 그 소설 보면 그 엄마가 하던 칼질 소리와 엄마 아니

0: 다른 그녀가던 칼질 소리로 그 차이를 딱
1: 그럼요, 그럼요.
0: 간파하잖아요. 아이가 이 나무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 이런 것들 진짜 많은 기억을 담은 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빨래 넣는 소리도 오
1: 그럼요.
0: 이것도
1: 이게
0: 탁탁 털어가지고
1: 그쵸. 그것도 리듬감이 있죠.
0: 아 그쵸.
1: 또몇번 터느냐 사람마다 다르고.
0: 맞습니다. 네, 사연도 계속 기다리고요. 자, 그럼 우리 세계의 소리 지도 계속 탐색하겠습니다.
1: 네, 여러 카페님들께서 일상의 소리를 많이 전해주셨는데,
0: 네.
1: 기술이 발전하면서요, 우리가 전에는 전혀 듣거나 상상할 수 없었던 소리들을 지금은 듣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요, 먼 은하에서 오는 에너지 신호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화음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0: 와.
1: 그리고 블랙홀 근처에서 나오는 그 음파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0: 네.
1: 지금은 우리가 수음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꺼내 보니까 피아노 건반 정중하기 C음 있잖아요.
0: 네.
1: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57 옥타브가 낮대요.
0: 아,
1: 상상할 수 없는
0: 그럼
1: 소리죠.
0: 피아노 건반으로 소화가 안될것 같은데.
1: 그렇죠. 그러니까
0: 네.
1: 우리 인간이 듣는 이제 가청 음역보다 무려 1000조배나 낮은 소리를 내는 건데,
0: 와.
1: 이것도 놀라운데, 그 소리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느냐?
0: 네.
1: 무려 25억 년 동안 이 한결같이 B플랫 음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0: 너무 신비롭네요. 우리 상상하면 너무 끔찍한데요. 이게 지금
1: 우리가
0: 25억 년 동안 한결같이 비플랫 음을 계속 내고 있는 블랙홀?
1: 우주하면 이게 뭐 사실 공기가 없기 때문에 매질이 없기 때문에
0: 네.
1: 소리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0: 그쵸.
1: 이런 걸또 찾아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소리의 지도를 넓혀주는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0: 와, 너무 놀랍습니다. 이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그 생물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사람도 각기 다른데
0: 네.
1: 아마 소리를 가장 잘 활용하는 동물로 꼽히는 것은 박쥐일 거예요.
0: 박쥐,
1: 네. 우리도
0: 그쵸.
1: 반향정위라고 해서 이렇게 음파를 싸가지고
0: 네.
1: 뭐 위치도 알고 그 다음에 먹잇감도 파악하고
0: 와,
1: 이런 거 배웠잖아요.
0: 그쵸.
1: 이 책에도 그 사례가 나오는데 재미난 게이 박쥐하고 그 박쥐의 먹잇거리가 되는 나방 사이에 소리를 두고 서로 이제 생사를 건 승부를 벌여요.
0: 와.
1: 먼저 이 나방이
0: 네.
1: 박쥐가 보내는 음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이 귀가 밝아지는 거예요. 예민한 감각
0: 아,
1: 기관이 생기는데
0: 네.
1: 예를 들면 꿀벌 부채명 나방은 300kHz의 주파수를 감지하는데 이게
0: 네.
1: 어느 정도냐면 인간 청력의 한계는 20kHz니까 15배 넘을 정도로 요거를 빨리 더 예민하게 듣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0: 네. 너무 놀랍네요. 진짜 생사 걸린 거니까.
1: 그렇죠. 그렇게 빨리 듣는 걸로 살아남는 나방도 있고요.
0: 네.
1: 다른 한편, 더 적극적인 방법을 쓰는 나방도 있어요. 그로트 호랑 나방은요,
0: 네.
1: 그 박쥐가 그 소리를 쏠 때쯤에 있잖아요.
0: 네.
1: 한 박자 빨리 자기가 딸깍하는 소리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쥐가 그걸 파악하는 타이밍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소리를 낼줄 아는 나방과
0: 네.
1: 낼줄 모르는 나방, 낼줄 모르는 나방이 10배 이상 잡아먹힌대요.
0: 그러네요. 이거 진짜 좀 믿을 만한 기술이네요. 내가 오히려 소리를 딱 내서,
1: 네.
0: 이렇게 뭔가 교란시키는 거죠. 주의력을.
1: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술이 하나 더 나오는데
0: 네.
1: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끔찍한 맛을 연상시키는 소리를 내는 나방이 있대요.
0: 소리인데 맛을 연상시킨다고요?
1: 네. 우리도 뭐 음식 이렇게 할때 소리를 들으면 그게 뭐 고소한 음식이다. 뭐
0: 그렇죠.
1: 달콤한 음식이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1: 물론 이제 학습의 효과일 수도 있는데 이 나방은 음향 경계색이라고 해서
0: 네.
1: 박쥐의 목표물이 자기가 되는 순간 그 쏘는 걸 느낀 거죠.
0: 네.
1: 그럼 곧 있으면 박쥐가 올 거잖아요. 그때 끔찍한 맛을 박쥐가 느끼도록 하는 소리를 딱 던져가지고 나는 별로 맛없는 거야. 나 먹으면
0: 이
1: 너
0: 기술.
1: 배탈 나? 이런 정도의 느낌을 전달해서 살아남는 거죠.
0: 나 불량해. 나뭐
1: 그렇죠.
0: 이런 거지, 그 지금.
1: 이래도 먹을 거야?
0: 그러니까. 굳이 왜 나를 뭐 이런 느낌?
1: 음향 경계색. 어우, 재미난
0: 와.
1: 개념이더라고요.
0: 이거 재미난 방식이네요. 가장 탐나네요, 지금 세 가지 중에서.
1: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은,
0: 네.
1: 뭐, 한쪽에는 좀 슬픈 얘기기도 한데,
0: 왜요?
1: 결국에는 박쥐가 좀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방들이 밤에서 낮으로
0: 네.
1: 자기의 활동 반경 자체를 옮겨왔습니다.
0: 아.
1: 근데 그래도 끝나는 게 아니라 낮에도 또 다른 박쥐가 아닌 포식자가 있을 거잖아요.
0: 그렇죠.
1: 여전히 나방은 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가 감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존재인 거죠.
0: 이렇게 치열한 세상을 또이 책을 통해서 만나네요. 이4519 쓰시는 카페인님은 풀씨 터지는 소리를 산책하면서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1: 아, 이 뭐, 퍽퍽 이런 건가요?
0: 그럴 것
1: 퍽퍽 이런
0: 같아요. 예,
1: 건가요?
0: 식물도 가만히 보면 이거 비슷한 건가요? 지금 4519 쓰신 카페님? 미미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저 소린가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산책하면서 예, 식물학자 우리 모신 적도 있는데 북카페 초대석에 그러니까 식물들이 내는 소리도 가만히 이게 귀 기울여 보면 그때 그런 뾱뾱이 터지는 소리 같은 것도 된다고 하고 그런 것들 혹시 그런 소리일까? 좀 궁금합니다.
1: 아,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예.
1: 6998님, 제가 산골에 산다고 하니까 국어 선생님이 대뜸 설해목 소리를 들어봤냐고 묻더라고요. 저를 시험이라도 하듯이요. 물론 들어봤습니다. 한겨울 폭설 내린 밤, 무거운 눈이 쩍쩍 나뭇가지 꺾는 소리. 비명 같아서 으스스해요.
0: 와, 이거 설해목
1: 이
0: 소리.
1: 겨울에 산에 가면 종종 듣죠.
0: 아, 들어보신 적 있는 거죠?
1: 그렇죠. 겨울 산에
0: 오,
1: 가면 이런 소리가
0: 네.
1: 많아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기 때문에 그런 가지 사이로 바람이 나오면서 여러
0: 네.
1: 음이 나와요. 그런 소리도 듣게 되고, 이 책에도 그런 장면들 나오거든요. 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있잖아요.
0: 네.
1: 거기 왼쪽 난간 보수공사를 할 때, 이제 바람에 막 이게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바람이 통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런 이제 기능적인 것만 갖고 생각하고 설계를 해서 이거 설치했는데, 그리고 났더니 바람이 통과할 때 예상하지 못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까이서 듣는 사람들은
0: 네.
1: 명상하는 소리 같아서 너무 이제 호응이 좋았대요.
0: 우와.
1: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났어요.
0: 네.
1: 거리가 좀몇 마일 떨어져서 사는 이웃들이 어느 날부터 아, 요즘 밤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금문교에서 나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으면 명상 소리인데
0: 네.
1: 멀리서 들으면 사람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0: 와.
1: 그러니까 소리라는 게 어디에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른 거죠.
0: 신기하네요. 오히려 멀어졌는데 더 거슬린다는 게.
1: 그러니까요.
0: 그쵸. 그런 소리 있잖아요. 되게 싫어하는 소리들 얘기하라고 하면, 칠판 긁는 소리 이런 게 나오잖아요.
1: 상상도 하기 싫어요.
0: 네, 그런 것처럼 거슬리는 그런 소리들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소리가
1: 뭐
0: 있는
1: 사인펜
0: 겁니다.
1: 소리 이런
0: 아,
1: 거.
0: 맞아요. 뭐 그런 것들. 카페인인데, 이 소리 너무 끔찍합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소리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도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1: 네, 앞서 우주의 소리 말씀드렸는데요.
0: 네.
1: 바로 그런 소리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짙은의 애스트로넛 골라왔습니다.
0: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미하일라 피저 아이작 유엔의 소리 지도입니다. 이승영님은 나라마다 앰뷸런스 소리가 다름을 이번 여행 갔을 때 알았어요. 하셨고요. 그리고 장수진님은 독일 살 때 응급헬기가 맨션 앞으로 왔었는데 처음엔 소리만 듣고 기관총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은 누구의 귀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1: 그렇죠. 애초에 그걸 목적으로 설계된 맞아요. 소리일 테니까.
0: 맞아요. 이런 소리, 그러니까 뭔가 비상 상황임을 알리는 소리니까요.
1: 1727님께서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땡플릿을 시작할 때 나오는 그 두둥 너무 좋아요. 이 책에는 땡플릿 얘기까지는 없지만 네. 그 앞에 세대에게 인상적인 소리, MS 그 윈도우
0: 네.
1: 열대.
0: 열대 소리가 어땠었죠? 저 기억이 뭐, 벌써 안 나요.
1: 띠리리린 뭐 이거 이건 끌 때인가요 이거는?
0: 그건 끌 때 같아요. 오늘 소리지도 지금 입으로 굉장히 열리라고 계십니다.
1: 그리고 예전에 모뎀 이렇게 시작하면 뭐 네. 뚜뚜뚜루루 이거 막 연결되는 소리 있잖아요.
0: 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1: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시기에 네. 그걸 접했던 사람들만 공감할 수 있는 소리인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알람 소리도 휴대폰 알람 소리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저 깜짝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 어디 뭐 탈의실이나 뭐 이런데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아니 누군가의 알람이 울리는데 뜬금없이 그 저녁 시간에 울리는데 내 알람이랑 똑같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소리들도 한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1: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소리가 대부분 하나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각자 선택하게 될 수 있었을 때.
0: 네.

0: 얼마나 거기에 돈을 많이 썼냐면 컬러링 같은 거 생각해
1: 아,
0: 보시면
1: 진짜 돈
0: 네.
1: 썼습니다.
0: 날 다르게 보이고 싶어서.
1: 그리고 너도 다르게 보고 싶고,
0: 그렇죠.
1: 그쵸? 아, 컬러링 바뀌, 그리고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컬러링 그대로면, 상대방의 전화 연결음이 그대로면,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안도감 같은 것도
0: 맞아요,
1: 있었고요.
0: 맞아요.
1: 환기되는 그 추억의
0: 그리고
1: 느낌?
0: 또 어느 날 슬픈 노래가 나오면, 이 친구
1: 어,
0: 요새 힘든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1: 그쵸.
0: 되고.
1: 맞아요. 여인화님이 주신 사연, 요것도 미미님이, 책에 있어요 하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지금.
0: 네, 상여 나가는 소리. 나이 없음 못 들어봤겠죠? 할아버지가 6살 때인가 돌아가셨는데, 아빠랑 상여 메고 나가면서 울지는 않고, 그 소리 딸랑딸랑 방울 소리랑 무서웠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초겨울이었는데, 가을비도 내렸거든요.
1: 이런 소리 진짜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상여 소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 책에서는 곡소리 얘기가 나와요.
1: 곡소리.
0: 이것도 요즘에는 무슨 소리인가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1: 네.
0: 이 책에선 한국의 곡소리가 아니라 아일랜드의 곡소리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재미난 게, 아일랜드도 요즘에는 그런 장르 문화가 달라져서 곡소리 듣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1: 이게 정말 문자로만 남은 느낌이네요.
0: 네.
1: 곡소리를 내다 이런 식으로.
0: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처음 그 광경을 마주했을 때좀 어색하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1: 그쵸.
0: 그냥 정말 눈물이 나서 우는 게 아닌데,
1: 네.
0: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정말 우는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1: 그쵸.
0: 사람이.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걸 할때 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1: 그 어색함이란 게 뭔지 저도 알것 같아요. 예. 네. 왜냐면은 뭔가 진짜 우는 것은 아닌데, 아닌데? 이렇게 한, 이게 무슨 의미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정말 한 시절의 기억으로
0: 맞습니다.
1: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박윤영님은 요즘 키캡 소리, MZ들의
0: 아.
1: 소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윤영님의 머릿속에는 이제 그 나뭇가지들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던 소리, 아궁이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
0: 그렇죠.
1: 아, 그 캠프파이어 할때그 소리. 아, 너무 좋지 않아요?
0: 이 나무 타들어가는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1: 네.
0: 왜 우리가 양초 캔들 그향 내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것도 일부러 가운데 심지가 나무로 돼 있는 걸
1: 아,
0: 구하시잖아요.
1: 맞아요. 그 소리
0: 소리가 실제로
1: 때문에.
0: 나니까.
1: 그쵸. 맞습니다. 아, 소리에 추억도 있고, 뭔가 또 이상한 기운도 묻어 있고, 이게 좀 공포스럽게 남아 있기도 하고,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계속 또 소리 얘기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제가 이 책에 나오는 한 3, 40가지 소리 중에
1: 네.
0: 가장 상상 바깥에 놀라웠던 소리에 관련된 얘기가 이거거든요.
1: 네.
0: 사라진 소리를 되살리려는 시도인데 어떤 사라진 소리냐? 자, 우리가 생명이 죽고 났을 때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그런 흔적을 화석 같은 걸로 발견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화석은 뼈잖아요.
1: 그쵸.
0: 소리를 내는 기관, 즉 호흡기, 폐, 성대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부드러운 조직이니까 남아있질 않잖아요.
1: 벌써 슬퍼요. 저왜 슬퍼? 남아있지 않아.
0: 그런데 이걸 되살리기 위해서
1: 네.
0: 시도한 예술가가 있어요.
1: 아, 그걸 되살릴 수가 있나요?
0: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1: 예술가니까?
0: 세계에서 막 이렇게 손꼽히는 후두 이식 수술에 성공했던 그런 외과 의를 포함해서
1: 네.
0: 관련된 전문가들 다 모아가지고 300만 년된그 에티오피아의 원시 인류 루시의 목소리를 살려보겠다.
1: 아, 너무 멀리 간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전 여기까지 가나 싶었는데,
1: 네.
0: 뭐, 광경화성 수지, 아크릴, 고무 같은 걸로 기관을 비슷하게 만들고, 후두를 구성해두고,
1: 아, 네.
0: 공기 압축기를 이제 가동해가지고, 여기 소리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공기가. 그런 소리를 내게 하는데,
1: 네.
0: 실제로 숨소리 비슷한 소리들부터, 이걸 좀 세게 하면, 울음소리로 고조되는 변화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와. 근데 그게 실제 루시의 소리였는지 확 진짜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또 없잖아요.
0: 기억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죠.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알던 누군가의 소리를 이제 뭔가 좀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들으면서 좀 기억할 수는 있을 텐데, 알아볼 수 있을 텐데, 루시 300만 년전 원시 인류 루시의 소리를.
0: 전 놀라웠지만
1: 네.
0: 찾아서 들어보고 싶진 않더라고요.
1: 어떤 느낌일까? 상상도 안 돼요.
0: 그러니까 너무 시간차가 많이 나서
1: 네.
0: 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알고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빙산이 갈라질 때 나는 빙진. 지진 같은 이제
1: 네.
0: 큰 일이 벌어질 때 이런 소리가 나는데 계속 이것도 측정하고 수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아르헨티나 남단 근처에서 한 60km

0: 1km 정도 되는 빙산이 죽어가면서라고 이 작가는 표현해요.
1: 아, 네.
0: 그리고 내질은 비명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리가 포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 와, 그렇게 또 포착을 하시니까 예전에 그 시간과 물에 대하여라는 책
0: 아,
1: 너무
0: 네.
1: 제가 그게
0: 인상적인
1: 예,
0: 책이죠.
1: 맞아요. 거기 보면 그 빙산 하나하나에 이름 붙여주고 빙산 장례식을 해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의 그런 급입니다, 지금.
0: 그렇죠.
1: 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0: 그런데 그런 비명 소리가 참 자연에서 우리가 얽혀 살아간다는 게 이런 것 같은데
1: 네.
0: 어떤 생명에게는 살아갈 방법에 도움을 줍니다. 뭐냐면 그런 빙진들이 일어나고 얼음이 녹으면서 막 기포가 올라와서 소리가 나면
1: 네.
0: 물범들이 막 그쪽으로 모여든대요.
1: 물범들이.
0: 네, 왜냐하면 소음이 날때 물범은 사냥을 잘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잇감으로 삼는 생명들이 내가 가는 소리를 못 알아채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물범을 잡아먹으려 하는 범고래는
1: 네.
0: 그런 음파가 있으면 물범을 알아채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빙하가 비명을 지르는 그런 순간들이 물범에게는 자기 생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장면이 되는 거죠.
1: 자연이네요, 진짜.
0: 네.
1: 그쵸. 놀랍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이 노래는 그첫 소절을 주의 깊게 가사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람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면서
1: 네.
0: 시작하거든요. 허각이 부른 해바라기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미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미하엘라 피저, 아이작 유엔이 함께 쓴책 소리 지도입니다. 우리 많은 소리 얘기들 나눠봤는데 카페인님들 이 소리 지도에 꼭 넣고 싶은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아끼지 말고 사연으로 주시죠. 지금 2476 쓰시는 카페인님은 저는 요즘 꽃의 꿀을 빠는 박각시 나방의 날갯짓 소리를 들어요. 예전엔 요놈이 벌새인 줄 알았어요. 와, 자연의 소리는 진짜 카페인님들 이 사연 보면 그래도 비교적 많이 잘 그걸 누리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1: 일단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세심하고
0: 그렇죠.
1: 소리에
0: 그렇죠.
1: 감각적인 분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0: 맞아요. 아까 그 북카페 오프닝 때그 커피콩 가는 소리 이런 것들도 언급해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좋아하는 반가운 소리인 거잖아요. 우리 단골집 문 여는 소리다 이런 느낌. 또 볼까요?
1: 가족의 소리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0: 네.
1: 박현진님께서 6살 우리 딸이 책 넘기는 소리도 좋아요.
0: 우리 딸이 책 넘기는 소리.
1: 전한
0: 와.
1: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소리네요.
0: 근데 이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아요.
1: 어떤
0: 그쵸?
1: 뿌듯함도 있고,
0: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그게 경이롭게 느껴질까요? 그쵸? 6살 딸이 책을 넘기는 소리. 아, 이 정말 뿌듯함이 느껴지는 그런 사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같은 박현진 님이, 근데 이제 이거는 현진 님이 좋아하시는 소리고,
1: 네.
0: 그 현진 님의 아이가 좋아하는 소리는 뭐게요? 사연이 올라왔는데, 제가 먼저
1: 책을
0: 봤어요.
1: 덮는 소리?
0: 방귀 소리입니다. 네. 뽕!
1: 아,
0: 이런 소리.
1: 아이들이 너무 다 좋아하는 소리인데 깜빡했네요.
0: 맞아요. 맞아요. 자, 0447 쓰시는 카페이님. 딸아이가 부르는 엄마 요 소리. 참 좋아요. 늘 친절하게 응대해주지 못하지만. 친절한 응대? 저는 엄마 이 소리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 이것도 있지만, 예전에 어디서 봤지? 어떤 책에서는 엄마 좀 그만 불러! 이런 대화도 나왔거든요.
1: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사연을 보니까 엄마만큼 우리가 살면서 많이 부르면서도
0: 네.
1: 각양각색으로 부르는 말이 있을까 싶네요. 막
0: 그쵸.
1: 짜증내면서도 부르잖아요.
0: 그쵸.
1: 애처롭게도 부르고.
0: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엄마를 부르기 위해서가 아닐 때도 부르잖아요. 그냥 감탄사처럼.
1: 아, 그러네요.
0: 엄마! 뭐 이런
1: 예.
0: 식으로.
1: 그리고
0: 그쵸.
1: 이제 좀 나이가 들면 뭐라 그럴까? 이런 거 있죠. 아, 좀 이젠 조금 덜 고생하면서 여유를 즐겨도 되는 어떤 상황에도 수고스럽게 하실 때 있잖아요.
0: 네.
1: 그럴 때는 약간 짜증과
0: 아,
1: 애정이 섞인
0: 그치.
1: 엄마 소리.
0: 맞아요.
1: 아,
0: 안타까움
1: 엄마,
0: 같아.
1: 이제 이거.
0: 네. 아, 진짜 엄마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근데 아무튼 친절한 응대라는 표현이 좀 재밌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아까 풀씨 터지는 소리. 4519 쓰신 카페이님,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1: 톡하고 탁 소리의 중간이라고 하셨는데 오와 알을 같이 내야겠네요.
0: 톡하고 탁의 중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풀씨 터지는 소리라는 거죠.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서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거 있으면.
1: 오늘 여러 소리를 얘기를 해봤는데
0: 네.
1: 사라져야 할 소리는 얘기 안 해본 것 같아요.
0: 사라져야 할 소리.
1: 네,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이 책에 나오는 핵폭발 소리가 있습니다.
0: 오.
1: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핵폭탄에 대해서
0: 네.
1: 훗날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취재를 했는데, 그때 장면들에 대해서 인상적인 묘사가 소리 없는 섬광이었어요.
0: 아,
1: 빛이 워낙 빠르니까
0: 그렇죠.
1: 크니까 소리는
0: 네.
1: 한참 있다 오는 거죠. 우리가 불꽃놀이만 봐도 차이가 있거든요.
0: 네.
1: 네, 실제로 그 핵폭탄은 한 30초?
0: 30초.
1: 한참 있다 그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0: 와.
1: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살아남은 사람도 많지가 않은 거죠.
0: 그렇겠네요.
1: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나중에 그런 핵폭탄 실험들을 할때 진짜 어떤 소리인지를 또 측정을 해본 거예요.
0: 네.
1: 근데 우리 생각에는 막꽝 하는 큰 소리가 날것 같죠.
0: 그쵸.
1: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소총 발사음 같은 소리가 난대요. 이것도 너무
0: 오.
1: 신기했고, 그리고 이 작가가 묘사하는 이제 흐름이 너무 놀라웠던 게 그런 소리를 소개한 다음에 폭발하고 나서 낙진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0: 네.
1: 그 낙진은 마치 얼핏 보면 하얀 눈이 내리는 것 같아서
0: 아.
1: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0: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1: 혹시?
0: 같이 제가 혹시 김태현님? 이렇게.
1: 네. 김태윤님, 우리 북카페에서는 또 별명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제가 몇분또 이제 그 별명이 생긴 경우가 있는데, 김이사님이라고, 네, 혹시 김이사님? 이렇게 하시면
0: 알겠습니다.
1: 됩니다. 이상섭님, 어릴 때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얘기하던 소리, 그립네요. 지금도 친구들과 전화하면 반갑고 그때 모습이 떠오르네요.
0: 그러니까 그때는 뭔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1: 맞아요.
0: 얘기를 해도 그렇게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것 같아요.
1: 그쵸.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도 뭐 전화상으로도 또 많이 이렇게 떠들었고, 만나서 또 얘기, 자세한 건 얘기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 기억들이 나기도 합니다. 진짜 빛공해 얘기도 우리 많이 나눴었는데, 수면 얘기할 때,
0: 네.
1: 소리도 소리공해라고 붙일 수도 있을 법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특히 뭐 도시에서 살아가면서는
1: 네.
0: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문명의 소리를 피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런 침묵의 장소를 의도적으로 설치하고 설정하는 곳들이 있대요. 미국의 올림픽 국립공원에 있는 그 열대우림에 가면 그
1: 네.
0: 안에 빨간 돌이 하나 있대요.
1: 오?
0: 그리고 이름이 이렇게 써 있대요. 1제곱인치의 침묵. 그러니까 그 공간에도 물론 자연 속이니까 소리가 나죠.
1: 네.
0: 하지만 여기에서만큼은 좀 인간이 만든 그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좀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마주할 수 있는 소리만 만나는 그런 정도의 공간이 꼭 이렇게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1: 그렇죠.
0: 일상에서 어디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1: 그런 공간을 일부러 들여놓기 위해서 미미님도 산에도 가시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없는 곳을 많이 찾아가거든요.
1: 맞아요.
0: 겨울산에 가면 뭐 사람도 없고 동물 소리도 안 들리거든요. 내가 그 눈길을 밟는 소리만 나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1: 이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진짜 디톡스네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눈의 무게에 의해서 나뭇가지가 툭 깎이는 소리도 좀 가끔,
0: 설해목?
1: 맞아요. 설해목이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 것이고.
0: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책의 마지막에 가서
1: 네.
0: 우리가 마주하는 소리를 세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첫째는 지구음입니다.
1: 지구음.
0: 이거는 우리 생명의 활동과 상관없이
1: 네.
0: 바람 소리 같은 거.
1: 아.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생물음.
1: 생물음.
0: 이거는 생명들이 만들어내는 소리.
1: 네.
0: 마지막이 인간음. 우리의 문명이 만들어내는 소리.
1: 네.
0: 요즘 우리 기후위기 얘기할 때 인류세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그쵸.
0: 인류가 만들어낸 지질 시대. 그것처럼 소리에 있어서도 인간이 워낙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음이라고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 네.
0: 왜 가장 깊은 바다라고 얘기되는 그 마리아나 해구에 가면 아무 소리도 안 나야 될것 같잖아요.
1: 네.
0: 아니요.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대요. 워낙 큰 배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큰 배가 막 빌딩만 하잖아요.
1: 그쵸.
0: 그런 배를 돌리는 그런 엔진 소리는 이 마리아나 해구 수심 한 10km를 들어가서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음이 없는 공간을 만나기가 정말 힘든 거죠.
1: 와, 이것을 우리가 측정하지 못해도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약간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공간을 네, 시간을 들여놓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자연의 소리 얘기 많이 했는데,
1: 네.
0: 저는 이 문장이 좀 서늘하게 다가왔거든요. 지구에서 들리는 대부분의 노래는 애초에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장대한 교향곡을 엿듣는 존재에 불과하다.
1: 와.
0: 그러니까 우리 자연 소리 들을 때도 인간을 위한 소리처럼 간이 듣게
1: 그쵸.
0: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것도 넘어서야만 온전한 소리 지도를 마주할 수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1: 오늘도 너무 소중한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미미 박태근 편집자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오늘 끝곡 이상은의 지도에 없는 마을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가시 데스까?
1: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 화, 수, 오전 5시.
1: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일기장을 펼쳐서 생각을 글씨로 옮겨보면요.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고

괴롭히던 일이 글쎄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만큼 작더라고요. 손으로 글씨를 가만히 덮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지나갈 것이다. 내 손의 따뜻함을 믿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0: 아까 잠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야?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정승재와 제이레빗이 함께 부른 노래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들으면서 10월 1일 목요일 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손글씨로 일기 쓰시는 분들 꽤 많지 않으세요? 꼭 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메모 정도라도 끄적끄적 생각을 정리해보면 조금이라도 좀 객관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해도 되고, 그래도 이 정도로 힘든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럴 수도 있고, 라디오로 생각을 나누는 것도 어쩌면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내 이야기도 사연으로 한번 써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나 혼자만 하는 고민이 아니구나, 모두 다 그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오늘도 이곳 경청에서 시작될 겁니다. 많이들 찾아오셨죠? 팽수리님, 생선님, 신곡이 또 나온 건가요? 그것도 제이레비 분들과 콜라보라니. 다음 주 경청 초대석에 제이레비도 오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제가 수능 D-50일이었어요. 이제 50일 남았네요. 그때 여러분에게 어떤 응원의 노래를 할까 해서 저랑 제이레빗 씨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응원곡 이번에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어요. 그래 너는 할수 있어. 부제는 아브라스탄 마카스티뽀. 피아니스트 8856님, 추워졌어요. 맞아요. 오늘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쌀쌀해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 가우디 가우스님은 출근길에는 그래 너는 할수 있어를 들었고요. 퇴근할 때는 언제쯤 사랑할 수 있을까를 들었더니 하루가 힘차게 시작되고 낭만적으로 마무리되는 기분이었어요. 괜찮은데요? 여러분 출근길에는 항상 해두세요. 그래 너는 할수 있어. 퇴근길에는 언제쯤 사랑할 수 있을까. 참 괜찮네요. 오늘 저는 군고구마 사 먹었다고. 추웠으니까 더 맛있었겠다. 3160님이 그렇게 남겨주셨고, 오늘 중간고사 끝났다고. 그런데 생명과학이랑 수학 100점 맞았다고. 이야, 향규. 잘했네, 우리 향규. 너무 잘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 목요일이죠. 유튜브에 경청 검색하고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보면서 또는 들으면서 바다님들의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주실까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무료인 반디 앱을 이용하셔도 되고, 유튜브 댓글을 이용하셔도 저한테 닿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고민을 나누는 날이잖아요. 털어보고 싶은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해정승제 크로스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이면 날마다 옵니다. DJ 생선님이 바다님들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 흥미진진한 거 아닐까요? 장르 불문 생선물. 바다님들,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의 첫날, 국군의 날, 10월 1일. 그래서 이번 달에도 돌아왔습니다. 생일잔치. 10월에 태어나신 모든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같이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저 10월 며칠이 생일인데요. 생일날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일날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도 소망 가득 담아 보내주셔도 좋고요. 제가 모든 분들께 생일 선물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개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저의 마음을 가장 움직인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무료인 반디에 반디톡으로 보내주시던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셔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오죠. 태연이 부릅니다. 해피.

0: 태연의 해피 듣고 왔습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10월에 태어난 바다님들 생일잔치 한번 해보려고요. 9월에도 선선한 날이 있었지만 달력이 10월로 바뀌고 나니까 정말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쵸? 아름다운 이 가을 10월에 태어난 바다님들은 누굴까요? 8167님 10월 30일 생일이라고 그냥 축하한다 듣고 싶다고. 축하드려요. 8167님. OA272님은 10월 9일 생일이라고 한글날 맞이 한국어로만 된 노래 들으면서 한글로 된시 적고 싶다고. 어우, 한글날 태어나셨구나. 좋다. 그쵸? 5122님은 저는 생일이 10월 25일인데, 25일이니까 2랑 5를 곱하면 월, 10월이 돼서 특별한 것 같다고 수학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햄버거 보내드리죠. 루리님, 저는 10월 16일이에요. 생일 말잘안 하는데 오늘은 말하고 싶네요.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요? 치킨이 집으로 도착합니다. 치킨 보내드릴게요. 양념으로 드세요. 최장서희님, 10월 1일. 진짜? 오늘 생일이에요? 최장서희님, Happy Birthday to 최장서인. 축하드리고요.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선님, 10월도 잘 부탁드려요. 김우주 바다님은 생일은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10월을 생일로 맞이하신 모든 바다님들,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나면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내 이름과 아이디 확인하고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받아가셔야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답할 차례. 바다님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100% 꾹꾹 눌러 담아서 뭐를 진심을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나 생선님한테 물어볼 거 있는데 불현듯 생각나는 질문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산지직송 질문 맛집 만나보도록 하죠. TWS의 노래입니다. 너의 이름.
1: I like

자, 갓 건져올린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아이고, 요거네. 아이고야, 오늘은 질문이 좀 무겁네요. 가우디가우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딱 한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요,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과거의 사람을 경청 초대석에 초대한다면 누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과거로 간다. 딱 한 사람. 독일 사람 만날래요. 라이프니츠. 영국 사람 뉴턴과 미적분을 누가 발명했는지 대결을 펼친 두 분이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래서 누가 더 원조냐를 가지고 국제 사법재판소까지 갔었다라고. 그쵸? 라이프니츠한테 가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줄 것 같냐면, 나중에 미래에는 그래도 라이프니츠 당신이 표기한 표기법으로 모든 전 세계가 미적분을 공부하게 됐다. 그런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왜? 의기소침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법재판소에서 뉴턴이 이겼거든요.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그래서 한 명만 만난다 그러면 라이프니츠, 독일 사람을 만나고 싶고, 경청 초대석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1995년 정도로 돌아

가서 김광석님을 초대하고 싶네요. 왜? 경청 초대석에서 라이브를 부탁드리고, 저는 정말 이어폰 이거 빼고 직접 김광석님의 목소리를 바로 옆에서 듣고 싶어요. 어쩜 성대를 그런 슬픈 목소리면서 마음을 막 울리잖아요. 독보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니까 꼭 여기 경청 초대석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두 분, 독일 사람과 외국인과 한국 사람 두 명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의 답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과거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경청 초대석에 누구를 추천해주고 싶은지도 되게 궁금하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멋있고, 한글날 다가오는데 세종대왕도 멋있고, 그쵸? 보고 싶은 사람 꽤 있는데. 설의 노래, 데스티니,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설의 노래, 데스티니 듣고 왔습니다. 산지직송 질문 맛집,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니면 과거에서 초대손님을 모시는 방법도 있고, 그쵸? 경청 초대석으로. 라이프 니체에게 위로를 건네시는 따뜻한 생선님이라고 가우디 가우스님. 봄봄봄님은 저는 생선님 먹고 싶어요. 안 유명하실 때부터 쫓아다닐 거예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찬란한 반하나님은 생일 축하한다라는 말 생선님 목소리로 잘 들었습니다. 급하게 유튜브 켰습니다. 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 행복했네요. 10월 생일인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네요. 정말 10월 생일인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힘들게 과거로 갈게 아니라 현생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보고 싶은 이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와서 해정 승제 크로스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노래입니다. 오래된 노래.

0: 험난한 길이라도 같이 걷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1: 넘어져도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털고 일어날 수 있고요.
0: 발맞추어 걷고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시간.
1: 혜정,
0: 승재.

0: 이야, 정말 진짜 우리 경청의 그 시그널 뮤직비디오 가장
1: 웅장하고
0: 뭐 그냥 멋있어요, 와 진짜. 최고예요 정말. 오늘도 그 마이크 앞에 주얼리 윤이라는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안녕하세요.
0: 예. 추석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추석 때요? 예. 열심히 일했습니다.
0: 일하셨어요 진짜?
1: 네. 내년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랑 또 공부할 교재, 교재 집필 주시구나. 중이거든요. 그래서
0: 진짜. 학교? 예. 학교 교재?
1: 아니요. EBS 교재.
0: EBS 교재. 네. 그러시구나. 아, 내년에 저 진짜 오늘 저거 시험 받았어요. 음? 내년에 50일 수학에 네. 드디어 저 한 번도 EBS 교재에 제 이름이나 얼굴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네. 제 보름달만한 얼굴이
1: 아, 그래요?
0: 50일 수학에 탁
1: 표지?
0: 아니, 표지에.
1: 우와.
0: 그래서 오늘 시안 받았는데, 오, 이 예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걸로 쫙, 이제.
1: 이야.
0: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도 교재 만드시면. 교재에 선생님 얼굴 들어갈 거 아니에요?
1: 저는 그냥 네. 그 표지 안쪽에 그, 이제, 선생님 소개하는 란에 조그맣게 들어가요.
0: 거기에 그러면 주얼리 윤이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아니면 밑에다가 경력 같은 거에.
1: 오!
0: 경청, 어.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1: 오, 그러네요.
0: 경청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수상. 얼마나 아, 좋아.
1: 너도 되나? 그냥 게스트
0: 아, 너도 되죠,
1: 일뿐인데?
0: 당연히. 아니야, 너도 돼요. 이 코너인데 뭐.
1: 생각도 못했네요.
0: 이 코너로 받았잖아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꼭 넣으세요.
1: 네. 표지 넘어갔는데.
0: 아, 넘어갔구나.
1: 네.
0: 바다님들 중에서 이번에 추석 때 보름달 보면서 아마 이런 소원을 빈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다음 생이 있다면 내 언니로 태어나 줄래? 친구가 좋을까? 나도 따스함을 주고 싶은데 우린 뭐가 좋을까? 라라라 3333님 어쩌면 주얼리 쌤은 컬러마다 다 잘 어울리실까요? 오늘도 흠뻑 빠지는 라라라 333님 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1: 아 진짜 어쩜 딱 이 라라라 333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0: 예.
1: 아, 우리 라라라 3333님이
0: 예.
1: 저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주셨어요.
0: 어머,
1: 그 노래 가사 중에 일부예요.
0: 진짜로
1: 너무 감동이었고
0: 내 언니로 태어나 줄래?
1: 네.
0: 어머어머
1: 노래 음악으로 들으면 더 좋아요.
0: 진짜
1: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0: 진짜
1: 네.
0: 아, 또 화가 나네요 정말.
1: 나를 위해서 부러우시죠?
0: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진짜 선생님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줬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 정말.
1: 저 너무 좋아서 제가 제 그 인스타 스토리에도 오늘 올렸거든요.
0: 진짜?
1: 저는
0: 들어봐야겠다.
1: 매주 이제 목요일마다 네. 이 노래를 올릴 거예요. 오늘은 경청하는 날 이렇게.
0: 진짜로 네. 항상 네. 그 노래를 올리실 거예요?
1: 저 항상 목요일마다 이제 올리거든요, 스토리를.
0: 언제부터 자신을 사랑하셨어요?
1: 아, 원래 자기를 사랑해야죠.
0: 아니 바다님들의 사랑을 받아서 너무 좋고 네. 또 바다님들은 고민을 상담받아서 너무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지 잡고 참 좋은 코너 해정승재 크로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사연이 도착했네요.
1: 네.

0: 안녕하세요. 저는 최저 맞추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2주 전에 퇴원해서 더 바쁜 것 같아요. 지난 두 번의 겨울방학을 다 병원에서 보내고 말았거든요. 언니는 수능 국어 1등급이었는데, 저는 모의고사에서 5등급이 나왔어요. 국어 문제를 풀때 경제 지문이 나오면 너무 어렵고요. 수학은 7등급인데, 나중에 풀어보면 몇 문제는 풀리거든요. 근데 긴장해서 그런지 시험 칠 당시에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입원하고 아프다는 핑계로 공부 안 하고 무책임하게 지낸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인생의 첫 관문인 공부가 이런 식인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정말 걱정됩니다. 저는 저처럼 아프고 힘든 아이들이 저를 보고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게 교사가 되고 싶어요. 나도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너희들 가르치고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 자꾸 저를 갉아먹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1: 두 번의 겨울방학을 병원에서 보냈다는 얘기를 해보면, 그쵸? 그 얘기 들으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뭐.
0: 그쵸.
1: 와, 그래서 공부 고민이 많은, 우, 이름이 참 이뻐요. 이랑. 너무
0: 이쁘다.
1: 예쁘죠? 랑이 바다님이 전화로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또 전화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통화를 해볼까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여보세요? 이랬네. 어디예요, 지금? 집이에요?
2: 네.
1: 그런데 지금은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요?
2: 아니요. 방 안에
1: 방
2: 지금.
1: 안에 있어요.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2: 네.
1: 자기소개 아주 멋지게 한번 해주세요.
2: 저는 경주에 살고 있는 고3 1학이라고 합니다.
1: 경주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이랑 학생이에요. 야, 근데 일단은 태어난 거 2주 전에 태어났다 그랬는데 집에 얼마 만에 온 거예요?
2: 한달 있다가 왔어요.
1: 한달 있다가 왔구나. 그러면 집에 있다가 막그 병원에 자주 갔었던 거예요, 그러면?
2: 자주 가기는 했는데 점점점 텀이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1: 그렇구나. 또
2: 이제
1: 입원했다가 또 점점 길어지고 또 입원했다가 계속 그런 거를 반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2: 네.
1: 아이고, 고생 정말 많았겠다. 겨울방학을 두 번이나 병원에서 보냈다고 그랬는데. 윤혜정 쌤 옆에 나와 계세요. 인사 나누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랑이바다님.
2: 선생님, 정말 제가 그거 강의 많이 듣고 되게 좋아해요.
0: 진짜요?
2: 네.
1: 강의 많이 들었어요. 많이 좋아해요.
2: 네.
1: 나비 효과 어디까지 들었어요? 왜 5등급이에요? 다 들었어요?
2: 다는 안
1: 다안 들었어요. 근데 진짜 난 너무 걱정되는 게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다라는 게 어디가 아픈지 물어봐도 돼요?
2: 아, 사실은 처음에 입원을 했던 이유는 제 마음이 아파서
1: 마음이
2: 이제
1: 아파서.
2: 입원을 했었는데, 뒤에 이제 약 부작용 때문에 이제 알레르기 같이 전신에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1: 아이고.
2: 그것 때문에 한번 입원했다가 또한달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다시 또한달 입원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휴유증으로 갑상선 기능저하증도 생겼고, 그러고
1: 아이고.
2: 지금 계속 그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것도 계속 발라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1: 아이고, 그렇구나.

0: 정말 아이고 그래서 고2 시작할 때부터 2개월 동안 입원을 했었다가 올해는 더 자주 이렇게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그쵸? 학교 거의 못 다닌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상태는 어때요? 그래도 계속 그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요즘에는 좀 늘어나서 3개월에 한번 정도 가는 걸로 줄긴 했는데, 초반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수업을 많이 못 들어가지고,
0: 맞아.
1: 그게 조금
0: 그러네.
1: 힘들었었던 것
0: 공부도 문제고 친구들이랑
1: 같아요.
0: 많이 만나지도 못했고 막 그랬겠다. 그쵸?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목표는 뭐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어요?
1: 공부는 사실 딱 뭔가 그 정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하는
0: 그렇지.
1: 느낌이라서.
0: 또 수능도 이제 49일 남았으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고, 해놓은 공부는 많이 없을 거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모르는 느낌도 있고, 막 그렇겠네요. 그럼 현실적으로 올해 대학의 목표 이런 건 있어요?
1: 일단은 논술을 쓰긴 했는데, 논술은 이제 붙을지 안 붙을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일단은 그냥 안전권 대구 경북 쪽에 그 대학교 3개 넣었거든요.
0: 그러면 지금 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합격을 하려면?
1: 일단은 그 최저
0: 최저
1: 공부,
0: 맞춰야 되니까.
1: 그거랑 논술도 국어 지문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0: 그것도
1: 국어도
0: 좀
1: 좀
0: 틈틈이
1: 공부를.
0: 봐야 되겠구나. 사연에 써주기는 했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윤혜정 쌤 좋아하니까 국어 쌤 되고 싶은 거예요? 윤리?
1: 윤리?
0: 윤리 선생님 되고 싶어요? 어떤 쪽 윤리? 철학 쪽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쪽?
1: 철학 쪽에 윤리죠.
0: 오, 그쪽에 관심이 많구나. 그러면 탐구 과목은 꽤잘 나오겠다, 성적.
1: 탐구 요즘에는 잘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어서 그리고 재밌어가지고 제일 큰 거는.
0: 재밌어서, 맞아. 재밌는 공부하면 너무 즐겁지, 뭐. 그러다 보면 성적도 금방 올라갈 거고, 그쵸? 평상시에 윤혜정 쌤 그렇게 좋아했다는데, 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있어요? 막상,
1: 막상 전화하니까 잘
0: 원래,
1: 모르겠어요. 이럴 때 기억이 안 났다가 나중에, 그 얘기할
0: 맞아. 그
1: 거
0: 얘기할 걸, 막
1: 이래요.
0: 그럴 텐데. 그치? 그런데 나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 되게 연락하는 예전의 선생님이 계시다고요. 어떤 선생님이에요? 얘기해 줄수 있어요?
1: 그 중학교 3학년 때 위클래스 선생님인데 되게 그 저랑 잘 맞아가지고 막 선생님이 밥도 사주시고 막 얘기도 막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0: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면 지금 고3이니까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연락해요? 허,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또이 얘기도 들었어요. 시를 썼다고, 선생님이라는 제목에. 무슨 말이에요, 이건?
1: 그냥 선생님의 존경?
0: 그 중학교 3학년 때 만났었던 상담 선생님?
1: 아니요, 전체 선생님들
0: 모든
1: 다.
0: 선생님?
1: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선생님이거든요.
0: 아,
1: 그래서
0: 엄마가 또 선생님이시구나.
1: 약간 뭔가 엄마가 이제 일하는 현장을 직접 본 적이 많으니까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수업 가르쳐 주시고 하는 모습 보면은 되게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0: 와, 그래서 시를 썼어요? 그거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살짝, 감독님 음악 같은 거 깔리나요? 음악 깔리는구나. 내가 이렇게 음악 시작되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0: 음악 드립니다.
1: 선생님. 하나하나 빛이 나는 선생님의 미소. 따뜻해지는, 진심이 느껴지는 선생님의 응원. 먼저 간 길을, 먼저 넘어간 언덕을, 처음 올라가는 새싹들을 위해 다시 맨 뒤에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페이스메이커.
0: 이야.
2: 진심이 느껴지네요, 진짜.
0: 그쵸.
2: 정말 랑이바다님이 생각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쓴것 같아요.
0: 하나하나 빛이 나는 선생님의 미소. 야, 먼저 간 길을 먼저 넘어간 언덕을 처음 올라가는 새싹들을 위해서 다시 맨 뒤로 가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라는, 이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그냥 그려지네요. 국어 선생님으로서 빨리 평가해 주시죠.
2: 아, 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떤 글이든 사실 진심이 담긴 글이 참 제일 좋은 글인 것 같은데 그냥 고스란히 랑이바다님이 그 생각하는 좀그 랑이바다님이 얘기했던 상담 선생님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해요, 진짜.
0: 진짜 지금 유튜브 채팅창이 난리가 났대요. 시를 듣고 우리 랑이 바다님이요. 박수를 엄청 치고 계세요. 얼마나
2: 그래요.
0: 좋아. 야, 시 같은 거 평상시에 많이 써요?
1: 네.
0: 정말? 그러면 선생님이라는 시를 썼으니까 즉흥적으로 생선님이라는 시 한번 지금
1: 감사합니다.
0: 한번 써주세요. 한번 해봐요. 재밌잖아. 음악 다시 한번 주십시오. 즉흥 시. 생선님의 존경심 어린 모습을 바라보는 시입니다. 큐!
1: 자신을 낮춰서 부른다는 것 자체가 나는 되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선생님이란 말을 생선님이라고 바꿨지?
0: 아니, 갑자기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야구역구역 생각해가지고 얘기를 하네요. 순발력 대단하다, 진짜. 나는 아무것도 말 못할 줄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또, 즉흥적인 질문에도 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야, 이렇게 전화 연결하게 됐는데, 누구에게든 좋은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말 기회다. 평상시 얘기하기가 좀 쑥스럽거나 그랬던 사람에도 방송의 힘을 이렇게 빌리는 거지. 이게 지금 전국 방송이니까 한반도 전체 쫙 퍼져요.
1: 언젠가 이제 끝은 난다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0: 힘든 시기가 끝난다.
1: 모든 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전혀 안 끝날 것 같고, 이때가 제일 힘든 시기고, 안 지나갈 것 같은데, 언젠가는 지나가더라고요.
0: 아이고, 많이, 그러니까 처음에 병원에 갔었던 것도 마음고생 많이 해서 간 건데, 아이고, 그렇게 힘든 생활이 정말 많았나 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랬는데 곧바로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얘기를 해서 나는 깜짝 놀랐거든요.
2: 랑이바다님, 이제 마음은 괜찮은 거예요?
1: 그래도 이제 약 먹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도 좀 하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려고 하는 것
2: 선생님도 힘들 때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랑이바다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우리 어렵게 전화 연결됐는데 지금 논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윤혜정 쌤이 나와 계시니까 조금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 논술을 뭐라 해야 되지? 시작을 못 하겠어요. 그 적을 때 시작을 하면은 그래도 글이 써지는데 처음에 스타트가 안 돼가지고

0: 올해 봤었던 모의 시험 같은 거를 꼭 봐야 돼요.
1: 네.
0: 보고 이 학교의 시험 경향도 한번 살펴보고 특히 채점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감점될 수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꼭 챙겨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느낌으로 그냥 요런 내용 써야지라고 막연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 채점 기준에 따라서 정말 요구하고자 하는 핵심을 내가 그대로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출문제랑 그다음에 올해 모의 시험이 있다면 그거 꼭 확인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가 원서 쓴 학교의 문제를 좀 공략해 나가야 돼요.
2: 선생님한테 전또 질문.
0: 네.
2: 요즘 AI 발달됐는데 논술을 써가지고 올리면 AI가 첨삭해 주나요? 그런 것도 좀될것 같기도 한데.
0: 충분히 가능할 것
2: 그쵸,
0: 같아요.
2: 그쵸.
0: 예.
2: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대학교 논술 공부 중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교 보통 채점의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의 글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해 줘. 이렇게 해도, 그쵸?
0: 일단 그 AI한테 어느 학교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학교의 기출 문제랑 그다음에 뭐 예시다방 같은 거를 분석을 해보라고 먼저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랑이바다님의 글을 넣어서 한번 어떤 방향이 좀 부족한지 물어봐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2: 그래.
0: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첨삭을
2: 맞아.
0: 받거나 했지만
2: 그러네.
0: 요즘에는 또 이런 도구를 또잘 활용하면 또 랑이바다님의 그 제한된 환경 속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실 최저 맞추는 거. 최저를 맞춰야지 내가 기회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사실 논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 공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공부에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했죠. 수능 70, 논술 이제 좀30 이런 식으로 비중을 좀 맞춰서 공부하다가 이제 수능 날 내가 최저를 맞췄다. 이런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겠지.
2: 그래요. 그 수학도 좀 7등급에서 한 5등급 정도만 나와도 훨씬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맞나?
1: 네.
2: 그것도 그냥 쉬운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한 50일 정도 남았으니까 하면 충분히 7등급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시간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번 힘내서 한번 해봐요. 신청곡 혹시 있어요?
1: 팝송?
2: 팝송 어떤 거?
1: 그 아이 리브드라고.
2: I Live the One Republic이 부른 노래 얘기하는 거죠?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인사 나누고 저랑 윤혜정 쌤은 2부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나눠요. 끝까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50일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1: 생일 축하해 주실 수 있어요?
2: 언제 생일인데?
1: 9일이에요.
2: 어?
1: 9일
2: 9일? 10월
0: 10월
2: 9일
0: 9일.
2: 한글날 생일이야?
1: 네.
2: 생일 축하하고요. Happy birthday.
0: 미리 생일 축하해요.
1: 감사합니다.
2: One Republic의 노래입니다. I lived.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도가 높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평균보다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나쁜 결과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높은 기준과 나쁜 결과에 대한 거부감은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은 우리를 더 철저히 준비하게 하고 끝까지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젠슨, 너는 며칠 있다 망할 거야 라는 말을 되뇌며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그 일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안은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2: 저는 주얼리 윤 윤혜정입니다.
1: 어? 짧아졌다. 되게 섭섭하시죠?
2: 아 순간 오늘은 없나?
1: 어우 좀 왜 그러세요? 좀 이렇게 길게 좀 다음 주에는 좀 길게 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괜찮습니다.
1: 짜르릉. 되게 얼마나 이 표정을 못 보셨잖아요. 아일리 님이 생일 축하해요. 이랑바다 님 이렇게 보내주셨고 랑이바다 님 우리 바다들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루리 님, 월리 님은 이랑바다 님 바라는 일 꼭 이루시길 바란다고.

0: 단단하고 튼튼한 사람이 되길 응원한다고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드림 오브 스타님은 매주 목요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1: 맞아요.
0: 그쵸?
1: 네.
0: 시작하자마자 끝나고 벌써 또
1: 맞아요.
0: 반이 지났고 이러네요, 정말. 목요일에 코너 해정승제 크로스. 혜정 선생님과 제가 친구 고민, 성적 고민, 학교 고민 등등 우리 청소년 바다님들의 모든 고민을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연애 고민도 괜찮은데 요즘은 저의 연애 고민 그 상담하는 걸 보고 이제 못 믿으시나 봐요. 이제 안
1: 잘안
0: 보내주시고
1: 들어오네요.
0: 안 들으세요. 뭐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많이 보내주시면 다른 바다님들도 이렇게 응원해주고 공감해주고 댓글로 엄청 많은 글이
1: 맞아요.
0: 올라와요.
1: 네.
0: 정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사연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바다입니다. 여기가 고민 맛집이라고 해서 문을 두드려요. 저에게는 조카가 있는데요. 조카들이 어릴 때는 티니핑, 공룡, 헬로카봇 이름까지 다 외웠는데 관심사가 게임으로 바뀌고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선물도 이제는 장난감 말고 게임머니가 좋다고 하고. 명절, 생일, 크리스마스, 매번 선물을 챙기는 제가 어쩐지 짝사랑하는 기분이 들어요. 조카들이랑 대면대면해서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새학기에 친구한테 말 거는 것만큼이나 어렵네요. 그리고 이 말도 꼭 하고 싶어요. 소유야, 온유야, 이모가 많이 사랑해.
0: 조카들이랑 좀 대면대면해져서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지 사연이었고 얼마 전에 추석이었으니까 아마 조카들을 추석에 좀 만나셨을 것 같은데
1: 네.
0: 듣고 계신 바다님들 중에는 조카 입장인 분이 많을 거고
1: 그쵸.
0: 저는 외삼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카들 2012년생이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나이인데 얼마 전에 봤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데 진짜 너무 키도 많이 크고 이제 어른이 많이 된것 같아서
1: 그쵸.
0: 조금 막 아우 막 너무
1: 아쉽죠.
0: 아쉬워
1: 아쉬워요,
0: 진짜.
1: 진짜.
0: 그래서 내가 막 저희 그러니까 외할머니지 제 엄마한테 쟤네들 너무 컸다 어렸을 때는 막 이게 내 품에 안기고 그랬는데 딱 그랬더니 야, 니 새끼를 낳아라 니 새끼를.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1: 화이팅.
0: 이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이쁜데
1: 근데
0: 이랬거든요.
1: 조카랑 대면대면했어요?
0: 대면대면하진 않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느낌이라는 게 느껴져요. 아직은 중학생이니까 그래도 약간 그러니까 어른과 아기의 중간
1: 그쵸,
0: 정도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점점 그렇게 될거
1: 근데 제가 어젯밤에 저희
0: 아니에요.
1: 막내 외삼촌이 전화를 하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추석 때못 뵈갖고 전화를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딱 전화를 하신
0: 아, 선생님의
1: 거예요?
0: 외삼촌?
1: 예.
0: 예.
1: 그러니까 제가 외삼촌이 4명이에요. 저희 엄마가
0: 예.
1: 첫째시고, 아래 남동생이 4분이어서, 근데 막내 외삼촌. 근데 막내 외삼촌이랑 막 전화를 막 하면서, 삼촌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너네 어렸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혜정아, 진짜 사랑해. 이러시는데, 저도 그런 말잘 못하거든요. 삼촌, 저도 진짜 사랑해요. 그랬거든요.
0: 진짜 진짜.
1: 근데 정말 어렸을 때, 저랑 여동생이랑 저는 막내 동생도 있는데 막내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9살 차이니까 그때는 막내가 없었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외삼촌이 항상 정말 두손 가득 간식을 이렇게 사갖고
0: 맞아, 맞아,
1: 오시고
0: 맞아.
1: 그 외삼촌의 그 조카 사랑 있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0: 나요.
1: 너무 좋고
0: 맞아,
1: 이렇게
0: 맞아.
1: 성인이 되고 저 40대잖아요. 그런데도 삼촌이랑 전화할 때는 제가 그 어린애가 된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막 통화하거든요. 네.
0: 진짜로. 오,
1: 그래서
0: 그러시구나.
1: 그냥 이렇게 너무 많이 고민하시지 않더라도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다 남아있어요. 특히 이모나 외삼촌은 조금 다르잖아요. 예, 네, 좀
0: 가깝잖아.
1: 다르잖아요.
0: 그렇지.
1: 네.
0: 맞아요. 맞아. 아, 그랬구나. 근데 선생님은 엄마가 큰 제일 맏이고,
1: 네.
0: 그러니까 점점 외삼촌이 나보 나 나에 더 가까운 나이인 거잖아.

0: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 차이 많이 나죠.
1: 그래도 많이 나요?
0: 예.
1: 저는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신데 외삼촌들이 더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이제 90 넘고 막 그러셔서 그렇게 예전에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아주 살갑고 그런 분은 거의 안 계셨고 한 분만 그래도 저희 엄마의 남동생이어서 그분이랑 그래도 가장 어렸을 때 기억하면 추석 때랑 설날 때 제일 친했었던 것 같고 그쵸. 막내 외삼촌이 항상 그래.
0: 예, 맞아요.
1: 저도 그쵸 그쵸.
0: 외삼촌, 그다음에 이모.
1: 이모 그게 엄마 쪽이라서 훨씬 막 이런 게더 자주 가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엄마가 많이
0: 맞아요.
1: 데리고 가고 막 그러니까
0: 그쵸.
1: 그래서 많이 친해지는 그러니까 고모랑 이모랑 느낌이 좀 다르잖아.
0: 그게 신기하게 좀
1: 그쯤
0: 달라요.
1: 다르다니까.
0: 네.
1: 그게 항상 그렇더라니까요. 맞아요. 아이고 친구 같은 그런 이모가 되고 싶은데 약간 대면대면해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는데 그거는 유혹자시라고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어요. 빨리 결혼하셨어요. 아기를 낳으세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응? 빨리 이렇게 해야죠 뭐. 빨리 저도 번식하고 이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유튜브 댓글 우리 바다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반디앤 메시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샵 1045 문자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듭니다. 노래 한곡 듣고 이어서 얘기하죠. 아이유의 노래입니다. 너랑 나.

0: 아이유의 너랑 나 듣고 왔습니다. 해정승재 크로스 익명을 요청한 사연이었는데 조카들을 너무 사랑하는 이모가 남겨주셨는데 새학기 친구들에게 말 거는 것처럼인지 어색해졌다고 조카들이 게임을 좋아하면서부터는 선물을 줘도 응? 그래 고마워 이러고 그냥 끝내나 봐요. 짝사랑하는 기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 바다님들은 뭐라고 남겨주셨냐면 루리님이 조카들이랑 함께 활동하라고 놀이공원 같이 가고 그러라고 또 이렇게 남겨주셨고 최장서희님은 같이 문구점 가서 플렉스 한번 해주면 좋아할 거라고 LUJ6005님 세 가지 중한 가지만 갖추면 되는 것 같아요. 재미있던가 재력이 있던가 그리고 조카보다 공부를 잘하면 된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한번 해보라고. 삼촌이 생선님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1: 진짜.
0: 6465님. 그런데 삼촌이 생선님인데 우리 조카들한테는 수학을 못 가르치잖아.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우리 조카들은, 그러니까 저걸, 한국말도 되게 서툰데, 용어를 내가 모르니까, 야, 평행하잖아. 그럼 평행이 뭐야? 이래.
1: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0: 네.
1: 삼촌이 수학 선생님이라서 수학을 잘 가르쳐 그게 아니라 그냥
0: 네.
1: 승재쌤이 삼촌이라고 이 자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0: 아,
1: 우리
0: 그렇구나.
1: 삼촌이 승재쌤이야. 그게 얼마나 부럽겠어요.
0: 그러면 후이지힌 그럴 거 아니야. 후이지히 그럴 거 아니야.
1: 아, 미국 친구들은?
0: 후이지힌
1: 그렇겠네.
0: 아이 돈
1: 아, 아쉽네. 그러네.
0: 아, 정말. 김지은님은 지금 아들이 방에서 경청을 듣고 있다고. 내일 국어 시험인데 영훈이 응원해달라고. 선생님이 응원해줘야겠다.
1: 훈이, 내일 시험 잘 보고 와. 최선 다해서 틀려오면 안 된다. 알았지? 이모가 볼 거야, 너. 응?
0: 또 틀리면 안 된다고 그래.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잖아요.
1: 그래. 훈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과정이 중요해. 쫄지 말고, 화이팅!
0: 근데 6465님이 또 이렇게도 남겨주셨어요. 조카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은 지 엄마만 챙긴다고 막내 이모가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1: 엄마가
0: 그래.
1: 중요하죠. 뭐 이모가.
0: 그런데 진짜로 나그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 조카가 너무 예쁜데 자기가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비교가 안 된다 그러던데?
1: 아니, 제 제부가, 그러니까 제 여동생 남편이죠. 근데 제 조카가 생겼을 때, 이제 뱃속에 생겼을 때 이런 걱정을 하더래요. 원래 조카를 너무 사랑해서 본인의 조카를. 그래서 내가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내 조카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
0: 아,
1: 이런 말을.
0: 조카만큼 사랑하지 않을까 봐.
1: 응.
0: 자기 애를.
1: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조카 아웃 오브 안중.
0: 그렇지, 그럴 거야. 비교가 안
1: 그럼요.
0: 되지.
1: 조카도 너무
0: 맞아.
1: 사랑스럽지만 또.
0: 맞아. 아, 정말. 맞아요. 네 애를 낳아봐라. 그게 오늘의 명언이었습니다. 네 새끼를 낳아라라는 거.
1: 어머님의 말씀이.
0: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조카를 만나보고 나서 고민이 또 깊어진 바다님도 계세요. 4866님은 안녕하세요. 고1 여학생입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를 아니 이런 고민을 왜 하니?
1: 1학년인데.
0: 야 고1아 아나 미치겠네 정말. 낳아야 할지 안 낳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왜 그러냐면 조카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 없이 세계 여행 다니는 게 낫다는데 그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다고 지금 고1 여학생이 출산 고민을 하고 있네요. 나 정말 그 공부하세요. 내가 해줄 만한 그거밖에 없다. 이거는 뭐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뭐라 그러실래요? 선생님 담임인 반 애가 여학생이 딱 이랬어. 선생님 나중에 애를 낳을지 안 낳을지 고민이에요. 이러고 있어. 뭐라 그러실

0: 왜요?
1: 글쎄요. 등짝 스매싱?
0: 너 공부하기 싫어서 빨리 올라가! 이럴 거 아니에요? 진짜? 그쵸?
1: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0: 조카
1: 조카
0: 보는
1: 보는
0: 게?
1: 게 힘들었던
0: 힘들지.
1: 거죠.
0: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아기를 낳으면 키우는 거 힘들지. 그런데 그 힘든 거보다 그게 본능인 거잖아요. 본능. 그걸 이쁜 그거 자기 아기 이쁜 거는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그 느낌이겠어요? 나는 전혀 모르는 느낌이겠지만 그거를 나는 단한 명이라도 있을까? 아기를 낳는데 아우 힘들어서 괜히 낳았어. 이런 부모가 나는 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 한 명이라도 있을까? 나 없을 것 같은데. 물론 간혹 가다가 뉴스에 나오는 좀 이상한 부모님 그분들은 조금 그까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일 거고
1: 그쵸, 그쵸.
0: 그쵸? 그게
1: 그럼요.
0: 아닌 이상은 말도 안 돼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민하고 있지 말고 아유 루리님이 학생 때 이런 고민을 생각보다 많이 한대요. 아니
1: 너무
0: 왜?
1: 많은데?
0: 나는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정말. 아 정말.
1: 근데 너무 힘드니까, 지금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0: 조카가 몇 살? 그러니까 아주 어렸나?
1: 어렸겠죠. 어리죠.
0: 그러니까 힘든
1: 어려,
0: 거지.
1: 어렸으니까.
0: 아니 무겁고 힘들고 그리고 한시라도 딴데 쳐다보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쵸?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위험한
1: 그쵸, 그쵸.
0: 거잖아요. 그때가 제일 위험하죠. 말은 못하고
1: 그 정도
0: 기고.
1: 아기 조카였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막 중간에 아마 이랬을 거야. 너 이거 애좀잘 보고 있어. 애 옆에 딴거 만지고 뭐 TV 뭐 밑에 있다가 쓰러지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루 종일 이제 애를 본 건가
1: 하루
0: 봐요.
1: 종일 놀아줬어야 됐겠죠, 아마.
0: 그랬겠지. 그러면 아유 어른도 힘드는데
1: 막 탑싸기
0: 고1이야.
1: 하고 총쏘기 하고 막 부르기 하고 숨바꼭질 하고 끝말잇기 하고
0: 그거 안 지쳐. 왜안 지쳐요, 애기들은?
1: 안
0: 그죠?
1: 지쳐요.
0: 하루 종일
1: 안 지쳐요.
0: 뛰어다니잖아. 그죠?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지금 보내주시는 실시간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우효의 노래입니다. 안녕.

0: 정승재 경청 우효의 노래 안녕 듣고 왔습니다. 위스타 위너님이 안녕하세요. 곧 처음 중간고사라는 것을 쳐보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꼭 올백을 맞고 싶은데요. 국어도 수학도 제가 맞게 공부하는지 모르겠다고. 국어는 소설, 수필, 형태소 시험 보고요. 수학은 기본도형, 다각형 시험 봅니다. 어떻게 첫 시험을 잘볼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정승재 선생님, 윤혜정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먼저 도와주세요. 국어는.
1: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소설과 수필 되게 기본적인 거고 그 텍스트가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고 또 학교 교과서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자습서나 문제집 있을 거예요. 거기 나오는 문제들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형태소에서 이제 아마 변별이 될 거거든요. 문법에서.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이나 문장들, 그 예문을 가지고 형태소 분석 꼼꼼하게 해봐야 돼요. 내가 스스로 정말 완벽하게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는지 그 연습을 해야 되고 학습 활동도 내가 술술술 다쓸수 있는지 그것도 점검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0: 맞아요.
1: 필기 꼭잘 봐야 돼요.
0: 수학은 2학기 과정이 항상 도형이고 1학기 과정이 이제 대수 파트고 이런데 이제 2학기 과정 기본 도형, 중학교 1학년 도형이고 다각형 이거는 공식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하겠지만 그 공식들이 왜 그런지 너무 쉽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 이용하면 오각형은 삼각형 몇개 붙인 거고 이렇게 뜯어가면서 하나하나씩 논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게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중학교 시험은 그렇게 고난도 문제 많이 나오고 막 심화 과정 많이 나오고 하는 쪽은 아니니까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유 알고 공식 외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내년 도형이 어려워요. 중학교 2학년은 삼각형의 닮음 나오고 합동 나오면 그때는 진짜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도형을 암기로 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러지 말고 왜 그런지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7220님. 사랑하는 외할아버지를 얼마 전 떠나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없이 처음 보내본 추석은 왜인지 모르게 더 허전하더라고요. 저는 대학을 안 가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보고 의사나 한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던 일을 접고 다시 공부를 해야 할까요?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수험생 때 생선님 강의를 잠시 들었었는데 방송하고 계셔서 놀랐습니다. 올해 재수하는 제 동생은 담금질까지 완강했더라고요. 힘되는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보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생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의사나 한의사가 되었으면
1: 그런 것
0: 좋겠다. 그쵸?
1: 같아요.
0: 그런 이야기인 거죠? 지금 하던 일을 접고 다시 공부를. 근데 의사나 한의사는 극상위권으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라서 더군다나 정시로 들어가야 될 거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1: 그쵸.
0: 그렇게 되려면 개수로, 그러니까 1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보통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영어는 뭐 등급 1등급 나와야 되고.

0: 의대 합격선을 보면 국어, 영어,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에 보통 115문제인데 이게 111문제 이상은 맞춰야 된대요.
1: 다 맞춰야죠.
0: 그러니까 이거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거는 수능에서 최고 점수가 나오도록 올백, 아까 중1 학생이 올백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로 어려운 과정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의사가 된다라는 느낌보다 확실히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했었다 그러고 지금 나이가 한 20대 후반 정도라면 그 8년 전, 7년 전 느낌이랑도 확 달라요, 지금은. 완전 초극상위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 거라는 이야기. 한의대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낫고. 선생님 어떤 얘기 해 주실래요?
1: 아마 짧은 사연 안에 다못 담긴 것 같은데, 생전에 사랑하던 할아버지께서 의사가 되라라고 했다고, 단순히 그것만 붙잡고서 그러면 다 그만두고 의사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0: 그렇지.
1: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정말로 이거를 해야 되는 어떤 간절한 뭐 이유나 목적이 있다면, 그러면 해야죠. 근데 이 사연만을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하려고 한다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안 되는 건 아닌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
0: 맞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모든 과목 1등급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정말 사람이 바뀔 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짧은 그날에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거든. 자기 뜻에 따라서 공부를 너무 싫어서 대학을 못간게 아니라, 대학을 안간게 아니라, 다른 뜻이 있어가지고 다른 길을 했었고, 예전에 1등급 나오고 꽤 괜찮았어서 지금 해도 어느 정도는 잘 나올 것 같아요라고 해보면,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공부해서 의대 가는 거를 못할 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단순하게 할아버지가 그냥 의사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는 약간 무모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빈님은 안녕하세요. 생선님, 혜정쌤. 저번에 간호조무사 시험 본다고, 맞아. 나 이 얘기 들었어. 보건직 공무원 시험 친다고 했었던 고3 여학생이라고 응원해달라고 막 그랬었어요.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83점으로 안전하게 합격했습니다. 와,
1: 잘했어요.
0: 축하해요, 정말. 그런데 기쁨도 잠시, 보건직 공무원 시험이 이제 한달 가까이 남아서 조금씩 불안해진다고.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해야지 2차 면접까지 갈수 있는데 모의고사 치면 3, 4개씩 항상 틀린다고. 총 3과목 치는데 올백을 맞아. 오, 그렇구나.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다고. 가족들의 기대 때문인지 불안감이 커진 것 같아서 너무 고민입니다. 한달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임용 고사 준비했었던 그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불안하잖아요.
1: 불안하죠. 너무 막막하죠. 이게 붙을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0: 그러니까,
1: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너무
0: 예.
1: 막막했었는데, 근데 지금 3개, 4개 정도 틀린다는 건 잘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시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정말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불안감, 이것만 마음 컨트롤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그 불안함이 어느 정도는 이제 긴장감으로 이어지면 공부가 더 집중 잘될수 있는데 이게 너무
1: 그럼,
0: 세버리면,
1: 그럼.
0: 그쵸?
1: 그러니까 어쩌라고 마음으로 해요. 어쩌라고.
0: 그래야 돼.
1: 뭐, 내가 뭐몇개 틀리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0: 큰일 나는 거
1: 진짜로.
0: 아니야, 정말. 아니, 이번에 설령 떨어지더라도 큰일 나는 거
1: 세상에,
0: 하나도 없어.
1: 그쵸.
0: 그러니까 무조건 붙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망치는 거니까, 불안감이
1: 그니까요.
0: 더 심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부담을
0: 정말.
1: 버리고, 그냥 나는 내할 일을 하는 거야, 그냥. 나는 내할일 하는 거고,
0: 맞아.
1: 결과는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결과는 거기에 따라 나와주는 거니까,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일을 그냥 하자라는
0: 맞아.
1: 생각으로, 불안해하지
0: 그렇다.
1: 말고.
0: 그 생각했으면 좋겠다, 진짜. 조금 전에 해주신 말씀처럼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고 결과까지 만들 생각하지 마요. 나는 그냥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 아우 아주 좋은.
1: 잘할 수 있어요. 다빈바다님.
0: 다빈바다님 화이팅 해드리겠습니다. 경청 홈페이지에 오시면 해정승제 크로스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바다님들의 이야기 꽉꽉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시판에 비밀글도 남길 수 있고요. 또 어디로 남기면 되죠, 선생님?
1: 인별그램 DM, 반DM 메시지, 유튜브 댓글.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화 연결이요. 홈페이지 비밀글이나 인별그램 DM처럼 전화번호 노출되지 않는 곳에다가 사연과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와 이렇게 전화 통화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선물도 전화 연결하는 분들께는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네.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네. 윤혜정 선생님과는 다음 주를 약속하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죠. 네. 새해 많이 해가세요.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지효의 I Fly, 폴킴의 One More Time.

정승재의 경청, 지효의 I Fly, 폴킴의 One More Time 듣고 왔습니다. 플리가님이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생선님. 저는 고3 아이 엄마인데요. 요즘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네요. 머리가 멍하고 잘 되던 것도 안 된대요. 이럴 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따끈한 밥이랑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얼마나 큰 뒷바라지인데요. 크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뭐 위로를 해주는 것도 그렇고 옆에서 걱정해 주시면 더 불안해지고요. 기대한다는 얘기하는 거는 정말 금물이고요. 정말 말 그대로 따뜻한 밥 그리고 기도. 맞아요. 그게 가장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최고의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미래의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 듣고 오겠습니다.

피가 되고 미래가 되고 하지만 살은 되지 않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냄새와 유대관계입니다. 괴짜 노벨생이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이그노벨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웃기고 기발한 연구에 주는 상이에요. 그 중에서 냄새에 관한 연구 하나가 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기들한테서는 부모가 좋아하는 냄새가 난대요. 성별에 관계없이 아기를 낳은 지 몇 시간 만에 내 아이와 다른 아이의 냄새가 구분될 정도로 냄새 하나로 대단한 유대관계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춘기 전후로 냄새가 변하면서 호감이, 그 냄새에 대한 호감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유대관계를 유지하려면 계속 관심을 쏟아야 하는 노력의 영역으로 바뀐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 하는 우리 몸이 고도로 설계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양념치킨의 명가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1: 생각의 재료에 이어서 볼빨간 사춘기에 사랑할 수밖에, 하현상의 사랑이라고 말해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정승재의 경청, 이제 10월 1일 목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이네요. 우리 생일 사연 아까 받았었잖아요. 마침 엄마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문혜진 님이 10월 16일 생일인데 생일 때 엄마랑 보내고 싶다고.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힘들게 저를 낳으셨으니까,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엄마 나 낳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203 하나님, 저는 다음 주에 44번째 생일인 김희진입니다. 두 딸의 엄마고요. 딸들 덕에 항상 EBS에 고정돼서 경청으로 하루의 마무리를 한다고요. 엄마로 10년 넘게 지내다 보니까 저도 제가 뭘 받고 싶은지 뭐가 좋을지 바로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가을 구경 가고 싶어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가을 구경 참 좋은데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저 이제 요거 끝나고 나가면 약간 추워서 빨리 막 차 안에 들어가고 싶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감기 조심 많이 하시고요. 잔나비의 노래, 가을밤에 든 생각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바다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 안녕히 주무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세계 음악의 지도를 떠돌던 테크노 샤먼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본 적이 없는 굿이 시작되었지요. 지하, 설마, 지옥, 깊은, 설마, 높은, 하여간 이 가늠할 수 없는 경지에서 소리, 아니면 기운이 솟아오릅니다. 영험, 신묘, 신명, 뭐 이쯤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지만 너무 많이 쓰여서 고루해진 말들이 낡은 껍질을 벗고 비로소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득히 먼 대륙의 소리가 이 가까워도 잊혀가는 오래전 이 땅의 소리가 그들의 주술로 한 대 얽히며 한 곳을 향합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 새음행 라운지 추다해 차지스의 무대로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0: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이죠. 세어맹 라운지. 오늘의 주인공 추다의 차지스의 무대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작년에 선보인 추다의 차지스의 두 번째 앨범 소수민족 수록곡으로 첫 번째 라이브를 연주해 주셨죠. 허세 듣고 왔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싱글이 발매 예정이라고 하는 추다의 차지스의 여러분들과 정식으로 소개하기 전에 안내해 드릴 게 있죠. EBS FM 어플리케이션 반디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세음행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EBS 라디오 이렇게 간단한 검색으로 유튜브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채팅, 또 질문도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분.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한참 기다려서 만나는 거라. 예, 나와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일단,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각자 목소리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추다의 차지스에서 노래하는 추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시문이라고 합니다.
1: 반갑습니다. 신문 씨.
2: 안녕하세요. 드럼 연주하는 김다빈이라고 합니다.
1: 다빈 씨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베이스 치는 김재호입니다.
1: 반갑습니다. 뭐 위시리스트라고 그러죠. 뭐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담잖아요. 저희 제작진들이 진지하게 모시고 싶었는데 축하드리고 일단 상을 또 예, 소수민족으로 받으셨어요. 한국 대중음악상 상두 개를 또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올해 앨범상인데요.
4: 네.
1: 그게 제일 좀 무게가 있는 상이죠? 예. 올해 앨범상. 그런 예상 가능했나요? 혹시 우리에게 올해 앨범, 예, 어때요?
4: 올해 앨범 상이요?
1: 예.
4: 제가 그때 사실 좀 좋은 꿈을 꾸긴 해가지고.
1: 그럼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4: 제가 그때 거북이 꿈을 꿔가지고 그게 좋은 꿈이긴
1: 그래요?
4: 하더라고요.
1: 거북이가 나오면?
4: 네. 거북이를 제가 잡으면.

0: 어떤 동물을 잡으면 좋은 꿈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최우수 R&B 앤 소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사실 대체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것도 귀한 상이니까, 그래서 그 상을 받고, 아, 이 꿈이 맞긴 했구나 했는데, 올해 앨범상 후보에도 되어 있어서 저희 냈다 그것까지는 기대를 안 했, 큰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1: 혹시 그 올해 앨범상을 놓고 결혼 다른 후보군 누가 있었죠?
2: 이찬혁?
1: 아, 이찬혁
2: 네.
1: 씨.
2: 제니도 있었고.
3: 굉장히
1: 쟁쟁했어요.
3: 진짜 마지막 상에 기대를 안 했거든요.
1: 쟁쟁했는데. 맞아요. 뭐 환호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나요? 뭐 이렇게 좀 보통 그런 상 받으면
3: 아까 좀 오벙벙했어요. 이게 우리가 부른 게 맞나 하면서 올라갔던 게 기억이 나요.
1: 아무튼
0: 저희
1: 축하드립니다.
0: 시상을 그 단편선 순간들 전년도 수상자이신 그분들이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훨씬 더 좋아해 주셔가지고
1: 아, 받기를 기원했구나. 그 친구들이 또.
0: 그래서 그분들이 막 엄청 환호하고 흥분하시면서 저희를 호명해 주셔서 저희 진짜 얼떨결에 막 나갔던 기억이 나네요.
1: 그 나중에 그 영상 같은 거 돌려보고 그러면 가문의 영광 뭐 이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한데.
0: 맞아요. 그때 그 재호 씨가 되게 재밌는 말을 해가지고 되게 많이 회자됐었어요.
1: 수상
0: 네,
1: 소감이었나요?
0: 수상 소감이요.
1: 어떻게
0: 그게
1: 뭐라고
0: 회자됐어요.
1: 소감 밝히셨나요, 재호 씨?
4: 그냥 뭐 저는 있는 사실을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뭐 아내가 하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2: 봐봐 이상하잖아. 그치?
0: 근데 넉살
2: 웃으시잖아.
0: 씨가 MC였는데 그럼 아내가 두 개가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막 이렇게
4: 그렇죠.
0: 얘기를 하면서 엄청 그게 밈이 돼가지고 재우 씨 수상 소감이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1: 아내가 하나 있습니다. 딱 이렇게 던지면 약간 받으라는 느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평소에 그런 어법인가요? 말투가 약간
4: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다른 팀들이 워낙 이제 본인의 아내나 뭐 본인의 연인을 이렇게 아나운스를 많이 하는 걸 보고 아차 내가 까먹었었지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아 저도 사실은 아내가 하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0: 그
4: 건데
0: 사실은도
2: 너무
0: 되게
2: 이상해.
0: 갑자기 이상하고 하나가 있다는 것도 이상한 멘트가 돼가지고
2: 거짓말 뭐 숨겼던 건 아니잖아요.
0: 맞아요.
2: 아내가 있는 거.
1: 그러니까 비밀을 밝히듯이.
0: 네, 사실은. 그래서 그 수상 소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1: 재영 씨가 앞으로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씩 터뜨려 주시면 기사거리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인터뷰 많이들 하신 경험상 이 밴드명에 대해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요소로 손꼽힐 것 같은데 차지스. 저희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요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첫 질문으로 골라봤는데요.
0: 네, 차지라는 뜻이 순우리말로 누군가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네 차지, 이건 내 차지 할때그 차지이고요. 스는 이제 저희가 복수형으로 해서 차지스라고 지었는데 저희 음악이 굿 음악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안 좋은 것들은 쫓고 좋은 것을 빌어드리는 그런 의미의 어떤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듣는 분들의 차지로 오롯이 가져가셔라 라는 어떤 좋은 의미를 담아서 추다의 차지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 저 사전적으로는 이게 비슷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몫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몫이다. 이건 내 몫이야. 비슷한
0: 맞아요.
1: 뜻이,
0: 같은 뜻이에요.
1: 아.
0: 차지가 순 우리말로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이제 아셨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오수미 청취자께서 차지스? 추다해 찰저스.
0: 찰지기도 하죠, 저희.
1: 찰저스. 이 목소리가 곡마다
0: 네.
1: 이 찰짐이 좀 다르달까?
0: 맞아요.
1: 약간 무당의 느낌이 나는 부분은
0: 네.
1: 그렇게 단단해지는 부분에서 저는 좀 무서워지거든요. 그게 어떤 룰인가?
0: 룰?
1: 아니, 넘기셔도 돼요. 무속 곡이었나요?
0: 네.
1: 무속이란 단어를 제가 좀 피하고 싶긴 한데,
0: 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속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0: 무속 음악의 무속이면 뭐 전혀 괜찮고, 네. 저희가 굿 음악이라고 저는
1: 굿
0: 그냥,
1: 음악.
0: 그냥
1: 그럼
0: 굿,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네. 굿이 그냥 한글이다 보니까 저는 굿 음악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무가라고도 하는데요. 네. 제주도, 앞서 들으신 곡은 허세라는,
1: 허세,
0: 네. 제주도 무가 푸닷이라는 곡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희가 만

0: 만든 곡인데 이 곡으로 또 아까 언급했다시피 상도 받게 되어서 저희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부르고 다니는 곡입니다.
1: 풀령갑서 거동갑서
0: 네.
1: 이게 그 혼을 달래고 풀어내어 걷어낸다 이런
0: 네.
1: 의미인가요?
0: 제주도 방언이 좀 독특한데
1: 네.
0: 그 풀려서 가고 걷어서 가라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쨌든 이좀 잡기잡신을 쫓아낼 때이 부르는 노래여가지고
1: 네.
0: 허세가 네 그런 가사 말들이 좀 있습니다.
1: 이렇게 좀 특수한 굿이라는 특수한 음악을 접하신 적 있어요? 나머지 세 분은요? 시문 씨, 다빈 씨, 재호 씨는. 뭐, 그러니까 연주하는 환경에서.
2: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기는 있었어요. 뭐,
1: 어떤, 뭐, 밴드에서 아니면 뭐.
2: 네, 아까 뭐 잠깐 시작 전에 말씀하셨지만, 윈디시티를 할 때,
1: 예.
2: 그때도 다들 멤버들 모두 좀 한국 굿 음악에 관심이
1: 아,
2: 많았어가지고,
1: 그랬군요.
2: 요거를 좀 밴드 사운드로 풀이를 해보자, 뭐
1: 네.
2: 이런 시도는 한 적이 있었어요.
1: 근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완성도가 생기기까지는 좀한 20년 전 기억이네요. 그 윈디시티 말씀하시는 거는.
2: 네, 근데 뭐 저는 어쨌거나 한 비교적 최근 멤버여서 한 10년 전쯤이긴 한데
1: 네.
2: 뭐 그때부터 꾸준히 좀 관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1: 다빈 씨나 시문 씨도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3: 특별히 그런 거부감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듣는 것도 괜찮고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1: 네.
3: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1: 예.
3: 네.
1: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건 전혀 그러니까 없었던 거네요.
3: 재밌다고
1: 재밌다고요?
3: 생각했어요.
1: 다빈 씨도 비슷해요?
4: 저는 작업해본 적은 없었고, 이전에 뭐 유튜브나 그런 데서 통해서 뭐 무석 연주자들 이렇게 연주를 봤었는데,
1: 예.
4: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냥 일반 자물놀이랑 또 완전 다른 결로 막 돼가지고.
1: 최다혜 씨는 이걸 또 연구하시고
0: 네.
1: 지금은 실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0: 네.
1: 건너뛰긴 했습니다만 이 최다혜 씨가 이런 굿 음악에 빠지게 된 계기는 잘 자세히 소개된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0: 맞아요, 맞아요.
1: 본인의 말씀으로 한번 듣고 싶네요.
0: 네, 저도 우연히 그냥 공연으로 펼쳐지는 굿을 보게 됐는데요. 그맘때쯤에 이제 어떤 작업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영상음악이나 약간 명상음악을 제가 좀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저게 한국의 영상음악이다. 저 소리가 그거다. 이걸 갑자기 느끼면서,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나? 하나의 어떤 그 실로 이게 뭔가 다 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슬로 다 깨어지면서 그 분을 알게 되고, 또 그분에게 배우게 되고, 제주도 선생님도 찾아가서 뵙게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무가를 배우고 그분들의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더 깊게 빠졌던 것
1: 비유가 좀 거칠어서 좀 죄송하긴
0: 같아요.
1: 한데, 의대를 진학을 했는데, 나는 어떤 전문 분야를 연구할 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 국악을
0: 네,
1: 전공하셨죠?
0: 저는 서도 민요, 그러니까 민요를 전공을 했는데, 굿은 전혀 배우지도 않고, 어떤 것도 접하기도 어려운 장르거든요.
1: 그 교과 과정에도 굿을 배우는 건 없었을 것 같긴 한데,
0: 네, 거의 학습무처럼 되어 있는 뭐, 워크샵으로 나오는 굿이 몇개 있지만, 저는 배워본 적이 없었고, 예, 네, 저도 되게 낯설고, 처음 보는 순간이어서, 충격도 받았고, 네,
1: 그럼
0: 그랬습니다.
1: 자연스럽게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전공자들이 선택하는 대학 이후의 진로들이야 뭐 다양하겠지만 다혜 씨는 이렇게 굿음악을 전문 분야로 선정을 하면
0: 네.
1: 그러면 난 무당이 되어야 되는 건가?
0: 아, 그러니까.
1: 이런 느낌도 살짝 뭐 있었을까라는 엉뚱한 상상이 좀 들거든요.
0: 근데 신기가 없더라고요,
1: 그거는
0: 제가. 그래가지고.
1: 머스트 같은 건가요?
0: 네.
1: 아.
0: 왜냐면 다르긴 한데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네, 신을 받는 강신무가 있고, 그냥 대대로, 집안 대대로, 혹은 학습무처럼 이제 공부를 해서 하는 무당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무당이. 근데 저는 두 분께, 이제 다른 종류의 강신무와 학습무를 전공하신 두 분께 이거를 배웠는데, 네, 전혀 뭐, 그런, 앞날을 점재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 예지몽을 꾼다던가 그런 건 별로 없는데
1: 거북이 꿈은 그런 거예요.

0: 네, 약간 조금은
1: 세 발의
0: 있는 것 같아요.
1: 피정 용어잖아요.
0: 네,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각자 이제 다 예술가들은 촉이 있잖아요. 그런 남다른 촉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그분들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원했던 거는 그분들이 힐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 안에서 이 음악이 어떤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을 좀 위로해주고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저전이 멤버들과 공유하고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노래는 하고 있어요.
1: 저희 여기가 프로그램이 세계 음악을 많이 소개하지만, 뭐, 브라질의 특정 음악이나, 이 카리브의 음악을 들어보면 그런 영성, 그런
0: 맞아요,
1: 게
0: 맞아요.
1: 느껴지거든요.
0: 네.
1: 당연히 아프리카는 물론이군요.
0: 네.
1: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뭐, 서로 음악적인 논의를 하시는 가운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이 최우수 R&B 소울 노래 부문 수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서로 나누셨는지, 이게 이렇게 대표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는 뭐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 건데, 예, 어떤.
2: 저희도 생각해보면 되게 의아했어요. 이게 장르가 한국에서는 사실 세분화가 많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앨범 만들 때도 뭐 장르를 이렇게 고르는데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여기 뭐 한대음 쪽에서는 이렇게 상을 주셨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근데 뭐 R&B 소울에서 그 굿음악에서도 충분한 그 소울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R&B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소울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같이 좀 이렇게 결합돼 있지 않나
1: 그렇죠.
2: 싶어요.
1: 소울적인 네오 소울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2: 네.
1: 같긴 한데 분위기가
3: 저희가 1집 앨범을 낼 때도 그 장르를 힙합으로 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흑인 음악을 주로 다루는 매거진이나 그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신 바람에 아마 그렇게 분류가 또된것 같아요.
1: 그런 관심이 오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3: 그쵸, 네네.
1: 그럼 해외에 요 질문만 하고 음악 한곡 듣고 올 텐데요. 해외에서의 반응은 뭐 장르나 이런 걸뭐콕 집어서 이렇게 뭐 분류하고 싶어 하거나 그런 건 어때요? 있어요?
0: 저희가 스페인을 처음 작년에 가봤었는데요. 거기는 사실 저희가 한글이기도 하고 이 가사가 한국어기도 하고 잘못 알아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되게 열린 마음으로 그냥 이 음악을 즐기시더라고요. 축제였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음악적인 장르나 어떤 설명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저희는 좀 즐겁게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음악을 이번에는 좀 쉬어가는 의미로 라이브는 좀 이따 듣고요. 그 소수민족 이 앨범에서 음원으로 한곡 들어볼 텐데요. 사이에서 간단히 이 곡은 또 어떤 의미다? 뭐 이걸 누가 다혜 씨가 해주시겠어요?
0: 네. 사이에서라는 곡이 다큐멘터리 사이에서 아까 신내림을 받는 어떤 신엄마와 신딸의 어떤 이야기에서 나왔던 곡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 길을 가야 하는 신과 인간 사이에 무당의 역할로서 이 길을 가야 하는 어떤 그런 비통함이나 슬픔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지금 현대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힘듦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힘들지만 그래도 가다 보면 계속 너의 길이 보일 거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만든 곡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혹시 그 플랫폼에 월남보살이라고 영화 나온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월남보살.
0: 언제 나온 거죠?
1: 예, 그거 제가 음악 들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0: 네네.
1: 추다이 찬지스의 신보에서 사이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행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로 채워지는 특별한 시공간 새음악 라운지 오늘의 주인공 추다의 차지스의 소수민족 신보에서 사이에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정환님께서 얼쑤 허헛 사무실인데 춤추고 싶으시다고 신난다 신이 난다 음반 사러 갑니다. 음원도 있는데
1: 맞아요. 음반 솔드아웃이
2: 옛날
0: 음반
2: 거예요.
1: 죄송해요. 품절됐어요.
0: 아, 한정반으로 어떻게 또뭐 이렇게 발매 LP
1: 네.
0: 같은 것도 나오나요?
1: LP에
0: 나왔나요?
1: 나왔는데 LP도

0: 앨범은 거의 품절인 걸로 알고 있고, CD는 1, 2집 다 품절이에요. 네.
1: 희귀 음반 되겠네요.
0: 그 1집을 저희 1집 LP 이제 상 받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구매하고 싶어 하셔서 얼마 전에 그 저희가 4만 5천 원에 판매를 했었거든요. LP 1집을. 근데
1: LP.
0: 지금 거의 30만 원 가까이 팔고 있다고, 중고.
2: 대팔이.
0: 예. 아, 그렇게 안 하셨으면
2: 별로 안
0: 좋겠는데. 예.
2: 좋은구나라고 생각하는데,
0: 너무
2: 그렇게
0: 비싸니까.
2: 하시는 분들이.
0: 예.
1: 그걸 그게 한 10년, 20년 전에도 그런 상황은 있었더라고요.
0: 그럴 것 같긴 한데.
1: 갑자기 막확 올라가가지고.
0: 예.
1: 약간 은연중에는 약간 좀 하하하 뿌듯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1: 네. 왜 이렇게 바른 반듯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0: 아,
1: 다혜 씨가 약간.
0: 방송이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좀 구매하게 되시는 분이 안타까운 거죠, 사실. 예.
1: 내일 싱글 발매는 어떤 건가요?
0: 내일은 저희가 산울림 50주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희도 한 곡,
1: 네.
0: 무녀도라는 곡을 저희가 편곡해서 작업을 했어요.
1: 김창완 선생님의 산울림?
0: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작업을 해서, 여름이었나요? 저희가 그때 언제 녹음을 했죠? 녹음을 한 지는 조금 됐는데,
1: 네.
0: 내일, 정오에 발매가 됩니다.
1: 정오
0: 그래서,
1: 발매.
0: 예,
1: 제목이 뭐예요?
0: 무녀도요.
1: 무녀도.
0: 무녀도. 네.
1: 내일 새 싱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네.
1: 김정환님. 그, 신명이란 단어도 나왔고, 뭐, 그러니까 이, 굿, 뭐, 서양에서는 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겠지만, 뭐, 치유의 의미도 있고, 뭐, 씻김이라는 표현도 막 떠오르긴 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지금 방금 듣고 온 곡도 템포가 빨라졌잖아요.
0: 네.
1: 이거를 뭐, 어렴풋이 본 영화 장면도 그렇고, 이 집단이 이렇게 함께 뭔가 같은 지점으로 끌려가는 듯한, 그거를 또좀 무서운 말로 트랜스에 들어간다. 그런 무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퍼포먼스 할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0: 저는 안 일어나던데요.
1: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0: 정신을 번쩍
1: 한
0: 차리게 되는데.
1: 그거 그런 제안을 둘 수는 있잖아요. 이 밴드의 성격상 아니면 공연장의 성격상 실제로 저희 스튜디오에서 트랜스가 일어나면 좀 저희는 생방송상 어떻게 뭐 감당을 못할 것 같긴 한데.
0: 아,
2: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브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0: 술을 드셔가지고 음주 상태여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1: 음주 공연도
2: 조용히
1: 하시는
2: 해주세요.
1: 모양이죠.
0: 클럽에서,
1: 뮤지션들이
0: 예.
1: 편하게 그렇게 하죠.
0: 맞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
2: 조용히 하세요.
3: 오히려 관객분들이 트랜스 상태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저희
0: 네,
3: 공연에서는.
0: 그럴 때는 아주 너무 저희가
3: 네,
0: 뿌듯하죠.
3: 그때는.
0: 예.
1: 그런 게 딱딱한 말이지만 목적이잖아요.
0: 네,
1: 예.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심취되셔서 본인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거를 저희가 목격하면서 저희도 더그 에너지로 또 공연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신다던가.
1: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다빈치는 혹시 우리 투다이 차지스의 뭐 공연 하고 나서 기록된 영상 같은 걸 되돌려보기 같은 거 하세요?
4: 그거 종종 하는 편이에요. 막 그렇게 뭐 꾸준히 찾아보진 않고 워낙 좀 라이브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1: 저는 늘 궁금했어요. 뮤지션들이 뭐 여기 계신 네분다 포함해서 자신들의 기록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좀 생뚱맞은 질문이긴 한데 심우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3: 좀잘안 보기에
1: 피해요, 오히려?
3: 아니 그러니까 보긴 보지만 뭔가 그좀 창피한 것 같아요.
1: 그런 걸 느끼는구나.
3: 네.
1: 어떤 부분을 창피할까요? 뭐 실수가 있었거나 뭐.
3: 뭐 그런 거라기보다 그냥 제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게 조금 좀 창피할 때가 있는 것
1: 재호 씨도 그래요?
2: 저는 그때그때 그때 다른 것 같은데, 그날 유독 공연이 좀 좋았다 하면 찾아보는 것 같아요.
1: 그럼 자기의 평가가 맞던가요? 확인이 되던가요? 아,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았다, 막 이렇게.
2: 그렇게 잘 맞진
1: 저도 그렇게
0: 않더라고요.
1: 생각해요.
0: 맞아요.
1: 그게 반대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네.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여기서 다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면.
0: 현장에서는 엄청 좋았다고 느꼈는데, 이제 모니터 할때 되게 빨랐다던가, 약간 흥분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1: 그렇죠.

0: 네, 현장감과 이제 이 영상에 담기는 건좀 다른 것 같긴 해요.
1: 카메라가 요물이군요.
0: 네.
1: 자, 딴 길로 좀 샜는데, 제작 과정에서 1집과 2집에서 조금 뭐, 달리 좀 목적성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2집에서 좀 다르게 좀, 지향했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0: 이 집은 저희가 조금 더, 1집을 만들고 이제 5년이란 시간이
1: 네.
0: 흘렀기 때문에 4, 5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가 라이브를 하면서 많이 긴밀해지기도 했고,
1: 네.
0: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훨씬 좀더 많이
1: 그런
0: 넓혔어요.
1: 느낌이 확실히
0: 예,
1: 들었어요.
0: 장르적으로도 막꼭 굳이 이렇게 해야겠다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좀 넓어져서
1: 네.
0: 그게 좀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군요. 넓어졌다. 그런 강박 넓혀야 돼. 이런 거보다.
0: 네네.
1: 예.
0: 1집은 그냥 정말 설레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면 2집은 저희가 라이브를 많이 하면서, 좀더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런 샌리스트가 더 짜여졌다고
1: 네네.
0: 할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된것 같아요.
1: 다른 분들도 동의하시는 부분이고.
2: 네.
1: 또 추가하실 사항이 또 있죠.
2: 그러면서 코러스도 많이 하게 됐어요. 라이브를 이제
1: 아,
2: 많이 하면서
1: 네.
2: 또 가끔은 되게 신나야 되는 공연도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저희 1집이 좀 다크하고 어두워서
1: 네.
2: 간혹 조금 분위기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신나는 곡들을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 이 집이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된것
1: 보통 투어를 하시면 이뭐 크고 작은 공연장일 텐데 그 말씀하신 그런 경험 예를
2: 네.
1: 들어서 좀 이건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부담을 느끼는 공연장은 아무래도
2: 네.
1: 큰 사이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 그쵸.
1: 네.
2: 막, 근데 오히려 음향이 빵빵하고 뭔가 되게 좋은 장소에서는 조용한 노래들도 되게 잘할수 있는데 오히려 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가 더,
1: 아, 그 청자들, 그 관객들의
2: 예. 예.
1: 니즈를 예민하게 보시는군요.
2: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지는데 라이브를 들어야겠죠. 한국 보니까 담불도 신보의 수록된 곡이죠.
2: 네.
1: 예.
2: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자리로 이동하셔서
0: 네.
1: 준비하시면서.
2: 네.
1: 제가 게시판도 좀 살펴보고 있겠습니다. 사실 아까 그 음원으로 듣고 온 사이에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라이브로 들어볼 수도 있었는데 음원으로 들은 거라서 요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그 제주의 악기인 바라 연주까지 우리 다혜 선생님께서 해주실 예정이었는데 그걸 들으려면 라이브도 한번 요청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따 판단해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블루 스트링스님께서 추다혜님 휴명삼각 공연에서 너무 멋있었습니다. 최고 최고 추다혜 차지스 공연도 보러 갈게요. 맞습니다. 그 휴명삼각이랑도 함께 프로젝트를 하셨죠. 시작부터 입이 떡 벌어집니다. 0890님도 잘 보고 계신데 이렇게 또 평가하시네요. 다혜님 얼굴은 걸그룹 이미지라고 걸그룹 멤버 상인데 목소리는 중년 무당이시라고 연주 소리가 세 분이 아니라 여섯 분이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그 느낌 다시 한번 들어보죠. 먼저 담불, 추다의 차지스의 연주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로 채워진 특별한 시공간이죠. 새 음악 라운지. 오늘의 초대 손님 추다의 차지스의 멋진 라이브 연주 한곡더 듣고 왔습니다. 신보 수록곡 담불이었습니다. 정은숙 청취자가 오늘부터 4일까지 전남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ACC 뮤직 페스티벌에 공연하시네요. 가고 잡네요라고 제가 아까 이따가 말하려고 하는 정보를 또 주셨습니다. 공연 투어 일정도 그렇고 뭐 국내 포함해서 또 해외까지 좀 궁금해지는데 뭐 굵직굵직한 것부터 뭐 소개하고 싶은 일정
1: 아, 저희 공연 일정이요? 저희 내일 10월 2일 날 광주에서 열리는 ACC 뮤직
0: ACC
1: 페스티벌에 나가고 또 10월 4일 날 충주 뮤직 파크 페스티벌에 또 나가고요. 또 유럽 투어도 가고 10월 24일에 서울 노술섬 페스티벌에도 나가고
0: 바쁘네요.
1: 네, 아, 계속 공부를 하니까 11월에도
0: 홍보하세요.
1: 네, 일본 잘 다녀. 7일, 8일 도쿄에 혹시 저희의 팬분들이나 관객분들 계시다면 또 도쿄로 놀러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10월이 아주 꽉차 있네요.
1: 네네.
0: 유럽도 다녀오실 거고.
1: 맞아요.
0: 자, 라이브를 한곡더 연주해 주실 텐데요. 혹시 아까 그 사이에서
1: 네.
0: 그 바라 연주 가능할까요?
1: 파라 연주만요?
0: 아니요.
1: 아.
0: 그럼 더 아쉬워질 것 같아서.
1: 네.
0: 이어서 해 주시면 뭐 좋죠.
1: 네네, 그러면은 어떤 곡부터 리추얼 댄스 먼저 하고 사이에서를 할까요?
0: 그거는 추다이 차지스 편하실 대로 하시면
1: 네, 그럼
0: 됩니다.
1: 리추얼 댄스 먼저 들려드릴게요.
0: 추다이 차지스 여러분의 연주로 리추얼 댄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이에서 두 곡입니다.

0: 추다 차디스의 멋진 앙상블 연주로 방금 사이에서 라이브로 다시 한번 들었고요. 바리 연주도 추다혜 씨가 직접 또 해주셨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 전 앨범 데뷔 음반에 수록된 리추얼 댄스였습니다. 일정 관련해서 내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을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광주 ACC 엑스뮤직 페스티벌 내일 참여하시고요. 그 10월 4일에는 충주 파크뮤직 페스티벌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노들섬 서울뮤직 페스티벌 참여 일정이 있고요. 해외로 가면은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유럽 투어 4개의 나라 투어 진행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11월 7, 8일이 또 일본 투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SNS 통하면은 더뭐 정확한 정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지금 더 얘기 나누고 음악도 듣고 그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 뭐 이렇게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처음 나오게 됐는데요. 저희 라이브도 새로운 공간에서 또 이승열 선생님 만나 뵈서 또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0: 저도 예, 귀호강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한 해가 벌써 또
0: 네.
1: 이제 곧 10월, 아, 이제 10월이잖아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희 라이브도 또 보시고요. 다들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예, 심은 씨도
2: 저희
0: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2: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0: 다음에도 나와주실 거죠?
2: 그럼요. 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최우 씨도
3: 네, 만나뵙게 되어서 감사했고요.
0: 아, 시간이 너무 아까워.
1: 또 불러주세요. 또 불러주세요.
0: 그러니까 또 오실 거죠?
1: 너무 짧았습니다.
0: 너무 짧아요.
3: 네. 형님 목소리가 너무 근사하세요.
0: 아이, 당신들
1: 진짜.
0: 연주 소리, 다혜 씨또이 목소리 이것도 놀라워 정말. 오늘 귀호강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인사드려야겠습니다.
1: 네.
0: 그 마지막 곡으로 니나 니를 들을까요? 에어리 쓴 거야를 들을까요?
1: 그냥 에어리 쓴 거야를 들으면서
0: 예.
1: 여러분 명복을 끝까지 빌어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추다의 차지스의 에어리 쓴 거야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독감이 유행할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함으로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둘째, 주변에 독감 환자가 있다면 식사를 따로 하고 물컵도 구분해서 쓰세요. 손이 자주 닿는 곳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셋째, 실내 환기를 자주 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로 밀접하게

0: 세계 접촉하는 일도 피해야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3: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 금, 토 오전 5시 20분
2: 星期 4, 5, 6 上午 5点 20분
3: 홍상욱과
2: 왕도와 함께
3: 중국 중고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2부 첫 곡, 듀엣이었죠. 제인 버킨, 그리고 미국의 재즈 아티스트, 피아니스트이자 보컬리스트인 지미 롤스의 These Foolish Things 듣고 왔습니다. 매일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은 조운용 청취자가 신청하셨습니다. 자메이카 태생의 캐나다 가수인 클라우디아 베리의 1978년 발표곡 무기우기 댄슨 슈즈 함께 듣고요. 이 아리베 음악 정찬 시작합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에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푹 잘 쉬셨어요?
1: 네, 덕분에 잘 보내고 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0: 예, 근데 오늘은 좀 걱정이 되는 게
1: 네네.
0: 그 책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하셨어가지고 연휴 전에
1: 네네.
0: 그 경무로
1: 네.
0: 예, 좀
1: 많이 피곤해 예, 보인다.
0: 병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병 잘 안 나요?
1: 나면 진짜 큰일 나는 때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는 약간 마비되잖아요.
0: 아,
1: 그래서
0: 몸이 또 그렇게 해주지.
1: 네, 무엇도 예. 안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일이 좀 끝나고 나면 좀 이렇게
0: 무너질 수도 있다.
1: 네, 확 또 오지 않을까 하는. 네.
0: 아, 그럼 안 되지.
1: 네, 그러니까 열심히 또.
0: 변화질문한 거 아닌가 싶네요. 언제 네. 끝나요? 뭐 곧 끝나나요?
1: 이게 11월 초에 예. 언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그 예. 북페어의 신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제목은 다 정하셨어요?
1: 네, 제목은 뭐. 또 제가 만들고 있어가지고
0: 언리미티드 예. 에디션이라는
1: 네.
0: 재밌다. 리미티드 에디션 아니라 언리미티드
1: 에디션이에요.
0: 예. 네. 뭐 끝없이 책이 나와요? 거기 가면 막
1: 끝없이 예. 독립 출판물들이 예. 우후 우후후 쏟아지고 있습니다.
0: 네. 제목 네. 공개하셔도 되는데, 뭐, 그.
1: 이따가 이제 네. 얘기하면서 오늘 또 이야기와 또 함께 네. 네, 풀어낼 작정입니다.
0: 작정. 자, 오늘 첫 질문은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그런 뉴스인데요.
1: 네네.
0: AI 사용 여부.
1: 네네.
0: 출간한 책에 표시한다라는 그런 결정이 출판.
1: 네.
0: 한국출판인회의와 한국출판연구소 그리고 한국작가회의 등 12개 단체가
1: 네.
0: 이런 그 원칙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1: 네.
0: 예. 이게 그러니까 룰이 되는 거예요? 법이?
1: 그렇죠. 그래서 뭐 음악도 그렇듯이 AI 사용 여부를 조금씩 다 적어 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책에도 당연히 이제는 그런 걸 표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인용 뭐 어떤 가수의 노래 한 구절만 인용해도 다 인용을 쓰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듯이 당연히 네. 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주석을 다 달듯이.
1: 네.
0: 예. 그 그런데 여기 또 AI 학습의 이 출판물이
1: 네.
0: 인간 작가의 출판물이 학습에 쓰일 경우는 권리자의 동의와 정당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라는 추가적인 요 부분도 있어요.
1: 네.
0: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AI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치나 뭐 그게 이제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능력치니까
1: 그렇죠.
0: 학습이란 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1: 네.
0: 그런 텍스트와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1: 네, 맞습니다.
0: 이게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시대네요.
1: 그 이제는 뭐 거스를 수 없는
0: 네.
1: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근데 작가분들도 이거에 흔쾌히 동의하신 거예요?
1: 작가님들한테는 뭐 작가님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사용하고 계시는지
0: 그 현황은 모르잖아요.
1: 모릅니다.
0: 그렇죠. 뭐 네. 90% 정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시는지는 네.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0: 물어보지도 않죠.
1: 물어보지조차 않았던 것 같아요.
0: 지금은 좀 껄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그런 거 물어보기가
1: 그렇죠. 그리고 작가님들 원고를 받으면
0: 네.
1: 이 작가님들 원고에 그 문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을 받은 또 책은 없었겠어서
0: 여태는 없었어요.
1: 네.
0: 그냥 뭐 팩트 리서치 툴로 정도
1: 맞아요.
0: 쓰실 것 같긴 하긴
1: 네네.
0: 한데
1: 시장 조사나 뭐 이런 네. 것들
0: 여기 그 한국 작가 회의도 이런 12개 단체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0: 작가분들도 동의하시는
1: 네,
0: 부분구나
1: 맞습니다.
0: 싶기도 하네요. 너무 딱딱한 주제다, 그쵸?
1: 네, 그렇긴 합니다.
0: 뭐 복잡하기도 하고. 근데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다 정도로만. 오늘은 어떻게 그러면 뭐뭐 뭐 피곤한 날의 플레이리스트 뭐 이런 건가요?
1: 오늘의 플레이리스트는 좀 주제가 할머니가 되어서도 장래희망을 갖고 싶어.
0: 할머니?
1: 네, 할아버지가 듣고 싶을 수 있으시지만
0: 네.
1: 할머니가 되어서도 장래희망을 갖고 싶어라는 이 말은 그 어렸을 때는 장래희망이 뭐니?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잖아요.
0: 네.
1: 근데 진짜 뭐 그때는 좋아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잘하는 것은 뭐 더더욱 모를 때그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그래서 뭔가 그때는 제가 보던 TV 속에 나오는 뭐 등장인물, 읽었던 책의 주인공의 직업, 이런 것들이 장래희망 되곤 했었거든요. 뭐, 로키를 보면 막 복서를 막 꿈꾸고, 그다음에 뮤지컬 캐치 봤을 때는 이제 뮤지컬 배우가 되겠어. 막, 이런 꿈도 꿨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뭔가 이제 직업을 갖게 되고 나서는 아무도 이제 장래희망을 물어보지 않는
0: 장래희망이, 오늘 얘기하는 장래희망은 직업군이군요.
1: 네, 장래희망 찾아보니까 이게 앞으로 진로희망 같은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0: 진로희망.
1: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되고 싶은 것이 장래희망이 맞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그 무슨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 제목이었어요. 할머니가 되어서도 장래희망을 갖고 싶어 라는 제목으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문장을 이렇게 품고 살고 있었어요.
0: 혹시나 그 나이가 되면 장래희망이라는 것도 희미해지고 뭐
1: 네.
0: 장래가 있나 뭐 이런
1: 장래가 없어서 희망도 없나 약간 이런
0: 뭐 약간
1: 생각도 들고.
0: 암울함도 떠올려지기도 하는데.
1: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오늘 고른 이유는 저에게 새로운 장래희망이 생겨서 오늘
0: 저기
1: 고르게
0: 아시아의 물개 뭐
1: 되었습니다.
0: 이런 거 아니었어요? 현해탄 건너는 거뭐 이런 거.
1: 그것도 집에 가서 다시 추가 목록으로 올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그 장래희망이 바로 소도서관의
0: 소도서관에 사서.
1: 사서가 되는 꿈입니다.
0: 나도 이거는 괜찮은 것
1: 괜찮죠?
0: 같아.
1: 그래서 인생을 사실은
0: 아무도 찾지 않는 소도서관.
1: 제가 기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생을 두 가지로 살아볼 수는 없으니까 뭔가 당장 사서가 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사서가 되는 이야기를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지금 만드는 책이 그 소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는 이 기분의 하루하루를 그린 오늘의 기분이거든요.
0: 그럼 소도서관의 그 사서분의 이름도 정해줍시다, 그러면.
1: 그 이름이 이 기분이에요.
0: 이 기분?
1: 네,
0: 오,
1: 이기분 씨.
0: 이 기분 씨.
1: 그래서 책 제목이 오늘의 기분입니다.
0: 못 알아들었구나. 이름도 독특하다.
1: 네, 이기분이고 또그 시스터가 하나 있는데 이기릿이에요.
0: 이기릿?
1: 이기릿, Let's get it,
0: Let's get it, 이거요?
1: yeah, that's. 그래서 그 이기 자매, 이기 남매의 어떤 자매가 아니죠. 남매 이야기도 이렇게 살짝 나오는
0: 뭐
1: 그런
0: 사촌 이기심 뭐 이런 건가?
1: 사촌까지 약간
0: 아,
1: 돌림자를
0: 필요
1: 쓰는 것
0: 없고.
1: 같진 않고요. 네.
0: 재밌다. 정말 재밌는데요?
1: 네, 벌써 재밌어하셔서 너무
0: 저만
1: 감사하고요.
0: 재밌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오늘의 기분을 그래서 쓰고 있고, 그래서 오늘 첫 곡에는 이 사심을 담아서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루고 싶은 꿈, 도서관 사서 해서 Public Library Commute라는 음악가의 Brand New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0: 여기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네요. 이 팀명에.
1: 공공 도서관에 통근하는 약간 요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아, 이 사람 딱이다. 라고 생각해서 브랜뉴라는 진짜 뭔가 완전히 새로 태어난 기분 약간 요런 느낌으로 오늘 기타팝이 아주 청량한 기타팝의
0: 기타팝입니까?
1: 곡입니다.
0: 일단 음악을 듣고 와서 뭐 추가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퍼블릭 라이브러리 커뮤트의 브랜뉴 듣고 오죠.

0: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늘의 선곡 테마 할머니가 되어서도 장래 희망을 갖고 싶어 이기분 씨 소도서관 사서의 사소한 플레이리스트 우리가 엿보고 있습니다. 퍼블릭 라이브러리 커뮤트의 브랜뉴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의 2021년 음반에서 잘 듣고 왔습니다. 부담 없는 뭐 이렇게 통통 튀는 깔끔한 그런 팝이었습니다. Let's get it. 이기리 씨 네이밍 기맥혀요. 역시 이하림님 스타일이라고 유영진 님께서 이기리
1: 이기릿입니다.
0: 네.
1: 이릿. 오, 이름이 릿.
0: 이기리
1: 네, 전화 이하립이듯이.
0: 기립도 되겠다.
1: 네,
0: 이기립
1: 이기립도 나쁘지
0: 나쁘지 않죠?
1: 않네. 기립송 저요. 이런 거좀 생각나는데.
0: 7108 님께서 아림님 아프지 마셔요.
1: 네.
0: 수영으로 철인 체력이 되셨을
1: 그렇죠.
0: 거예요.
1: 진짜 현해탄 건너. 현해탄이 뭐예요, 근데? 한강 건너야죠.
0: 조오련
1: 한강.
0: 씨 몰라요?
1: 요로님
0: 아시죠?
1: 알죠.
0: 알죠?
1: 진짜.
0: 한강부터 예 하시고
1: 네. 알겠습니다.
0: 오늘 할머니가 되어서도 장래희망을 갖고 싶어 이제 이어진 이야기 또잘 들어볼게요.
1: 네, 이어지는 곡은 전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볼프백의 New Groove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할머니가 되어서도 배움을 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뭐 할머니 이미 할머니이기도 하고 이제 조카들이 결혼만 하면 바로 할머니가 될수 있어서 그래서 인생의 뭔가 새로운 정신적인 지도자, 인생에 답을 줄수 있는 그런 새로운 스승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0: 너무 어렵죠.
1: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은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볼프백의 뉴 그루라는 노래 가져왔고요. 이 노래가 2022년 앨범 슈비츠라는 앨범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증기탕을 뜻하는
0: 증기탕?
1: 말이래요. 그래서 이
0: 예.
1: 뮤직비디오를 보면 밴드 멤버들이 다 목욕 가운이랑 모자를 쓰고 사우나에서 라이브를 합니다. 좁은 사우나에 멤버 진짜 많잖아요. 한
0: 네.
1: 7, 8명이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0: 이야,
1: 네, 이,
0: 대단한데?
1: 네, 그래서 이 앨범 자체가 첫 곡은 사우나 막 이래요. 그래서 땀을 빼며 목욕하는 행위를 이제 하나의 컨셉트로 삼은 앨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스승을 찾아야 한다.
0: 노래 제목이 누구루잖아요.
1: 네, 그러니까

0: 이게 정치적인 스승이든 뭔가 어떤 기술적인 스승이든 계속 그런 스승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골라본 곡입니다.
1: 좋은이십니다. 월팩의 누구루 오늘 아리 씨의 두 번째 선곡 함께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킹, 싱어송라이터이자 출판인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정성껏 차려내는 코스요리죠.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늘은 선곡 테마가 할머니가 되어서도 장래 희망을 갖고 싶어 소도서관의 이기립의
1: 이기분.
0: 언니, 누나, 뭐였죠? 이기분.
1: 네,
0: 예.
1: 이기분.
0: 이기분 사서의 플레이리스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너무 세계관이 너무 있었네요. 네.
0: 불펙의 누구로
1: 네.
0: 새로운 구루를 늘 찾아야 된다. 그렇군요.
1: 네. 네.
0: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1: 배움을 게을리 하면 정말 되게 재미없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0: 주변에 어떤 성향인지가 궁금해지네요. 다들 이렇게 배움에 열심히 해요? 주변 분들?
1: 주변에 이제 수영에 거의
0: 수영도 그렇고.
1: 수영의 광인들만 있기 때문에 수영 다 열심히 하시고 음악하는 친구들도 제가 수영으로 다 이끌어가지고 지금 진짜 열심히 다 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소소한 재미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를 좋아는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뭘

0: 배우면은 그거를 연습하고 갈고 닦잖아요. 그 이후의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1: 그렇죠.
0: 배워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1: 배워서 남주지 말고.
0: 계속 그걸 가지고 가는 거.
1: 네. 그리고 그거를 취미 생활로 할수 있고, 내가 너무 재밌다면 같이 좀 얘기해서 배우기도 하고,
0: 전도하고.
1: 전도도 하고.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새로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다시 습득하는 일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네. 항상 쓰는 말들이 있는데, 그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배움은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볼펙의 누구루, 오늘 이하립의 음악정찬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이제 이기분 사서의 세 번째, 플레이리스트의 세 번째 곡도 만나볼까요?
1: 네, 할머니가 되어서도 장래의 마음을 갖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태도가 뭘까? 네. 근데 할머니가 뭐 되어서도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할머니가 아닌가라는 생각 제가 듭니다.
0: 그 말을 자꾸 하시네요, 오늘. 네.
1: 네,
0: 아,
1: 그래서
0: 그 너무 이미 할머니라고 누가 그랬어요, 혹시?
1: 그런 것 같아요.
0: 저는 그러지
1: 아이고,
0: 않았습니다.
1: 허리야. 약간, 네. 그래서 가장 필요한 태도는 뭔가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성공했던 그런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알수 없는 미래에 멱살 잡히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그냥 느끼면서 사는 것, 이게 가장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가장 멋진 목소리의 사람들의 곡을 무려 골라왔어요.
0: 동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나도 불렀지만 이 같이 부른 사람 입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1: 네. 이승열님이 피처링한 최고운의 순간에 바로 서서라는 곡이고요. 2016년, 10년 전. 네. 최고운 씨 EP
0: 10주년을 맞이한.
1: XXXY의 수록곡입니다.
0: 딴 얘기 해야지. 올해가
1: 네.
0: 스티비 원더
1: 아, 맞아요. 스티비 원더.
0: Songs in the Key of Life의 50주년이라고 또, 어제 김밥에
1: 네.
0: 영혁 씨가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1: 50주년.
0: 예, 그게
1: 진짜.
0: 이제 76년을 기준으로 50주년이잖아요.
1: 76년.
0: 그해 정말 좋았더라고요. 좋은 음반들이 많이,
1: 좋은 해.
0: 줄줄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 막, 어머나, 막 이런 분위기, 그런 느낌의 지금 와서 돌아보면 명반이라고 소위
1: 네.
0: 얘기하는.
1: 왜 이렇게 항상 옛 것들이 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걸 그렇게 세월이 끝나서 좀더 깨닫는 거 아닐까?
1: 아, 그때는 깨달음은 항상 늦게 오니까.
0: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아니야, 맞단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단가? 아무튼. 그래서 10년 전에 또
0: 제가 이 작업을
1: 율리의
0: 또,
1: 목소리를
0: 들어볼까요?
1: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0: 순간에 바로 서서, 저는 이 제목 딱 보고, 이건 약간 독립운동 뭐 이런 선언문에 들어가는 제목 같다, 뭐 이런
1: 그쵸.
0: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네, 선언문이랑 비슷하죠.
0: 근데
1: 아주
0: 그렇게 부른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1: 비장한 느낌이 좀 나는 노래입니다.
0: 어우, 듣기 싫은데. 최고운의 순간에 바로 서서, 피처링 이승열,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늘은 할머니가 되어서도 장래 희망을 갖고 싶은 소도서관 이기분 사서의 플레이리스트로 꾸며 오셨습니다. 최고운과 이승열의 듀엣으로 순간에 바로 서서 2016년 최고운 싱어송라이터 최고운의 XXXY 음반 수록곡이었죠. 이게 아까 독립군 음악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제가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음악도 약간 저게 떠오르네. 치아오 벨라 치아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랑 약간 화성도 약간 좀이 음악 닮았다는 게 아니라 약간 그게 떠오르더라.
1: 아, 노래가 떠오르더라.
0: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1: 네, 아주 순간에 삽시다. 네네.
0: 순간에.
1: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네.
0: 어차피 순간에 안 살을래 하면서 어느 순간을 피할 수는 없어요.
1: 맞아요.
0: 예, 그냥 사라지는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약간, 예, 좀, 선언 같은 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내일
1: 네,
0: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정치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럴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는지, 저 어쩌려고
1: 바로 태세
0: 저러지?
1: 전환 하시면서.
0: 예. 아무튼,
1: 아무튼,
0: 이 곡은 그런 건 아니었고,
1: 네.
0: 예. 아림님 덕에 오늘 여러 번 귀호강하네요. 좋아라.
1: 아,
0: 조이선님도 잘 듣고 계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다음 곡 만나볼까요?
1: 네, 다음 곡은요. 오하시 트리오의 손나코토가 스테키데스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그런 점이 멋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곡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되어서 가장 많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혼자 막 떠올려 보다가

0: 아까
1: 네.
0: 그런 점이 멋있습니다. 라는 말을 좀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어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그 좋은 점을 항상 유심히 볼수 있고 그 눈에 띄지 않아도 애쓰는 마음들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할머니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1: 최고지.
0: 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아, 진짜 그런, 그리고 그냥 좋습니다가 아니라 요로 요로 요로 해서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어른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1: 차원이 다른 거죠. 두
0: 그렇죠.
1: 칭찬, 뭐, 하나는 뭐, 그냥, 뭐, 어쨌든,
0: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말들이지만, 그래서 이런 말을 또 마침 오아시 트리오가 해주셔가지고.
1: 오아시 트리오? 아, 트리오예요,
0: 네.
1: 실제?
0: 사실은 일본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그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트, 이게 오아시
1: 요시노리군요,
0: 요시노리. 네.
1: 요시노리.
0: 이 음악가의 프로젝트인데, 사실 이름에 트리오가 들어가지만,
1: 네.
0: 실제로 혼자서 다 보컬, 작사,
1: 이른바
0: 작곡.
1: 원맨 프로젝트.
0: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고요. 저는 그 마음도 알것 같아요. 내가 혼자지만 팀이다. 나는 팀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항상 제가 이렇게 좀 내세우고 싶은 그
1: 아,
0: 심정이거든요.
1: 이아립이라는
0: 네네.
1: 싱송라이의 그 정체성 자체가.
0: 네, 그래서 이아립 팀이다 약간
1: 저도
0: 이런 느낌.
1: 동의해요.
0: 네, 그쵸.
1: 예, 맞아요.
0: 네, 그, 이승열 팀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1: 밴드와
0: 거잖아요.
1: 함께 무대에 올라도, 뭐,
0: 그렇죠.
1: 그 팀이 두개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0: 그리고 혼자 오르셔도 팀과 함께라는 느낌이 드실
1: 그건
0: 테니까.
1: 모르겠어. 혼자의 경험은 아립 씨가 저보다 한 10배는 많으시니까.
0: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오아시 트리오의 노래로 이런 말을 건네보면 어떨까라고 골라봤고요. 가사도 되게 평범한 일상의 아름다움, 사소한 것들에 대한 행복,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잘 들어볼게요. 손나고 또가 수테키 데수 오아시 트리오의 노래 듣고 오죠.

0: 일본의 아티스트 오하시 트리오 연주로 손나고토가 수데기 데스 그런 게 멋진 겁니다라고 번역해 주셨죠. 잘 들어봤습니다. 아립 씨. 기분 씨라고 해야 되나? 이기분 씨의 플레이리스트. 할머니가 되어서도 장래희망을 갖고 싶어. 이제 다음 곡 넘어가기 전에 조희선 님이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소도서관 사서 얘기하시니까 세계 끝에 있는 도서관에서 꿈 읽기를 하던 하루키 소설 생각납니다라고 하시면서 저는 한동안 등대지기가 장래 희망이었던
1: 와, 너무,
0: 등대는 아직 있죠?
1: 네,
0: 네.
1: 있죠. 너무 멋있어요. 등대지기, 그 소설가,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느낌이 딱, 예, 진짜, 조희선님 진짜 멋지신데요.
0: 아, 나는 이런 멋진 이런 걸 하면서 떠오르는 게
1: 네.
0: 그 제이슨 스타뎀 주연의 때려 부수는 액션 영화 제이슨 스타뎀이 이제 하다 하다 이번에 등대지기로 나오더라고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그 작품이
1: 등대지기, 어디서 가만히 조용히 잘
0: 떠올라가지고 아,
1: 등대지기
0: 가만히
1: 하나요?
0: 있으려고 등대까지 갔는데 가만히 세상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설정이었어요.
1: 세상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0: 쫓아와서
1: 않는다.
0: 어쨌든 그렇게
1: 네.
0: 예. 저는 끊임없이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정은숙 님께서 글을
1: 아, 너무
0: 올려주셨습니다.
1: 멋집니다.
0: 예.
1: 네.
0: 저는 최근 처음 자의적으로 뭔가 배우고 있는데 넘나 잼나요? 새 세상이 열리는 느낌. 김정아 님께서도 이렇게
1: 와, 진짜 그런 점이 아주
0: 예.
1: 멋지십니다.
0: 일본말로 해주세요.
1: 손노코토가 스테키
0: 아,
1: 데스네.
0: 방금 들었죠?
1: 네,
0: 이 음악.
1: 와, 진짜.
0: 김정아 님 멋지십니다.
1: 네.
0: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만나볼까요?
1: 네, 오늘 또 마지막 곡인데요. 제 친구는
0: 네.
1: 60세에 재즈 가수로 데뷔하는 이게 꿈인 친구가 있어요.
0: 지금 몇이신데요?
1: 지금은
0: 몇년 남았어요?
1: 몇 년, 10년 이상 남은 것 같아요.
0: 그럼 좀
1: 네.
0: 하면 될 수도 있겠네요.
1: 예, 근데 재즈 가수가 되기 위해서 포르투갈어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0: 파도 아니고 그럼 재즈예요?
1: 예, 진짜 재즈. 그래서 듀오링고에서, 언니, 나 지금 첫 며칠이야, 이러면서
0: 잠깐만, 포르투갈식 포르투갈어를 배우는군요.
1: 포르투갈어를 배워요.
0: 브라질식 포르투갈어 아니고.
1: 네네.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했고, 또 주변에 운전 좋아하는 친구들은 택시 운전사를 또 꿈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이,
0: 자율주행인데?
1: 자율주행 시대, AI 시대. 아, 그래서, 이런 모든 꿈들을 또 응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0: 예,
1: 멋진
0: 응원해야죠.
1: 꿈들도 응원하면서, 근데 진짜 100세 시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까지 뭘 해야 하느냐,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 새로운 도전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예. 예,
1: 네.
0: 수영 말고 새로운 게 생겼나요, 혹시?
1: 그래서 소도서관을 언젠가 여는 것이 저의 꿈이 생겼습니다.
0: 야, 진짜는가 보네.
1: 네네. 진짜
0: 예.
1: 열어서, 뭐, 사서를 원하시는 분들이
0: 한,
1: 계신다면,
0: 뭐,
1: 한
0: 천권
1: 20년
0: 이상,
1: 후에,
0: 천권 이상 도서를,
1: 네, 책을 모아서,
0: 예.
1: 네. 소도서관을 열고 싶다. 거기서 이제 커피도 내리고, 오후 4시에는 플레이리스트도 이렇게
0: 하면서,
1: 틀면서,
0: 들려주면서,
1: 네.
0: DJ 박스도 이렇게 해서 거의
1: 빨리
0: 들어가지고.
1: 떡볶이도, 떡볶이 해야 될것
0: 아무튼,
1: 같은데. 네.
0: 아립 씨의 소도서관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꿈도 응원하면서 오늘 마지막 곡은 그 인도네시아 인디 밴드 파융테두의
0: 네.
1: 대표곡 아카드라는 노래를 가져봤어요. 2017년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이 뮤직비디오 보면 그 주인공인 아저씨가 택시를 몰고
0: 뭐라요?
1: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택시를 몰고 가다가 뭐 연인도 타고 가족도 타고 친구도 타고 막 누구는 울고 있고 누구는 다정하고 이런 여러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택시 운전.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김대균 토이킹 김대균입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20페이지 오늘의 한자.
1: 오늘의 한자는 활, 활약.
0: 활약. 그는 국내だけでなく海外でも大いに活躍しています.
1: 그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오이니 크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활기라고 할 때는
0: 각기. 新しい店が次々にオープンして駅周辺がますます活気づいています.
1: 각기づく 하면 활기를 띠다란 뜻으로 새로운 가게들이 次々に 오픈して 잇따라 문을 열면서 역 주변이 점점 더 각기づいています.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살리다, 활용하다.
0: 이카스. 古い 建物の 특징을 이카시ながら 내성을 모던히 리폼しました.
1: 오래된 건물의 독초를 이카스, 특징을 살리면서 내성을 실내 장식을 모던히 리폼する 현대적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가 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2: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乐.
2: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3: 堵车的原因.
2: 堵车的原因. 堵车 그대로 차가 막히다. 原因, 원인, 이유. 그러니까 堵车的原因, 차가 막힌 이유. 뭐有很多情况.啊,这个堵车的原因很多呀. 上下班的时间应该堵车. 前面发生了一些车祸，也是应该会堵车。然后呢，遇到一些施工，对，施工也会堵车，还有天气不好也会堵车，特别是下雪、下雨、下大雨，哎，그러면좀아무래도会堵车的。不过人和人之间呀。
3: 这个有的时候迟到的时候大家最不喜欢的理由就是啊堵车堵车堵车堵车
2: 좋습니다. 세 단어 보겠습니다. 차가 막히다.
3: 堵车
2: 이유, 원인.
3: 原因
2: 아마 뭐뭐일 것이다.
3: 可能会
2: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늦다, 지각하다.
3: 迟到
2: 막다, 막히다.
3: 堵
2: 실제로 이 두의 堵车가 두가 막다 막히다의 뜻이죠.
3: 是的.
2: 그러니까 이런 뭐 배관이라든가 이렇게 막혔을 때 堵.
3: 对对, 血管 堵了, 下水道 堵了.
2: 그러니까요. 다 오다, 모두 도착하다.
3: 到齐.
2: 저는
3: 或者说到齐了.
2: 그렇죠. 到齐了. 이게 사람들이 이제 다 도착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3: 是的.
2: 예, 이런 단어들은 참 재미있습니다. 到齐了. 교통사고?
3: 交通事故.
2: 사진을 찍다.
3: 拍.
2: 사진을 찍다.
3: 拍照.
2: 照片은 照 사진이죠. 영화를 찍다.
3: 拍电影.
2: 동영상을 찍다.
3: 拍视频.
2: 视频이 그대로 동영상이죠. 그래서 拍视频, 동영상을 찍다. 현장, 현지.
3: 现场.
2: 그대로 현장이죠. 现场. 现场 直播.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대로 방송하는 라이브. 사진.
3: 照片.
2: 조금 전에 拍照 할 때 照, 照片. 어쩐지, 과연.
3: 怪不得.
2: 에이, 그럴 줄 알았어. 怪不得. 그랬구나. 怪不得. 오래다, 시간이 길다. 久.
3: 比如说,好久不见.
2: 好久不见. 심하다, 심각하다.
3: 严重.
2: 아, 严重. 엄중인데요. 이게 심하다 할 때, 아, 严重 뭐? 뭐, 심해요? 이렇게. 严重. 분명하다, 명확하다, 확실히 알다.
3: 清楚.
2: 처리하다, 해결하다.
3: 处理.
2: 일을 처리하다.
3: 处理事情.
2: 네, 处理事情. 事情이 그대로 일이죠. 处理事情. 문제를 해결하다.
3: 处理问题.
2: 问题 문제죠. 处理问题. 조급해하다, 안달하다.
3: 着急.
2: 에이, 着急. 不要着急呀. 조급해하지 마세요. 着急. 주의하다, 유의하다.
3: 注意.
2: 네, 注意. 건강에 유의하다.
3: 주의身体.
2: 네, 주의身体. 很重要的. 잘 쉬다.
3: 주의休息.
2: 아, 주의休息. 잘 쉬어야죠. 休息, 쉬다. 언행에 주의하다.
3: 주의言行.
2: 그대로 언행이네요.
3: 对对对.
2: 言行.
3: 言行.
2: 네, 언행. 그러니까 주의言行. 안전하다.
3: 안전.
2: 안전. 안전. 100% 안전. 안전하다.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4: 我可能会迟到20分钟，路上太堵了。没事，你慢慢来，人还没到齐。过了一会儿，我知道为什么堵车了，出交通事故了。看，我刚拍的现场照片。怪不得堵了这么久，好严重。 希望人没事。嗯，那就不清楚了。事故现在已经处理完了，我马上就到。你小心点儿，别着急。路上注意安全。我们等你来了再开。
2: 내가 어쩌면 한 2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길이.

0: 자, 해설 볼까요? 18쪽입니다. 첫 번째, 과해보다. 어쩐지, 과연, 그러기에. 어쩐지 그가 계속 싱글벙글 하더라니. 딸이 명문 중학교에 합격했구나.
1: 怪不得他一直笑眯眯的，原来是女儿考上了重点中学。
0: 오, 恭喜恭喜。怪不得 어쩐지 다 이즈 계속해서 샤오미미다. 샤오미미는 원래 미라는 게 약간 눈을 가늘게
1: 对
0: 뜨는
1: 对对，眼
0: 거거든요.
1: 睛变得小小的，
0: 예, 가늘게 뜨는 건데 샤오미미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샤오미미다 하니까 웃을 때막 아주 호탕하게 웃는 것이 아니라 살짝 눈웃음만 이렇게 짓는 거야. 이렇게.
1: 对对对。
0: 그래서 샤오미미다. 원래는 아, 그랬구나. 女儿考上, 딸이 합격했어요. 중点中学了. 아주 좋은. 보통 이제 이그 중국어에서의 중点中学는 말 그대로 좋은 학교.
1: 对对对。
0: 예, 중고등학교 중에서 물론 뭐 학교를 구분진다는 게참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래도 명문 중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1: 对对对。
0: 학교를 갔다고 할때 중点中学.
1: 重点中学。
0: 大学도 可以 마.
1: 아, 当然，
0: 重点
1: 重点大学。
0: 大学 이렇게 쓸 수가
1: 对
0: 있습니다.
1: 对，最近中国不说重点大学，我们最近说什么985呀、211呀，通过这些具体的数字来表现。
0: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1: 对对。
0: 거기에 이제 선발된 학교들,
1: 对对
0: 그게
1: 对，
0: 이제 소위 말해서 중点
1: 对，
0: 大学가
1: 重
0: 되는
1: 点
0: 거예요.
1: 大学。
0: 最近就很多人就不说重点大学了，
1: 哎，
0: 就
1: 是的。
0: 说985工程。
1: 对，985，我是985毕业的。
0: 哦，
1: 我们学校211。
0: 211，好，好，好。너 향수 뿌렸구나. 어쩐지 향이 좋더라.
1: 你喷香水了呀？怪不得这么香。
0: 에, 니 펀, 향수에 라야. 펀, 펀이 이제 뿌리답니다. 뿌리다. 여기 이제 향수 같은 것은 이렇게 분무기 같은 걸로 퍼지잖아요. 그게
1: 对，
0: 펀이죠. 펀.
1: 是的。
0: 향수를 뿌리는 거. 그냥 물을
1: 아,
0: 그은 게 아니고 펀, 펀, 펀.
1: 对。
0: 분수처럼 빡 이렇게 팍 터지는 거. 그래서 펀 샹슈에 라야. 怪不得
1: 这么
0: 어쩐지
1: 香，
0: 这么香
1: 洪老师，你用香水吗？
0: 我没有
1: 哦，我也不用。
0: 我不用
1: 哎，我们两个太落后了，
0: 我就化妆品就行了
1: 是吗？也不错，
0: 香水不用加了
1: 不用加了，你已经够香了。
0: 啊不是这个意思。 어쩐지 회식이면 늘 우리를 그 식당으로 데려가더라니 여사장님이 니 아나였구나.
1: 怪不得你总带我们去那家店聚餐，原来老板娘是你的老婆呀！
0: 오, 怪不得 어쩐지 니종 带我们去 늘 항상 우리를 거기 데리고 가더니 어디 나자店 聚餐 그 집에 가서 식사 그러니까 식당으로 그 식당으로 데리고 가더니 오호 原来 老板娘 여사장님이죠 老板娘 들어갔으니까요 니 老婆야 아내였구나 두 번째 严重 심하다 심각하다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의 고혈압이 이미 꽤 심각한 상태라 음식을 가려 드시고 제때 약을 챙겨 드셔야 한다고 하셨어.
1: 医生说，我爸的高血压已经挺严重了，必须注意饮食，按时吃药。
0: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我爸的高血压，고혈압 已经挺严重了，严重 심각하다 계속 나옵니다. 必须注意饮食 음식 가려 드시고 주의하시고 按时 제때 이때 아는 이제 뭐뭐에 따라서 쉬는 시간이니까 제때 치약 약을 챙겨드셔야 한다고 하셨어. 요 며칠 미세먼지가 꽤 심해요.
1: 这2天的雾霾挺严重的。
0: 这两天요 며칠 동안 2天 뭐 이틀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雾霾 미세먼지 挺严重的.
1: 是的。
0: 对.
1: 洪老师，您有没有一种感觉？以前我们对雾霾非常敏感，
0: 对，
1: 但是 corona 以后，好像大家不太说雾霾了，发现，
0: 对对，
1: 对吧？比起环境污染，病毒更可怕，
0: 可怕，
1: 对吧？
0: 对，可怕。19쪽입니다. 心灵鸡汤.
1: 当我们只留意对方身上的缺点，就会忽略对方的优点。
0: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데 보통 사람들 남들 보면 단점 지적을 많이 하죠. 哪里
1: 是
0: 不对，
1: 的，
0: 哪里不对，
1: 没
0: 哪里不对。
1: 错，没错。
0: 그렇게 하는데 아 这个时候应该看看我自己有没有不 对的地
1: 对，
0: 方。
1: 看看自己是什么样的人，
0: 对，
1: 这个时候照照镜子。
0: 是。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我可能会迟到20分钟。路上太堵了。
3: 没事，你慢慢来，人还没到齐。过了一会儿。
2: 我知道为什么堵车了，出交通事故了。看，我刚拍的现场照片。
3: 怪不得堵了这么久，好严重，希望人没事。
2: 嗯，那就不清楚了。事故现在已经处理完了，我马上就到。
3: 你小心点儿，别着急，路上注意安全。我们等你来了再开。
0: 怎么说怎么说이렇게말해요20쪽입니다이제길이뚫려서예상보다훨씬빨리갈것같아
1: 现在路通了，应该比预想的快很多。
0: 아이런표현들참기억해두면좋겠네요路通了그러니까길이통했다는말인데길이뚫렸다
1: 对对对
0: 刚才堵车厉害
1: 对
0: 那现在路通了이제는길이뻥뻥뚫렸어요路通了应该比预想的哦예상했던것보다预想예상이죠快很多
1: 对或者不堵了不堵了
0: 不堵了对对对对对근데저는路通了이표현도참좋네요
1: 痛快
0: 길이뻥뚫렸어요출퇴근시간만아니면이길은평소에그렇게막히지않아
1: 除了上下班高峰，这条路平时不怎么堵车。
0: 러시아워시간이라는말이上下班高峰이렇게표현을합니다그거아니고서는저条路이길은平时不怎么그렇게堵车차막히지않아사고때문에한시간넘게막히고있어
1: 因为事故堵了一个多小时了
0: 堵了一个多小时내비게이션이막히지않는길을하나찾아줬어
1: 导航帮我找了一条不堵车的路。
0: 哦，很好的导航 navigation이죠找了一条不堵车的차가막히지않는路。지금은차도적고사람도적어서가는길이순조로워
1: 现在车少人也少，一路都很顺。
0: 啊，一路都很顺，순조롭다车少人少，很好。느낌대로말해요
1: 感觉说
0: 사람이모두도착하다전원이모이다
1: 到齐
0: 到齐한명도빠짐없이다온상태를얘기하고요원래齐라는말이다갖추다완전하게되다그래서다모였다따오가도착하다잖아요그래서到齐라고합니다人还没到齐吧
1: 小李说路上堵车
0: 那再等等不急这会儿
1: 好吧他也快到了。
0: 对对对对快到了。다나보겠습니다오는가는길의도중에
1: 路上。
0: 네路上。차가막히다。
1: 堵车。
0: 堵车。급하지않다서두를필요없다。
1: 不急。
0: 不急。곧뭐뭐하다。
1: 快什么什么了。
0: 快什么什么了。오늘배운대화문은오디오악당생생대화문에서반복청취하실수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节课。再会。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 금요일 파트 5, 6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문제가 17쪽에 나옵니다. 해설은 그 다음 페이지에 준비가 돼 있어요. 110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Blank being an experienced architect. 경험이 많은 건축가 블라블라 해놓고 그 뒤에 Mr. Han also 동그라미. 또한 이 사람은 supervises the client relations department. 이 고객 관리 부서도 감독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뜻이겠죠. 이분은 유능해서 경험 있는 건축가인 거 외에도 건축도 잘하지만 또 이게 고객 관련 부서까지도 감독한다. 그럼 뭐뭐 외에도 뭐뭐뿐 아니라 그 전치사가 besides입니다. besides 대신에 뭘 써도 될까요? in addition to. 이게 also랑 어울려요. 그래서 문장 안에 단서를 잡아라. also가 단서예요. also. 또한 이렇다. 뭐 외에도. 그래서 besides가 문맥에 맞고요. 그리고 또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 자리가 전치사 자리예요. 그래서 그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오죠. A번, B번, C번은 모두 부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쭉 공부하신 분은 이런 품사에 강하죠. 근데 외국 살다 온 친구들은 이게 부사가 뭔지 뭐 전치사가 뭔지 모르는 학생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자리가 뭐뭐 외에도 이 뜻으로 전치사 besides가 답인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0번 들어볼까요?
1: Besides being an experienced architect, Mr. Han also supervises the client relations department.
0: 111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땡큐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빈칸 뒤에 priced가 나왔죠. ed로 끝났죠. ed로 끝난 단어는 부사가 수식한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냥 A번이에요. A가 진짜 답이에요. 그리고 앞에 are 그리고 priced 이렇게 둘이 붙여서 한 덩어리로 쓰여도 돼요. 그냥 수동태로. 없어도 되는 자리가 이 빈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도 are, 뒤에도 priced. 몸부림 쳐봐야 동사 수식 부사 자리다. 그러니까 A번밖에 답이 안 돼요. 알았죠? 한번 볼까요? Nexora Software's Online Accounting Tools. 이 소프트웨어사의 온라인 회계 도구들은 are competitively priced. 가격이 경쟁력 있게 매겨져 있습니다. To appeal to independent retailers. 이 독립적인 소매업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끌 정도로 아주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 매겨져 있다 이거죠. 경쟁력 있게 가격이 매겨진. 그래서 competitively priced. A번이 정답입니다. 111번 들어볼까요?
2: Nexora Software's online accounting tools are competitively priced to appeal to independent retailers.
0: 112번입니다. Harbor Cooling은 is offering to blank any ceiling fans. 어떠한 그 천정 그 팬을 블라블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팬은 뭐냐면 선풍기죠. Purchased during the autumn promotion. 가을 프로모션 때 구매된 팬들이에요. 이것을 at no additional charge. 추가 요금 없이 무료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게 말이 되죠. 예, 여러분 또 이제 천정 선풍기 이거 설치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공짜로 해주겠다. 추가 요금 없이. 그러니까 이제 문맥에 맞는 게 install이죠. 구체적으로 생각하자.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토익을 잘 봐요. 그렇죠? 이 문장을 딱 봐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대부분. 이 5를 풀 때 딱 답을 고르면 아 맞아 이게 이런 상황이지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 스스로 알아요. 이 정직하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B번은 estimate, 추정하다, postpone, 연기하다, persuade는 설득하다로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112번 들어볼까요?
3: Harbor Cooling is offering to install any ceiling fans purchased during the autumn promotion at no additional charge.

0: 113번입니다. The renovated convention center, 그 레노베이션 된 컨벤션 센터는 is projected to generate approximately $4.2 million. 미리 답을 알려줬어요. 약 420만 달러를 창출해 낼것 같다. In rental income, 이 임대 수입에 있어서 during its first calendar year, 그래서 이제 첫 해에 이 정도를 이제 만들어낼 것 같다. 수익을 창출할 것 같다 이거죠. 숫자 수식 부사라고 많이 강조하죠. 그죠? 근데 이걸 그렇게 알려드려도 시험장 가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아, 이게 420만, 이건 명사인데. 명사 꾸미면 C 같은데. 그 평소에 가르쳐 드린 대로 안 해요. D가 맞죠. 예, 숫자 수식은 부사가 합니다. 그래서 approximately가 정답이에요. 근데 이걸 그렇게 강조해도 시험장 가면 또 자기 고집 부려가지고 틀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부사로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그 숫자를 꾸미는 거는 approximately가 정답입니다. 113번 들어볼까요?
1: The renovated convention center is projected to generate approximately $4.2 million in rental income during its first calendar year.

EBS 김대균 토익행 파트 5, 6 진행 중입니다. 이제 6를 같이 해보겠어요. 비디오 아트 엑시비션, 비디오 아트 전시회가 오픈셋 하버뷰 아트 뮤지엄, 이 미술관에서 엽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현재만 써도요, 이게 미래인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뭐 한다 이런데 이제 그게 미래를 가리킬 때가 있죠. 제목일 때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랑 또 그다음에 날짜가 나오죠. 10월 21일 이러면 이게 아트클이에요. 대부분 지명과 그다음에 날짜가 나오면 아트클이다. 아트클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주의 깊게 겸손하게 봐야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The Harborview Arts Museum in Liddell, Oregon. 이곳의 그 박물관이 is pleased to announce a limited run exhibition. 그 임시로 운영되는 제한적인 그런 전시회를 발표하게 돼서 기뻐요. Featuring three video art installations. 세 개의 비디오 아트 설치를 특징으로 합니다. By artist Gabriel Morrow. 이 사람에 의한 작품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visitors, 방문객들은 블라블라 해놓고 Mr. Morrow's video works, 이분의 비디오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In the museum's motion and memory gallery라는 화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가 답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미래예요, 미래. 아직 이제 지금 이제 문을 열 거라고 발표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가 다 반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D를 고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D를 쓰시면 왜 안 돼요? 이거는 미래 완료죠. Will have PP. 미래 완료는 이제 규칙만 알려드릴게요. 미래 완료가 이제 답으로 나올 때는 by the time 주어 플러스 현재 시제. 그게 will have pp랑 잘 어울려요. 이게 뭐 수학 공식처럼 그런 문제는 토익에 나와요. by the time 주어 다음에 현재, 주절에 will have pp가 답. by the time 주어 다음에 과거, 주절은 had pp가 답.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미래 완료 시제는 그런 때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A번이 앞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보죠. The three installations, 그 세 개의 설치가 are unusual, 독특합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에서 벗어났어요. 그게 독특한 거죠. Among Mr. Morrow's works, 이분의 작품 중에 아주 독특한 건데요.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quieter, 이들은 이 작품들은 조용하고 and more reflective, 좀 더 회고적인, 반영적인 어떤 특징이 있어요. Then 뭐보다? 그래서 이제 earlier, more vivid multimedia pieces에서 보면은 이제 그 초기에 더 생생한 멀티미디어

0: 작품들보다. 이건 쉽죠. 왜냐하면 그 피시스를 꾸며주니까 결국은 그 소유격 히즈가 맞죠. 이 남자니까. 이 아티스트가 남자죠. 미스터 모로잖아요. 그러니까 히즈 블라블라 피시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문제는 비교적 쉬웠어요. 그 다음 보죠. The works are being shown. 이 작품은 보여질 겁니다. At the Harborview Arts Museum에서 as part of a media sharing blank between cultural institutions. 문화기관 간의 blank, 미디어 공유 blank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between이 힌트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국립 박물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런데 이제 파리에 또 루브르 박물관이 있어요. 그럼 서로 간에 야, 우리 거좀 너희가 빌려 가고 그 어떤 작품 좀 일로 갖다 주면 좋겠어. 그럼 이게 뭐예요? 문화 기관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그 미디어 교류 합의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문맥상 맞는 게 133번 agreement란 말이에요. 이 합의의 일환으로서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블랭크가 나오고요. 그 뒤에 문맥을 보니까 however, 그러나 residents of Lydell의 주민들은 can now, 이제는 experience internationally recognized video art,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비디오 아트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Without traveling to a major city, 대도시로 여행할 필요 없이. 여러분, 이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이 보통 여러분 이런 작품은 우리 조금 심한 말로 우리 같은 시골에서는 거의 못 봐요. 도심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문맥으로 이해하시면 134번은 정답이 뭐가 될까요? C번이에요. Works of this kind, 이와 같은 작품들은 are normally presented only in large urban art centers. 보통은 이제 큰 대도시 그런 그 아트 센터에서만 발표가 되고 전시가 되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볼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많이 와서 보십시오. 그런 문맥이에요. 그래서 C번이 여기 문맥에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파트 6는 뭐니 뭐니 해도 뭐라고요? 문맥입니다. 이 문맥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31에서 134그 문맥을 보시면서 함께 듣습니다.
1: Video art exhibition opens at Harborview Arts Museum. Lydell, October 21st. The Harborview Arts Museum in Lydell, Oregon is pleased to announce a limited run exhibition featuring three video art installations by artist Gabrielle Moreau. Visitors can see Mr. Moreau's video works in the museum's Motion and Memory Gallery. The three installations are unusual among Mr. Moreau's works because they are quieter and more reflective than his earlier, more vivid multimedia pieces. The works are being shown at the Harborview Arts Museum as part of a media sharing agreement between cultural institutions. Works of this kind are normally presented only in large urban art centers. However, residents of Lydell can now experience internationally recognized video art without traveling to a major city.
0: 복습 들어갑니다. 110번 뒤에 둘째 줄에 also가 힌트여서 뭐뭐 외에도 또한 다른 일도 한다. In addition to와 비슷한 의미의 전치사 besides가 정답.
1: Besides being an experienced architect, Mr. Han also supervises the client relations department.
0: 111번 ed로 끝난 단어는 부사가 수식한다. A번 competitively가 정답.
2: Nexora Software's online accounting tools are competitively priced to appeal to independent retailers.
0: 여러분, the most widely read. read의 과거분사 read. the most widely read. 이것도 기억나죠? widely가 정답이었던 게 기억날 거예요. 아, 그게 지난달에 있었죠. 그 다음에 112번. 문맥에 맞는 동사, install, 설치하다가 정답.
3: Harbor Cooling is offering to install any ceiling fans purchased during the autumn promotion at no additional charge.
0: 113번 숫자 수식 부사예요. 그래서 approximately. 자, 숫자 수식 부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More than, less than, at least, roughly, approximately, nearly, almost, about 이런 것들을 정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100선 단어 중에 Satisfaction 같이 보시죠. 뭐 쉬운 단어죠. 그런데 Customer Satisfaction has improved.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다. 개선되었다. 여기에도 문법이 있는 거 아세요? 명사와 명사가 나열될 때 앞에 명사는 의미상 복수라도 대부분 단수를 씁니다. 그래서 고객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데 customer satisfaction. 이 복합 명사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또 이해하시고 한꺼번에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competent, 유능한. She's a competent manager. 그녀는 유능한 매니저다. 뭐 쉬운 단어죠. 그런데 competent 암기하시고 construction 더 쉽죠. 공사. The construction begins next month. 다음 달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method 방법이라는 단어죠. We use a new payment method. 우리는 새로운 지불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 멋있게 번역하면 우리는 새로운 결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Experience. She has sales experience 하면은 이 영업 이 경험, 판매 경험이 있다. 여러분, 뒤도 중요한데요. experience는 뒤에 ing형과 잘 어울립니다. 이것까지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and happy Friday.
1: Yes.
0: So, 선생님,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14에 보시면 출근 전날 밤 잠이 안 오는 두 친구의 공감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Oh.
1: 왜 잠이 안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봤잖아요.
0: Yes.
1: 그렇죠? So,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0: 잠이 안 온다. 그래서 나 이거 너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을 세리나와 마유의 대화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1: 좋아요. Here's today's dialogue. When your brain refuses to shut down at night.
0: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1: Let's take a listen.
2: My insomnia is driving me crazy. Look at these dark circles. The second my head hits the pillow, my brain starts running through a million different things.
3: I feel you. I just lie in bed wide awake for hours. Then I finally pass out 2 hours before I have to leave for work.
2: Imagine jolting awake to your alarm only to realize it's already 10:30.
0: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 대화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나 쌤이 세리나 쌤 하시겠어요?
1: I think I'll do that. I think I can relate to that character.
0: 알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1: 불면증 때문에 미치겠어. 이 다크서클 좀 봐. 자려고 눕는 순간 이런저런 생각이 100만 개는 스쳐가는 거야.
0: 아, 공감되네. 난몇 시간 동안 말똥말똥한 상태로 잠자리에 그냥 누워 있어. 그러다가 결국 출근 2시간 전에 골아 떨어지지.
1: 알람 소리에 화들짝 깼는데 벌써 10시 30분이라고 생각해봐.
0: 소름 돋았어. 이거 끔찍하지 않나요, 진짜?
1: Yes, but this is my conversation with my who do I talk to about this? With my husband every day.
0: 아니 근데 그래도 일찍 주무시잖아요.
1: I try. 근데 요즘에는 뭔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밤에 I'm thinking a lot, and it's very difficult to fall asleep.
0: 우리 rabbit hole 얘기
1: Yeah, I know.
0: 나왔었는데.
1: So I've been taking your advice. I've been trying to think about random
0: Okay, did it
1: objects.
0: work?
1: I think so. I think it's better than, I think it's helping.
0: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오늘 문장 다 영어로 바꿔볼 건데요. 이 중에서 핵심 표현은요. 마지막 문장에 알람 소리에 화들짝 깼는데 벌써 10시 30분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알람 소리에 화들짝 깼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결론을 맞이했을 뿐이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결국 뭐뭐일 뿐이었다. 이거 어떻게 쓸까요?
1: Only to realize 평서문. Only to realize 평서문.
0: 네, 이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예상과 다른 결과라든가 허무한 결말이 이어졌다라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있잖아, 캘리포니아까지 날아갔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거기 없었던 거예요. 허무하게. 네, 이런 것을 보여줄 때, Only to realize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Alright. So, 이거 예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Okay.
0: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역에 가야 돼요. 그쵸? 어떤 역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갔더니 허무하게 그 열차가 이미 떠난 거예요.
1: Oh
0: Alright. 자,
1: no.
0: 그렇다면, 그는 그 역에 도착했어.
1: He arrived at the station.
0: 오직 깨닫기 위해.
1: Only to
0: 그
1: realize
0: 열차가 이미 떠난 상태라는 걸.
1: the train had already left. He arrived at the station only to realize the train had already left.
0: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공항에 도착을 하잖아요. 근데 도착을 했는데 막상 여권을 집에 두고
1: Oh no,
0: 왔어.
1: didn't this happen to you before?
0: No,
1: Oh, not passport. Oh, you didn't
0: no.
1: have a visa.
0: 아, 그렇죠. 비자 문제였어요. 자, 그 공항에 도착하는 걸 상상해 봐.
1: Imagine arriving at the airport
0: 오직 깨닫기 위해
1: only to realize
0: 네가 집에 너의 여권을 입고 왔다는 걸.
1: you forgot your passport at home. Imagine arriving at the airport only to realize you forgot your passport at home.
0: 네, 계속 끔찍한 문장들이 있네요.
1: I
0: 그렇죠?
1: know.
0: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파리로 간 거예요. 떠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중에 깨달은 거. 아이를 두고 온 거예요.
1: Oh, 혹시
0: 이거
1: Home
0: Oh,
1: Alone?
0: yes. Home Alone 영화에 보면 그 아들 케빈을 두고 옵니다.
1: Oh.
0: 자, 그들은 파리를 향해 떠났어.
1: They left for Paris.
0: 오직 깨닫기 위해.
1: only to realize
0: 그들이 케빈을 뒤에 남겨뒀다는 걸.
1: They had left Kevin behind. They left for Paris only to realize they had left Kevin behind.
0: 네.
1: 아이들이 많으면 이럴 수도 있죠.
0: 아,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 그 영화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 Uh-huh.
0: Right, so only to realize 그다음 평서문을 쓰면요. 결국 뭐뭐일 뿐이었다.
1: Mm-hmm.
0: 이렇게 해봤고요. 핵심 단어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가볍게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불면증입니다.
1: Insomnia.
0: Mm-hmm.
1: Insomnia.
0: 노래 제목도 있지 않나요?
1: Oh, yes.
0: Insomnia.
1: Yes.
0: Uh-huh. Something like that, right?
1: Oh, right.
0: Right. 자, 그래서 중간에 보면요. M하고 N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펠링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Yeah.
0: 그렇죠? Insomnia. O에 강세 주면 되겠죠.
1: Mm-hmm.
0: 자, 다음은요. 다크서클을 과연 영어로도 다크서클이라고 할지.
1: 네, 영어도 똑같아요. 근데 아하.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Dark circle.
0: 음흠.
1: 중간에 있는 R 힘을 주시면서 발음하셔야 돼요.
0: Dark circle.
1: 음흠.
0: 그리고 이건 당연히 복수로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1: Yes, we usually don't have one dark circle on only one eye. So usually we have both.
0: 그렇죠. 너 왼쪽에만 다크서클이 있다. 이런 적은 없죠.
1: 네.
0: 그렇죠? 자, 다음은요. 베개를 뭐라고 할까요?
1: Pillow입니다. Pillow.
0: Pillow. 이상하게 이불은 뭐 the covers 이런 거 많이 아시는데
1: 네.
0: 베개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그러면 쿠션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So pillow, P-I-L-L-O-W가 맞습니다.
1: Yes.
0: 자, 다음은요. 빠르게 스쳐가다.
1: Run through. Run through.
0: 맞아요. 우리가 잠이 안 오면은 머리에서 막 수만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죠.
1: Yes.
0: 그런 것들을 이제 run through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완전히 깨어 있는.
1: Wide awake.
0: Mm-hmm.
1: Wide awake.
0: Wide awake. 그냥 awake라고 쓰는 것보다 더 강조의 느낌일까요?
1: 맞아요. So you can say, oh, I feel awake or I am awake.
0: Mm-hmm.
1: But if you want to make it even stronger,
0: right.
1: like I don't even feel like sleeping at all.
0: Right.
1: I'm wide awake.
0: Wide awake.
1: Mm-hmm.
0: 눈이 완전히 떠 있다라고 할 때도 그냥 open이 아니라 wide open이라고 쓰지 않나요? 그렇죠?
1: Yes. Yeah.
0: Right. 강조해 주는 느낌이네요.
1: 맞아요.
0: 자, 마지막으로 화들짝 잠이 깨다. 깜짝 놀라는 거죠, 알람 때문에.
1: 네. Jolt awake. Jolt awake.
0: 이거는 이것도 약간 좀 wide awake처럼 jolt awake도 약간의 양념을 뿌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맞아요. 그쵸? Jolt라는 거는 진짜 갑자기 막 as if you're like jumping out of bed, right? That's the feeling.
0: 약간 덜컹거리는 그런 느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다가 어디서 떨어지는 꿈 꾸면 몸이 덜컹거리잖아요.
1: Yes.
0: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Yeah.
0: So jolt awake 한다는 것은 그냥 잠이 깨는 게 아니라 화들짝 잠이 깨다 되겠습니다. 자,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목적어를 미치게 만들다. 아, 그 힘든 일이 날 미치게 만들고 있어.
1: Drive 목적어 crazy. Drive someone crazy.
0: 네, 이 drive가 몰고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라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쌤, 이거는 그러면 drive someone crazy, right?
1: Yeah.
0: 얼핏 보면은 그냥 진짜 나 걔 때문에 미치겠어. 걔가 날 미치게 만들어. 나쁘게 보이는데 좋게도 쓸 수가 있을까요?
1: Yes, you can sometimes hear it in love songs.
0: Oh yeah, you drive me crazy.
1: Yeah, when you're so into someone that they drive you crazy.
0: 굉장히 매력을 느낄 때 쓸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자, 첫 번째는요. 위층으로부터 막 소음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나 미치겠어. 우리 미치겠어. 그러니까 약간 층간소음 같은 느낌. 자, 위층으로부터의 그 소음이
1: The noise from upstairs.
0: 우리를 미친 상태로 몰고 갔어.
1: 네, 과거 형태로 drove us crazy. The noise from upstairs drove us crazy.
0: 네, 자, 두 번째는요.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날 미치게 만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1: Her beautiful voice.
0: 날 미친 상태로 몰고 가.
1: Drives me crazy. Her beautiful voice drives me crazy.
0: 네.
4: I get this all the time.
0: Oh my goodness.
4: I can completely understand.
0: 아, 정말 annoying voice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잠자리에 눕다. 그냥 눕는 게 아니에요. 잠자리에 눕다라고 강조한다면
1: lie in bed. Lie in bed.
0: 네. 선생님, 여기서 bed는 침대라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1: 맞아요. 잠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0: 그건 개념이기 때문에 뭐 in the bed, 무슨 on the bed 이런 걸 쓰는 게 아닌 겁니다.
1: 맞아요.
0: In bed가 그냥 잠자리에라는 느낌으로 덩어리예요.
1: Yes.
0: Right.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한 시간 동안 잠자리에 누워 있었어. 나 잠자리에 누워 있었어.
1: I was lying in bed.
0: 한 시간 동안.
1: For an hour. I was lying in bed for an hour.
0: 네. 두 번째는요. 세린이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안 왔어. 자, 세린이는 잠자리에 누웠어.
1: Serin lay in bed.
0: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
1: But couldn't fall asleep. Serin lay in bed. But couldn't fall asleep.
0: 네. 자, 여기서 lay라고 하는 것은 lie의 과거형이 되겠죠.
1: Yeah.
0: 근데 쌤, 만약에 그 베드에 누웠다, 잠자리에 누웠다고 해서 does it automatically mean that you're actually sleeping?
1: No, it doesn't mean that you're actually sleeping.
0: 그냥 눈을 뜨고 있을 수도
1: yeah,
0: 있는 거죠. 그냥 누워 있다라는 느낌만 될 수도 있다.
1: You're just ready to go to sleep.
0: 아, 완전. Yeah. 아, 이제 자볼까? 이런 느낌.
1: Yeah.
0: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출근하다 되겠습니다.
1: 네, 영어로는 그냥 leave for work라고 합니다. Leave for work.
0: 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보통 출근한다라고 하면 go to work를 쓰잖아요.
1: 네.
0: 그렇죠? 이거는 일반 대화에서 나 내일 출근해 이런 식으로 쓸 때는 go to work가 어울리는데 leave for work는 딱 출근하는 그 순간을 강조할 때 이제 쓰는 거죠.
1: Yeah.
0: 그래, 나 지금 떠나야 된다라고 한다든가 나 7시에 딱 집에서 출발을 했다든가 그래서 떠나는 순간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1: 맞아요.
0: 자, 예를 들어서 나 오전 7시에 출근했어. 그 얘기는 그때 나왔다는 얘기예요.
1: Yes.
0: 난 일을 향해 떠났어.
1: I left for work
0: 오전 7시에
1: at 7 a.m. I left for work at 7 a.m.
0: 네, 두 번째는요. 아, 우리 아버지는 항상 해 뜨기 전에 출근하셔. 나의 아버지는 항상 일을 향해 떠나셔.
1: My father always leaves for work
0: 해 뜨기 전에
1: before sunrise. My father always leaves for work before sunrise.
0: 네, 그러니까 arrive at과 좀 반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1: That's right.
0: right.
1: You're usually leaving from your house, right? Yeah.
0: All right. 자, 그렇다면 오늘의 어순 영작 가 보겠습니다.
1: Let's go. All right, everyone.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 영작 한번 가 볼게요. 자, 세리나가 불면증 때문에 미치겠어. 이 다크 서클 좀 봐. 했는데요. 자, 내 불면증은 날 미친 상태로 몰아가고 있어.
1: My insomnia is driving me crazy.
0: 이 다크 서클들을 봐.
1: Look at these dark circles. My insomnia is driving me crazy. Look at these dark circles.
0: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1: Uh-huh.
0: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려고 눕는 순간 이런저런 생각이 백만 개는 스쳐 지나가는 거야. 자, 내 머리가 그 베개를 치는 그 순간
1: The second my head hits the pillow,
0: 내 뇌는 달리기 시작해.
1: My brain starts running.
0: 백만 개의 다른 것들을 통과하여.
1: Through a million different things. The second my head hits the pillow, my brain starts running through a million different things.
0: 네.
1: 이거는 굳어진 표현은 아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써요. The second my head hits the pillow. 네. 특히나 좀 바로 잠드는 사람에
0: 네.
1: 대해서 yeah, I fall asleep the second my head hits the pillow.
0: 이게 우리말로는 그냥 눕자마자 이러거든요.
1: Yeah.
0: 그것처럼 거의 굳어 있군요.
1: 맞아요.
0: 그래서 so, hit한다는 게 뭐 친다라기보다는 도달하는 거잖아요.
1: Yes.
0: 그래서 내 머리가 필러에 도달하자마자 나는 이런 식으로 잠들어 아마 뭔가 생각이 많아진다.
1: 맞아요.
0: 얘기를 했네요.
1: 네.
0: 자, 그랬더니 마유가 아, 공감되네. 나 몇 시간 동안 말똥말똥한 상태로 잠자리에 그냥 누워 있어. 자, 난 널 느껴.
1: I feel you.
0: 난 그냥 잠자리에 누워.
1: I just lie in bed.
0: 완전히 깬 상태로.
1: Wide awake.
0: 수시간 동안.
1: For hours. I feel you. I just lie in bed wide awake for hours. 뭔가 감정적으로 공감할 때 이 말을 네. 많이 해요.
0: Right,
1: I feel
0: right.
1: you.
0: I feel you.
1: Yeah.
0: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I hear you가 있었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I hear you. I feel you. 그러면 진짜 공감이 된다.
1: Yeah.
0: Right. 자, 그러면서 이어가죠. 그러다가 결국 출근 2시간 전에 골아 떨어지지. 진짜 이거 항상 그렇지 않아요?
1: Yeah.
0: 항상 앉았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1: Yes.
0: 자, 그러고 나서 난 마침내 기절해.
1: Then I finally pass out.
0: 내가 떠나야 하기 2시간 전에.
1: Two hours before I have to leave.
0: 일을 향해.
1: For work. Then I finally pass out two hours before I have to leave for work.
0: 네. 여기서 pass out은 실제로 실신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피곤해서 기절했다.
1: 맞아요.
0: 되겠죠.
1: When you fall asleep right away, you're knocked out.

0: Right, knocked out, you know, pass out 하는 거. 자, 마지막으로 세리나가 알람 소리에 화들짝 깼는데 벌써 10시 30분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악몽입니다. 네. 자, 화들짝 잠이 깨는 걸 상상해봐.
1: Imagine jolting awake.
0: 너의 알람에 맞추어.
1: To your alarm.
0: 오직 깨닫기 위해.
1: Only to realize.
0: 벌써 10시 30분이라는 걸.
1: It's already 10:30. Imagine jolting awake to your alarm only to realize it's already 10:30.
0: 네, 물론 여기서는 놀라는 감정이 있지만 예상과 다르게 허무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나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러려고 내가 깼다니. 이렇게 맞아요. 해서 only to realize가 잘 어울리겠죠.
1: Only to realize it's already 10:30.
0: Right.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My insomnia is driving me crazy. Look at these dark circles. The second my head hits the pillow, my brain starts running through a million different things.
3: I feel you. I just lie in bed wide awake for hours. Then, I finally pass out 2 hours before I have to leave for work.
2: Imagine jolting awake to your alarm only to realize it's already 10:30.
1: And here's today's review.
0: 불면증.
1: Insomnia.
0: 완전히 깨어 있는.
1: Wide awake.
0: 화들짝 잠이 깨다.
1: Jolt awake.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결국 평소문일 뿐이었다.
1: Only to realize 평소문.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잠자리에 눕다.
1: Lie in bed.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네,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너 몇 시에 출근했어? 그런데 떠난 것을 물어보는 거죠.
1: 맞아요. Right. Okay, 오늘 배우신 표현 출근하다, 집에서 떠나는 거죠. Leave for work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1: 세리나였습니다.
0: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1: All in one, Easy Writing!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영어.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4: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5: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s topics. Today, talking about one of the most annoying things in the world, especially in Korea in the summertime and autumn. Bzzz. Oh, mosquitoes. I hate them.
4: Oh, 너무 간지럽네요.
5: Oh, 그만 간지러워.
4: 어, 이 다리에 제가 지금 모기가 한 세네 군데 물렸는데.
5: 못 참죠.
4: 네. 어, 저는...

0: 모기가 너무 많이
1: 아,
0: 물리는 것
1: 진짜요?
0: 같아요. 네.
1: 저도요.
0: 피처 선생님도?
1: 네, 저하고 제
0: 오.
1: 딸은 많이 물리고,
0: 네.
1: my wife and son, they're often grateful because we sacrifice ourselves and they never get bitten. Really, it's
0: 네.
1: strange.
0: 주변에도 이제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누구는 모기에 잘 물리는데 누구는 모기를 잘안 물린단 말이에요.
1: 진짜 그래요.
0: 그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1: I always feel that me and my daughter are similar in many ways. 뭐 성격도 그렇지만, we also, I think, almost have the similar scent. I think it's like the sweat smell. That was just my theory. Maybe 땀냄새 모기가 치였는지.
0: 그것도 약간
1: 네.
0: 원인이 된다는 것 같아요. 네. 자, 모기가요, 그 사람을 찾는데 일단 가장 먼저 그 이산화탄소를 쫓는대요. 방향을 그렇게 잡는대요.
1: 아,
0: 이산화탄소가
1: 그쵸.
0: 많이 오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두 번째는 이제 보기는 한답니다. 뭐 눈이 우리처럼 좋은 건 아니지만
1: 네.
0: 어두운색 물체를 주로 이제 향해 간대요. 그러니까
1: 아.
0: 밝은 색 옷을 입은 사람이 유리하겠죠?
1: 아,
0: 어두운 색을
1: 그쵸.
0: 입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1: 네.
0: 그럴 수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최종 착륙 지점을 결정할 때는 열, 체열,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채취,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1: 어, 제 냄새가 문제인가 봐요. 아니면 매력이 있어서.
0: 그럴 수
1: 그쵸.
0: 있어요.
1: 네.
0: 네. 뭐 향수도 뭐 그럴 수 있죠. 향수 뿌려도.
1: 그쵸.
0: 그다음에 습기가 이제 이 땀에 해당할 텐데,
1: 아.
0: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모기가 그 사람의 이제 착륙을 해서 흡혈을 하느냐, 그걸 결정을 한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추가로 피부에서 이 미생물이 피지를 이제 분해하면서 생기는 그 어떤 산이 있대요. 그 물질, 화학 물질이 특히나 모기를 이제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좀 많이 분비가 되면 모기를 많이 묻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기에 많이 물리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1: Yeah, and it
0: 아니신 분들은 이게 좀 덜한 거죠.
1: could try. It's interesting to know, but I now need to know how to get rid of all of this. I need to change my biology.
0: 못 바꾼대요.
1: 어,
0: 네. 그냥 그
1: 어떡해요?
0: 모기 기피지 사서 쓰라고 오늘 기사에서도
1: 그쵸.
0: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1: Or maybe a mosquito net. Who knows?
0: 맞아요. 네.
1: All right, let's start off with part one in our October book. Turn over to page 14.
2: Certain people attract mosquitoes far more than others.
3: Female mosquitoes actively hunt human victims to obtain essential proteins necessary for egg production. They rely heavily on visual cues alongside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breath and skin to locate prospective targets. Consequently, adults and larger individuals naturally exhale higher gas concentrations, making them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se persistent airborne insects everywhere they go.
0: 수컷 모기는 물지 않고 우리를 무는 건 암컷 모기만 무네요.
1: 그쵸.
0: 네.
1: I remember learning that and thinking that's really interesting. But it doesn't make a difference. Like, they just
0: 그러니까
1: keep biting us.
0: 근데 사실 암수가 중요하지 않네요.
1: 네,
0: 우리 무는 게
1: 구분할
0: 중요한
1: 수
0: 거지.
1: 없죠. 저희는.
0: <네네.
1: All right, let's check out that line with female mosquitoes. Female mosquitoes actively hunt human victims to obtain essential proteins necessary for egg production.
0: 아, 이래서 그렇군요. 이 암컷 모기들이 egg production이란 건 얘네들이 알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산란에 필요한 essential proteins, 그 필수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문다. 뭐 우리를 무는 게 아니라 그 침으로 찔러서 피를 빨아먹는 거잖아요. 뭐
1: 그쵸,
0: 소위
1: 네.
0: 흡혈이라고 할까요? 예. 네.
1: 맞아요.
0: 그런다고 봐야겠죠. 예. 네. 헌트가 여기서 이제 사냥한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1: Yeah.
0: 결국에는 뭐 이렇게 개미처럼 물고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1: No.
0: 피를 빨아먹는 거니까.
1: Exactly, it's targeting in this case, hunting and actively doing it on purpose, right?
0: 그렇죠.
1: With energy. Female mosquitoes actively hunt human victims to obtain essential proteins necessary for egg production. They rely heavily on visual cues alongside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breath and skin to locate prospective targets.
0: 자,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그 목표물을 찾는데 이두 가지가 먼저 나왔네요. 첫 번째는 visual cues는 이제 시각적 단서입니다.
1: 네.
0: 예. They rely heavily on visual cues. 그러면 눈으로 좀 보긴 본다는 얘기죠.
1: Yeah, maybe
0: 아예
1: the
0: 뭐
1: shape, the movement, that kind of thing.
0: 그러니까 좀 약간 덩치가 더 크면 잘 보일 테니까 그것도
1: 네.
0: 작용할 것이고요. 근데 애기들도 많이 물긴 물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꼭
1: 그렇죠.
0: 덩치만은 아닌데 뭐 색상 같은 것도 좀 어두운 색으로 더 간다 합니다. 그러니까 밝은 색상을 입고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하대요.
1: Oh, and then the other things alongside carbon dioxide emissions. We hear that phrase most with climate change, right?
0: 그렇죠.
1: But our bodies do emit, that means to give off CO2.
0: 우리 유산소 할 때 이거 다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CO2에 해당하는 carbon dioxide emissions,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 이와 같은 것을 단서로

0: 이제 목표물의 방향성을 잡는다는 얘기여서 locate prospective targets는 perspective는 예비죠. 잠재적인.
1: Yeah, potential.
0: 아직 물진 않았지만 물러가는 그 예비 잠재 목표물을 어디 있는지 locate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동그라미 잘 치시고 찾는데 이와 같은 단서들을 일단은 좀 쓴다는 얘기예요. 시각적 단서, 그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
1: They rely heavily on visual cues alongside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breath and skin to locate prospective targets. Consequently, adults and larger individuals naturally exhale higher gas concentrations, making them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se persistent airborne insects everywhere they go.
0: Adults and larger individuals 그랬으니까 체구가 좀더큰 이제 사람들이라든가 성인들이 당연히 아이들보다는 더 많은 CO2를 배출을 하겠죠? 예.
1: Yeah, exhale. Yeah.
0: Exhale. Exhale이란 건 밖으로 뿜어낸다는 얘기니까요. Higher gas concentrations는 더 많은 가스 농도를 배출한다. 그만큼 CO2를 더 많이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1: Exactly, making them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se persistent airborne insects. Yeah, airborne means in the air, flying around, right?
0: 날아다니는 공기 중에 살포돼 있는 이걸 airborne이라고 하죠.
1: 네.
0: 단어도 잘 알아두세요. 이 날아다니는 이 해충, 정말 끈질긴 이 해충들을 어디 가든 간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특히 particularly vulnerable이라는 얘기는 특히나 더 취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1: Yeah, they're susceptible to being bitten, so to speak. And this is everywhere they go. Talking, I think, both about the people and the mosquitoes.
0: Kitchen.
1: You can't avoid them. Consequently, adults and larger individuals naturally exhale higher gas concentrations, making them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se persistent airborne insects everywhere they go. Here's part two.
2: Rising body heat and sweat production further heighten human susceptibility to mosquitoes. Pregnant women and active exercise enthusiasts generate elevated metabolic heat and moisture, thereby drawing considerably increased insect attention. Beyond body temperature alone, subtle chemical signals continuously evaporating from skin surfaces play a truly decisive role in attracting hungry pests from a distance.
0: 자, 여기 이제 한세 가지 정도가 더 나옵니다. 그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열, 그 metabolic heat 이게 이제 체열이란 뜻이잖아요. 몸에서 배출되는 열 그것과 moisture가 이게 수분인데 이게 땀이고요.
1: 그렇죠.
0: 그다음에 이제 그 chemical signals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그 화학 물질이 또 있다고 해요.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1: Yeah,
0: 그세
1: that
0: 가지.
1: is decisive. We'll get to that word. Rising body heat and sweat production further heighten human susceptibility to mosquitoes.
0: Vulnerable이라든가 susceptible이라든가 다 뭐뭐에 더 취약하거나 뭐뭐하기 쉬운 그쪽에 쓰이는 말인데 여기서 명사형 susceptibility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1: Kitcha, ability and susceptible combined together,
0: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에는 인간이 모기에게 물릴 가능성 이거를 이제 포멀하게 어떻게 쓴 거냐면 human susceptibility to mosquitoes. 이게 이제 뉴스 공부하면서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문체잖아요.
1: Kitcha.
0: 이게 포멀한
1: 네.
0: 보도체 기사의 어떤 전형이기 때문에. 자, so rising body heat and sweat production 두 가지가 이제 체온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땀 분비 같은 것들이 이제 모기에 사람이 물릴 가능성 그만큼 더 heightened 앞에 further heighten이라고 그랬으니까 추가로 더 그런 가능성을 올려놓는다는 얘기죠.
1: Yeah, to increase even more. Rising body heat and sweat production further heighten human susceptibility to mosquitoes. Pregnant women and active exercise enthusiasts generate elevated metabolic heat and moisture, thereby drawing considerably increased insect attention.
0: 저도 좀 열이 많아서 그냥 남들 땀안 흘리는데 저 혼자 막땀 흘리고 있고 막
1: 아,
0: 그러거든요.
1: 저도 그래요.
0: 예.
1: 네.
0: 그렇네요. 우리 둘다 땀을 많이
1: 그렇죠. 그래서 모기가 좋아할 수밖에 없네요.
0: 흘리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So, pregnant woman 하면 이제 임산부를 말하겠고, active exercise enthusiasts는 이제 그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말하는 겁니다.
1: 그렇죠.
0: 예.
1: 네.
0: 자, 이 두 부류가 generate elevated metabolic heat. 자, metabolic이란 건 이제 대사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그 열을 말해요. 그것과 moisture, 이건 이제 수분이니까 땀을 말하는데 그만큼 그것을 더 배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1: Yeah, thereby drawing considerably increased insect attention. Yeah, they've just said this in a kind of fun way, right? Getting attention from someone can be flattering and nice.

0: but it means the insects are concentrating more on you.
1: 그렇죠.
0: Right?
1: 네. Thereby가 이제 그로 인해라는 얘기니까. Mm-hmm. 네. 그로 인해서 모기들에게 그만큼 더 강하게 유인을 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죠. Draw는 끌어들인다는 얘기니까요.
0: Mm-hmm. All right, next line here. Beyond body temperature alone, subtle chemical signals continuously evaporating from skin surfaces play a truly decisive role in attracting hungry pests from a distance.
1: Okay.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열과 땀 이거냐? 그거 말고도 이제 더 있다는 얘기예요. Mm-hmm. Beyond body temperature alone. 자, 우리 체온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넘어갔을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subtle chemical signals, 미세한 화학 물질에서 나오는 어떤 신호 같은 걸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0: Yeah, and those are continuously evaporating from skin surfaces. Yeah, to evaporate means that liquid is going into the air, right, into moisture.
1: 그래서 우리 피부 표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방출되는 그런 화학 물질이라는 건데 이게 저희도 좀 찾아보니까 피부 표면에서 이제 박테리아가 피지를 분해해서 나오는 카르복실산이라고 하는 그 화학 물질이 있대요. 네, 그거라고 합니다. 네. 그게 play a truly decisive role이라고 그래요. 이게 decisive role이란 건 우리말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0: Yeah, 네. The determining critical factor, right?
1: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기가 아 물자! 그래서 최종 결정하는 게 이건가 봐요. 네. 결정적인 역할을 이 화학 물질이 한다고 합니다. In attracting hungry pests from a distance. 멀리에서도 이와 같은 해충인 모기가 오게끔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Okay?
0: Here's part three next.
2: Tiny bacteria living on human skin continuously break down organic substances into unique scents containing varying natural skin acids. Specialized research studies conducted by scientists demonstrated that individual scent profiles remain remarkably consistent over several years. University experts therefore strongly advise applying proven chemical repellents and wearing protective clothing to ward off painful bites.
1: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몸에서 이제 나는 최취 얘기인데 결국엔 그게 화학 물질 같은 것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맞겠죠.
0: Mm-hmm. Tiny bacteria living on human skin continuously break down organic substances into unique scents containing varying natural skin acids.
1: Okay. 자, break down 동그라미 칠게 오늘의 규태형 구동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해한다는 얘기예요.
0: Yeah, to decompose, to take apart.
1: 그래서 tiny bacteria living on human skin, 우리 피부 표면에 살고 있는 미세 박테리아가 지속적으로 organic substances를 break down 한대요. 즉, 유기물을 분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0: Into unique scents containing varying natural skin acids. Yeah, unique scents, so different smells, right?
1: 그렇죠. 다양한 어떤 냄새나 향을 갖고 있는 천연 피부산? Skin assets, 이건 산성할 때 그 산이잖아요. Mm-hmm. 다양한 피부산을 포함하는 그런 고유의 어떤 채취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유기물을 분해해서. Okay.
0: Next line, specialized research studies conducted by scientists demonstrated that individual scent profiles remain remarkably consistent over several years.
1: 아까 피터쌤이 뭔가 좀 바꿔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뭐 몸에서 나는 체취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닌가
0: 그러게요.
1: 봐요.
0: 네.
1: 그 individual scent profiles라는 건 프로파일이 우리가 이제 프로필 사진할 때 그 프로파일인데 이게 어떤 특성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0: 네.
1: 그래서 여기서 개인 체취 어떤 성향이나 특성을 말하는 건데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놀랄 만큼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바꾸고 싶어도 잘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0: Yeah, exactly. They remain the same, consistent, so unchanging.
1: 그렇죠.
0: University experts, therefore, strongly advise applying proven chemical repellents and wearing protective clothing to ward off painful bites.
1: Okay. 자, 중요한 구동사가 하나 더 나오네요. Ward off, 표시 잘 해둘게요. 이거는 미연에 차단하는 걸 말해요. 미리 막는다. 그럴 때 ward off라고 합니다.
0: To prevent, to say, shoo, shoo, get away.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고통스럽게 이렇게 모기한테 물리는 걸 미연에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proven chemical repellents. 이 repellent란 건 우리가 일상 용어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0: 아, 그렇죠.
1: mosquito repellent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 퇴치제란 얘기예요.
0: 네. Yeah.
1: 그래서 모기 퇴치제 같은 거 잘 쓰라는 얘기고 wearing protective clothing은 뭐 목이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for joining us, everyone. I'm Jennifer Clyde.
2: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자,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그 제임스 선생님하고 어렸을 때 얘기를 좀 나눴는데 어렸을 때 콧구멍에 뭘 이렇게 집어넣은 적이 있으시다고.
0: 네. Yeah, I think I was in second or third grade. So I ended up, I don't know, putting like small pebbles up my nostril.
2: Pebbles, 자갈이요?
0: Yeah, I think.

0: think maybe like five or six, you know, the small ones. And then I couldn't get him out. So I got really scared and I was rushed to the nurse's office and she pulled them out for me.
1: I bet you were scared.
0: I was
1: Do you
0: scared.
1: remember why you did it in the first
0: I
1: place?
0: think it was like, I can do it. I bet
1: Just to
0: you
1: show
0: can't
1: off
0: do
1: in
0: it.
1: front of your friends,
0: Yeah, 넌
1: maybe.
0: 못하지. 난할수 있다. 한개 놓고 두개 놓고 이렇게 했던 것
1: 자가를
0: 같아요.
1: 계속 꼬꾸무는
0: I
1: 거예요. 안
0: know.
1: 빠져서 양호실 가서 이렇게.
0: Yes.
1: 제임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
0: 네.
1: 또 재밌네요. 누구나 다 있는 경우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오늘 사연을 써주신 주인공께서는 아이가 이제 7살인데 어느 날 소파에 아이 모습을 딱 보고 있는데 검은 게 살짝 보여서 저게 뭐지? 싶으셨다 그냥 넘어가셨대요. 근데 이제 아이가 막 울어요. 갑자기 뭐 아프다고 하면서 보니까 콧구멍 안에 검은 콩이
0: 아이고.
1: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셨고 깜짝 놀랐죠, 엄마
0: poor baby.
1: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콧물에 불어서 이제 막 아플 만한 크기가 된 거예요. 잘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친정어머니까지 어떻게 오셔서 이렇게 뺐는데,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0: 얼마나
1: 얘기를 해주셨고.
0: 놀라셨,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1: 그럼요. 이거 안
0: right?
1: 나오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빨리.
0: Yeah.
1: 근데 이제 그 당시엔 그랬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콩 얘기만 나오면 아이와 웃으면서. 지금 제임 선생님도 어렸을 때그 자갈 얘기하면서 웃으시잖아요.
0: 맞아요.
1: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가 생겨서 좋다라고 해서 보내주신 너무나 재밌는 사연입니다.
0: 네, 새싹 사연이에요. 귀티영, 이티영을 애청하는 블루벨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Let's begin by listening.
2: Black Bean Memory. I am the mother of a seven-year-old boy. This happened when he was four and attending daycare. One day, I noticed something black in one of his nostrils while he was watching TV. At first, I thought I was seeing things and didn't think much of it. But then he suddenly started crying and said his nose hurt. When I looked more closely, I saw a black bean sticking out of his left nostril. My son was scared and crying, and I broke into a sweat. Luckily, my mother happened to come over and held his legs. I gently pressed down on the top of his nose, and the black bean popped right out. My son stopped crying when he saw the bean. It turned out that they had been observing beans at daycare the day before, and my son had put a bean he found on the floor into his nose. The bean had swollen from the mucus in his nose and had grown large enough to cause pain. It was a scary moment, but now it's become a funny story that my son and I laugh about whenever beans come up.
1: 자, 오늘 구동사를 최대한 많이 넣어봤습니다. 이런 스토리는 뭐 일상적인 그런 대화상에 많이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구동사 처리가 많이 가능해요. 자, 볼게요.
0: I'm the mother of a seven-year-old boy.
1: 7살 된 남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럴 때 관사는 I am the mother 해도 되고 I am a mother 둘 다 됩니다.
0: 맞습니다.
1: 네. Of a seven-year-old boy. 좋아요. 자, 아이가 4살에 어린이집을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0: This happened when he was four and attending daycare.
1: 그렇죠. 어린이집, daycare 하시면 되고 어린이집 다닐 때, 4살 때 있었던 일이다. 그 시간 설정해 주실 때 This happened when he was four and attending daycare. 자, 하루는요, TV를 보는 아이의 한쪽 코에 까만 게 보였습니다.
0: One day, I noticed something black in one of his nostrils while he was watching TV.
1: Nose는 그냥 우리 코를 의미하는 단어고,
0: 네.
1: Nostril은 뭔가요?
0: 네, nostril, N-O-S-T-R-I-L, 복수로 S를 붙이면 되는데, nostril 하면 콧구멍이에요.
1: 그렇군요.
0: So we have two nostrils.
1: Yes, we do.
0: And I stuck pebbles up one nostril.
1: You put up pebbles in up in one nostril.
0: Right. 네.
1: 콧구멍은 두 개니까 nostrils 주로 이렇게 복수형을 붙이고요. 이 단어 일단 모르셨다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Nostrils.
0: Nostrils.
1: Nostrils. Uh-huh. 그래서 한쪽 콧구멍에 뭔가 검은색이 있다는 걸 봤다. 뭐 살짝 느꼈다. I noticed something black in one of his nostrils while he was watching TV. 자,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0: At first, I thought I was seeing things and didn't think much of it.
1: 여기 표현들 참 좋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0: 내가 뭘좀 잘못 본줄 알았다. I thought I was seeing things. 어감이 어떤 어감인가요?
1: 아, 잘못 본줄 알았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뜻으로도 써요. 뭐 헛것을 보다. 원래 없는 건데 I was seeing
0: 그렇죠.
1: things.
0: 나 예전에 알고 지냈던 친구 본것 같아. 아, 아니구나. 내가 헛것을 봤나? 약간
1: Right.
0: 이런 느낌으로 쓰기도 쓰거든요. 혹은 잘못 봤나?
1: 맞아요.
0: 그럴 때도 써요. 그래서 오늘 통한 게 1번 이거로 바로 갈게요. I thought I was seeing things. 제가 뭘 잘못 본줄 알았다.
1: I thought I was seeing things. I thought I was seeing things.
0: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쳤다. 이것도 통한 길로 갈게요. I didn't think much of it. 오케이? 통한 게 2번.
1: I didn't think much of it. I didn't think much of it.
0: 그냥 뭐별 생각 없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그럴 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통한 게 문장 1, 2번을 다 뽑아서 연습을 할게요. I didn't think much of it.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코가 막 아프다 했습니다.
1: But then he suddenly started crying and said his nose hurt.
0: He said his nose hurt. He said his stomach hurt. He said his head hurt. 어디가 아프다고 말했다. 이 구조 잘 잡아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자세히 보니까 까만 콩이 왼쪽 콧구멍 밖으로 살짝 나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1: When I looked more closely, I saw a black bean sticking out of his left nostril.
0: 그쵸. 그 동사 처음 나오죠? Sticking out of his left nostril. 왼쪽 콧구멍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다. 이게 stick out이잖아요. 살짝 보이듯이 이렇게 삐져나왔을 때. So sticking out, 부동사 나왔고, of his left nostril. 자, 가까이 보니까 그랬다는 얘기죠. When I looked more closely. 자, 놀란 아이는 울고요. 제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1: My son was scared and crying, and I broke into a sweat.
0: 우리 식은땀 나다 할때이 표현 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1: Yeah, to break into a sweat.
0: I broke into a sweat 하면 막뭐 등줄기에 땀이 흘러내렸다 이런 말할 때 뭔가 긴장된다는 상황에서 쓰시면 딱 좋아요. So I broke into a sweat 입에 붙여보세요. 한번 더요.
1: I broke into a sweat.
0: 좋습니다. 마침 친정 엄마가 오셔서 아이의 다리를 꼭 잡아주셨습니다.
1: Luckily, my mother happened to come over and held his legs.
0: Come over 구동사 또 나오네요. 뭔가 좀 이쪽으로 건너오다 이럴 때 쓰는 구동사입니다.
1: 네.
0: 친구한테 놀러 오라고 할 때, Why don't you come over?
1: 맞아요.
0: 이쪽으로 건너와. 이럴 때 쓰는 게 come over이거든요. 이것도 강세 뒤에 주시고. 자, 친정 어머니가 때마침 오셔서 도와주셨다는 얘기예요. My mother happened to come over and held his legs. 자, 코를 위에서 살짝 누르니까 까만 공이 뿅 하고 튀어나왔다. 자, 이런 것들은 다 구동사가 있으면 표현이 좀 쉬워집니다.
1: I gently pressed down on the top of his nose, and the black bean popped right out.
0: Press down, 그 다음에 뿅, 이거는 pop out.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1: 네.
0: Break it down first, please.
1: Okay. I gently 살포시 살짝 pressed down on the top of his nose. 그러니까 코 위쪽을 살짝 눌렀더니,
0: 눌렀다. Okay.
1: and the black bean, 그 검은 콩이 popped right out. 뭐가 이
0: 그쵸,
1: 느낌이잖아요.
0: 그쵸.
1: 근데 pop right out니까 뿅 뽕 하고 나왔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0: Rise를 중간에 약간 강조하게 쓰는 거죠, 이거는요?
1: 맞아요. 바로 뽕 하고 나왔다.
0: Pop out 중간에 pop right out. 이렇게 해서 강조된 버전의 업그레이드 구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I gently pressed down on the top of his nose. 코 위쪽을 살짝 눌러줬더니 and the black bean popped right out. 뿅 하고 콩이 튀어나왔다. 오케이? 자, 구동사들 잘 표시해 두세요. 자, 아이는요, 콩을 확인하고 눈물을 멈췄습니다.
1: My son stopped crying when he saw the bean.
0: 자, 알고 보니까 전날 어린이집에서 콩 관찰을 했는데, 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콩을 보고 코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1: It turned out that they had been observing beans at daycare the day before, and my son had put a bean he found on the floor into his nose.
0: 뭔가 스토리텔링을 쭉다 하시고, 뭐로 판명되었다. 알고 보니 뭐였더군요. 이런 말할 때, It turned out that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것도 구동사입니다. They had been observing beans at daycare the day before. 전날 이제 검은 콩을 아이들이 관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and my son had put a bean he found on the floor.

0: 대학에서 찾은 그콩 하나를 into his nose, 콧속으로 넣었던 겁니다. 자, 콩은요, 콧속에서 콧물에 불어 아플 만한 크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1: The bean had swollen from the mucus in his nose and had grown large enough to cause pain.
0: Okay?
1: The bean had swollen, 붓다라는 말이잖아요.
0: Swollen.
1: Swollen from the mucus in his nose. 자, 뭐 때문에 이렇게 부어올랐다?
0: 콧물이요?
1: Mucus가 콧물이잖아요. 그래서
0: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1: mucus.
0: Mucus.
1: Yes. 그래서
0: 콧물.
1: 코 안에 있는 콧물 때문에 이렇게 불어서 and had grown large enough to cause pain. 통증을 느낄 정도로 너무 커진 거죠.
0: 그렇죠. Had grown large enough to cause pain 이렇게 붙이면 되고, 자, 이 문장은 전체 다시 한번 드릴게요. The bean.
1: The bean had swollen from the mucus in his nose and had grown large enough to cause pain.
0: 전치사 하나만 다시 챙길게요. 자, swollen 다음에 from 전치사 같은 건 동그라미 잘 쳐놓으세요. 콧물 때문에 불었다란 얘기인데 이걸 had swollen from the mucus 이렇게 원인을 from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지금은 콩 이야기만 나오면 아이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1: It was a scary moment, but now it's become a funny story that my son and I laugh about whenever beans come up.
0: Whenever beans come up. 뭐 대화 소재로 등장하다, 나오다. 구동사 또 나왔죠? come up. 이렇게 붙일 수 있겠네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재밌는 이야기 소재가 됐다. 하지만 그 당시는 좀 아찔했던 순간이다. It was a scary moment. 이 표현도 많이 쓰죠. 네, 좀 무서웠던, 뭐 아찔했던 순간이었지만 지금은 재밌는 이야기 소재가 되었다. 좋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Black bean memory. I am the mother of a 7-year-old boy. This happened when he was 4 and attending daycare. One day, I noticed something black in one of his nostrils while he was watching TV. At first, I thought I was seeing things and didn't think much of it. But then he suddenly started crying and said his nose hurt. When I looked more closely, I saw a black bean sticking out of his left nostril. My son was scared and crying, and I broke into a sweat. Luckily, my mother happened to come over and held his legs. I gently pressed down on the top of his nose, and the black bean popped right out. My son stopped crying when he saw the bean. It turned out that they had been observing beans at daycare the day before, and my son had put a bean he found on the floor into his nose. The bean had swollen from the mucus in his nose and had grown large enough to cause pain. It was a scary moment, but now it's become a funny story that my son and I laugh about whenever beans come up.
1: 패턴 프랙티스.
0: 자, 여러분, 교재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세 가지 패턴. 첫 번째는 뭔가 헛것을 보다, 잘못 보다 할때쓸수 있는 see things 연습을 해볼게요.
1: At first, I thought I was seeing things.
0: 처음에는 내가 좀 잘못 본줄 알았다. 자, 상대방한테 너뭐 헛것이 보이는 모양이구나. 그런다면요.
1: You must be seeing things.
0: 야, 아무것도 없어. 뭘본 거야? You must be seeing things. 그죠? 그 다음에, 잠깐만, 내가 지금 뭘 잘못 본 거야? 이럴 때?
1: Wait, am I seeing things? Wait, am I seeing things?
0: 나만 보이는 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뭐 잘못 본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1: Yeah.
0: So, seeing things, 이건 이제 설명을 저 뒤에 보카팁에도 좀 드렸거든요. 한번 잘 읽어보시고, 언제 쓰는지. 그냥 뭔가 본다라고 할 때도 쓰지만, 이렇게 헛것을 보다 이쪽에도 많이 쓰거든요. 자, 그 다음. 더 자세히 보다. Look more closely.
1: When I looked more closely, I saw a black bean sticking out of his left nostril.
0: Okay.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좀 없었다. I didn't have time.
1: I didn't have time to look more closely.
0: 자, 땀이 흘렀다. Break into a sweat.
1: My son was scared and crying, and I broke into a sweat.
0: 그 소식을 듣고 등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1: I broke into a sweat when I heard the news.
0: 막 긴장돼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 I was so nervous that I broke into a sweat.
0: Broke into a sweat. break 동사 쓴다는 거 잘 기억해서 연습.

0: really can't take your eyes off kids for even a second. 네, 여기서 can't take your eyes off kids라고 했으니까 아이들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1: For even a second.
0: For even a second.
1: 한시도.
0: 한시도.
1: 딱 느낌살이에요. Take one's eyes off 누구누구. 누구한테서 눈을 떼다. 어제 우리 develop an eye for 이런 표현 배웠었잖아요.
0: 네.
1: 이 eye 들어간 표현들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can't take my eyes off 누구누구 이럴 때 쓰는 표현 잘 챙겨두시고,
0: 네,
1: 오케이?
0: 여기선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죠.
1: 맞아요.
0: 남자가 Why did something happen?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And she says, My son put a bean up his nose. 아니, 우리 아들이 말이야. 콧구멍에 콩을 넣었지 뭐야.
1: 그렇죠. 위쪽으로 밀어넣어야 되니까 업이 들어간 거예요.
0: Yeah.
1: Put a bean up his nose, 오케이?
0: And then he asks, What did you do? 그래? 뭐 어떻게 했어? Thankfully, it popped right out when I gently pressed down on his nose.
1: 그대로 다 쓰시면 되죠. Pop right out, press down on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0: 그랬더니 남자가 What a relief. 아, 정말 다행이다. You must have been so scared. 너 엄청 무서웠겠다. 겁났었겠다.
1: 맞아요. What a relief도 잘 표시해 두세요. 아우, 다행이다야. 그럴 때딱 쓰기 좋아요. What a relief. 어휴, 야, 천만 다행이다. 이럴 때 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 18페이지에 5개의 영작 손으로 꼭 해보실 것을 추천을 다시 한번 드려요. 그 중에 1번과 5번에 별표를 치고 해보겠습니다.
0: And that is all for today, everyone.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Have a great day, everyone.
0: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아팠다가 푹 쉬고 get enough rest 한 다음에 돌아오면 아 정말 많이 나아졌을 때 사람들이 괜찮아요? 어때요? 좀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1: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0: Thank you는 꼭 들어가야 되겠네요, mm-hmm. 그렇죠?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라고 했어요. 자, 이런 표현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Oh, good. 이렇게만 대답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1: Yeah. What a great way to end the week.
0: 아, 그렇죠. Yeah. 금요일을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아프면 안 되잖아요.
1: 맞아요.
0: 네, 아팠다가 네. 또 좋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은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라는 표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회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0: 표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요.
1: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0: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였습니다. 자,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이죠. 자, 이제 많이 나아졌다. 나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나의 상태를 얘기할 때는 즉시 I'm이 나와야 되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특히 아팠다가 괜찮을 때는 이 feel 동사를 사용하죠. feeling이 그냥 나의 기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전반적인 컨디션? 그러니까 몸의 상태를 말할 때도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m feeling 뭐뭐는 어떠어떠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근데 어떤 상태예요? 훨씬 나은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낫다라고 할 때는 I'm feeling better. 나좀 나아졌어. 인데 많이 나아졌다. 훨씬 나아졌다라고 할 때는 better 앞에 much를 넣어서 강조를 해줄 수 있어요. I'm feeling much better. 이렇게요. 그래서 말할 때도요, much를 좀더 강조를 해줍니다. I'm feeling much better. 이런 식으로. I'm feeling much better.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훨씬 나아졌어요. 라는 완벽한 문장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걱정해줬죠. 그러면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마울 때는 항상 문장 뒤에 thank you를 붙여주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thank you 대신에 thanks. 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요.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꽤 좋겠네요. 자, 그럼 이 문장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0: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1: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0: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was,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We're going to change the feeling, which means we're also going to get rid of the thank you. Because if you said, I'm feeling awful, you wouldn't say thank you.
0: 그쵸. 네, 그래서 느낌을 바꿀 건데, I'm feeling much better에서는 긍정적인 느낌이었으니까 thank you를 붙였지만, 긍정적이지 않은 기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thank you는 생략하고 우리 연습을 해볼게요.
1: I'm feeling a lot better today.
0: 자, 이건 좀 긍정적인 거네요. 그쵸? I'm feeling a lot better. much 대신에 a lot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I'm feeling a lot better. 이렇게도 말하고요. Thank you도 좋지만 뭐 today 이렇게 시간 표현을 넣어도 되고요. 요 뒤에 또 thank you를 붙여도 되겠네요. 그렇죠? I'm feeling a lot better today. Thank you. 뭐 이런 식으로도.
1: I'm feeling disappointed in you.
0: 여기는 thank you 붙이면 안 돼요. 자,
1: 네.
0: 당신에게 실망스러워요라는 말이거든요. Disappointed in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in 다음에 사람이 온다는 거. I'm feeling disappointed in you. 당신에게 실망스러워요라는 말이죠.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 혼낼 때이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랬는데 또 거짓말했어요. I'm feeling disappointed in you. 이렇게 할수 있겠죠?
1: I'm feeling nervous about the interview.
0: 면접은 진짜 항상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쵸? 면접 때문에 긴장돼요. I'm feeling nervous about the interview 라고 했는데, 우리말로는 면접 때문에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I'm feeling nervous because of the interview 라고 뭐 해도 될것 같기는 해요. 근데 about the interview 라고 하면 좀더 간결하잖아요. 그쵸? 인터뷰에 대해서, 면접에 대해서 긴장이 돼요. 우리말로는 어색하지만 영어로는 about the interview 라고도 말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1: Oh, Kaylin.
0: Yeah?
1: You're back.

0: How are you feeling? You were so sick. 어떠세요? 많이 아팠잖아요.
1: 아, 그쵸. I'm feeling tired today too. 오늘도 피곤해요. I need more rest. 더 쉬어야 할 것 같아요. Aaron?
0: Make sure you get plenty of rest.
1: Thank you. 근데 you're not Aaron. 농담입니다. 네. I'm feeling tired today too. 라고 했어요. 자, I'm feeling tired. 저 피곤해요. Today, 오늘. Too, 도인 거죠, 그쵸? 그래서 오늘도 피곤하게 느껴져요. I need more rest. 더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이고요. 뭐 위에 얘기했던 질문, How are you feeling? 그리고 You were so sick. 여긴 간단하죠, 그쵸?
0: Here's an easy one.
1: Mm-hmm.
0: I'm feeling great.
1: 정말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인사하다가도 How are you? 그러면 I'm feeling great. 이렇게도 mm-hmm.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걸 많이 하는데 I'm feeling great. 이렇게도 대답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라는 mm-hmm. 말이고요.
0: And earlier this week, we had make sure you get enough rest.
1: Mm-hmm.
0: And let's say you did get enough rest.
1: Okay,
0: then you could
1: 왔어요.
0: say, I'm feeling rested.
1: 푹 쉬어서 개운해요 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I'm feeling rested. R-E-S-T-E-D가 푹 쉰 상태인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I'm feeling rested.
0: I'm feeling anxious about my trip.
1: Anxious라고 하면 불안한이라는 뜻이에요. 뭐에 대해서? About my trip. 제 여행에 대해서 좀 불안해요 라는 말이죠. 자, 여기도 about the interview처럼 about the trip 이렇게 썼네요. 그죠?
0: I'm feeling relieved that it's finished.
1: 아, relieved. 안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안도하는. 그래서 I'm feeling relieved. 아, 다행이네요. 라는 뜻이죠. 뭐 때문에?
0: It's finished.
1: It's finished.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나면 항상 다행이죠.
0: Here's a fun one. It's an idiom.
1: Mm-hmm.
0: I'm feeling on top of the world.
1: I'm feeling on top of the world. 자, idiom이라고 했는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Feeling on top of the world? 자, 일단 on top of the world는 세계 위에 있다? 내가? 그러면 내가 세계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 이거는 좋은 기분일까요? 나쁜 기분일까요? 좋은 기분이죠.
0: 좋죠.
1: 매우 기분 좋은 거예요. I'm feeling on top of the world 라고 하면 나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 라는 말이에요. 네, 이런 관용적인 표현도 하나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m feeling 뭐뭐 긍정적인 기분도 연습해봤고 부정적인 것도 연습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다 복습해보겠습니다.
0: I'm feeling a lot better today.
1: I'm feeling a lot better today.
0: I'm feeling disappointed in you.
1: I'm feeling disappointed in you.
0: I'm feeling nervous about the interview.
1: I'm feeling nervous about the interview.
0: I'm feeling tired today, too.
1: I'm feeling tired today, too.
0: I'm feeling great.
1: I'm feeling great.
0: I'm feeling rested.
1: I'm feeling rested.
0: I'm feeling anxious about my trip.
1: I'm feeling anxious about my trip.
0: I'm feeling relieved that it's finished.
1: I'm feeling relieved that it's finished.
0: I'm feeling on top of the world.
1: I'm feeling on top of the world. 자, 마지막 문장은 우리 스타님들 기분을 대변하죠? 스타트 잉글리시를 듣고 계시니까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로 먼저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지난주에 많이 아팠잖아요.
3: 이제 훨씬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병원에 가서 약도 먹었어요.
2: 다행이네요. 의사는 뭐라고 했어요?
3: 그냥 감기라고 했어요.
1: 그런데 감기도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많이 아팠잖아요 라고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요거는 이제 문장 맨 뒤에

0: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아팠었잖아.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이제 훨씬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1: 아하.
0: 자, 이 문장은 영어로 슬슬 나와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약도 먹었어요. 자, 일단 병원에 갔다. 우리 병원에 갔다. 일반 병원 갈 때는 see a doctor, 뭐 go to the doctor's office 이런 표현도 있다고 했죠. 그걸 과거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약도 먹었다. 자, 여기서 먹었다니까 eat, have, 뭐 이런 말 써야 될까요?
1: We don't say eat medicine.
0: 그쵸, 약은 복용하다라는 다른 말을 쓰죠. take를 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도 과거 형태로. 다행이네요. 의사는 뭐라고 했어요?
1: 다행이다.
0: 다행이다.
1: I'm feeling relieved.
0: I'm feeling relieved.
1: 아까
0: That's a
1: 나왔죠?
0: relief. 뭐 조금 변형해서 그렇게도 할수 있어요. 고요. 뭐또 다르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의사는 뭐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셨나요? 뭐를 물어보는 거니까 what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감기라고 했어요. 자, 일단 주어를 얘기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은 남자일지 여자일지에 따라서 he가 될 수도 있고 she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감기라고. 그냥 just가 들어갈 것 같고요. 감기는 참고로 cold인데 앞에 어가 항상 붙습니다.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서 영어 표현 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2: You were so sick last week.
3: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I saw a doctor and took some medicine.
2: That's great to hear. What did the doctor say?
3: She said it was just a cold.
0: 지난주에 많이 아팠잖아요.
2: You were so sick last week.
1: You were so sick last week.
0: You were so sick last week. 자, you are so sick 라고 하면 당신은 정말 많이 아파요. 현재형이죠. 과거에 많이 아팠던 거니까 you were so sick. 과거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last week 뒤에 붙여주면 되죠. 이제 훨씬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3: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1: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0: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문장이죠. 근데 thank you는요. Thank you. 내려가도 되고요. Thank you. 이렇게 올려도 상관없어요. 억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도 먹었어요.
3: I saw a doctor and took some medicine.
1: I saw a doctor and took some medicine.
0: See a doctor가 병원에 가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I saw a doctor. 네, 여기서는, 나 의사 선생님 봤다! 봤다! 눈으로 본게 아니죠. 네, 실제로 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 병원에. And, 그리고 took some medicine. take의 과거 형태는 took이죠. 그래서 took some medicine. 약도 좀 먹었어요. 다행이네요. 의사는 뭐라고 했어요?
2: That's great to hear. What did the doctor say?
1: That's great to hear. What did the doctor say?
0: That's great to hear. That's great. 좋네요. To hear, 듣기에 라고 해서 that's great하고 그냥 똑같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둘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의사는 뭐라고 했어요? 라는 질문 다시 한번.
1: What did the doctor say?
0: What로 시작했죠. What did the doctor say? 네, what did the doctor say? 보통 우리가 비동사와 두동사로 나뉘는데 두동사의 과거 형태는 did로 나타내주죠. 그래서 what did the doctor say?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그냥 감기라고 했어요.
3: She said it was just a cold.
1: She said it was just a cold.
0: 자, 의사 선생님 성별은
1: She.
0: 여자네요, 그쵸? She said, 그녀가 말했어요. It was just a cold. 그냥 감기라고요. 네, 여기서 it은 그냥 뭐 의미가 없는 그러한 주어죠. 그렇죠? 그래서 it was just a cold.

0: 그건 그냥 감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참고로 감기는 a cold. 항상 앞에 어가 붙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네, 그럼 그거 기억하면서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더 들어볼 텐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So here's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2: You were so sick last week.
3: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I saw a doctor and took some medicine.
2: That's great to hear. What did the doctor say?
3: She said it was just a col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발음 연습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0: 자, thank you. 여기 연음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feeling. 요거 이 발음 길게 끌어줘야 되는데요. 이 하면서 L 발음 날때 약간 꺾이는 느낌이 있어요. feeling. 요렇게. 그리고 better는 better. 이렇게 T 발음이 부드럽게 변하죠.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연습해 볼까요?
1: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0: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1: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0: I'm feeling much better, thank you. 잘하셨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복습하고 싶으시면요. EBS 오디오 어학당 찾아주시면 됩니다.
1: Superb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English.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까시 데스까?
2: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1: 월, 화, 수, 오전 5시.
2: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쉽고 확실하게
6: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5: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6: Hello everyone. This is Juch.
5: 자, 지하철에서 한 어르신이 조금 불편하게 서 계신 모습이 눈에 띄었다라고 하면 선생님은 what would you do? And you were sitting.
6: Immediately stand up and guide this person to my seat.
5: 아, guide 이렇게 안내를 해서
6: help him or her to 네. my seat.
5: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게요. 벌떡 나는 일어섰는데 이제 저쪽에 네. 계신 어르신 보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얼른 그 자리에 앉아 버릴 때 아, 이거 그러면 no, not you. But I just got up because you know of that gentleman right, over right. there라고 말을 할 때도 좀 애매한 거고
6: 가장 안전한 거는 네. 앉은 자리, 앉은 상황에서 네. 그분을 부르는 거야. 공손하게 어르신, come my way, 이쪽으로 오세요. And then when that person comes, you stand up and exchange the seats.
5: 아, you know? 안전하겠네.
6: 너무 먼저 서가지고 어디 갔다가 오는 사이에 누가 앉을 수 있으니까.
5: 그러니까요.
6: So you have to be careful and strategic.
5: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0: Yeah.
1: 선생님 방금 이쪽으로 오시죠. Come my way라고
0: Or
1: 해요.
0: come this way.
1: Come this way.
0: Yeah. Please come this way.
1: Please come this way.
0: You can take my seat.
1: 아, come here라고 하는 건 좀 그런가요?
0: 조금 직설적이기 때문에
1: 네, 좀,
0: 어르신한테 come here 하면 조금 무리하게 들릴 수 있어요.
1: Come here please 해도 안 돼요?
0: I think they'll understand.
1: 어.
0: Come here please.
1: 어.
0: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톤이 중요하잖아요.
1: 네.
0: In English, you can don't say grandpa, grandma.
1: 그 할머니, 할아버지.
0: 할아버지라고 하면 조금 무리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1: 네, 그렇죠.
0: Just use gesture. I think gesturing is really important.
1: 아, 그래서 몸짓으로 이렇게
0: yes.
1: 좀 가리킨다던가. Mm-hmm. 아, 그렇군요. 아, 할아버지라고 해서 grandpa 이러면 정말 그건 모욕. 하는 말처럼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0: It can.
1: 네.
0: So it's dangerous.
1: 네. 어르신이라고 해서 sir.
0: 우리말 어르신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참 공손한 표현이잖아요.
1: 그렇죠.
0: 어르신. 네. 영어는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sir or ma'am.
1: Ma'am. 그렇군요. 그러니까 sir가 제일 좋겠어요. 우리는
0: yes.
1: yes sir 할 때 그지 sir라고
0: yes,
1: 생각하지만
0: that's right. That's right.
1: 이런 경우에도 어르신께. 자, 그래서 저 앉아 있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제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please come this way 말고도 어떤 말이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0: 저기 어르신이 약간 불안해 보이는데.
1: 아, 그래? 아, 사실 나도 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저분 자리에 앉으셔야 될 것 같지? 그럼 어서 양보 좀 해드리지 그래.
0: 저기 어르신, 여기 제 자리에 앉으세요.
2: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그래도 되겠어요?
0: 아, 물론이죠. 괜찮습니다. 저는 서 있어도 되거든요.
2: 아이고, 고맙습니다.
0: 네. 아이고 어르신.
2: 네.
0: 아유, 앉으시죠.
2: 고맙습니다. 정말로.
1: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0: Of course.
1: 네. 자, 저쪽에 계신 저 어르신께서 아무래도 자리에 앉으셔야 할 것 같은데 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0: That man looks like he could use a seat.
1: That man. 자, 이때 that old man이라고 하실 필요 없고요. That man looks like 뭐뭐처럼 보입니다. That man looks like, 자, 어떻게 보인다고 할까요? He could use a seat라는 말이 있어요.
0: 야, 참 많이 쓰는 표현이다.
1: 네, 이제 개인적으로 참 저 이 표현 처음 알게 됐을 때가 EBS에서 이제 교재를 쓸 때였는데 그 TV 프로그램으로 근데 그때 와, 이 표현 진짜 좋다.
0: He could use 뭐뭐뭐.
1: 네,
0: She could use 뭐뭐뭐.
1: 네, 그때 맥락이 I could definitely use a vacation. 이런 말이었어요.
0: I could use a vacation right 네. now.
1: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야? 직역하면은 나는 휴가를 쓸 수 있었다라는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 I could use, he could use, she could use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 could use 뭐뭐 하면은 단어 하나하나는 참 쉬워요. 누구누구가 뭐뭐를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말 같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뭐뭐가 꼭 필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0: 가끔 보영쌤이 막 이렇게 막 녹음하는데 막 뛰어왔어.
1: 네.
0: 땀 뻘뻘 흘리면서 응. 막 이렇게 헐레벌떡하면서
1: 응.
0: 보영쌤 응. You look like you could use some water.
1: Definitely.
0: You 그렇죠. look like you could use, you know, some fresh cup of orange juice.
1: 그러면 그냥 you look like you need some water. Need를 쓰는 거 같고.
0: 맞아요. 그게 바로 need란 표현인데
1: 네.
0: 봤을 때 물 마시면 좋겠다.
1: 네.
0: You look like you need some water.
1: 그렇습니다.
0: You look thirsty.
1: 네, 맞아요. 보아하니까 굉장히 지금 목이 마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때 이 물 한 잔 마시면 딱일 것 같은데
0: yes.
1: 딱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you could use some water가 되는 거죠.
0: Here that man looks like he could use a seat.
1: 그렇죠. 저 어르신 지금 딱 보니까 자리에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That man looks like he could use a seat가 되겠습니다.
0: Perfect.
1: 네, right. 이렇게 he could use 말 그대로 뭐뭐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가 있으면 참 좋겠다. 뭐뭐가 꼭 필요하겠다. 뭐뭐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을 할 때 could use를 쓴다는 거예요.
0: That's right.
1: 네, 좋습니다.
0: You could 자, use.
1: You could use. 여기서 that man looks like he could use a seat 라고 했더니 나도 마침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라고 해요.
0: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1: 네, 그 별 얘기 아니죠. 누가 이제 마침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입 밖으로 내는 걸 봤을 때 나도 그 생각이었는데 뭐 이런 말로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0: Right.
1: 네.
0: 가끔 이런 상황이 있죠. 똑같은 상황에서

0: Are you thinking what I'm thinking?
1: Are you thinking what I'm
0: 서로 막
1: thinking?
0: 배고픈데 서로 좋아하는 게 피자야. Are you thinking what I'm thinking?
1: 그렇죠.
0: I'm starving. Are you thinking what I'm
1: Are
0: thinking?
1: you thinking what I'm thinking?
0: 그런 thinking이죠.
1: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네가 마침 생각하고 있는 거니? 즉, 우리들이 지금 같은 생각하는 거 맞지? 이런 말이 Are you thinking what I'm thinking? 바로 이 말로, 이런 뜻으로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나도 마침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자, 앞은 thinking이고요. 뒤는 그냥 thing입니다. 자,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그러면서 어서 자리 양보해드리지 그래.
0: Yeah, go ahead.
1: Go ahead.
0: You should ask him.
1: 그렇습니다.
0: Go ahead.
1: 내가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친구 보고 일어나라고. 자, go ahead. 이 얘기는 당신이 하려던 행동을 주저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밀어붙여라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go ahead가 되는 거죠.
0: 제임스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1: 네.
0: 저분, 저 어르신 좀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다. 좀 약해 보인다. Let's give him a seat. 먼저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래, go ahead.
1: 선생님, 그 말도 좋다. Let's give him a seat or
0: Yes.
1: get him a seat 해도 되는 건가요?
0: Yeah, let's get him a seat or basically let's give him your seat.
1: Right, my seat,
0: You
1: your
0: should
1: seat.
0: stand up.
1: 그렇습니다. 내 자리를 드린다라고 할 때,
0: Yes.
1: 오래전에 이제 어떤 우리 EBS 프로그램에서 자리를 양보한다라는 표현을 그 어떻게 영어로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there was many discussions about that. 그러니까
0: Right.
1: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give up 이런 표현이
0: Give
1: 제일
0: up your seat.
1: 낫겠다. 네.
0: I was just thinking that.
1: You were thinking the same
0: I
1: thing.
0: was thinking the same thing. I was willing to give up my seat for 어르신,
1: 그렇죠.
0: for Diane.
1: I was willing to. 이건 또 다른 표현이 되는데 저는 기꺼이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I was willing to give up my seat for 누구누구. 누구누구를 위해서 제자리를 포기할 의도가 있었다는 말이 되는
0: That's
1: 거죠.
0: right.
1: 여기서도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Go ahead. 라고 하는군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That man looks like he could use a seat.
3: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Go ahead.
1: 네, 그래서 제임스는 벌떡 일어나서 어르신, 여기 제자리에 앉으세요.
0: Sir, please take my seat.
1: Sir, please take my seat. 너무 듣기만 해도 참 기분 좋아지는 얘기죠.
0: Sounds like a really nice person who is very respectful. Please take my seat.
1: Please take my seat. 저는
0: I'm still young. I can stand up. It's okay.
1: 그렇죠. 저는 버스를 굉장히 자주 타는 편인데 버스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they get on the bus. They still the bus is moving or bus just started like moving, right? 그럴 적에 몸의 그 밸런스를 이렇게 찾고 있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0: That's right.
1: 그때 조금 자리에서 일찍 일어나신다거나
0: Right.
1: 내릴 정류장에 보통 정차한 다음에 일어서세요라고 물론 그 버스 드라이버께서 많이 말을 하지만 늦을까 봐 내가 행동이 느려서 usually they move quite slowly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좀 진작에 일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they could easily lose control of their
0: Lose
1: body.
0: balance.
1: 그렇죠,
0: That's right.
1: balance.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럴 때 너무 미안해하세요. 그럴 때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시는데 I always feel bad.
0: Feel bad. Feel
1: 정말
0: sorry. Yeah,
1: 그렇죠.
0: yeah, yeah.
1: 뭐왜 미안해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 다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될
0: Of
1: 텐데
0: course, of
1: 그렇지 않아요?
0: course.
1: 자, 그래서 양보하는 이야기, give up your seat for the elderly에 대한
0: Right.
1: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0: 근데 이 표현을 꼭 외우세요. 누구한테 양보할 때,
1: 네,
0: 공손하게 표현할 때, Please take my seat.
1: please take my seat,
0: Sir, please take my seat.
1: sir. Please take my seat. 자, 어르신이 지금 남자분이시라서, 자, 어르신 여기 제자리 제발 앉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Sir, please take my seat.
0: 그런데 여기서
1: 네.
0: 어르신이 아 괜찮아 괜찮아 서서 가도 괜찮아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1: 그럼요.
0: 미안해서 아까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는 한 단계 더 No, no, no. I
1: I
0: insist.
1: insist.
0: No, I insist.
1: I insist.
0: Please, I
1: 그렇죠.
0: insist.
1: 제가 오히려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0: 바로
1: 제발,
0: 그거예요.
1: 네, 제 얘기 좀,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라는 뜻으로 I insist. 상대방이 그냥 거절을 좋게 하시려고 하시지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제자리를 가져가 주세요. Please take my seat. 자, 그랬더니 이분은 no, no, no라고 하시지 않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고요.
0: Thank you so much.
1: 그런 다음, 그런데 그래도 정말 괜찮겠어요? 라고 물어보시죠.
0: But are you sure?
1: But are you sure?
0: Are you sure?
1: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Are you sure? 정말 자리를 나에게 양보해도 당신은 괜찮겠느냐? Are you sure? 우리말로 괜찮겠어요? 라는 뜻으로 물어보시죠.

0: 때 Are you okay?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1: 너 괜찮니?
0: 그렇죠.
1: 맥락이 좀 다르죠?
0: 다르죠. 근데 우리말로는 괜찮으시겠어요?라고 하는 거니까 Would you be okay with it?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럴 때는 그런 길게 복잡하게 하시지 마시고 Are you sure?가 딱입니다.
1: 솔직히 이 표현밖에 없어요.
0: 네, 아,
1: 이
0: 그래요.
1: 맥락에서는 Are you sure it's the perfect response?
0: 아,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많은 걸 양보하고 많은 호의를 베풀 때
1: Right.
0: 그걸 선뜻 받아들이면서도 아, 그래도 괜찮으세요? 정말? Are you sure?가 좋겠네요.
1: 보영쌤이 가끔 이제 점심을 싸와요. 샌드위치, 뭐 버거, whatever. 언제나 두 조각이 있더라고요.
0: 네.
1: 가끔씩 혼자 다 드실 수 있는데 언제나 반은 나한테 줘.
0: 아, 그럼요.
1: 나도 배고픈데 안 먹고
0: 네.
1: 왔는데 Are you sure? You give me half of your sandwich. I say, 속으로 먹고 싶은데 Are you sure?
0: 아,
1: Are you
0: 그랬구나.
1: sure?
0: 얘기를 하시지.
1: 주로 먹고 오는데 안 먹고 올때꼭 뭐가 들고
0: 네.
1: 오시더라고. 나꼭 반을 나한테 줘. Are you sure?
0: Are you sure?
1: Are you sure,
0: 정말 나
1: 쌤?
0: 줘도 괜찮겠어요? 이런 말이 되는
1: That's
0: 거죠.
1: right.
0: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Sir, please take my seat. Thank you so much. But are you sure?
0: Are you sure?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요? 라고 했더니 제임스는 아유 물론이죠. 괜찮습니다. 저는 서 있어도 괜찮아요.
1: Of course, no problem. I don't mind standing.
0: 네, of course, no problem. 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표현인데요.
1: Sure.
0: Of course, no problem. 이 어르신께도 no problem. 아주 괜찮은 말인 거죠.
1: No problem.
0: 네, 그런 다음 저는 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1: I don't mind standing.
0: I don't mind standing. 아,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1: When somebody says, I don't mind, it means I'm really okay. It's no problem. I'm okay standing.
0: 우리가 맨날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라는 문장을 하도 달달
1: Is
0: 외워가지고
1: it okay?
0: Is it okay? 괜찮겠습니까? 제가 창문을 좀 열어도 혹은 문을 열면은 안 될까요? Do you mind if I? 그럴 때 I don't mind 하면은 저는 꺼려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는데,
1: 마인드가 꺼려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괜찮다는 표현을 좀 다르게 하면, Do you mind? Is it a problem with you?
0: Right.
1: No problem.
0: No
1: I
0: problem.
1: don't mind.
0: I don't mind. 여기서는 I don't mind standing까지 해서 저는 서 있는 것이 꺼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서 있는 거 괜찮아요. 라는 말로 I don't mind standing. 즉,
1: Right.
0: I can stand. It's no problem. 저는 서 있을 수 있고 괜찮아요.
1: 네, 딱 그거죠.
0: 네.
1: It's okay.
0: It's okay.
1: It's okay for me to stand.
0: 그렇습니다. It's okay for me to stand.
1: I don't mind standing.
0: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1: 그쵸.
0: I don't mind standing으로 간단히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2: Of course, no problem. I don't mind standing.
0: 네. 자, 자리를 양보하는 데 관련된 말들이었습니다.
1: Right.
0: 여기서도 That man looks like he could use a seat. He could use 뭐뭐 아주 딱 필요한 것 같이 보인다라는 말. I
1: Right.
0: was thinking the same thing. Please take my seat. Are you sure? 그다음에 I don't mind standing 등등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표현일지 몰라도 막상
1: Right.
0: 입에서 잘안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자, 전체 대화 들어볼까요?
2: That man looks like he could use a seat.
3: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Go ahead.
2: Sir, please take my seat. Thank you so much. But are you sure? Of course, no problem. I don't mind standing.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이제 같이 큰 소리로 말씀해 보실까요?
1: Let's go.
0: 어우, 저 어르신 자리에 좀 앉으셔야 될것 같은데. That man looks like he could use a seat.
1: That man looks like he could use a seat.
0: 어머, 나도 마침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1: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0: 어서 양보해 드리지 그래. Go ahead.
1: Go ahead.
0: 저 어르신, 여기 제 자리에 어서 앉으세요. Sir, please take my seat.
1: Sir, please take my seat.
0: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1: Thank you so much.
0: 근데 그래도 정말 되겠어요? But are you sure?
1: But are you sure?
0: 아유, 물론이죠. 괜찮습니다. Of course, no problem.
1: Of course, no problem.
0: 저는 서 있는 거 상관없어요.

0: I don't mind standing.
1: I don't mind standing.
0: 여기까지입니다.
1: Good job, everyone.
0: 네, 우리가 뭐 자리를 양보한다 할 때 그 양보라는 말 때문에 give up 이란 표현을 쓴다고 있어서 I am more than willing to give up my seat for the elderly. 그러면 right. 이제 연세에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the elderly를 위해서 give up my seat 할 willing 그런 의도가 willing.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1: 한 단어로 양보라는 뜻은 원래 yield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0: 네.
1: Y-I-E-L-D, yield. You yield your seat to somebody else. 그러니까 좀 이렇게 formal하고 공식적인 단어다 보니까
0: 네.
1: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는 give up.
0: Give up.
1: Diane is giving up her seat for the elderly.
0: 근데 우리가 또 give up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1: 포기.
0: 포기하지 마. 그래서 never give up. Don't give up. 할 때 그 give up. 그 give up은 굉장히 맞아요. 나쁜 거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1: right.
0: but there are times when you have to you know choose to give up.
1: Right.
0: 그렇죠?
1: 이래서 context, 맥락이 정말 중요한
0: 맞아요.
1: 게 this is a good situation. 좋은 뜻으로 give up 하는 것은
0: 네.
1: it's fine.
0: 그렇죠. 그게 바로 양보가 되는 거죠.
1: For the benefit of others.
0: 그렇죠. 다른 right.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1: That's right.
0: 네, 바로 그렇게 말할 적에. 그래서 항상 그 고지고대로 이렇게 그 1대1식으로 번역을 한다거나
1: right. yeah.
0: 영역을 할 때 물론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맥락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1: Yeah.
0: 그렇다
1: right.
0: 보니까 양보는 yield. yield은 딱딱한데 give up 어떨까? give up은 뭐 포기하다인데 포기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한국어 영어가 다 풍성해질 것 같아요.
1: Absolutely.
0: Something to think about.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1: Mm-hmm.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D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비 때문에 운명이 바뀐 사람이 있다고? 프랑스 대혁명의 핵심 인물이었던 로베스피에르. 그는 공포 정치를 펼치는 바람에 지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론을 반전시키려 대중연설을 계획했죠. 운명의 그날, 로베스피에르가 목이 아파 잠시 연설을 미룬 사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다리던 대중은 뿔뿔이 흩어졌죠.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여론을 반전시키지 못한 채 처형당하는 운명을 맞습니다. 단 한 번의 폭우가 바꿔놓은 한 사람과 한 국가의 역사. 오늘의 일기예보도 누군가에겐 운명의 사인일 수 있겠네요.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Friday the 2nd of October and I'm your host, Choi Soo-jin. Watching 15-second videos at double speed or skimming book summaries in 15 minutes is rapidly taking over daily life, prompting content creators to opt for vertical dramas engineered to last just 1 to 2 minutes per episode. 요즘은 길이가 긴 콘텐츠를 힘들어하는 추세다 보니 안 그래도 짧은 15초짜리 숏폼 영상도 2배속으로 보거나 300페이지 책 한 권도 15분짜리 요약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드라마도 회당 1, 2분짜리 세로형 드라마가 나오고 있죠. However, while this trend aims to maximize efficiency, it rarely reduces total screen time. Experts warn that because autoplay features and relentless recommendation algorithms endlessly chain viewers from one clip to the next, ultra-condensed habits often keep users trapped on digital platforms longer than ever before. 이런 트렌드는 소위 습득에 들이는 시간을 줄인다는, 즉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게 목적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아낀 시간을 다른 데 유용하게 쓰냐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영상을 시청하는 전체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콘텐츠 한 편의 소비 시간을 줄이더라도 맞춤형 추천 영상과 자동 재생이 연속 시청을 유도해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은 오히려 길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0: Very, very tricky word.
1: 네. 지금까지 뉴욕타임스에서 제공한 기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This is Troye Sivan, Youth.

하는 분다잘 아실 거고, 브라운 베어가 불곰입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가장 힘이 세고 조금 공격적일 수도 있다고 하는 곰이죠. 3번 브라운 베어가 정답이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확인해 주시면은 당첨자 게시판에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을 올려드릴 거고요. 보셔서 이름이 있다 하시면은 주소와 연락처 거기에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well, don't go anywhere. Stay tuned for more interesting stories. We're going to listen to a song now by John Mayer featuring Taylor Swift. It's Half of My Heart, and we'll see you in part two.

0: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2: 왕르입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Friday, the 2nd of October. I'm your host, Choi Soo-jin, and joining us in the studio is Ray. Now, in this second hour, we're going to read one article all about different ways to walk. 자, 오늘은 걷기, 즉 산책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고요. 그 전에 2부 퀴즈 드릴게요. 다음 레이쌤이 드리는 문제를 잘 들으시고 정답 맞춰주세요.
1: Which expression means that something is very easy to do? 1. Take a walk. 2. A walk in the park. Or 3. Go for a stroll.
0: Something is very easy to do. 하기 굉장히 쉬운 일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뭘까요? Number 1. Take a walk. Number 2. It's a walk in the park. Or number 3, go for a stroll. 자, 어떤 게 정답일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디 앱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샵1045 문자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뉴스 커버리지 살펴볼게요. Let's listen to Charlotte Carden with The Way We Touch.